0: 화장품 관련 검색은 전년보다 125%가 증가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 브랜드 매출은 430% 증가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유독물질에 노출된 미국인 생존자들 가운데 암 발병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져 최대 15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특히 해안가에서는 풍랑과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22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영상 18.5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형님들, 아우님들, 출근길의 공기 어떠셨습니까? 피부에 와닿는 이 선선한 바람. 아, 드디어 남자의 계절이 왔다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들죠.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 더위와 추위에 모두 강하신 건 알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긴 소매 옷도 좀 챙기며 체온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좋긴 한데 또 다소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가을을 좀 타지 말입니다.
1: 네, 남자들이 가을에는 좀 그렇다면서요. 일조량 줄면서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라는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성시대 시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생각 깊은 남성들은 가을 들판을 보면서 내가 성취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성공했는가? 자연스레 돌아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이런 아쉬움, 쓸쓸함, 뭐 허무함 이런 거.
0: 아, 좋죠. 근데 누님 꼭 그렇진 않습니다.
1: 그래요?
0: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쓸쓸 면에서라면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외롭다고 하네요.
1: 오.
0: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유럽 15개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외로움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담배 피면서 남자들이 사내 정보 공유하고 의리를 잘 다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0: 담배는 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뿐 아니라 1년 4계절이 모두 남자의 계절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양경찰의 날인 오늘 해양경찰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6: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목요일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온몸 기지개 한번 켜세요.
7: 네.
5: 요즘은 연금보다 근육. 근육 부자가 찐 부자인 거 아시죠?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 골고루 풀어주시고요. 근육 저축을 위해서 잠깐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기 해볼까요?
7: 예.
5: 자, 일중 조교.
7: 네네.
5: 발 뒤꿈치 들고 선체로 10초 버티기. 해보세요.
7: 10초 버텨요? 이렇게.
5: 딱. 네.
7: 네.
5: 발가락만으로 서서 10초 버티기.
7: 예.
5: 아직 멀었어요. 10초 되려면.
7: 아, 그래요?
5: 네.
7: 아, 뭐 이거 충분하지. 균형 잡기가 좀 힘드네.
5: 2, 1. 네, 수고하셨습니다.
7: 네.
5: 처음 하실 때는 책상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게 좋대요. 균형 잡기가 은근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7: 확실히 그래요.
5: 네.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양쪽 발가락에도 힘을 골고루 주셔야 하지만 그보다 엉덩이, 허벅지, 아랫배에 힘을 주셔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7: 네, 종아리 쪽이 착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5: 그건 예. 있죠. 네, 네 느껴지죠. 네, 네.
7: 예, 네, 발 밑에 있는 근육까지도 착 깨우는 것 같은 느낌.
5: 그렇죠.
7: 드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엘리베이터나 횡단보도 또 설거지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틈틈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즐거운 소식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빵빠레 주세요. 월간 여성시대 9월호가 나왔습니다. 매달 10일경에 나오는 월간 여성시대 9월호의 표지는 바다인 것 같아요.
5: 가을바다.
7: 네.
5: 눈술이 너무 예쁘죠. 동이 트는 아침 같기도 하고 노을 지는 저녁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척 아름답습니다.
7: 네, 둥근 해가 딱 이게 표지 정면에 떠 있어요. 책자 안에는 더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사연이 가득하고요. 제일 끝쪽에는 누님과 제가 쓴 에세이도 매달 한 편씩 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요맘때 다음 호에 실릴 걸 미리 쓰잖아요.
5: 그렇죠. 좀 앞서가죠.
7: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너무 여름 얘기를 썼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써서 이번 호에 실리니까.
5: 맞아 맞아. 그렇죠.
7: 네.
5: 새벽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더워도 에어컨을 끄고 살았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그만 투덜거려야지.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글 쓰는데 막 어우 난 못 쓰는데 어우 어우 막 이러더니
7: 여전히
5: 나날이 나날이 스트레스예요?
7: 네.
5: 그건 맞아. 스트레스예요.
7: 누님도 스트레스는
5: 아 그럼요 그럼요. 예.
7: 근데 워낙에 잘 쓰시니까 누님은 특히 누님 쓰신 얘기도 마무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읽으니까 누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은 느낌.
5: 아 그래요?
7: 이걸 한번 제대로 읽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5: 제 후배가 저한테 시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언니는 글도 참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늙어서도 좋은 프로그램마다 재미있게 일하고 점점점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맞받아서 이렇게 쓴 거죠. 야야야! 거저됐겠냐? 이겁니다.
7: 그래 이 음성 지원이
5: 예, 뭐든지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7: 맞습니다.
5: 네.
7: 글로만 써 있는데도 누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5: 어떤 사람은 또 부드럽게 느꼈대요. 야야 거저됐겠냐 어? 이렇게 느꼈대요. 근데 저는 야야야 거저됐겠냐
7: 실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5: 네.
7: 좋습니다. 자, 월간 여성시대 9월호 직접 받아서 읽어보실 분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IBK 기업은행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5: 자, 그리고 두 번째 빵빠레 울려야죠. 오늘 깜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7: 자, 오늘은 무려 200만 원 상당의 꾸러미 선물이 나갑니다.
5: 우후!
7: 자, 이 꾸러미 선물에 뭘 넣었냐면요.
5: 네.
7: 일단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5: 네.
7: 냄비 세트.
5: 오.
7: 치아 잇몸 영양제.
5: 네.
7: 수저 세트. 아동용 선크림.
5: 어, 요거 좋다.
7: 네. 저당 균형 혼합 8곡. 그리고 오리지넥스 건강식품. 여기다가
5: 네.
7: 순환 부스터 기기. 발 마사지 기계까지 한 번에. 다 담았습니다.
5: 와, 넉넉하다 진짜. 한가위를 앞두고
7: 네.
5: 푸짐한 선물이네요.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자, 행운 숫자 숫자만 보내지 마시고요. 네, 전화를 또 안 받으시면 꽝입니다.
5: 꽝입니다.
7: 네, 행운 번호를 맞히셨어도 저희가 드리는 전화를 받으셔서 보내신 숫자 답을 해주셔야 선물 확정이 되는 거예요.
5: 행운 숫자를 굳이 여러 개 보내셨다가 대답도 못하시면 그것도 꽝입니다.
7: 네, 맞아요.
5: 기회는 다른 분께 넘어가게 되니까요. 숫자를 보내실 땐 하나만, 딱 하나씩만 재미로 보내주세요.
7: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5: 네, 좋죠.
7: 네.
5: 자,
7: 이미 여성시대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네요.
5: 아, 그래요?
7: 네. 네. 3400님, 여성시대 9월호 저는 벌써 기업은행 가서 갖고 왔어요.
5: 잘하셨어요.
7: 네.
5: 네.
7: 부지런한 당당이가 여성시대를 빨리 읽는다.
5: 네, 좋죠. 좋죠.
7: 저희가 드실 수 있게 읽으면서 드실 수 있게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5: 좋습니다. 네. 자, 편지 아니고 쪽지 요즘 반응이 좋죠?
7: 네. 오늘의 첫 번째 쪽지 김양우님이 주셨네요.
8: 오는 길에 두부 하나만 사와.
7: 아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트에 들러 두부를 집었는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부침용, 찌개용, 국산콩, 유기농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뭐 사? 아유, 종류가 되게 많네. 두부로 뭘 할 건데? 그러자 아내는 답이 없고 갑자기 회사 단톡방에서 깨톡 깨톡 난리가 난 겁니다.
8: 부장님이 부침용 추천합니다.
7: 아, 저도 부침용에 한 표예요.
5: 아유, 두부는 유기농으로 사야 합니다. 반반 두부 추천이요.
7: 모를 때는 두 개 다 사는 게 어떨까요? 아, 이거 제가 사진을 회사 단톡방에 잘못 올려서 결국 두부 하나 사는데 우리 팀 11명의 의견을 받았네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두부는 뭘 샀냐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침용과 찌개용 두 개 다 샀습니다. 그것도 유기농으로요.
8: 잘하셨어요. 유기농이 좀 더 비쌉니다.
7: 그래도 집에 가서 괜히 예, 잔소리 듣느니
8: 그렇죠.
7: 일단 두 개 다 사가시고
8: 그게 나아요.
7: 그중에서도 네. 좋은 거 유기농으로 사가시고
8: 잘하셨어요. 김양우님.
7: 아, 팀워크 좋으시다.
5: 네, 그러시다.
7: 네.
5: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5: 그렇죠.
7: 어떤 두부를 사야 할지
5: 그렇죠.
7: 고민 끝에 해결을 해줬네요. 자, 이제 남성시대 편지 아니고 쪽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엔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당당이님의 사연이신데요. 한 달 만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2, 3일에 한 번,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들려주던 아이였거든요.
9: 아빠, 오빠네 아버지가 입원하셨대. 병문안 가야 할까?
7: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데 남자친구네 아버지의 병문안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굳이 가야 하니? 그렇게 답했건만 딸은 마음에 걸린다며 인사만 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렴. 그렇게 말하고 끊었지만 마음이 왠지 개운치 않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와 썸을 타고 있다며 사귈지 말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라고 못을 박았고요. 딸의 전 남자친구는 같은 과 CC였습니다. 사귈 때는 좋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소문은 소문대로 무성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는 아빠로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딸은 결국 그 또 같은 사내의 그 남자와 사귀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 게다가 나이는 7살이나 많고 딸은 사무직인데 그 사람은 현장직이라 몸이 고되다는 것까지 알게 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빠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지. 결국 지 맘대로 할 거면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예쁘면서도 결국은 제 마음대로 하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딸은
9: 아빠, 나는 아직 어리고 직장 말고는 또 따로 만날 사람 만날 데가 없어
7: 라고 했지만 아빠 눈에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딸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딸이 성인이 되니 이렇게 다른 모양의 걱정이 찾아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응원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딸의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제 걱정이 너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딸 가진 아빠의 숙명일까요? 나이 50이 넘어도 아빠 노릇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5: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중 씨?
7: 야,
5: 아빠로서 딸이 네. 이제 사귄 지 한 달 되는 거야, 그죠?
7: 제가 만약에 진짜 아빠라면 저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5: 반대? 아, 뭘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물론 뭐 그 소식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입원하셨다 그거는 뭐 모를 수가 없지만은 뭘 굳이 그렇게 문병까지 가나? 아직 한 달밖에
7: 뭐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인사도 나중에 그쪽 아버님 컨디션 좋으실
5: 그러게,
7: 때
5: 그렇지.
7: 그때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훨씬 서로 기분 좋지 않을까. 아 물론 좀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예, 남자친구를 아끼고 그러니까 또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예, 조금 천천히 가보자.
5: 아니 예를 들면 네. 동성 친구들이 문병을 가겠나? 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7: 아하.
5: 아, 회사 다니는 그 입장에서
7: 예.
5: 아버님이 입원하셨다. 그래서 그 뭐 같은 과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그 남성분들이 생각해보면... 문병을 가겠나?
7: 그렇죠. 또 이렇게
5: 그러면 그, 굳이 문병까지는... 안 가거든요.
7: 예.
5: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 걱정은 함께 해주지만.
5: 어, 이렇게... 그러니 아유 어떡하냐. 이러지만 굳이 뭐 문병까지는. 아직 갈 단계는 아니지 않나 하면서.
7: 거기 저기 병실에 계신 아버님도 불편해요.
5: 아 그렇지.
7: 예, 그래도 첫 만남인데 그렇게 아니, 그래도 환자복 입고 있는 그러게, 저 모습으로 그러게, 인사하고 그러게.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5: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굳이 보여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식구 외에는.
7: 네.
5: 그렇지.
7: 그리고 이제 병문안부터 시작한 고민이지만 실은 하, 저 타지에서 또 외로워가지고 같은 사내에 커플을 또 하면
5: 그것도 7살이나 위대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아버님은 또
7: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5: 그렇지,
7: 너무나
5: 딸 가진 아버지로서
7: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5: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7: 헤어지면 또 예전에 CC할 때처럼 또 마음 상처 있고 막 이럴까 봐 이제 이런 걱정들을 그러게. 하시는 것 같은데.
5: 아니 그리고 보세요. 예전에는 2-3일에 한 번,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들려주던 아이가 한 달 만에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7: 여러 곳곳에 지금 서운함이 지금.
5: 아 그래. 한 달 됐대잖아 사귄지.
7: 예.
5: 아빠보다는 오빠지.
7: 진짜 이런 것들이 딸을 가진 아빠의 숙명인가요? 우리 당당이님들도 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5: 숙명까지는 안 돼도 걱정거리가 느는 거죠.
7: 확실히 그런 거.
5: 아 그렇죠.
7: 네. 네. 그래도 이런 얘기 이렇게 또 시시콜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5: 그렇지.
7: 그래서 걱정도 또 느는 것 같기도
5: 네,
7: 하고.
5: 네. 부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네
7: 그건 맞아요. 자, 최성원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솔직할 수 있도록.

0: 자, 9085님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딸 넷의 아빠입니다. 방송 듣고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어렸을 때는 아빠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분명히. 근데 나중에 다 컸는데도 딸 넷이 아빠랑 계속 산다고.
1: 같이 산다 그러고.
0: 그것도 고민 아닐까요, 아버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남성시대 시간이면 마음이 호랑이처럼 용맹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 4부에 나오는 벵갈 호랑이 백이성 형님이 있으니 우리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가시죠. 괜히 빈말로 하는 립서비스 아니고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과 호랑이는 실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호랑이 털. 호랑이 털 무늬는 사람 지문같이 호랑이마다 다 다르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성이 있으니 유니크한 존재라는 면에서 호랑이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화려한 무늬는 우리 눈에 무척 강렬해서 다른 동물들 눈에 잘 띌 것 같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호랑이가 사냥하는 동물들은 호랑이의 그 주황색 털과 검은 강렬한 줄무늬, 요게요, 다 흑백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주 가까이 와도 줄무늬가 나뭇가지나 나뭇잎 그늘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 어우러지는 호랑이의 모습을 남성시대에서는 위장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화와 적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랑이는 또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을 닮았죠. 그리고 말입니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너무도 커서 다른 동물들이 달리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주저앉는답니다. 특히 포효 소리에 저주파 중에 저주파가 쫙 깔려있어서 3km 밖에 있는 동물들까지 부들부들 떤대요. 우리 왜 운동하거나 함성하거나 화나셨을 때 음성 생각하면 우리도 시베리아 호랑이죠. 호랑이가 가진 특별한 무늬로는

귀 뒤에 있는 하얀 반점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마치 동그랗게 뜬 눈처럼 보여서 호랑이는 뒤에도 눈이 달려서 쏘아 보나 싶어지는데 라틴어로 작은 눈이라는 뜻을 가진 그 오셀리는 실제로 뒤에서 호랑이를 노리는 동물들에게 어? 뭐야? 날 보고 있잖아! 하는 공포감도 주고 새끼 호랑이에게는 잘 따라와 엄마가 보고 있어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하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등 뒤에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아들 딸에게는 정말 자상하시니 이면에서도 시베리아 호랑이십니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는 위험과 자상과 사냥 본능을 다 합친 시베리아 호랑이 귀 뒤털 무늬를 뽑겠습니다. 아흥!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띠 김일중입니다.

0: 네,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니 이렇게 신나게 호랑이
1: 소리를 냈는데
0: 네, 냈는데
1: 0062님이 일중시 양띠였어요. 저보다 어린 줄 알았더만 동갑이었네요. 참으로 더 반가워요 일중 친구야.
0: 아 그러세요, 양띠 같은 양띠예요. 심지어 충청도 말투로 보내신 거 보니까.
1: 아니 뭐요, 호랑이 소리를 냈는데 양

0: 소리로 들으신겨? 조호수님이 일중님 양띠라 그런가 아흠 너무 약해요.
1: 그러니까 저도 해놓고 보니까 이게 호랑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띠 얘기로 마무리했더니 다들 양띠에 집중을 해주시네요. 아흠
0: 아니야 아니야 약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안 돼.
1: 이따가 좀 기성 형님한테 한번
0: 백골에서 나와야 돼요. 네
1: 진짜 호랑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0: 한번 들려주세요.
1: 있어요 혹시?
0: 이거 봐. 동굴처럼 울리잖아 울림이.
1: 와
0: 확실히, 다르죠?
1: 확실히 다르. 그러니까 3킬로 밖에 있는 동물들도 벌벌벌 떨지. 이
0: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
1: 울리니까 소리가.
0: 야 보통 소리가 아니다 이건.
1: 이야. 이야 진짜
0: 과연 뭐, 호랑이로고.
1: 그러네요.
0: 네.
1: 네 멋지다.
0: 소리부터 다르다.
1: 근데 이경희 님이 아니 일중 씨 양띠예요. 크크. 그럼 같이 사는 부장님은 무슨 띠세요? 아 우리 윤 부장님 제 아내요. 제 얘기를 했죠.
0: 우리 부장님.
1: 직함을 얘기했구나.
0: 네.
1: 우리 부장님은 닭띠세요. 닭띠도 그냥 닭띠도 아니 쌈닭띠지.
0: 잘 만났네.
1: 예.
0: 지금 못 들으시거든?
1: 아, 못 들어요. 지금 네. 못 들어서 이렇게 편해요.
0: 네, 편하죠.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강창원님.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2009년에 취득했으니 자격증 딴지도 17년이 지났다. 하지만 요식업에서 사업을 하거나 요리 관련 일을 한 적도 없으니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격증은 뭐에 쓰려고 땄는지도 모르겠다. 하기사 그 자격증으로 밥 벌어먹을 생각도 무슨 특별하고 거창한 목적도 나의 미래 설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땄다. 어떤 자격증이든 따두면 쓸데야 있겠지 하며 말이다. 그게 이제 취득한 지 17년 된 자격증, 진정한 장롱 면허증이다. 아마 자격증을 구겨보면 다 사가서 11월 낙엽처럼 바스러지지 않을까? 사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한식 조리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옛날을 돌아보면 내가 노총각이 되어가던 때까지 울 노친네 집에 얹혀 살다 보니 지금보단 많이 젊으셨던 우리 노친네가 다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며 나박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등 도마질하는 것과 보글보글보글보글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지찌개 끓이는 것과 미역국, 배춧국, 콩나물국 끓이기, 지글지글 후라이팬에 두부며 호박이며 부치는 것, 웍 같은 오목팬에 불린 나물 볶아대는 거, 무치는 거, 찌는 거, 삶는 거, 데치는 거, 그리고 간을 보고 양념하는 모습 등을 어깨 너머로 많이 보아왔었다. 그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을 하나둘 기억해내서 대학 때 자취하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으로 초보적이지만 실습 같고 실험적인 제법 맛이 나는 음식들을 몇 개 정도는 만들어서 나 혼자 스스로 밥은 해먹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나의 기억과 내 손맛은 순작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시간은 흘러서 나도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지만 아내의 직업이 대학병원에서 3교대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보니 아침밥이든 저녁밥이든 신혼초에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상. 아직은 아내의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맛은 없어도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밥상. 사랑과 정성을 담은 신혼초에 그런 꿀맛 같은 밥상을 받아보는 건 그저 공허한 나만의 상상으로만 남은 꿈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해주는 밥은 고사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침 일찍 6시에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오히려 남편인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우리 노친네 어깨 너머로 보아왔던 것들 중에 음식을 한 가지라도 해서 아침 먹여서 내보냈었다. 이건 우리 회사가 집에서 가까웠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쩌다 참 재능인 건지 상황이 닥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현재 시제의 나의 아내는 여자들 모임에서든 병원 직원들 워크샵이든 1박이든 2박이든 잠시 집을 떠나도 자기 남편이랑 두 딸이 햇반이나 집앞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때울지 어떨지 걱정을 전혀 안 한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탕국, 콩나물국, 미역국, 소고기 무국, 황태국, 고등어조림, 감자조림, 마늘종조림, 멸치볶음,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국, 카레밥, 짜장밥, 탕수육, 무생채, 비빔국수, 오이냉채, 오이무침, 아욱국, 콩나물무침, 두부조림 같은 음식들을 자기 남편이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효과를 역작용 효과라고 말하기에도 참 모호한 것은 하긴 나도 내 자신이 참 신기해서다. 어느 깊은 밤 툭 하고 생각나면 느닷없이 고구마란 당근을 채칼로 채치고 있고 또 어느 일요일 오후에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벌러덩 누웠다가도 또 툭 생각나면 비빔국수랑 우동을 만들고 있는 나를 자각해서다.
1: 야.
0: 뭘까 나는? 그저 먹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먹는 걸 만드는 게 좋은 걸까? 나도 모르겠다. 그냥 취미가 되어버린 건가 싶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우리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엽고 예뻐서 죽을 것 같은 손주를 데리고 와서는
1: 아빠, 손주 이유식 좀 만들어줘, 응?
0: 온갖 아양을 떨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인가? 번득 이 생각이 난 건 아직까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유용하게 써본 적이 없지만 그런 자격으로는 나중에 가족에게 뭐를 좀 먹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때에 가서 그 자격증은 아니 내가 가족을 위해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자격은 제대로 빛이 날 것 같다. 아, 그런데 나에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한식 조리사라고 할 수가 없겠다. 아하, 이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거지? 배추김치, 나박김치, 총각김치. 아, 맞다. 깍두기. 그건 어떻게 담는 거지? 나이 60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우리 집 앞 단지에 사는 연우라는 큰딸 친구의 아빠. 그 산적같이 생긴 연우 아빠는 동치미도 담근다는데 말이다. 아, 진 건가? 헛살았다. 조금만 있으면 다시 추석이 돌아온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옆에 펼쳐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진정한 한식 조리사의 실력 발휘를 해볼까나? 우리 노친네를 비롯한 내 아내, 지수 씨 등등 우리 집 여자들이 녹두전, 동태전, 동그랑땡 전 부치는 거나 도와줘야겠다.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는 나지만 오늘의 하늘은 자기도 가을을 느꼈는지 원더풀하고도 그레이트한 색상을 내비쳤다. 오늘의 하늘과 산들한 바람은 완전한 가을이었다. 지금은 까만 밤이다. 배고프다. 아, 해물 꺼내 아작을 내서 김치를 좀 다져놓고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넣고 쪽파가 있으면 더 좋고 조미김을 뿌셔뿌셔 해볼까? 아주 쉬운데 아, 이 밤에 갈등이 인다.
1: 이야,
0: 이분은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 날씨와 습도와 기분 따라 뭔 해잡수실 요리가 떠오르시나 봐.
1: 이게 다 한식 조리자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0: 툭 하면 그렇게.
1: 예, 우리는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이걸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까 하기보다는 보자 어디에 주문을 해야 빠르지? 이 주문할 생각부터 하는데 아,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착착착 해서 맛있게 또 만들어서 드시니까
0: 야, 참
1: 정말 잘 따셨네요. 아니, 부럽다 이런 실력.
0: 그렇지. 예. 아내분은 어쨌든 일 자체가 좀 삼교대라 힘들지만
1: 네.
0: 두 딸과 남편을 두고 어디 무슨 뭐 세미나를 가든 워크숍을 가든 간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탕국, 콩나물국, 미역국, 소고기 무국, 황태국, 고등어조림, 감자조림, 마늘종조림, 멸치볶음,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국, 카레밥, 짜장밥, 탕수육, 무생채, 비빔국수, 오이냉채, 오이무침, 아욱국, 콩나물무침, 두부조림.
1: 아, 이거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이건 다 하죠. 사계절 다 하네. 그래.
1: 그냥 한식 마스터신데 뭐. 아, 얼마나 부러워요, 그냥 진짜.
0: 툭 생각나면 정말.
1: 네. 9387님이 요 생남 멋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도 멋있어요.
0: 멋있어요.
1: 네, 이주연님도 업으로 하셔야겠어요.

0: 뭐지? 아 요거 요렇게 해야 더 맛있는데.
1: 그러게.
0: 요거 넣어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2: 그냥 해주시는 대로 네. 감사하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집에 있는 제 윤부장님을 쌈딱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요리 진짜 잘해요. 네. 심지어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보고도 저 내가 하면 더 맛있겠네 해서 보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있는데 먹어보면 맛있어.
2: 그래?
0: 아니야 여기 광고가 중요하잖아. 좀만 살게. 아니야 광고 듣고 다시 얘기할게요. 왜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지넥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네, 오늘 1, 2부.

0: 오, 사연 소개되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당당이 분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죠. 써주신 분.
1: 네.
0: 이분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요. 강창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다 보내드릴게요.
1: 9964님이요. 아, 오늘 백이성님의 의상이 궁금해지네요. 보라 켤게요 하셨습니다. 이제 모기장 옷은 못 입고 오시겠지. 추워가지고.
0: 이제 끝났어.
1: 네. 자, 3, 4부에 진짜 호랑이 옵니다. 백이성 씨와 함께 여자는 모른다. 보라 켜고 함께해 주세요.
0: 자, 2부 끝곡은 어제부터 지금 게시판에 뭐 물밀듯이 들어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신곡을 냈나 보네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도 임영웅 또 듣고 싶어요. 9683님 외에 진짜 여러 임영웅 팬클럽 분께서 주고 계십니다.
1: 네. 네. 아, 신곡. 네. 또. 그렇다면 노래와 함께 여성시대 표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여온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내일 군 수송기편으로 국내 복귀합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일부는 네팔에 남아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가족 지원 업무 등을 이어갈 계획이고 정부는 수색 활동을 위한 긴급 구호대의 이진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은 대홍수 피해 규모를 50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기후 정의 차원에서 재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한다는 것을 아침에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힌 이후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이 기록한 이적 데뷔골이 8월 라리가 최고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라리가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말라가를 상대로 팀의 승리를 이끈 환상적인 골을 터뜨려 8월의 골 수상자로 뽑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0일 말라가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5분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극적인 동점 2타점 2루타와 결승 득점을 올리며 팀의 7-6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회 좌전 안타에 이어 팀이 4-6으로 뒤진 8회에서는 동점 2타점 2루타를 치며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뒤이어 등장한 위트컴의 2루타에 홈까지 밟아 결승 득점을 올렸고 팀은 3연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이란은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고 이란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끼겠고 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0: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풍력발전인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처를 날던 새가 커다란 날개에 부딪히는 등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진행 방향에 있는 풍력발전기를 멈추기도 하고요. 해양 포유류가 소음을 듣지 않도록 압축된 공기를 발생시켜서 음파를 줄이기도 하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풍력 발전,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환경에 이루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저에겐 두 분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9: 아버지 두 분이요? 오늘 사서함 일주일간 모시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여러분. 저는 제주에서 택시기사로 13년 넘게 일한 택시기사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고 두 번째는 제가 45살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실 분입니다. 제가 14살 되던 해 이 세상에서 저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6살부터 지금 제 나이 45살까지 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을 남기고 그분을 위해 응원하고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여성시대를 들으며 위로받고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양희은, 김인중 이 두 분 DJ분들 때문에 저는 이 두 시간이 항상 활기차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9: 네. 이 제주에서 윤지윤님이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11: 네, 네.
9: 그런 의미로 두 분의 아버님이 계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좀 이른 나이에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1: 네.
9: 그 이후부터 그래도 지금껏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11: 네. 예,
9: 그야말로 스승이자 어른이자 아버님과도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1: 네.
9: 네.
7: 피를 나눈 가족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9: 오우.
7: 바로 그런 분이 계시죠.
9: 네.
7: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사람, 살아가는 힘을 준 그런 내 인생의 가족도 있는 법이죠.
9: 맞습니다. 윤지훈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또 이렇게 여성시대, 남성시대 들으면서 위로받고 계시다고 우리 지훈님 예, 함께 힘내보시죠.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0: 호랑이잖아요. 네. 우리 호랑이 기운처럼 정말 한번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신 윤지윤님 번호를 안 남겨주셨습니다.
1: 아이.
0: 예.
1: 이 방송 들으시면 전화 거셔서 네. 알려주세요.
0: 네.
1: 그래야 상품을 보내드리거든요. 선물을.
0: 맞습니다. 꼭 성함과 연락처 말씀 주셔야 돼요. 02789-1004, 02789-1004번 열린사삼에 전화하셔서 쭉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1: 네.
0: 제 이름 그리고 제 연락처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혹시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 윤지훈님 지금 듣고 계시면 자, 제가 윤지훈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청성사과 5kg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또 기가 막히게 기운 충전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1: 네.
0: 지금 보라가 이미 켜져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김진희님이 어우 희은 언니 일중님 오늘 옷이 가을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1: 네.
0: 저는 이제 긴팔 그냥 하나 티셔츠를 꺼내 입었고요.
1: 저도 역시 긴팔.
0: 멋진 자켓이 보이는데 이게 네. 혹시 그 의상인가요? 그,
1: 네, 맞습니다.
0: 그 김신영 씨가
1: 팝업 스토어 도쿄에서 예. 할 때 제가 찾아가서 한 벌 구입한 바로 그 청 자켓입니다.
0: 근데 핏도
1: 오늘 날씨가 잘 어울려요.
0: 색감도 네.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1: 아, 그래요?
0: 예, 예.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잠시 후 3, 4부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도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미니도 켜주시고요.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티맵 대리, 데이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안터지는 맥스부탄, 농우법인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운전할 때 본 모습이 나오는 남자.
2: 귀여운 것만 보면 사르륵 녹아 없어지는 남자.
1: 게임할 때, 단타 칠 때, 술 마실 때 시시각각 바뀌는 남자의 얼굴.
3: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2: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1: 마이크만 보면 포효하는 맹수. 벵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4: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5: 아, 쌀쌀해졌어요.
4: 네, 네 그렇죠. 네.
5: 어저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그냥 갑자기 찬바람이 찬바람이 싸늘하게.
1: 싸늘하게.
5: 예.
1: 일교차도 크고.
5: 반팔 입다가 바로 벗어 던지고.
4: 그렇죠. 네, 맞아.
1: 오늘 이제 긴팔 역시 네, 네. 예, 긴팔. 빨간

0: 설마 망사입고 오겠어? 그 모기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1: 네. 모기장 시대는 내년에 만나는 걸로.
2: 내년에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어 그야말로 이렇게 약간 단풍 네. 색깔 옷.
0: 네. 네. 네. 단풍 색깔이네.
1: 오늘 제 아내가 이제 쌀쌀하니까 또 이제 가을에 맞는 옷을 또 이제 네. 땅바닥에 집어 던져 주시면 아, 네. 제가 또 집어서 입고 나옵니다.
2: 오늘 이거 입고 가.
1: 네. 네. 늘 어쩔 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이제는 좀 너무 이제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0: 기대고 있어.
1: 여보, 그렇게 먼저 제가 그냥 이제 나갈 때쯤 되면 그러면 아 하고 나가고 이제 옷 딱 갖다 놓죠.
2: 야, 그것도 네. 참 어떻게 보면 성가신 일인데.
1: 아, 성가시죠.
2: 그러니까 내 옷도 아니고 네. 항상 그래. 이렇게 배우자 옷을
1: 그래. 근데 제가 후지근하게 다닌 것보다 낫대요.
0: 오, 네. 당연하죠.
1: 예, 예, 예.
2: 그래서 나름 거기서 또 뿌듯함을 느끼시죠.
1: 아,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예. 네.
2: 그러기에 이렇게 여자는 모른다 우리 백이성님의 의상을 많이들 네. 궁금해하세요 이제.
1: 아, 그래요?
0: 예, 예.
2: 예. 어, 우리 형수님 이제 더 부담스러우시겠네. 네.
1: 그러니까 약간 패션이 패셔너블하게 하면은 아내가 해준 거고 후지근하게 예. 제가 입었구나. 어 싸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예, 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1: 네, 네. 네.
2: 어 지금 백이성 네. 님의 중학교 동창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어,
1: 네.
2: 9243님인데요.
1: 네.
2: 40년 전 소풍 갈 때 대형 카세트 들고 춤추는 백이성 아~ 친구가 생각나네요.
1: 네.
2: 멀리서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중학교 같은 반 준이가.
1: 준이가.
0: 준이 예. 기억나요?
1: 준이가 너무 많아서
2: 그렇지.
1: 뭐 민준, 먼준, 먼준 네, 다 있잖아요.
0: 아, 또 경상도는 네네. 끝에 자리로만.
1: 예, 준아 이렇게 네, 그렇죠. 하니까.
0: 그럼 기성 씨는 기성아 그러지 않고
1: 승아.
0: 승아.
1: 승아.
0: 그렇구나.
1: 승아.
2: 예, 승아. 중추르죠.
0: 아, 소풍 갈 때 네. 대형 카세트 들고 춤췄구나.
1: 제가, 근데 제가 이 몸을 이래도 중학교 때까지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엄청나게 잘 쳤었던.
2: 오. 예. 예. 예. 상반신으로
1: 뭐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0: 오, 그렇다.
2: 아, 이런 꺾기가 있구나.
0: 예, 있어, 예. 있어 있어 있어. 예, 어 있네. 예.
1: 근데 살이 찌니까 이게 좀 뭉글뭉글하게.
0: 아, 왠지 그래.
2: 몽글몽글한 느낌이. 네,
1: 몽글몽글.
2: 몽글몽글 부드럽게.
1: 예. 예. 소세지 줄줄이 소세지 같은 거 그렇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듯이.
0: 자 요새 네. 다시 원래 자리로 몸무게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까?
1: 아니요 오버됐죠. 1kg 오버돼서 19kg를 다시 찌었습니다.
2: 가만있습니까?
0: 아 원래 김신영 씨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까?
1: 그러니까 18kg 를 뺐다가 지금 19kg가 됐습니다.
2: 아,
0: 아니 근데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속기운이 있어 보여. 네네.
1: 아 그거는 속기운 확실히 있더라고요.
0: 아 그럼.
1: 예, 예, 예.
0: 그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볼이 흐려가지고요.
1: 예, 예. 네, 좀 이렇게 그때 근데 옷이 이제 오늘 좀 약간 좀 짜증났던 게 청바지가 예. 안 맞아.
0: 쬐. 옷이 꼭 쬐.
1: 그때는 뭐 벨트 달라 그랬었거든요.
2: 그러니까 너무 살 많이 뺐을 때는.
0: 백이성 씨 M4 네. 시절 사진이 네네. 올라왔는데.
1: 이게 중학교 때 사진이었어요.
2: 아 어머 네. 귀엽다.
0: 네. 너무 이쁘다.
2: 진짜.
0: 귀엽다. 귀여워.
1: 이때가 저한테 리즈인 것 같아요.
2: 이목구비가 확실히 뚜렷하네요.
0: 어, 이뻐 맞아. 이뻐.
2: 그 중에서도 코비. 비가 굉장히 뚜렷해.
1: 네네.
2: 코가 굉장히 뚜렷해. 이목구비가.
1: 임옥구 비가. 임옥구 비 중에서.
0: 한참 웃었죠 우리가.
2: 인물이 중학교 때부터 딱 완성이 됐네요.
1: 네네네. 아 저는 왜 그 리즈인 제가 오히려 예. 이제 가수분들 보면 과거 사진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0: 네,
1: 저 예. 과거 사진 보면 뿌듯해요.
2: 어 그러니까.
0: 맞아.
2: 뚜렷뚜렷하니 잘생겼다.
1: 그러니까
2: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네. 이목구비가 뚜렷한 네. 우리 뱅가로랑이 백이성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 네.
2: 자 여자는 모른다 첫 번째 사연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1: 네 닉네임 살찐 고양이 남자분이신데요.
0: 네.
1: 결혼 2년 차고 신혼인데 지금 고통받고 있답니다. 어떤 고통인지 결혼 10년 차 선배님들 특히 잘 들어봐주세요.
2: 좋아요 좋아요. 네.
1: 결혼이란 단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꿈 같은 일이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짝사랑하던 사람과 재회하면서 저도 결혼이란 거에 성공했습니다. 결혼하면 TV 광고처럼 온 가족이 함께 SUV를 타고 다니며 아내와 알콩달콩 놀러도 가고 맛있는 집밥을 질리도록 먹을 줄 알았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었죠. 아내는 중견기업에 성실히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매사 깔끔하고요. 시각, 후각, 청각이 유독 발달해 있고 저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날씬하고 이쁜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잘생긴 외모도 아닌 저에게 와주어 고맙고 맞벌이까지 해주니 부담도 덜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산다는 건 이런 의미였을까요? 저의 결혼 일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눈이 세모 눈이 되어 저를 째려봅니다.
0: 자기, 내가 화장실 큰 거 볼 때 변기 안쪽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쪽에 다 튀었잖아요. 아우, 내가 변기를 하루에 몇 번 닦는지 알아요?
1: 아 그래? 아이 몰랐네.
0: 자기 나갈 때 분리수거할 거 들고 나가요.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갖고 나가고. 아우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좀 봐. 아까 돌돌이 밀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깔끔합니다. 참으로 정말 많이 깔끔합니다. 저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변기 청소, 집 청소에 많이 둔했는데 아내는 타고난 깔끔쟁이입니다. 제가 큰일을 보고 나올 때면 화장실 앞에서 세모눈을 뜨고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혹시 여기저기 튀었는지 뚜껑은 닫고 물을 내렸는지 손은 씻었는지 잔소리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라면 두 개를 끓여 먹고 있는데
0: 자기는 면 종류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라면 먹으면 꼭 배탈 나잖아. 혹시나 대장암 검사 같은 거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1: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이제 저도 눈치 대충 압니다. 네? 제가 배탈이라도 나서 또 화장실 테러를 저지를까 전전긍긍 은근히 돌려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걸요. 그게 싫어서 저도 가능한 한 군것질은 밖에서 아내 몰래 하고 밥 먹은 자리, 옷 벗은 자리, 샤워 한 자리 나름 알아서 치운다고 치우는데 아우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안 보이던 무언가가 왜 꼭 아내 눈에는 보여서 지적당하기 일쑤라니까요. 또 제 아내는 빈손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커피 사 먹는 돈은 전혀 아까워지 않으면서 제가 빈손으로 밖에 나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0: 자기 재활용 쓰레기 그것 좀 갖고 나가요. 아니 빈손으로 그냥 나가면 아깝잖아. 어차피 가는 길인데.
1: 어? 아니 이거 여보 이거 아직 안 샀는데 그냥 내일 가지고 나가면 안 되나?
0: 벌레 꼬이니까 매일 버리는 게 좋지. 자, 손가락 벌려봐. 여기 하나, 여기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추가. 다 들 수 있지?
1: 제 손가락 사이사이 내다버릴 봉지를 대롱대롱 들려줍니다. 다른 분들도 남편이 빈손으로 짐 밖 나가는 게 정말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2: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제 아내는 누가 봐도 날씬합니다. 꼭 헬스를 다니는 사람처럼요. 저는 참고로 매우 통통합니다. 뚱뚱에 가깝긴 한데 네네. 아내는 그 어떤 운동도 하지 않고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도 날씬한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살다 보니 알겠어요. 살이 안 찌는 이유를요.
0: 자기야 좀 비켜봐. 이거 좀 옮기게. 자기야 다리 좀 들어. 아유 청소기 안 보여?
1: 저는 고양이처럼 햇볕 잘 드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글쎄 에너자이저입니다.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 어떤 날은 냉장고 정리, 어떤 날은 창문 닦기, 가구 옮기기, 이불 세탁, 청소는 당연히 매일 하고요. 주말마다 온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녀서 소파에 편하게 누워 TV 좀 볼라 치면 제 짠한 엉덩이가 그렇게 또 눈치를 봤습니다. 또 아내가 얼마나 개코인지 제가 조금 만 트림을 하거나 소리 없는 방귀를 끼고 나면 코를 킁킁거립니다. 저는 들킬세라 베란다로 바람 쐬는 척 나가서 해결하는데 가끔 그 문 닫는 속도가 조금 늦다거나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냄새가 저를 따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코 안에는 바로 득달같이
0: 냄새 당신 또 방귀 꼈지? 나가서 끼라니까 나가서.
1: 코만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귀도 예민해서요. 윗집 층간소음에 신경이 곤두서더니 결국 우리는요 꼭대기층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인데 아내는 청각, 후각, 시각 모두 발달한 초예민녀. 아휴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40대지만 유전적으로 탈모가 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침대 시트에 흩어진 제 검은 자식들이 떠나가는 걸 목격하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오늘은 더 많이 잃었구나. 이러다가 다 잃는 날로 오겠지. 슬프고 불안하고 헛헛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아침마다 없는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모아서 헤어스타일을 만들 때면 아내는 옆에서 제 속도 모르고 말합니다.
0: 아 무슨 스프레이를 그렇게 많이 뿌려. 냄새도 독한데.
1: 아내는 머리숱이 많아 걱정이 없겠지만 저는 한 올이라도 모아서 순 많아 보이게 하라는 건데 아내는 그저 독한 냄새에만 온 신경이 꽂혀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제 주변을 맴돕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돌돌이를 손에 쥐고 제가 누웠던 침대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쓸어내지요. 드르륵 드르륵 돌돌이에 말려 제 자식들이 떠나.

0: 합니다. 보이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서 아내는 또 혼잣말인 양 다 틀리게 제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1: 아유, 빠질 거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지면 좋은데. 아유, 매일 돌돌이 돌리는 것도 일이라니까.
0: 아, 나쁜 사람. 진짜. 제 눈도 세모눈이 되어갑니다. 아내는 후각, 시각, 청각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하다면서 어쩜 저렇게 무심하게 막말을 할까요? 대한민국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다들 어떠십니까? 다들 저처럼 참고 사시나요? 세상에 이유 없이 살찌는 사람 없고 예민한 사람 중에 뚱뚱한 사람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날씬한 제 아내는 언제쯤 세모눈이 아닌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까요? 저는 언제쯤 제 집에서 마음 편히 먹고 씻고 누워볼까요? 결혼해서 10년 이상 살아보신 우리 형님 아우님들, 제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1: 아우, 네. 조금 좀 스트레스가 예, 느껴지는데요. 어. 네, 그렇죠.
2: 네네. 특히나 이제 성격이나 이 성향면이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죠?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아, 저는 제 아내가 네. 보낸 사연이 아닌
0: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아, 진짜?
0: 전 깜짝 놀랐습니다.
2: 어. 가만히 있질 못하는 네네. 성격이에요.
0: 어, 베개를 아. 이틀에 한 번씩 빱니다. 예, 베개 컷하고 예. 그 이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빨고.
2: 맞아, 맞아.
0: 네, 그리고 그 로봇 청소기가 네. 저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애가 지금 맛이 갈라 그래요.
2: 그 집 로봇 청소기도 고생이 많군요.
0: 하루에 3번 이상 돌아갑니다.
2: 어머나.
0: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그래요? 있는데 밑으로 지나가고.
2: 진짜요?
0: 네, 점심때도 밑으로 지나가고 저녁때도 밑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요즘에 그거
2: 아니,
0: 있잖아요.
2: 어디 집을 잃은 거 아니야?
0: 그러니까요.
2: 그렇게 계속 돌아요?
0: 네, 아니, 그게 요즘에는 집에 들어서 키는 게 아니라
2: 예,
0: 휴대전화로 하잖아요. 아~ 네, 계속 돌아. 아내가 없네. 지 혼자 로봇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녀요 갑자기.
1: 아, 우린 그런 집에 안 살아서 뭘 아~ 몰라요. 진짜.
0: 무섭습니다.
1: 그렇구나.
0: 무섭습니다.
2: 그 정도는
1: 자동으로 딱딱딱딱
0: 예,
1: 하는구나.
0: 그, 이쯤에 청소해야지 하면 밖에서
2: 예.
0: 무선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네, 네, 딱 누르면 네. 움직여요.
2: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제 아내도 가만히 있지 네네. 못하고 네. 계속 부지런하게 청소를 하면.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깔끔한 성격이라
0: 네네,
2: 좋은데
0: 그렇습니다.
2: 소파에서 좀 쉬고 싶은 이제 분한테는 이게 굉장한 압박감인
0: 그렇죠,
2: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렇죠.
1: 압박감으로 근데 이제 다가오죠.
0: 제 아내는 이제 저가 누워 있는 곳만 빼고 청소를 하긴 합니다. 네네.
2: 그래요?
0: 네네네.
1: 방해 안 하고.
0: 네네. 그 제 방이
2: 무언의 따로... 압박 아니고?
0: 아, 무언의 압박이죠. 아,
2: 그렇죠.
1: 네, 그렇죠.
0: 그 제 방만 제 집이고 나머지는 아내 집이죠.
2: 아,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0: 방엔 들어오지도 얼씬도 안 해. 제 방 안은 들어오면 자기가 오염된다나? 오염된다.
1: 아니, 다들 집에서 이렇게
2: 방역복 입고 다니지 왜?
1: 눈치 보며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0: 네.
1: 8898님. 형이 잘못한 거야.
2: 그래요. 뭔지 몰라도 그냥 잘못한 거야.
0: 네, 맞아요.
2: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8070번이 국룰이죠. 나갈 때는 양손 가득, 빈손은 아깝습니다.
2: 그래, 뭐라도 꼭 들려주는 네네. 그 아내의 마음. 네. 참 따뜻하죠.
0: 그렇죠.
2: 예. 서해남님, 세모눈은 애교죠. 오. 도끼는 아닌 걸 감사하세요.
1: 삼고이님, 저도 네. 다른 건 다 참는데 술 먹고 다음날 트름과 방귀는 못 참아요.
2: 네, 이건 아. 누구든 못 참겠다.
0: 아, 그리고 특히. 여기 또 보니까 0428번님이요. 원래 예쁜 여자랑 살려면 고통을 감내야 합니다. 아.
1: 짝사랑하던 바로 그분하고 결혼이 그럼요. 됐다면서요.
0: 여기서 딱 하나만 안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2: 예.
0: 제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셨잖아요.
2: 네.
0: 답을 찾지 마세요.
2: 답을 찾지 마라.
0: 그냥 이게 내 삶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요. 받아들이세요.
1: 살찐 고양이에게
0: 네네네.
1: 답을 찾지 마라.
0: 네네. 소파에 누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누워 계세요.
1: 밖에 어디 가서
0: 벤치 많잖아요. 벤치 많잖아요.
1: 벤치 네. 공원의 이제, 벤치.
0: 네네.
2: 이제 벤치에 누워 계시고 다행이다.
0: 그럼요. 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누워 계셨다가 청소 다 끝나면 들어가세요. 네네.
2: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도끼 눈 되는 거 아니야? 세모 눈이.
0: 옷에 다 잔뜩 먼지 묻혀갖고.
1: 자, 아이고 참.
2: 우리 살찐 네. 고양이님 네. 미안해요. 결혼 선배님들이 딱히 네네. 해줄 얘기가 많진 않네.
0: 우리가 뭐 승리한 적이 없어서.
2: 예예. 예. 행복하잖아. 그래도 네. 우리 행복하잖아.
0: 그럼요. 2년밖에 안 되셨는데 아직 멀었어요.
1: 네. 네.
0: 모든 걸 내려놓기.
2: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네. 이렇게 함께 네. 살면 얼마나 행복해.
1: 선물 주세요.
0: 네. 살찐 고양이님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여자는 모른다. 저희 네.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죠.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우제 어머줄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마요
3: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4: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3: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4: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3: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예, 119죠?
4: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7: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모처럼 신입이 들어와서 아, 밥 사줄게 뭐 좋아하니? 물었는데
1: 한우 등불 좋아합니다.
2: 아 그래도 사줘야지 한우집 데려갔는데.
1: 아, 저 그리고 고기 먹을 때 밥 잘 안 먹어요.
0: 이러면서 고기만 드립 따 먹을 때
2: 아우 그래도 애는 착혀.
0: 아우 내 지갑. 아우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9896님의 선곡으로 오케이 렛츠고.

0: 아, 이 노래 못 참아. 아, 이 노래 못 참아.
1: 신나다 신나.
0: 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왔습니다. 네. 4313님 아싸라비야. 아, 너무 좋아요. 신이 나서 흔들흔들.
2: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0: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노래방에서 부르면 이제는 숨차.
3: 뭐 이제는요? 원래 못 불러줬잖아요. 뭘 이제는이야.
0: 아니 근데 20대 어려, 때는
3: 어려 20대 때도 힘들었어요 부르기가.
0: 20대 때 그래도 막 따라는 가서 그 박자에 맞게 노래방에서요. 근데 요새 불러보면 숨차서
3: 거의 숨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0: 안돼 예예
3: 너무 높아서
2: 네, 네.
0: 이보미님은 아우 아침부터 네. 궁뎅이 실룩실룩 나이트 가고 싶네요.
3: 아 진짜 딱 좋아요. 나이트를 재밌다. 부르는 노래죠 진짜.
0: 네. 맞습니다. 네. 늑대의 노래 오늘 선곡해주신 9896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2: 네.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늑대의 노래 계속 신청해주세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분이 주셨기 때문에 첫사람을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쓰신 글 닉네임 은주님의 사연입니다. 꽃피던 봄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5 남학생 5이 미팅 장소 에덴 공원에 모였다. 진행자가 나눠준 모자에서 같은 번호를 뽑은 사람끼리 짝이 되었다.
0: 자자 모자 속에서 번호 하나씩 뽑아주세요. 같은 번호가 나오면 바로 짝입니다.
2: 두근반 세근반 내 짝은 어떤 남학생일까. 나는 5번을 뽑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나에게 걸어 나온 내 짝은 5 남학생 중 제일 괜찮은 남자애였다.
4: 안녕 5번 너랑 짝이네.
2: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고 우리는 호구조사부터 관심사까지 물어보고 대답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4: 나는 부산 공고 다녀 학생회장도 했었고 지금은 축구부 골키퍼야. 원래 아버지

0: 가보실 때는 뚱뚱거리고 살았는데 부도 나서 식구들 다 같이 뭐 야밤도주했어. 지금은 엄마는 식당 하시고 나는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어.
1: 진짜 당당하다.
2: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그 아이에 비해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 다니며 야간 고등학교 다니던 볼품없던 사람 같았다. 따지고 보면 집안 형편은 비슷했을 텐데 얘는 어쩌면 이렇게 눈부실까 생각하며 우린 짜장면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황금 같은 주말이 쏜살같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
1: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 찾으신다고요? 아, 네네, 잠시만요. 은주야, 전화 받아봐라.
2: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받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같이 미팅 나갔던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일숙이는 나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이미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
1: 야, 어제 미팅했던 그 남학생 개다케. 어떻게 빨리 받아봐.
2: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실 나는 대타로 나간 미팅이었고 나 자신이 별로 예쁘지도 또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이런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아이는 점심시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나를 보러 오겠다고 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됐고 식당에는 정말로 그 아이가 와 있었다.
0: 안녕. 나야. 자리 잘 잤어? 어제 너 보고 또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네 연락처도 사는 것도 안 물어봤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니네 회사 이름은 기억이 나서 전화했는데 다행히 네 친구가 전화를 받았더라고.
2: 아, 그랬구나. 나는 밥 먹고 또 바로 가야 해. 라면 괜찮아?
0: 야, 힘든 일 하면서 라면이 뭐야? 오늘 김밥 먹어.
2: 그는 다정한 얼굴로 김밥이랑 어묵 굴묵 국물을 시켜주고 같이 먹자 했다. 나는 그 김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너무 떨려서 그 아이의 빛나는 얼굴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삐삐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 나는 자취방 유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평일엔 전화나 편지로 일요일엔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만났다. 그 아이는 축구에 진심이었고 골키퍼로 뛰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매료되었다.
0: 야, 얘가 내 여자친구야.
2: 그는 어디서나 나를 자랑스레 소개했고 버스 탈 때는 늘 자기 무릎에 나를 앉히고 했다. 이거 뭐야? 그 아이 키는 178, 나는 158.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리기 바빴다.
1: 야, 쟤네 봐라. 고목에 뱀이 붙어간다.
2: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행복했고 1년 후 그 아이는 졸업하고 큰 공장에 취업을 했다.
0: 얘도 우리 공장 들어와라. 우리 같이 일하자.
2: 나는 그 애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 공장으로 이직을 했다. 나는 1층, 그 아이는 2층에서 일을 했는데 화장실이 2층 계단 밑에 있어서 우린 수시로 화장실에 갔다.
3: 은주야, 여기.
2: 안 피곤해? 어제 통화하다가 늦게 잤잖아.
3: 에이, 괜찮아. 나 튼튼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나 지금 사실 되게 힘들어.
2: 왜?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3: 심장이 너무 아파.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서 아파.
2: 아유, 뭐야. 놀랐잖아.
1: 야, 니네는 또 화장실이야? 거기서만 내 뭐하냐? 일 안 해? 일 안 할 거야?
3: 들키다.
2: 어떻게.
3: 괜찮다. 야, 지금 갑니다.
2: 잘 가.
3: 이따 식당에서 또 보자.
2: 우린 그렇게 꽁냥거리다가 회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내 커플이 되었다. 회사에서 노래자랑을 하면 그 아이는 몇몇 남자애들과 그룹을 만들었고 보컬을 맡았다. 건아들의 젊은 미소. 그 아이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듣다가 노래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휘파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대 위에 그 아이는 늘 빛나고 멋졌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 겨울 그 아이가 말했다.
0: 나 영장 나왔다. 기다려줄래?
2: 나는 장난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0: 그래. 알았다.
2: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답하려 했는데 그 아이는 다시 묻지 않았다.
0: 이제 그만. 그러면 헤어지자.
2: 어, 이게 아닌데 장난이었는데. 오. 하지만 이미 차갑게 변해버린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나를 봐도 아는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 아이의 입대 전날 축구부 오빠가 송별식을 한다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거기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던 여자애가 그 아이 옆에 딱 붙어 있었다.
1: 제가 요즘 여자친구라고 하더라. 니네 진짜 헤어진 거야?
2: 변명할 기회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라는 순서가 왔다. 내 차례. 나는 짜니 리의 뜨거운 안녕을 불렀다. 눈물을 참으며 겨우 부르고 뛰쳐나와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고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수면제 과다 복용. 그러나 이틀 후 나는 눈을 떴다. 살아있었다. 회사엔 무단 결근을 한 상태였다.
1: 네 어제 와 결근했노? 정신 안 차리나?
2: 출석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서야 아 내가 진짜 살았구나 실감이 났다. 그날부터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6달쯤 지났을까 공장 담벼락 너머로 키 큰 군인이 보였다.
4: 은주야.
2: 그 아이였다. 어머 벌써 휴가 나왔어? 군복 멋있다.
4: 이따 형들이랑 한잔할 건데 니도 올래?
2: 글쎄 내가 가도 되나?
4: 와도 되지. 나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꼭 온나이.
2: 퇴근 후 축구부 오빠들과 식당에 갔다. 술잔이 몇 번 돌고 내가 집에 간다고 나서자 그 아이가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4: 미안했다 은주야. 네가 안 기다리는 나를 말해 눈이 뵈는 게 없더라. 홧김에 딴 여자 만나고 너 보는데도 일부러 팔짱 끼고 네 열받으라고 그랬다. 근데 송별실에서 네가 뜨거운 안녕 부르면서 우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2: 아 그래? 나 그날 기숙사 들어가서 한참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했어. 겨우 정신 차리고 이제 너 같은 놈 잊어버리자 했지. 그때 그 애랑은 어때? 응? 아직 만나?
4: 아니다. 그때 너 보라고 그런 거라니까. 얼마 안 만났어. 훈련소 들어가고 바로 헤어졌다.
2: 아, 그랬구나.
4: 근데 너는? 너 지금 남자친구 있나?
2: 친구가 소개해줬어.
4: 뭐? 그새 딴 남자를 만났다고?
2: 지는?
4: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하다. 그 남자랑 헤어지고 다시 나랑 만나면 안 되겠나?
2: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끌었다.
4: 은주야 제발 돌아와라. 나 아직도 너 사랑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2: 야 이러지 마. 일어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이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주사도 있고 좀 무서워서 끝내려던 참이긴 한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더라도 다시 너한테 갈지는 잘 모르겠어.
1: 여지는 준다. 여지는 준다.
2: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2년 후 그 아이는 제대했고 우린 자연스레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나의 큰언니에게도 그 아이를 소개했는데 언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물었다.
1: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4: 예, 저 은주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1: 뭐? 안 된다. 아, 이거 영 파이네. 나이 어린 남자랑은 절대 안 된다.
2: 언니는 단호했다. 노발대발. 결혼할 나이에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건 절대 반대, 결사 반대라 했다. 언니는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 나는 끝내 언니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 언니의 반대 이후 우린 서로에게 대놓고 헤어지자 말은 안 했지만 만나는 횟수가 줄고 전화도 뜸해지고 편지도 짧아졌다. 그렇게 큰 싸움도 눈물의 이별식도 없이 조용히 완전히 끝나버렸다. 어이없게 큰언니의 반대로 흐지부지 헤어졌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나의 첫사랑 KJM 세월이 흘러 호적 나이로 59이 됐지만 아직도 나는 잊지 못해 너를. 그때의 설렘과 기타 치며 불러주던 노래들과 자작시, 자상하게 날 보살펴주던 너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골키퍼 할 때 열정적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10대 마지막에 만나 20대 초반에 헤어진

내 아름답고도 아픈 첫사랑, 내 인생의 소풍이 끝나기 전에 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봤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완전 아줌마가 되어버린 날 보고

0: 그래, 네. 그래.
1: 자, 이렇게 좀 떠올릴 때마다 네네. 조금 애틋한
0: 그렇지, 첫사랑이
2: 첫사랑은 다 늘 그렇게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네네네.
1: 자, 제가 은주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고요.
2: 축하드립니다.
1: 저희 다음 주까지 확실히 일교차 큰 이런 간절기에 건강 지킬 수 있게
2: 그럼요.
1: 기운 충전 좀 해주시죠.
3: 좋습니다. 감기, 독감, 모기 우리 당당이 힘들만 싹싹 다 피해가라.

0: 점점 뒤에가 더 길어져요.
1: 뜨거운 쌍화탕 네. 같은 목소리.
2: 역시 백이성. 네. 오늘도 재밌었어요. 잘 네. 가요.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백조싱크.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은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7: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2: 자, 오늘 행운 선물 200만원짜리입니다. 빠르게 추첨해 볼게요.
13: 네. 우선 10의 자리 먼저 뽑아주세요.
12: 10의 자리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10의 자리.
13: 튀어나왔어.
12: 잡았다. 10의 자리 9입니다.
13: 9?
12: 네, 9.
13: 아까 0이 하나 튀어나왔지만 집어넣고요, 제가. 95번 되겠습니다.
12: 네.
13: 95번.
12: 5번.
13: 네.
12: 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95번입니다. 자, 95를 주신 분 가운데 무작위로 저희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려보죠.
13: 네.
12: 자, 행운 번호 95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신 분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예, 선물 꾸러미 주인공이
13: 네,
12: 되실지.
13: 정말 꾸러미 속에.
14: 연결되지 않아.
13: 그게 뭐야.

0: 95분 주신 분.
1: 이건 통화 거절 버튼 누르신 거예요 지금. 부득이한 뭐 상황이 있으신가 봐. 아하.
0: 자, 또 다른 분과 연결을 네. 해보도록 하죠. 95번 행운 번호 주신 분.
1: 당당하게 살짝 두드러 봐요 이렇게 해주신 분.
0: 네. 왓? 전화는 가는데.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을까요?
2: 95번이요.
1: 95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2: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진짜.
1: 예, 듣고 계셨던 것 같다, 그죠? 차분하게 예. 기다리고 네네. 계셨듯이.
0: 네.
1: 어디 사신 누구세요?
2: 아, 수원에 사는 이인열입니다.
0: 네.
1: 수원에서 이인열님.
0: 아주 행운의 선물 보따리가 뭐 두둑한데 예. 뭐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2: 아, 지금 일하다가 좀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쉬시면서.
0: 네.
1: 예, 어떤 일인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지금 알바로다가 생활정보지에 돌리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아, 예. 아, 그러시군요.
0: 예. 아니, 앞에 행운의 주인공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셨지 뭡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예. 행운이 간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나요?
2: 집에 있는 우리 마누님한테요.
1: 아, 마누, 집에 있는 마누님.
0: 마누님, 네.
1: 맞습니다. 모셔야지, 와. 모셔야지. 얼마나 또 함께 행복해 주실까, 그래. 예,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예, 라디오 통해서
0: 좋죠?
1: 말씀해 예. 주시죠. 우리 아내분에게 혹은 뭐 다른
0: 이름을
1: 가족들에게.
0: 직접 부르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2: 네.
0: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2: 미연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아,
0: 충분합니다.
1: 맞습니다. 네.
0: 미연 그래도, 씨 들으셨죠?
1: 일하시기에 확실히 기운이 조금은 내려가서 다행입니다. 그죠?
2: 예.
1: 예. 알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여성시대 남성시대 함께해 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0: 200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아내분께 가겠죠?
1: 예.
0: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1: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 대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

0: 정석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제1교포 출신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했던 장훈 씨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은 장 씨가 어제 오후 5시쯤 도쿄도 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에이팀과 요미우리팀 소속으로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통산 3천 안타를 달성하는 등 많은 기록을 세웠던 장 씨는 현역 은퇴 후 야구 해설자로 활동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6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노관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연임 개헌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오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낮 1시 반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오뚜기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업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분쇄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뚜기 측은 당시 남성의 부상 상태와 대화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을 인근병원에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산업재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 유조선을 놓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걸프 해역 일대에서 여러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9일 북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여러 상선이 영내 군사활동으로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격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두바이 인근 정박지에 있던 석유 제품 운반선인 허리큘리스 스타호가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선박 용선사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끼겠고 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 산지 등에는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죠.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줄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이 약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치료제는 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의 식욕과 체중을 조절하는 걸까요? 또 누구나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정재훈 약사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효과와 부작용, 올바른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리센느의 프리티걸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위고비 맞는다, 마운자로 맞는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만큼 관심이 커졌는데 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약물 위고비 마운자로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정재훈 약사님 모셔서 오늘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주제는 진짜 요즘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정확히 어떤 약인지부터 설명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이 약들이 이제 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이과학 저과학이니까 과학적인 걸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1: 좋습니다. 네.
2: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하고요. 음식에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을, 예, 뭐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사로 집어넣었을 때 하고, 예, 우리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1: 주사로 뭐 집어넣었을 때 하고 언제 하고요?
2: 먹었을 때 하고요.
1: 먹었을 때 하고. 네. 네.
2: 그러니까 먹어서 당이 들어올 때 하고, 주사로 당을 넣어줬을 때 하고, 예,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양이라든지, 예,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네네. 왜 먹을 때 하고 주사로 넣을 때 하고, 네, 들어간 건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다르지? 예. 해서 이제 추측을 했던 게 아마 음식이 장을 통해서 이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네, 뭔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뭐 100년, 이제는 거의 한 110년, 120년 돼 가는데요.
1: 연구한 게요?
2: 네. 처음에 이제 이걸 추측을 했을 때는 아,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도 분석을 하고 뭔가를 찾아내는 과학기술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죠.
1: 그렇죠.
2: 네, 그래서 그게 있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아마 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고요. 그 발견된 제일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1: 아, 그러면은, 네, 우리가 혈당, 혈중에, 그러니까 피 속에 필요한 무언가를 이제 공급할 때, 먹어서 들어간 것과 이게 다른데, 네,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먹었을 때 그것을 피 속으로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뭔가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
2: 그렇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먹어서 들어올 때는 인슐린 반응이 더 좋아요. 혈당도 더 잘 떨어지고. 예. 근데 주사했을 때는 그게 느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바로 이 장에서 분비가 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LP-1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1: 그러면 인슐린에 대해서 작용하는 거네요. 인슐린과 관련된 작용에
2: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네. 인슐린한테 야, 너 지금 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알려주죠. 아, 지금 밥 먹었으니까 지금 너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예, 혈당 조절하는 너의 그 원래 역할을 잘 해야 돼라고, 네,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뇌한테는 가가지고 아, 이제 음식 들어왔으니까 포만감을 이제 좀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식욕은 줄이고 좀 그만 드십시오. 이제 이런 신호도 보내고요.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GLP-1. 또 한 가지는 위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네. 위에 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빨리 내려보내지 말고, 네,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내려보내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화는 느려지고 혈당은 안정화가 되고 배가 부른 상태는 조금 더 오래 가도록 해주는 훌륭한 호르몬인데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됐을 때는, 네네, 뭐 짧게는 1, 2분, 길게는 5, 6분이면은 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은 네. 1, 2분만 있으면 물이 몸속에서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래요.
2: 절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1: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예.
2: 이게 좀 오랫동안 작용을 해주면 좋을 텐데 몇 분 지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1: 예예.
2: 사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던 아. 그런 면도 하나 있는 거고요.
1: 1, 2분만에 반반으로 줄어들면은 네. 확 없어지니까요.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1: 네네.
2: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까지 음식이 가야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장까지 음식이 가기 전에 이미 식사 끝났어요.
1: 네, 맞아요.
2: 워낙 빨리 먹기 때문에 장까지 가려면 최소한 15분 걸리거든요.
1: 네.
2: 근데 이미 그때는 식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2: 너무
1: 네.
2: 빨리 먹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분비가 돼도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는 이제 일정한데 그게 효과가 그냥 금방 빨리 사라지니까.
1: 아,
2: 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소화를 느리게 함으로써 이제 포만감이 더 느끼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 상태의 GLP-1이라는 그 호르몬은 이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1, 2분 만에 없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주사제로 넣는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에 들어있는 GLP-1 호르몬은 안 없어지나요 혹시?
2: 반감기가 5일 정도 돼요.
1: 아, 1, 2분이면 없어지던 게 5일 정도 남아 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5일 정도 되니까

0: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해도 네.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약물 분자들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분비가 되는 만들어지는 GLP-1 호르몬하고 네. 생긴 거는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왜 이게 몇 분만 지나면 사라지느냐. 우리 몸에는 이런 호르몬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을 분해해가지고 효과를 없애버리는 효소도 같이 나와요.
1: 아, 그렇죠.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역할을 해라는 호르몬이 나왔으면 밥이 이제 식사가 끝났어. 그럼 너 네. 호르몬 역할은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0: 그렇죠.
1: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냐하면 너무 포만감이 오래가고 너무 적게 먹었다가는 굶어 죽기 쉬운 환경이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이게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 나오면 그걸 또 없애버리는 호르몬이 금방 나오는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 효과가 오래 못 가는데
1: 예.
0: 약은 그 효소를 피해가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살짝
1: 아.
0: 바꾸고
1: 예.
0: 얘가 이제 피 속에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더 오래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1: 예.
0: 좀 이렇게 피해가게 그런 효과를 낸 거죠.
1: 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그 호르몬이 계속 남아 있다면 영양 실조라든지 영양 결핍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서 다른 효소가 나와서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영향을 이렇게 역으로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조화로움을 깨뜨리고 GLP-1의 기능이 좀 극대화되도록 오래 살아남는 그런 호르몬을 주입시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0: 네, 정확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 두 가지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두 개의 작용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요?
0: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약이 다 처음에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었던
1: 인슐린에
0: 약들이에요.
1: 작용하는 네. 거니까. 예.
0: 그래서 당뇨병인 분들한테 쓰다 보니까 이게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네 해서 이제 약으로 개발이 된 건데
1: 예.
0: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인크레틴 중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하나를 건드리는 약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마운자로는 GLP라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1: 예.
0: GIP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GIP는 굉장히 재미있는 호르몬인 게
1: 네.
0: GLP-1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양을 늘려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그러니까 배도 덜 고프고
1: 네.
0: 혈당도 안정화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식욕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1: 네.
0: GIP는
1: 네.
0: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됐을 때는 지방이 좀 축적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1: 지방이 축적되는 쪽으로요.
0: 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GIP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 또 식욕 조절하는 거랑도 관련이 되는데요.
1: 네네.
0: 언뜻 생각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러면 살이 더 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 GIP는 그냥 단독으로 쓰면은 사실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요.
1: 네.
0: 아까 이제 위고비에 들어있는 GLP-1 얘하고 같이 붙으면 옆에서 조연 역할을 잘해가지고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붙여주면
1: 네.
0: 지방이 축적되는 쪽이 아니고 살이 더 잘 빠지는 쪽으로 도와줍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단독으로 있을 때는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
0: 네.
1: GLP-1이랑 만나면 GLP-1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총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1: 호르몬 간의 조합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0: 네. 네. 아직도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게
1: 네.
0: 지금 이제 그 마운자로는 그 두 가지에 다 작용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연구 개발 중인 다른 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GLP-1 쪽은 작용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1: 네.
0: GIP 쪽은 오히려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지방 축적하고
1: 네네.
0: 하는 데 그러니까
1: 네.
0: 그런 약도 지금 임상 시험하면서 계속 개발 중인데 이것도 살이 또 빠져요.
1: 근데 그거 그렇게 네. 하면 살은 빠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을 네. 축적하려고 하면 먹어야 지방을 축적할
0: 그렇죠.
1: 수 있으니까 더 먹으려고 할 텐데
0: 네.
1: 근데 오히려 그걸 반대쪽으로 작용화시키려고 하면 지방을 축적하지 않도록 하면 그럼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고
0: 그거는 이제 오히려
1: 살이 빠지는
0: 사실,
1: 쪽으로 가고
0: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건데
1: 근데 마운자로는 특이하다.
0: 네, 마운자로는 오히려 그 반대인데도 살이
1: 예.
0: 더 잘 빠지니까 이게 특이한 거죠.
1: 그러니까 어쨌든 GIP라는 게 GLP-1의 작용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약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약들이 고도 비만인 분들한테 쓰면은요.
1: 네.
0: 아까 이제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체중의 14에서 15% 정도가 빠지고 더 잘 빠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1: 네.
0: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뭐 한 22% 이렇게 빠져요. 근데 실제로는

0: 이걸 쓰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한 두 배 더 잘 빠지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다.
1: 사람에 따라서.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부작용 같은 것들도 더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이따가 또 부작용 네.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실제로 얼마나 살이 빠지는가. 왜냐하면 살이 많이 빠지는 약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는 고도비만인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위고비는 14, 15%, 네. 마운자로는 20에서 뭐 크게 보면 22%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아, 이제 고도비만인 분들 중에는 그보다 더 많이 빠지는 자기 체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약간 과체중인 이런 분들이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용량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4, 5kg밖에 안 빠지는 분도 있고 예. 약효에 따라서 자기 체중에 따라서 네. 또 이런 약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혹시 정상 체중인 사람이 맞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체중이 감소를 하나요?
0: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거예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죠.
1: 네. 어, 알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사람마다 다 어떤 약이나 어떤 호르몬에 작용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럴 텐데.
0: 네. 약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살찌는 이유가 또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이게 정립이 된 건 아니고 가설 같은 거지만 과학자들이 그 비만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배고픈 장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음식이 장에서 너무 빨리빨리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위고비나 마운저라 같은 약이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게 잘 나타나는 것 같고요.
1: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0: 네. 네. 근데 이제 배고픈 뇌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뇌가 너무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먹으려는 의지가 이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써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겨내고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긴 자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마흔 자로를 이긴 자로.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0: 네. 일단 어떤 분들은 네. 이제 써보고 나서 아, 나 효과 없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용량을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높이면 이제 효과가 더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최대 용량까지 써도 또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체 사용자의 한 10에서 20%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워낙에 요즘에 많으니까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일 텐데요. 누구나 처방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인가요?
0: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 과체중이나 비만인데 이제 어떤 합병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만으로 인한 어떤 다른 대사성 질환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처방을 받는 그런 약입니다.
1: 아,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네. 그게 없다면은 처방전을 웬만하면 안 내주겠네요.
0: 그게 없어도 이제 고도 비만이면은 또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BMI가 30 이상이다. 또 이제 그 주치의가 상담할 이분한테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처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처방약이니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논의를 거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1: 네. 그럼 내가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막 고도 비만은 아니에요. 비만은 아닌데 근데 좀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상담 받아서 처방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다 개인적인
1: 예, 판단의 그건, 영역이니까
0: 예, 개인의 예. 판단의 영역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표준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오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사님 나오면은 늘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미고비 마운자로라 그런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1114님께서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직 실행 전인 사람입니다. 보고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따가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한 부작용은 어떤 게 보고되고 있을까요?
0: 네,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흔한 가벼운 부작용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가벼운 부작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또 이제 사람에 따른 설사, 변비 이런 소화기관하고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요.
1: 예.
0: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드물지만 네.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구토나 메스꺼움이나 네. 설사, 변비 이런 게 되게 심하게.
0: 네. 네. 그래서 막 저기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먹으면 막 다토하고 예. 그래서 응급실까지 간 분이. 제 주변에도 뭐 한두 분
1: 예.
0: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약을 써보기 전에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네, 한계점인데요.
1: 예.
0: 네. 다만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1: 예.
0: 그러나 이제 일단 그런 처음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성가신 부작용이고
1: 예.
0: 심하면 이제 약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부작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약들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낸 약이다 보니까
1: 예.
0: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런 부위들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살을 단기간에 빠르게 빼고 체중 감량을 하면요.
1: 네.
0: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이제 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일시적이지만 탈모가
1: 네.
0: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욕구가 기본적인 게 좀 저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네, 네.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0: 네, 식욕뿐만 욕구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뭐 특히 이제 뭐 성인의 경우에 성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1: 예.
0: 뭐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의 양이 너무 줄어드니까
1: 예.
0: 그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될 일이 줄어들어요.
1: 와.
0: 그러면 이제 담즙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원래부터 담석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은
1: 예.
0: 그런 담석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살을 단기간에 빼면 약을 쓰든 안 쓰든 나타날 네. 수 있는 부작용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1: 단기간에 빼는 방법이 어쨌든 소화를 느리게 하고 좀 덜 먹게 하고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좀 진행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더 광범위한 연구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단백질 칼슘, 뭐 네. 비타민 D, 비타민 B, 그다음에 그런 일부 영양 성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1: 네. 네,
0: 그런 연구가 또 있습니다.
1: 체중이 빠지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예. 그래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 손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체중을 감량을 하면 근육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병행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 빠지면서 근육도 당연히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1: 네.
0: 중장년층한테 이런 약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6915님이요. 마운자로 맞으면 왜 췌장염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0: 네,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췌장에도 이 GLP-1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위다 보니까 그래서 췌장에 그런 작용 부위가 있어서 췌장이 너무 자극을 세게 받으면 그로 인해서 급성 췌장염 같은 문제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드물지만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담석증이 생기면 이제 담즙이 빠져나가는 그런 관하고 췌장에서 만들어낸 소화효소 빠져나가는 관의 끝부분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런 뭐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췌장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분한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드문부작용이에요.
1: 췌장도 그렇고 어쨌든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위에서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럼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정도의 일반적인 양에서 그거보다 훨씬 많은 GLP-1 같은 게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0: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히려 이 약을 사용해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건강상의 부수적인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전까지 나온 비만 치료제하고 비교해서
1: 네.
0: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은 전신적인 염증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뭐 혈관 건강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 심혈관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건의 위험을 줄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유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 네네.
0: 이런 것들이 체중 감량하고는 별개로 이 원래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위에 가서 작용하는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1: 예.
0: 그거를 비율을 6대 4, 뭐 7대 3 정도로 오히려 체중 감량이 3, 4고 나머지 6에서 한 7 정도가 그런 호르몬 작용을 흉내내서 나타나는 효과로 보거든요.
1: 그러면 애초에 이 비만 치료제의 역할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0: 그렇죠.
1: 이것도 부작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부작용인데 이거는 이제 좋은 부작용이니까 부작용. 사실 효과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
1: 아, 그걸 또 효과에 넣으려고 더 연구를 하고 있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9599님은요. 위고비의 주성분이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라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인슐린 주사 대신 위고비를 맞아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원래 그 당뇨병 치료제를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1: 예.
0: 실제로 물론 이제 이거는 처방 이야기니까 처방 받으셔야 되는
1: 네.
0: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당뇨가 다른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인슐린까지 맞고 계시던 분이 이제 뭐 위고비나 마운제로 같은 사실은 그런 분은 위고비를 쓸 필요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니까 그때는 같은 성분의 오젠픽이라는 약을 쓰겠죠.
1: 네.
0: 이제 그런 식으로 이 GLP-1 쪽을 건드리는 이런 약을 쓰고 나가지고 인슐린을 줄이거나
1: 네.
0: 인슐린을 아예 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사례 보고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가서 의사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이니까요.
0: 그렇죠.
1: 더더욱이나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8756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외손자가 8살인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체중이 70kg 나갑니다. 요즘 소화비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밥량을 줄이고 싶은데 아이라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도 맞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0: 일단은 8살이면 너무 어리죠.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관련해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12살 넘어갈 때는 경우에 따라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다른 이야기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릴 때는 아무래도 관련해서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해준다든지 다른 활동을 좀 해준다든지 해서 그때는 식습관을 바꿔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1: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뭐 어떤 약이나 이런 치료보다는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몸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약을 쓰기보다는 예, 다른 방법으로 자꾸 유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0: 짧게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아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1: 검증된 부분이 없기도 하다. 알겠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저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겠습니다.

0: 예,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진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2811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고비나 마운저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다가 끊으면 요요가 심하게 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평생 맞아야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하고 얼마나 장기간 사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게 이렇게 특별히 표준적인 그런 지침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런 약들도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는 약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그런 만성 질환 상태일 수 있으니까
0: 비만도 질병이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치 당뇨나 고혈압을 평생 관리하듯이 이것도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그 뭐 일리가 있다고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약을 끊었을 때 대한 연구는 의외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뭐 1년, 2년 이렇게 사용하다 끊은 그런 경우에 네. 자기 체중으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한 7, 80%는 원래 체중을
0: 회복을 한다.
1: 회복하고 나머지 한 2, 30%는 남아 있고.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kg을 뺐다. 그러면 다시 10kg을 찌는 건 아니고 한 2, 3kg은 남아 있고. 7, 8kg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도 이런 약들이 네. 어느 정도는 체중의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네. 약을 끊고 나서도 잘 관리를 하면 원래대로 체중을 유지를 뺀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살짝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런데 네. 끊고 나면 식욕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된 게 있나요?
1: 식욕이 세질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눌러놨던 게 식욕이 세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포만감이 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으로 더 원래대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요요를 좀 가속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0: 네. 약을 끊으면 어쨌든 좀 의지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제처럼 어떤 평생을 사용해도 문제 자체는 없는 거죠, 그러면?
1: 네, 아직까지 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 계열의 약 자체는 네. 이미 사용한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약들이 오랫동안 쓴다고 해가지고 생긴 일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네. 있지만 예. 지금은 어떤 드문 부작용들 말고는 크게 유익이 오히려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0: 알겠습니다. 6201님은요. 위고비나 마운저를 맞으면서 술 마셔도 괜찮을까요? 약을 맞은 날만 피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약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술을 계속 줄이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일단은 뭐 약을 맞은 날도 술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약하고 술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크게 하는 건 아닌데요.
0: 간에 작용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닌가 봐요. 네,
1: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약 맞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은 네. 술 마시면 그로 인한 뭐 오심이나 구토, 메스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배도 또 더 많이 부를 거고 그래서 술 마신 날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술 마시는 양이 그래서 좀 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술을 마시면 마신 날도 문제지만 다음 날이 문제예요. 다음 날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네. 식욕이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술을 마시면 사실 약이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몸을 끌고 가는 거니까 네네. 살짝 좀 돈이 아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을 좀 마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술이나 담배가 우리 당긴다고 하죠. 술이나 담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줄이는 효과도 있나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끊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1: 일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이것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좀 뭐 줄어드는 쪽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네. 그게 금연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인지는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본인한테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아 너무 좋은 일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 나는 술을 끊기 위해서 이야기를

0: 써야 되겠다.
1: 목적 자체가.
2: 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 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4339님은요. 딸아이가 결혼

0: 일시적인 사용.
1: 네, 일시적인 네. 사용. 만약에 일시적인 사용이라 한다면 사실 사용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상태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고요.
0: 네.
1: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체중 문제 때문에 이제 원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아, 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체중을 줄여주는 이런 약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신조어로 모젬픽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0: 아.
1: 네. 이런 약 쓰면서 아기를 원하는데 안 생기던 부부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
0: 네.
1: 네. 너무 또 살을 많이 빼면
0: 네.
1: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살이 빠지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어떤 생식을 하고 이제 하는 이런 쪽의 에너지를 줄이게 되는 거죠.
0: 에너지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만
0: 네.
1: 일단 임신을 했다. 그럼 그때는 이 약을 쓰면 안 되죠.
0: 그건 왜일까요?
1: 임신했을 때는 충분히 먹고 태아한테
0: 아, 그렇죠.
1: 영양이 가야 되는데.
0: 식욕을 안 되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8454님은요. 위급이 일본 가격이 비싸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싸서 몇 개만 사와도 비행기 값이 빠진다. 이런 밀반입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같은 약인데 가격이 나라마다 다를까요? 밀반입이 문제면 처방전이 있으면 일본에서 구해와도 되나요?
1: 그러니까 뭐
0: 하셨어요.
1: 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약값이 다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 예.
1: 이거는 뭐랑 관계되냐면 일본에서는
0: 네.
1: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분들한테는
0: 네.
1: 국가적으로 이걸 보험 혜택을 줘요.
0: 예. 네.
1: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요.
0: 네.
1: 국가에서 어떤 약을 보험으로 혜택을 주게 되면 그러면 어떤 분은 거기에 자격이 되는 분이 있고
0: 네.
1: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하지만 국가는 제약회사고 우리가 약을 이만큼 살 거니까 너네 약값 내려라 하고 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약의 약 가격이 내려갑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더 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0: 엄격한 기준인 대신에 전체적인 네. 값은 살 수는 있다.
1: 네.
0: 알겠습니다. 밀반입 자체는 불법이니까 뭐 당연히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처방전 있으면 구해와도 되긴 한답니다. 약값이 다른 가격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약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필요한 정도는 아닌데 쉽게 좀 약으로 손을 뻗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사님은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근데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네. 삶의 어떤 지상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더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분들이 약을 바라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로 해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어른들도 락토피.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우리 모두 락토피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4: 오승훈의 이곡 저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러쉬의 뷰티풀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뷰티풀 같은 그런 곡들을 많이 골랐는데 물론 미용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비만을 해결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데 약 복용의 목적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지

0: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걸로 나타났던 전국 지표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조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8%를 기록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결정을 앞두고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 현지 조사단은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우리 군 자산과 병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전 기지와 기항지 등을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 수색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현지 기업 대응팀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 8개 팀 총 91명과 드론 2대를 투입해 사고 현장 주변 산악지대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 1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숙소 사무동과 하류 방면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 권한이 12월부터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 도의 4에서 7급 공무원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이면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 산지 등에는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7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0년 9월 10일 이라크 바그다드에는 모두 다섯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베네수엘라 모두 주요 산유국들이었죠. 사실 그때까지 석유는 이들이 갖고 있었지만 석유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었습니다. 즉 석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닷새 동안의 회의 끝에 이들 다섯 나라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였습니다. 석유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의 경제와 외교, 안보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66년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위가 열렸는데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드 A는 계속되는 호르무즈 파병 논란인데요. 오늘 얘기가 혹시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앞에 오프닝 음악도 생략했습니다. 아침부터 나오는 소식은 이미 미군의 작전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파병 참여, 그러니까 유럽연합체제가 아닌 미국의 작전 체계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파병 참여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파병 논의가

0: 계속 이어질수록 국회의 역할도 역시 커집니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절차상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 내에서 파병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국방위원회인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사성장군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기 혹시 국방위원회는 오전 회의는 끝났습니까?
1: 네. 오전에 끝났습니다. 강진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요구서를 의결했고요.
0: 예.
1: 16일 날 청문회를 한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0: 예. 네네. 오늘 내용은 청문회 얘기밖에 없었습니까?
1: 네. 오늘은 청문회밖에 없었습니다.
0: 예. 네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으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는지요?
1: 네. 왜냐하면 오늘 정부 측은 참석 안 하고 이것은 청문회 날짜를 잡는 거고 정인 채택 여부를 하는 거라서 여야 국회의원만 참석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질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0: 예. 혹시 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 거죠?
1: 지금 뭐 그렇죠. 이것이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되지 않은데 또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물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꺼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의견은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아무튼 국방 현지 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현지 조사를 했고 오늘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합류할 것이다.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지요?
1: 글쎄요. 아직 그 정도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파병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야 이것을 미국 체계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프랑스나 영국 주도하는 다국적 형태로 가느냐는 그건 후순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것은 아직 그런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0: 예. 네. 그러면 김병주 의원께서는 미국 주도의 연합으로 가느냐 유럽 체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일단 저는 파병에 대해서는 종전되기 전에 이렇게 파병하는 거는 대단히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의 상선과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파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저는 미국 주도로 가서는 안 되고 유럽 나토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주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 이번 전쟁 자체가 대명군이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0: 이제
1: 미국이 그 이란을 침략해서 하는 전쟁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지도하에 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중동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국익 차원에 또 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전 이후에 우리 상선이나 유조선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야 되는 그것도 그거는 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청해 부대 나갔듯이 다국적 군속 체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어제 그 김종대 전 의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유럽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미국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늘 주요 전투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종전 이후에 안정화될 때까지 미국이 계속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나토라든가 이런 데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미국이 주전투 끝나고 나서는 나토에 이 위임을 했습니다.

0: 그리고 이라크 전도 마찬가지고요. 호르무즈 해협에도 미국이 계속 그걸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는 구조거든요. 네.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의 안정을 미국도 원하기 때문에 종전 이후든 이전이든 많은 나라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지금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자면 오늘 뭐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라는 것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0: 네, 저는 뭐 그것은 오히려 팩트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직 파병 갈지 안 할지도 결정을 안 했는데
1: 예.
0: 어떤지 체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한 보 더 나간 거잖아요.
1: 네. 예. 그러면 네,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쪽으로 우리 그러니까 현지 조사단이 간 것은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활주로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왔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작전은 우리가 편입돼서 이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0: 네, 그것은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중동 전쟁,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되는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하지만은 동맹국이더라도 거기에 참전 안 한 나라에는 전혀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 이라크 전 때 중부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장교로 나갔을 때 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반적인 정세를 확인하고 여건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종전 이후에 다국적 군 같은 데 편성을 해서 최소 병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지 사용이 미국이 허용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고 UAE에 우리가 만약에 일부 병력이 간다면 UAE와 소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협력이 돼야 되는 거고 허락을 돼야 되는 거고요. 그
1: 예.
0: 국가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군수 지원이나 제한된 이런 지원을 또 받을 여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세를 파악하러 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 네, 근데 아마 그 네. 조사를 나간 아랍 에미리트 연합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작전에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아랍 에미리트로 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아랍에미레이트 말고도 여러 나라를 가면은 좋긴 하지만은 제한된 시간에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고
1: 예.
0: 우리 부대도 이미 UAE에는 파병 나가 있는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래서 아마 중동 여러 사우디가 되든 카타르가 되든 어떤 나라보다도 UAE에 갔을 때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가 훨씬 더
1: 유리하기 때문에
0: 유리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UAE에 가서 UAE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국이지 않습니까? 중동전의
1: 예.
0: 피해자국이기도 하고요.
1: 예.
0: 실제 그래서 그 UAE를 가면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는 다른 중동 여러 나라와 커넥션이 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 UAE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0: 네네.
1: 그 미국 쪽에서 우리가 파병하길 원하는 군 자산 목록도 보내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 초계기라든가 기뢰 제거함 등등인데 이건 그래서 어떻게 분석이 나왔냐면 애초부터 미국의 작전은 우리가 편입돼서 작전에 임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0: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이 뭐 어떤 자산을 보내라 이런 요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1: 예.
0: 실제 그거는 우리 나라가 주권국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자산을 보내라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맞다고
1: 보고요. 뭐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0: 네네. 우리나라 여건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네.
1: 확인을 하셨다는 거는 어느 쪽에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0: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본 바로는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예.
0: 100%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그런 것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1: 예.
0: 지금 정부 측에서는 대단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항은 파악이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 경험과 지금까지 수집한 걸로 봐서는 미국이 구체적인 자산을 뭐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동전 시작하자부터 파병하라고 트럼프 엄청 압박을 놨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거기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뭐 영국, 프랑스 우리까지 요구를 한 적도 있고요.
1: 예,
0: 계속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토 여러 나라들, 일본 이런 데 계속 압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네네. 네, 그중에 이란으로 우리 한국도 계속 미국 트럼프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실제 파병은 너무나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우리 또 교민, 상선, 유조선의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1: 예.
0: 입장을 계속 미국에 전달했던 건 사실이고요.
1: 예. 네.
0: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선 보호나 유조선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의 종전이나 이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1: 예.
0: 오래전부터 검토해왔잖아요. 그래서 영국 주도나 미국 주도, 프랑스 주도의 회의에도 우리가 참석한 바가 있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는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 국방위의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의 생각은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전 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0: 저는 그 파병은 근본적으로 진짜 신중한데
1: 예.
0: 만약에 종전 이후에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2-3년 이상 걸리거든요.
1: 예,
0: 그럴
1: 예.
0: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고 유조선이나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럴 때는 뭐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특화된 그런 걸 한다든가 하는 걸 검토 가능하지만은
1: 예.
0: 종전이 되기 전에는 지금 대단히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우리 장병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1: 예, 그 뭐
0: 지금 파병을 만약
1: 예.
0: 한다면은 우리 유조선이나 저런데도 이란이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지금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대개 언제쯤까지 이게 그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이거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예.
0: 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2개월 후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기 때문에
1: 11월로 보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0: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계속 이런 압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미국의 이런 요구에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0: 오히려 시간 벌기 작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요구한다고 끌려가지는 않고 우리 주도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예,
0: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1: 예, 알겠습니다.
0: 봅니다.
1: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 정부가 아무튼 지금 시점에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라든가 안보 이슈라든가 걸려있는 것들이 많고 미국에서 우리 측에 이렇게 압박을 할 때는 뭔가 빈손으로 압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1: 예.
0: 이것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파병 나가는 장병이나 우리 유조선의 안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 예.
0: 그것은 어떤 통상 압력이든 다른 거와 압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초지일간 파병은 좀 신중하게 검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오셨고요. 네,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당 전체의 그 일반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견도 있습니까?
0: 여당 내에도 이견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현재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부에서는
1: 예.
0: 아직 그 정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개인 의견을 자꾸

0: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도 화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예. 사실 방송이나 기자들 전화 오면은 일부러 잘 안 받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네. 뭐 어찌됐든 개인 의견은 오늘 말씀하신 셈이 됐습니다.
0: 네네.
1: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Fleetwood Mac의 The Chain을 듣고 가겠습니다. 엮여있는 관계,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많이 있죠.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Fleetwood Mac의 The Chain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네요. 예, 바깥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런 경우도 있군요. LP도 아니고 지금 디지털로 이렇게 음원으로 듣는데 좀 재생이 안 된다고 해서 트레인을 고른 이유는 이 사실 그 이제 Fleetwood Mac의 그 멤버들끼리 이렇게 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만났다가 헤어진 관계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는데 그때 나온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 즉 트레인으로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로 만든 곡이어서. 사실 뭐 제가 오늘 이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플레이를 하는 순간 나오질 않아서 다른 곡으로 혹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예, 다른 곡도 없다고 하고 제가 28분 30초까지 그냥 혼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을 도와서 여기에 이란 전에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연합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뒤처리 관련으로 참여할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나오신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오늘 일단 그 민주당의 여당이죠. 여당의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 여당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하지 않는다. 종전 전에는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유럽 연합체제 속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정부 여당의 국방위 간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것은 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 김병주 의원의 얘기이기도 해서 정치권에 돌아가는 움직임은 저희들이 좀 주의를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인을 잠시 시간 되는 대로 듣겠습니다. 아, 그런데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불과 한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노래를 마저 듣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우리 상황을 MBC의 기계 시스템도 반영하는 듯하다고 제작진은 얘기하고 있는데 변명입니다. 이거는 예, 바깥에서는 지금 뭐 초비상입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거듭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마지막 곡이 기계 시스템의 문제로 나가질 못하고 제가 대신 일부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진땀 났네요. 예. 강다은 아나운서의 2부 국제뉴스를 듣겠습니다.
5: 네팔에 파견된 긴급 구호대 일진 44명이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사실상 중단하고 내일 복귀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색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파견한 수색팀은 현지 산악지대를 잘 알고 있는 네팔 셰르파를 고용하는 등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기조를 수색에서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군이 현장 병력과 헬기를 많이 철수한 데다 네팔군의 허가가 없는 수색활동은 제한적이다 보니 앞으로의 수색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한 명당 $5,000, 우리 돈으로 6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이길 경우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진 싶네요.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3% 이상 올라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트럼프는 이란이 인플레이션으로 오래 버티기 힘들다며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때쯤 유가도 떨어질 거라 낙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보유한 석유 및 가스 관련 주식의 평가액이 전쟁 시작 직후 $440만, 우리 돈으로 59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트럼프의 주식 거래와 투자 결정은 트럼프가 아니라 독립된 투자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AEA가 이란을 안보리에 붙인 건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IAEA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건데 실제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가 중 거부권 행사 국가가 없어야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IAEA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이제 음악이 모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고란 기자가 나와 계신데 지난해 치열했던 한미 관세 협상 많이 기억하시죠? 우리로서는 뭐 참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로 남겨뒀었는데 최근에 이 2,0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이제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전 8기를 새로 건설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정부가 확정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가스발전소가 제일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7조가 넘는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이 큰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예, 예.
4: 네, 트럼프는 이제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네. 공화당이 다 이기면 얼마요? 670만 원?
8: 네.
4: 이거 매표 아닌가요? 매표?
8: 아,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사실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4: 예, 예. 네. 이런 거 다 쌓이는데 말이죠.
8: 네.
4: 예, 나중에 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8: 걱정입니다.
4: 예, 예. 오늘 할 얘기를 하도록 하죠.
8: 네.
4: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가스발전소가 확정됐다는 식의 보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8: 네, 뭐 거의 그런 거 된 것 같고요. 아직 예. 정부가 공식 발표는 전이지만 이제 당정 협의 보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전에 양국 협상이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됐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서 거의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좀 그 여러 가지 변수 세부 부속 문구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만 있지 아마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아마 1호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건 예.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4: 예. 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뭐 2호도 또 뭐 물론 있겠지만
8: 원전 예,
4: 원전
8: 나오고
4: 뭐
8: 있죠.
4: 8기인가 짓는다고 네. 하는데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
8: 네.
4: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8: 일단 말씀하신 대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이고요.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입니다.
4: 예.
8: 원래는 19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미국 쪽에서 좀 증액을 요구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223억 달러 선으로 최종 정립이 됐고요.
4: 예, 예.
8: 발전 용량은 6.3 기가와트.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대형 원전 하나가 1.4 기가와트래요.
4: 예.
8: 그러면 약 4.5기 정도의 대형 원전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꽤 크네요.
8: 네, 단일 가스 발전 단지로는 세계 최대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을 보자면요, 그냥 가스 발전이 아니라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4: 예, 예.
8: 오, 이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연소시켜서 가스터빈을 돌려요.
4: 예.
8: 그러면 이제 1차 전력이 생산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스터빈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열이 있잖아요.
4: 예.
8: 그게 이제 폐열이라서 보통 이제 버리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로 보내서 물을 끓입니다. 거기서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4: 아, 예, 예.
8: 고압 증기로 증기 터빈을 한 번 더 돌려서 추가 전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4: 예.
8: 일반 화력 발전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 높고 탄소 배출량 적고 그리고 수요 변화에 따라서 빠른 출력 가능해서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에 전력망 유지에 유리하고요.
4: 예.
8: 그러면 왜 이게 이제 1호 프로젝트가 됐냐라고 보시면요.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요구할 때 미국이 가장 시급하고 한국이 뭔가 잘할 것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겠죠.
4: 예.
8: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원하는 거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현재 1기, 2기 추가로 나오는 프로젝트를 보자면 대충 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4: 예, 예.
8: 특히 이제 텍사스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텍사스에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4: 예, 예.
8: 그 텍사스가요. 사실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1위 지역입니다. 이미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문제가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출력 변동성이 큽니다.
4: 그렇겠죠. 예.
8: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4: 안정적으로
8: 돌아가야 되죠.
4: 예, 예.
8: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뭐 원전이나 아까 말한 가스 발전 같은 게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텍사스에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그 전력 수요가 요구되고 있냐라고 보자면요. 그 텍사스 전력망 운용기구 우리로 치면 뭐 한전쯤 될 텐데
4: 예, 예.
8: 거기에 접수된 전력망 연결 요청량이 23년에는 48기가와트였대요. 그런데 최근으로 보니까 474기가와트.
4: 10배네요.
8: 네.
4: 예, 예.
8: 이 중에 약 90%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다라고 합니다.
4: 아, 그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 많이 잡아먹는군요. 네. 예, 예.
8: 그래서 텍사스에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4: 예.
8: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받쳐줄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망 수요가 요구되는 와중에
4: 예.
8: 이 아까 말씀드린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타주의 연방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독립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판매 계약이나 발전소 연결 절차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0: 아까 전력이 필요한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전력 필요 없어. 라고 할 일은 없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굉장히 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지어놓고 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요. 아. 우리가 투자하고 사실 지금 이 대미 투자기금의 성격을 보자면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5대5로 갖고 가고 예. 원금 회수한 다음에는 9대1로 우리가 갖고 가는 구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예.
0: 미국 그냥 앉아서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익을 갖고 가는 구조라서 이 원금 회수까지 우리가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1: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건 괜찮다.
0: 네, 네.
1: 예, 예. 사실 그 관세하고 투자 협상하는 내내 제일 이제 화두가 됐던 것이 상업적 합리성.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 우리도 돈을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하여간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본단 말씀이시죠?
0: 네. 뭐 괜찮은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1: 예.
0: 지금 아까 제가 총 규모가 223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이제 위협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요. 첫 번째는 아까 빅테크와 전력 판매 가격 계약을 맺는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계약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거나 하면 회수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겠네요. 예. 네.
0: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때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 건설 업체의 특징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납기를 정확히 맞춘다는 거.
1: 빨리 한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빨리 한다라고 빨리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속된 기한대로 예, 한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공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늘어진다는 겁니다.
1: 그건 뭐 유명하잖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미국 현지 인건비가 폭등할 수도 있고요.
1: 아, 예.
0: 건설 자재비 증액 위험도 있고요. 이 게다가 이 미국 같은 경우 최근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가
1: 반대하죠.
0: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예. 사업이 질질 끌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1: 아, 이제 아까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 그 우리는 190억 달러?
0: 네네.
1: 저쪽은 250.
0: 네네.
1: 근데 223억으로 이제 중간쯤이 된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를 여기 이 중에서 쓰는 거란 말이죠.
0: 네네네.
1: 1,500억은 마스카로 네네.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공사비가 늘어나면 네. 그 2,000억 달러의 규모도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0: 늘어날 수 있겠죠.
1: 아니 약속을 2천억 달러를 했는데.
0: 그래서 한도로 지금 현재 맞춰둔 게 2천억 달러잖아요.
1: 예, 예.
0: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엔시날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8기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합치면 거의 1,900 달러예요.
1: 예.
0: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추가로 해서 공사 실제 진행 과정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이 거의 명확하거나 하거든요.
1: 예. 그거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보통 우리 공사할 때 예비비라는 거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10%든 얼마든. 예비비로 책정된 건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0: 지금 2천억 달러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뭐냐면
1: 예.
0: 여기서 추가로 더 우리한테 뭐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한도까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1: 아니, 그렇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0: 그런데 이제 예.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로 자꾸 투자를 이제 요구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갔을 때 이 뭔가 이 세부 예.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손실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1: 예.
0: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 그건 정말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500억 달러로 한 것도 천신만고부터 그렇게 된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서 예를 들면 한 4,000억 달러 이렇게 갚아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더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0: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서 우리는 맥시멈 한도를 2,000억으로 맞춰두고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원하는 거고요. 미국 쪽은 일단 사업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때 2,000억 달러를 맞추는 걸 원하는 거고요.
1: 예. 그건 좀 나중에 좀 논란거리가 되겠는데요, 네. 분명히. 예, 예.
0: 그 계속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돈 관련돼서 아니 그러면 2천억 달러면 그 돈이 이게 대충 한 260조 뭐 70조쯤 되잖아요.
1: 예, 예.
0: 이 돈을 그러면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예, 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이 얘기 많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1: 예, 예.
0: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돈은 어디서 나올까?
1: 예, 그 중요하죠.
0: 네, 이게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시드머니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공재

0: 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1: 예.
0: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있습니다.
1: 예.
0: 그걸 활용해 가지고 시드머니 이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특수목적법인 이 사업을 예. 거기에다 출자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을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 기금 조성에 참여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국은행에 보내주는 구조예요.
1: 예.
0: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이게 시드머니.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글로벌 현지 금융 차입.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엔시날 프로젝트가 대충 한 30조 프로젝트라고 하면
1: 예예.
0: 그것의 한 60, 70% 이상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민간 금융회사가 지분 참여를 합니다.
1: 예.
0: 예를 들면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 및 연금이 여기 이제 이 프로젝트에다가 지분을 태워가지고 우리도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겠다라고 예. 지분을 태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을 하고 발전 사업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 그리고 발전 기자재 업체들도 본인들이 이 사업에 지분을 약간만 태우면 나중에 이 사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1: 예.
0: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실제로 30조 프로젝트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천억 달러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1: 예.
0: 진짜로 다 그 생돈이 다 우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20, 30%만 우리가 지분 형태로 들어가고
1: 예.
0: 그 지분 형태의 회수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업성,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1: 예.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직접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
0: 없습니다.
1: 없지만
0: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들어가죠.
1: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연기금도 또 간여될
0: 출자를
1: 수
0: 하는 거죠. 출자를.
1: 예, 예.
0: 네.
1: 간접적으로는.
0: 네, 간접적으로
1: 예.
0: 들어갑니다.
1: 예.
0: 네.
1: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2호 프로젝트는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이라고 했는데
0: 네.
1: 만약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천억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이라면서요.
0: 네.
1: 2천억 달러를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복합 화력 뭐 발전소로 들어가 버렸다.
0: 네네.
1: 그래서 8기를 다 지을 만한 돈이 안 남았다.
0: 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잘 모르겠는데 아마
1: 예.
0: 8기를 다 지을 만한 돈이 안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8기 총사업비가 1200억 달러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아까 그게 약 대충 한 223억 달러잖아요.
1: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일에 안 되면 한 6기나 7기 정도 짓고 끝날 수도 있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일단 2호 프로젝트로 8기를 발표하기로 돼 있어서요.
1: 예예.
0: 근데 다만 그게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선
1: 예.
0: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고 나면 사실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1: 그렇죠.
0: 몰라가지고
1: 예예.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 부속 합의서를 어떻게 잘 정치하게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느냐가
1: 예예.
0: 아마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또 좀 늦게.
0: 맞아요.
1: 예, 예. 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익성이 많이 남는다면 뭐 그렇게 우리가
0: 다행이지만 네.
1: 예,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나오는 프로젝트 중에 아까
1: 예.
0: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나 아니면 원전 8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우리한테 뭐 그닥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1: 예,
0: 근데
1: 예.
0: 문제는 뭐냐면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입니다.
1: 아,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0: 이 부분이 약간 야 이거 가능하겠어 싶은
1: 예.
0: 약간 우려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1: 그 알래스카
0: 얘기합니다.
1: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 가스관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희 어차피 가스 사갈 거 아니야. 게다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가스 의존도보다는 여러 가지 다변화가 좀 필요한 거고.
1: 예.
0: 그리고 가스관 연결해서 빼면은 그 바로 배로 실어 나르면 너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야라고
1: 예.
0: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한테 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 근데 이건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0: 그렇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었으면 진즉에 민간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1: 예, 그 말이 정답이네.
0: 네,
1: 예.
0: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이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1: 예.
0: 입장에서는 여기를 개발해서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뭔가 산업 지역을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1: 예.
0: 있는 건데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좋았으면은 아마 민간이 들어가서 이미 사업을 진행을
1: 그랬겠죠.
0: 했을 거예요.
1: 예.
0: 일단 여기가 동토층 영구 동토를 관통하는 1,300km의 가스관을.
1: 아. 공사 자체가 어렵겠군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공사 일정 자체가 사실 스케줄대로 하는 경우가
1: 그러게요.
0: 거의 없거든요.
1: 예예. 예.
0: 이걸 감안하게 됐을 때 아,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가 당연히 LNG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1: 예.
0: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건설을 해서 가스관으로 뺀 LNG 가격이 그럼 그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냐?
1: 뭐 값이 올라갈 테니까.

0: 이거 뭐냐면 일단 1기 아까 예. 그 텍사스 발전소 2기 원전 8기 예. 요거를 진행을 하고 요거는 진행을 하고 알래스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 캡이 한도가 2천억 달러잖아요.
1: 예.
0: 근데 이거 공사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돈이 늘어나니까 알래스카까지는 갈 여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예. 알래스카 LNG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아. 우리가 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 뭔가 돈이 들어가는 구조까지는 안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란 기자님.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일본의 기타 듀오 데파페페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스타트라는 곡인데 모든 시작은 좀 흥겨워야 하는데 대미 투자의 시작은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흥겹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김학선 선거위원이 골랐습니다. 기분 전환 겸 한번 들어보시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 네, 미니의 조영숙님. 방송사고라 손석희의 12시라 네, 한번 참지요. 역시 미니의 이동현님. 광고는 아주 잘 나오네. 자본주의는 강하다. 하셨습니다. 예, 역시 그 손석희의 12시 청취자분들은 간단치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문자로 3648 쓰시는 분께서 한영애 가수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완전 팬인데 오늘 만남이 기대된다고 하셨고, 1766님께서도 소리의 마녀 한영애 가수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1시 5분에 3부 시작하면서 한영애 가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실시한 조사에서 용 후보자 임명에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응답률은 2.4%였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 분양받았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며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강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엘리트 투기꾼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면서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의 녹취록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순서를 바꾸는 등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지난 2021년 10월 8일 최 전 수석과 양 씨 사이 대화 녹취록 원문과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대조해 공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2분기 경상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글루텐, 이른바 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속 편한, 소화가 잘 되는 등의 문구를 넣은 거짓 과장 광고가 8건이고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하게 할 수 있는 광고가 6건입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한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온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9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화재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신데 소리의 마녀 한영애 씨를 잠시 후에 만나 뵙고 오늘은 4부 첫 곡은 청취자 추천곡 대신 가수 한영애 씨가 직접 제 앞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실 예정입니다. 예, 잠시 후에 가수 한영애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이분을 모시는 데는 이 코드 음악 나가는 시간도 좀 아깝군요. 네. 카리스마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분, 뭐 진부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음악가에게 그만큼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울목 누구 없소, 코뿔소, 조율.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이 노래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독보적인 음색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구축해온 것이 올해로 딱 50년이 됐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유일무이한 궤적을 남겨온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 목요일의 질문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2: 예예. 예. 네. 처음 뵙고 싶었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2: 우리가 어쩌다가 처음. 예. 영광입니다.
1: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예. 늘 그렇게 뵙고 싶었던 가수를 이렇게 모시니까 사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좀 흥분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 리얼리? 고맙습니다.
1: 예예. 예. 이름 앞에 소리의 마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아까 어떤 분께서도 이제 미리 그 저희 미니에 올려주셨는데 소리의 마녀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마녀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저는 좋아요. 저를 예. 향한 그 별명이라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1: 예.
2: 그중에서도 이 마녀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소리의 마녀니까.
1: 그러니까요.
2: 좀 예. 이렇게 개구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보다
1: 예.
2: 개구지고 장난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할 만한 그런 예. 마녀라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예. 체면을 걸죠.
1: 예. 네. 실제로 그러시기도 하고요.
2: 그러고 싶죠. 열심히 예. 살겠습니다.
1: 예. 올해로 데뷔 50주년. 50년이라는 시간 실감하십니까?
2: 아니요.
1: 안 하시죠?
2: 네.
1: 예. 너무 빨리 갔죠.
2: 나이가 들수록 그 예전 어른들께서 눈 깜짝할 사이야라는
1: 맞아요.
2: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런 것들을 점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뭔데? 그러니까 뭐 했는데?
1: 원래 뭐 몇 주년 뭐 무슨 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2: 당연하세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권했어요. 좀 한번 그래도 너를 좀 이렇게 정리는 아니어도
1: 예.
2: 뒤를 좀 돌아보거나 혹시 앞으로 갈 다른 무슨 길이 또 있을까라는
1: 예.
2: 것들을 좀 재보라고
1: 그렇죠.
2: 권했습니다. 그래서
1: 예.
2: 걸었죠. 50자를.
1: 이쯤에서는 그래도 한번 뒤보고 이렇게 정리도 해야 또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1: 예. 그랬더니 뒤돌아보셨더니 뭐가 보이시던가요?
2: 현재 저요. 그동안 지금의 내가 있으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왔구나. 뭐
1: 예.
2: 이런 식의 지금 말 표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1: 맞습니다. 예, 예.
2: 네. 현재 저를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쁘다. 좋다.
1: 예. 또 그 부끄럽다, 대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렇습니다.
1: 대견하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부끄러운 건 뭐가 있었을까요?
2: 지나고 나면 그게 최선이었을까?
1: 예.
2: 뭐 음반들 들을 때는 좀 더 완벽할 수 없었을까? 또 관계에 있어서도
1: 예.
2: 그때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돼? 뭐 이런 그
1: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2: 네.
1: 예, 예.
2: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 예.
2: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최선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 예.
2: 부끄럽다. 특히 음악적으로는 뭔가 더 집요하게
1: 예.
2: 많이 했었을 걸 뭐 이런 것들
1: 그 이상도 가능했을까요?
2: 그럼요.
1: 예.
2: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제가 많은 스텝들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그런 걸 제대로 못했던 그 지점지점들이 생각이 나니까
1: 예, 예.
2: 좀 아쉽다는 단어가 좋진 않지만
1: 그렇군요. 예, 예.
2: 네, 모자랍니다.
1: 예. 그 저는 뭐 그 소리의 마녀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뵀잖아요. 노래하는 모습도 그렇고
2: 네.
1: 약간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만나 뵙기 전에 약간 그 흥분된다고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긴장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까라는 긴장감.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말씀을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편안하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2: 감사합니다.
1: 50주년이 50년이 갖다 준 것일까요?
2: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1: 예.
2: 저로서는 극기 훈련을 하려고 한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사니까.
1: 예.
2: 근데 거기는 가면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예. 예.
2: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는 따뜻해요.
1: 예,
2: 친절하진 않지만.
1: 예. 아니요, 뭐 심지어는 친절하시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게 하도록.
1: 예.
2: 그걸 계속합니다.
1: 그렇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정말 친절해 드리기 위해서 노래도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아마 그 유튜브 화면으로 보신 분께서는 오늘은 왜 마이크가 두 대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2: 네.
1: 지금 옆에 있는 또 다른 마이크는 잠시 후에 라이브로 노래를 하시기 위한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뭐랄까 새 음악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2: 네.
1: 새 음악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음악들을 내놓으셨잖아요.
2: 네.
1: 예. 해갈이 조금 되셨습니까?
2: 조금은 되지요. 왜냐하면
1: 예.
2: 그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으니까 좋지만
1: 예.
2: 요즘에는 그 새로운 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양적으로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1: 예.
2: 나는 무대가 아직도 고프다. 나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
1: 막 예.
2: 하루 종일 스케줄이 쌓이면 좋겠어. 뭐 이런 욕심들.
1: 예, 예.
2: 그래서 가끔은 또 밤에 걱정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1: 예.
2: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예. 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안 그래도 요즘 그 공연 중이시잖아요.
2: 네. 전국 투어 중이고요.
1: 예.
2: 10월 24일 날 대전 공연도 시작합니다.
1: 조금 시간은 남았네요.
2: 네.
1: 예, 예. 50주년 맞는 전국 투어죠?
2: 네, 그렇습니다. 예.
1: 많은 분들이 반겨하시죠?
2: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예.
2: 극장에 못 오시거나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걸로.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2: 생각하겠습니다.
1: 예. 50주년에 나온 신곡이 스노우 레인입니다. 스노우 레인을 이렇게 붙여서 썼더군요. 제목을
2: 네.
1: 보니까 부활의 김태원 씨의 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2: 제가 이 스노우 레인 제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스윗한 거예요.
1: 예.
2: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1: 예.
2: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래 공수고 뜬금없이
1: 예.
2: 그런 단어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가사를 쭉 봤는데 그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라고 마지막에
1: 예.
2: 점을 찍는 거예요.
1: 가사가?
2: 네.
1: 예.
2: 거기서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김태원이란 브랜드는 믿고 듣는 작곡가잖아요.
1: 뭐 그렇죠. 예.
2: 그래서 무조건 부르려고 했던 곡이었고요.
1: 예.
2: 네. 그래서 감사. 그리고 그로서는 10년 만에 약속을.
1: 10년 만에요?
2: 예.
1: 그러면 40주년 됐을 때 약속을 했었던 건가요?
2: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제 목소리에 맞는, 제 음악성에 맞는 노래를 작곡하고 싶다고 말을 했거든요.
1: 예, 예.
2: 그리고 이제 김태원 씨도 개인적으로 많은 부침들이 있고 뭐 일들이 있었겠죠.
1: 예.
2: 저는 이제 간간히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근데 이제 50주년을 어디서 소식을 듣고
1: 예.
2: 지금은 내가 진짜 해야 돼. 이러면서 약속을
1: 이 곡을 만들었군요.
2: 거예요.
1: 네.
2: 대단한 거죠.
1: 지금 살짝 그 밑에 이렇게 배음으로 음악이 깔리는데요.
2: 네.
1: 저기 그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영애 씨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 배음을 좀 줄여주시면 아니면 꺼주셔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예. 그 대중성이라는 색을 예쁘게 칠해주고 싶은데 이거 김태원 씨 말입니다. 한영애 씨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붓을 대기가 어려웠다. 이건 뭐 팬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보시기에는 색이 잘 칠해졌다고 보십니까? 이 곡에
2: 그런데요, 김태원 씨, 저 대중 가수입니다. 예. 대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 대중적이면 좋죠.
1: 예.
2: 뭐 기준 나름이겠지만 그런데 잘 노랫말을 잘
1: 예.
2: 만들어서 주셨어요.
1: 예.
2: 예.
1: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마지막 가사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
2: 네.
1: 아마 이것도 50년이 갖다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2: 그럴 수 있죠.
1: 예.
2: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노래 때문도 그렇고 음악할 때는 늘 저를 못 살게 굴잖아요. 보통 가수들이 또 왜 예. 그렇게 해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뭐 나무래고 그러는데
1: 예.
2: 마음이 요즘 가벼워요. 가을 하늘처럼
1: 예.
2: 그래서 늘 즐거울 일들인데 왜 젊은 날은
1: 예.
2: 그렇게 부정을 하고
1: 치열했고
2: 네,
1: 치열했던 것만큼 또 부정도 했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그렇죠.
1: 예.
2: 근데 요즘은 아주 뭐 24시간이 즐겁습니다.
1: 예. 이렇게 뵙기에도 과거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노래하실 때 물론 뭐 노래하실 때는 노래 가사에 맞게 또 이렇게 연출도 하셨겠지만
2: 네, 네.
1: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십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2: 근데 뭐 때문에 더 편안하냐면요.
1: 예.
2: 어디 얘기할 시간이 되나요?
1: 됩니다.
2: 제가
1: 예.
2: 그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을 몇 번 출연했었어요.
1: 예, 예,
2: 처음으로.
1: 예.
2: 그런데 요즘 문화가 바뀐 거겠지요?
1: 그렇죠.
2: 사회자가 언제 시작한다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본인 얘기하는 건지
1: 아.
2: 나보고 아무 때나 치고 들어오라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아, 나 옛날 사람?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1: 예.
2: 오늘은 이제 손석희님께서 반드시 질문해 주면 제가 질문을 딱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1: 그게 차라리 편하시군요.
2: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세대 얘기는 좀 우습지만
1: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아 그래 문화는 항상 흘러가는 거지
1: 예.
2: 바뀌는 거지.
1: 오늘 사실 그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2: 아, 그래요?
1: 요 리허설 문제 때문에.
2: 네.
1: 근데 이렇게 좀 문으로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처음에 한영희 씨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2: 네.
1: 네. 그 분위기가
2: 네.
1: 제가 상상했던 분위기보다 훨씬 편안하게 들어오시길래.
2: 아.
1: 예.
2: 아마 제가 이 면옷들 이렇게 헐렁한 거 입고 다니고 그래요.
1: 예, 늘 그러시니까요. 새 음악. 그 향한 갈증을 50주년이 돼서도 잃고 있지 않은 분. 사실 그 음악 인생 초창기부터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 그룹 해바라기 멤버로 데뷔하셨잖아요. 옛날에.
2: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때 통기타 든 멤버들한테 뭐 락을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2: 리더한테 그랬어요.
1: 예.
2: 너무 이 안에 불덩이가 너무 사그러지지가 않으니까.
1: 아, 예.
2: 아, 우리 락 음악 하면 안 돼요 오빠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돼 우리는 통기타 그룹이야 라고
1: 예.
2: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좌절하고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뭐야 막 찾아다니고
1: 예.
2: 그러다 영국 쪽으로 가고
1: 영국에도 한 8년 정도 계셨었죠.
2: 네. 매우 예. 오래 있었죠. 다시 또 나오고
1: 그 영국에서는 좀 채워지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2: 아니요 뭐 채워지는 거는 늘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예.
2: 영국에서는 이제 음악을 좀 공간적으로 보게 됐다?
1: 아
2: 그런 장점이 예. 있었죠 저에게.
1: 공간적으로 음악을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2: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 건데요.
1: 예.
2: 우리 수성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그 대사는 노래하듯이
1: 예.
2: 노래는 대사 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그것도 어려운 말이네요.
2: 그래서 그거를 네. 늘 화두처럼 품고 다니면서 뭐지 늘
1: 예.
2: 생각하는 것들 또 글쎄 이거 표현을 이 시간을 계기로
1: 예.
2: 그 음악을 공간적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1: 아 예예. 예. 네,
2: 그래서 우선은 말하듯이 뭐 네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할 때도 네가 그랬잖아도 다르고 네가 그랬잖아 뭐 예. 네가 그랬잖아냐 뭐 이런 다 예. 다르잖아요.
1: 다 다르죠. 우리 말은 네. 어감이 다 이렇게 다르니까.
2: 그런 것들을 음악 노래할 때 좀 접목시키고 하는 듯해요.
1: 아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신 노래 중에 몇몇 소절에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2: 네.
1: 예. 오늘 불러주실 노래도 아마 그런
2: 나름대로.
1: 노래가 그죠? 예.
2: 네.
1: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집은 그때 솔로 1집 내셨을 때 건널 수 없는 강, 여울먹 같은 수작들이 물론 담겨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음악은 아니었다. 그래서 네. 2집에서 그 갈증을 푸셨다고 들었는데.
2: 그렇습니다. 그 락 음악이 하고 싶다고 예. 했었잖아요. 해바라기 예. 시절에. 그래서 2집 할 때는 뭐 실패해도 좋아. 내가 좀 하고 싶은 음악들만 했으면 좋겠어 예. 해서 소위 그 요즘은 흔한 말로 프로듀싱을 다 하고 곡을 다 수집하고 가사 쓰고 뭐 이래 좋겠는데 편곡자를 잘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편곡자한테 제가 한 얘기는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밴드 음악처럼 편곡을 해달라.
1: 예.
2: 그게 하나였는데 모든 게 다 적중한 그렇군요. 거죠.
1: 이 집이 바라본다였는데 여기 뭐 누구 없어, 코뿔소, 루실, 갈증 다 있습니다.
2: 네.
1: 47사람의 음악 그 전문가들이 이 앨범을 대한민국 명반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2: 영광입니다.
1: 그 47사람 중에 저희 선곡위원이신 박정영, 김학선, 김윤아 씨도 있네요. 예, 믿을만합니다. 예.
2: 네.
1: 그리고 3집에 담긴 조율이라는 곡도 대표곡. 제가
2: 네, 그렇죠.
1: 예, 그저께
2: 대기 만성형 음악. 예.
1: 아, 이 음악이
2: 네.
1: 왜 그렇게 생각을
2: 하셨어요? 92년도에 발표했어요.
1: 아, 그게 시차가 좀 있군요.
2: 네, 노래말을 예, 예. 제가 쓸 때, 다 고쳤을 때 그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늘 많으니까
1: 예.
2: 아이들이 좀 이런 세상에서 살면 좋겠어? 뭐 이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 긴 편지를 줄인 거거든요.
1: 예, 예.
2: 근데 그게 10년 후에 누군가 알아들었고
1: 예.
2: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전국구 노래가 된 거죠.
1: 아, 예.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조율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서.
2: 네네.
1: 왜 그 제목을 지으셨을까요?
2: 제목은 제가 안 짓고요. 아, 한돌 씨가 지은 건데요.
1: 아, 작사가.
2: 한돌 씨 곡을 허락하에
1: 예.
2: 그 코러스 부분 그 후렴구라 그러죠.
1: 예, 예.
2: 거기랑 제목만 놔두고 다 제가 바꿨어요.
1: 아, 예.
2: 예, 그래서 좋은 곡이 원래는 한돌 씨로부터 왔습니다.
1: 예. 그 개똥벌레 작사 작곡하신
2: 네,
1: 분이기도
2: 합니다.
1: 예, 예. 아무튼 뭐 조율은 시대가 좀 어수선해질 때마다 소환되는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2: 네, 우리 청소 안 하면 매일 먼지 쌓이잖아요.
1: 예.
2: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예. 감사하죠.
1: 아, 예. 그 표현이 많이 와닿기도 합니다. 예. 청소 안 하면 어지러워졌을 때 부르는 곡.
2: 네.
1: 이건 물론 은유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2집 앨범 내신 이후에는 한동안 얼굴 보기 어려우셨고
2: 앨범을 좀 뜨문뜨문 냈죠.
1: 예, 거의 뭐 한 유명 가수가 됐다는 사실을 10년 뒤에 알았다고 하셨으니까
2: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1: 어디 뭐 어디 가 계셨습니까?
2: 그러니까 그 음악을 시작할 때
1: 예.
2: 누구는 뭐 명예를 얻겠다든지
1: 예.
2: 누구는 어떤 걸 얻겠다, 무엇을 쌓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있으셨나 봐요.
1: 예, 예.
2: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아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만
1: 예.
2: 있었던 사람이에요.
1: 예.
2: 근데 콘서트만 끝나면 좀 혼자 있고 또 콘서트만 끝나면 혼자 있고
1: 예.
2: 이랬던 세월이 좀 있었죠.
1: 그게 편했습니까?
2: 좋던데요.
1: 그래도 가수면 그 뭔가 자기 현실욕도 있고 그럴 텐데.
2: 그러니까 잊혀지는 게 두렵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1: 그러니까요.
2: 종종 받았을 때
1: 예.
2: 저는 바본가 봐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1: 그럼 지금,
2: 거죠.
1: 지금 50주년 이제 그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지만
2: 네.
1: 신곡도 내놓으시고 스노우레인이라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실까요?
2: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의 욕심이 많습니다.
1: 그렇습니까?
2: 너무 많이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싶은
1: 예.
2: 그런 마음이 있죠.
1: 과거의 환영회와 다른 점이라면 그 점을
2: 네,
1: 생각할
2: 그렇습니다.
1: 수 있겠군요.
2: 예.
1: 그러면 훨씬 더 오프라인에서나 아니면 화면에서나
2: 네.
1: 우리 환영회 씨를 뵐 수도 있겠네요.
2: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싶습니다.
1: 예, 이건 아주 반가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의 기쁨을 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졌다라고 아까 표현하셨고
2: 네.
1: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솜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라이브로 스노우레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광고만 나가고 난 다음에 네. 12시 30분에
2: 네.
1: 예,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따 노래 듣고 잠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3: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3: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3: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3: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7: 아이디어 있는
8: 모두,
7: 창업하고 싶은
8: 모두,
7: 울산에서 도전하는
8: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대면 창업 안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4부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부는 늘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했지만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데뷔 50주년을 맞은 한영애 씨의 신곡 스노우 레인을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노래를 듣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예, 스노우 레인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 안에서 저 혼자 박수치고 있지만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저 유튜브로 한 분이 처음으로 손석희 진행자가 부러운 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부러워하실만 합니다. 이건 뭐 전생에 나를 구했을까요? 미니의 이제 역시 이거 하루 종일 들었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다고 하셨고요. 김진희 씨도 제가 팬이라 한영애님을 흉내내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저 수도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0: 노래를 몸으로 부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뭐 그래도 부족한 대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오늘 순서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요. 아, 제 감상을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0: 너무 좋죠.
1: 예. 이 세상의 모든 노래는 한영애가 부르면 한영애가 된다.
0: 그런 영광된 말씀을.
1: 예, 아, 그것이 솔직한 감상입니다. 예. 50주년 콘서트 투어 언제 다 마치십니까?
0: 아, 이번 대전 공연을 마지막으로 일단.
1: 아, 그렇군요.
0: 예, 종결합니다.
1: 10월 24일에.
0: 네.
1: 예, 예.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0: 나이 먹으면 좋은 게요.
1: 예.
0: 제가 안 하던 짓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 말이.
1: 예.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한영애 씨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me.
3: 9월 10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가 올 2월 이후 중단된 3자 회담 재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어디서 만날지를 두고는 러시아 측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무드를 깨는 보도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젤렌스키가 탄 몰도바발 노르웨이행 비행기가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는 건데요. 노르웨이 총리가 노르웨이 공영방송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다만 정보 출처와 드론의 국적 등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로 설정될 해상 통제 구역이 이란 남동부 항구 도시인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아라비아해까지 백기를 잠그겠다는 건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현재 모든 미국 선박은 이란 영해에서 최소 400km 이상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트럼프 해협이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했죠. 둘 다 조금씩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처음으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 펜슬 필기도 가능해지는데 무게는 254g으로 역대 아이폰 중 제일 무겁습니다. 한국 판매가는 256GB 모델이 329만 원이라고 하네요.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점유율 38%의 삼성전자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권고한 이퀄 어스 도법 지도의 대부분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크에 따르면 이퀄 어스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모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독도는 아예 표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오늘 얘기를 나눌까요?
3: 네, 오늘은 연봉 얘기입니다. 예. 민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이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1: 그런가요? 예.
3: 고액 연봉 얘기거든요.
1: 예.
3: 대상이 좀 의외인데 총리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의 연봉이 하나로 23억이거든요.
1: 지금이요?
3: 지금이요.
1: 예예.
3: 근데 이걸 또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등 모든 외신이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1: 관심사 아닌 모양인데요.
3: 네.
1: 근데 23억이면 뭐 사실 지금도 많은데 얼마나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3: 인상률도 놀랍습니다. 64%나 인상을 해서요.
1: 6.4가 아니고요?
3: 네. 예. 저도 점이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1: 예.
3: 결국 받게 되는 돈이 36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37억이 조금 넘습니다. 38억쯤 되는 돈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15년 동안 동결됐다가 한 번에 올리는 거다. 이런 설명이고요.
1: 예.
3: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봤나 궁금하잖아요.
1: 그러죠.
3: 예, 일단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에 자신의 연봉을 공개했었는데 2억 7,177만 원이라고 했고요.
1: 예, 예.
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분은 뭐 연봉을 따로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로 한 6억쯤 된다고 합니다.
1: 예, 뭐 하는 걸 봐선 뭐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
3: 네. 예. 그리고 스위스의 기 파르멜랭 대통령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독일 총리 하나로 8억 정도, 영국 예. 전 총리 키어 스타머 총리 2024년 기준에 우리 돈으로 3억 원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1: 예, 예. 대개 그 수준인데
3: 네.
1: 그 싱가포르 국민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
3: 난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나름대로 이 연봉액이 산정된 근거와 체계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1: 예.
3: 먼저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줘야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다라는 인식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그러니까
3: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뭐 풍부한 자원이나 아니면 뭐 중국같이 인구가 막대하게 많아서 뭐 그런 걸로 부강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1: 예.
3: 결국의 힘은 맨파워다, 인재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인재가 오려면 결국에 많은 보수를 줘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3: 그래서 관련해서 당사자인 웡 총리가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지난 2025년 선거를 앞두고 장관 급여의 수배를 버는 민간 기업 지도자들을 정계에 영입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려면 복무 기본 조건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면서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3: 이런 철학은 사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 콴 유 전 총리 시절부터 내려왔는데 리 콴 유 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제3세계 총리 중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선을 위해서 이 제도를 버린다면 결국 기만과 부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높은 연봉을 받는 게 부정부패에 끌리는 어떤 동인 자체를 막는 요소다. 라고도 예. 또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3: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연봉을 산정한 것이냐. 체계적이었는데요. 1994년부터 이 공식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1,000명의 소득 중간값을 구해서
1: 예.
3: 거기에서 한 40% 정도는 국가에 봉사한 의미로 빼고
1: 예.
3: 60% 정도만 받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억 9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1: 아, 나름 공식이 있는 거군요.
3: 네. 네.
1: 예.
3: 이게 이제 초기 차관급에게 주어지는 연봉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뭐 대부분 그러면 높은 보수를 받게 되겠네요. 이 공식에 따르자면.
3: 아 근데 이제 이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 공무원까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1: 예.
3: 기사 표현에 따르면 political office holders, 즉 장차관 등 정치적 임명직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1: 그럼 뭐 상후 하박이네요.
3: 네.
1: 예.
3: 근데 뭐 그냥 일반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제 평균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그럼 이번에 같이 인상됩니까 혹시?
3: 일반 공무원의 대상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1: 아, 예,
3: 장차관급 정치적 임명직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상이고요.
1: 예.
3: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16만 싱가포르 달러 꽤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1: 예. 근데 그럼 그렇게 돈을 주어서 많이 주어서 그러면 부정부패가 실제로 없느냐 그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3: 한동안은 거의 완벽한 억제책으로 작동했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1: 예.
3: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기사 밖에 해서 조사해 보니까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굉장히 상단이었습니다.
1: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3: 예, 예. 우리나라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좀 처참해지는데 아무튼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1위고요. 그러다가
1: 우리나라 순위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3: 아, 우리나라는 예. 32위고요.
1: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요?
3: 전 세계 182개국 중 32위고 예.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중에 22위입니다.
1: 그 싱가포르는 몇 위인가요?
3: 총 전체 성적으로 했을 때 3위고요. 예.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84점입니다.
1: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고요. 싱가포르가 1위고.
3: 네.
1: 차이가 나긴 나네요.
3: 네.
1: 예, 예.
3: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50년 만에 첫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제 기사의 설명도 있었는데 또 부패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 기사의 표현대로 50년 만에 정치 부패 스캔들이라는 건
1: 그렇긴 하네요.
3: 예, 예. 정말 이제 투명하게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아예 없느냐? 그것도 뭐 상관관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3: 예.
1: 여러 가지 다른 그 변인들도 또 있겠죠.
3: 있겠죠.
1: 그 기대되는.
3: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기네스북 뭐 별별 기록을 다 담죠. 근데 2021년 가을에는 이런 기록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세상에 새 앨범을 발표한 최고령 아티스트 95세 58일 미국 스탠다드 재즈의 거장 토니 베넷의 얘기입니다. 당시 95세 토니 베넷과 함께 이 앨범을 만든 사람은 무려 60년 연하의 팝스타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중음악사에서도 아주 가장 뜻밖이면서도 근사했던 한 쌍을 만나보겠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네 번째 혼성 듀엣곡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I Get a Kick Out of You라는 곡입니다. LP 시작해볼까요? 예, 당시 95세, 당시 35세입니다. 대단한 듀엣이었습니다. 이게 저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토니 베넷이 정정했다라기보다는 뭐랄까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가요? 그런 느낌을 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토니 베넷의 70년 음악 인생 그 마지막을 장식한 정규 앨범이고요. Love for Sale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곡가 콜 포터의 명곡들로 채운 헌정 음반이었습니다. 토니 베넷은 이 앨범이 나오고 불과 2년 뒤인 2023년에 결국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죠. 95번째 생일에 걸쳐서 열린 그의 마지막 공연 One Last Time. 당시 토니 베넷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가 벌써 5년이나 지난 상태였고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여기는 공연장이고 당신은 곧 무대에 올라가서 레이디 가가와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그의 아내가 계속 상황을 설명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공연이 됐을까? 됐습니다. 뭐랄까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온 음악가에게는 질병조차 지우지 못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무대에서 객석을 가득 메운 6,000명의 관객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는 우리가 알던 그 토니 베넷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의 아내는 이 순간을 두고 마치 머릿속에 전등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진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레이디 가가와 함께 무려 12곡이 넘는 곡을 불렀고요. 20번에 가까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인터뷰를 온 취재진이 공연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무대에 섰다는 사실조차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오늘 들을 곡에서는 레이디 가가의 또 다른 얼굴도 만날 수가 있는데 팝스타의 옷을 잠시 벗어놓고 재즈 보컬러스의 훌륭한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부르던 음악도 다르고 무대 위 모습도 전혀 다르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이상할 일만큼 잘 어우러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혼성 듀엣에서 진짜 매력이 그런 게 있는 거겠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네 번째 혼성 듀엣곡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I Get a Kick Out of You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case when I'm out on a quiet spree, fighting vainly the

0: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네 번째 혼성 듀엣곡으로 토니 베넷과 레디 가가의 I get a kick out of you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1.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Bruno Mars,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6: 예, 문자 6505 쓰시는 분께서 수년 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마침 스케줄이 맞아서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봤었습니다. 제 생에 잊지 못할 멋진 콘서트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한테는 못 당하실걸요. 저는 오늘 한영애 씨의 노래를 1미터 정도 되는 지척간에 마주 앉아서 들은 사람입니다. 예. 6550님,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한영애님의 LP판을 사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노래는 감동 자체였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셨네요. 예, 오늘 뭐 방송이 초장부터 조금 좀 사고도 나고 삐걱거렸는데 정신이 좀 없다가도 이렇게 한영애님의 노래 그리고 또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0: 뭐랄까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 역시 음악의 힘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참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5940 쓰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음악이 연주곡 제목이 궁금하다고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답이 안 인공지능이요? 예, 소용없습니다. 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유태영 씨 작곡의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Always Walking With You가 늘 마지막에 흐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통해 연임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던 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취지 읽어야 한다며 비례 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 것이라며 여야의 사퇴 요구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고 미국과 이란 간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내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다섯 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낸 건데 반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강북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서울 전체로는 0.2% 더 올랐습니다.
2: 260만 명의 성착취 범죄 피해자를 양산한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재 김노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보다 3배가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김노관에게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악랄해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네, 오늘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주요 뉴스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퇴하라는 강한 요구에 대해서 일단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1: 네. 그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40분에 한다는 기자회견 공지가 1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긴박한 분위기 가운데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전언들이 전해졌고요. 네네. 용해인 의원은 그 다소 흥분된 모습으로 그 기자회견장에 섰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억측이 있고 또 국민의힘의 생대로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당에서 반박을 해도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고요. 네. 자신을 지명한 지명권자 대통령의 취지에 맞게 장관이 돼서 여성과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1: 의원직 또 장관 겸직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입장을 말했고요. 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 준비를 위한 것인가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집에서 이 오늘 방금 말한 반박 기자회견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바로 이제 후보로 지명한 바로 당사자인데 프랑스 방문 중에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좀 주목되는데 전해주시죠.
1: 네. 어제 저녁 프랑스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0: 네네.
1: 그 맥락을 보기 위해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 그 대통령은 저의 임기는 헌법에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그 부분을 빼고 말을 했어도 네. 예를 들어 뭐 임기 초반에 빨리 시작을 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자연스레 낳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기 관련을 언급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속보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뭐 결국 말 돌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 오전에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꼼수 개헌이 꼭

0: 필요합니다. 그냥 뒤에 부분 잘라내고 지금 앞부분만 이야기한 걸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입장은 연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던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2: 네.
1: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부연 설명이 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성기홍 홍보수석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연임 안 한다로 직결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성기홍 수석이 답했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와 형식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용혜인 후보 말고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공세를 더욱 좀 강하게 확장시키고 있어요.
1: 네, 그 아침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대가 망신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김 후보자를 통해 죄지우기를 못하면 대통령 자신이 대가 망신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1: 그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본인은 공익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그 식약처 임상승인 청탁 의혹이 결국 코스닥 시장의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그 국민의힘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네네.
1: 그런데 그 대통령의 일직이 주가 조작은 엄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에 앞장섰던 김승원 후보자의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공세를 펴는 겁니다.
2: 네.
1: 그 반면에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한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4: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1: 그 이 부분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출석한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수사 자료 유출은 범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로 잡혔는데 네.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오게 됐다고요?
1: 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 씨, 신약승인 청탁 의혹 연루된 제넨셀 관계자, 또 김강립 전 식약처장, 뭐 이렇게 증인 44명, 또 참고인 4명을 요구했는데
2: 네.
1: 민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2: 그렇군요.
1: 이미 김승원 후보자가 기소유예를 받고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한 명도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민주당 서용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 위원장은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의혹 여기에 대한 질문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청와대는 이틀 전에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이른바 맹탕 청문회로 불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국회가 국민적 검증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또 따라 나올 겁니다.
2: 그렇겠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죠. 그러니까 16일로 잡힌 걸로
1: 네,
2: 알고 있는데
1: 네.
2: 예, 아파트 취득 관련 이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있다. 이건 뭔가요?
1: 그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이 계속 그 강신절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 이미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아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2: 네네.
1: 오늘은 국회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또 열고 그 후보자 본인 또 아버지 형 고모 이렇게 4명, 천 의원 표현으로는 조직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명했는데요. 이래서 4명의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강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집값 하락이 5주째 계속됐고 송파구는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위 지역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전체로 보면 0.2%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6: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직전주보다 0.2% 올랐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내림세는 5주째 계속됐습니다. 서초구 집값은 0.3%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졌고 강남구는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0.35%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0.02% 떨어지며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로 갈아타려는 보유자들이 호가를 낮췄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한강벨트인 마포와 용산, 성동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세금 부담에 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중위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노원구는 직전주보다 0.38%, 도봉구 0.43%, 강북구 0.46% 오르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서구와 구로구도 각각 0.38%, 0.33% 올랐습니다. 중위 지역에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7: 대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서 좀 기대감도 좀 생겼고요.
5: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6: 경기도에선 서울과 가까운 지역,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직전주보다 0.41%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도 각각 0.33%, 0.22% 가격이 뛰었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0.19%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 강남구는 4주 연속, 서초구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2: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결정을 앞두고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우리 군 자산과 병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와 기항지 등을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며 전체적 방침이 가닥이 잡히면 분명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이란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고 이란이 원하는 건 핵무기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3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8: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주력산업의 미래를 선보이는 울산 세계미래산업박람회가 12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혁신과 미래 이동수단, 조선, 방산, 첨단소재, 청정에너지, 탄소중립 등 울산의 핵심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지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와 베트남 등 8개국, 17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 53곳이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8월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김상국 울산시장이 7월보다 4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2계단 오른 9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7월과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시도별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응답률은 3.4%입니다. 울산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2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기준 통계를 보면 울산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12만 1,709명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0원인 수급자는 2만 1,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 등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9월 첫째 주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4% 올라 전국 5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7% 올라 전주 대비 오름폭이 줄었으며 수도권과 세종에 이어 역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울산항 입항 선박이 12% 정도 감소하며 선박 연료 공급량도 줄어들었지만 LNG 공급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항 선박 연료 공급량은 9만 5천여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LNG 공급량은 한 달 전보다 40% 증가하는 등 울산항에서 친환경 연료 벙커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울산세관은 분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공터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총을 주어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발사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A씨는 하루 전날 운전석에 탑승한 여성을 따라 조수석에 올라가 흉기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 추격을 받아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가끔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평년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울산 앞바다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2: 배윤호
3: 이남미의
2: 밖에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2: 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뭐 공감하시겠지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일단 술자리는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 흡연실로 가서 회사 내에 소문도 좀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3: 네.
2: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 법이죠.
3: 아,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술자리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흡연실도 많이 들락거려야 꼭 인간관계 잘 유지되는 걸까요?
2: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인간관계가 빵점이네요.
3: 저희 신랑도 회사 퇴사해야겠는데.
2: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아, 뭔데요?
2: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졌다 그럽니다.
3: 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나간 흡연 시간이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2: 그렇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고요, 사회적 참여도가 낮아져서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하는데,
3: 아,
2: 가족, 친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고 지역사회 및 문화활동에 덜 참여하게 되고 또 혼자 살 가능성도 높아진다 합니다.
3: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외로울 때 필요한 건 어쩌면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2: 맞네요, 맞네요. 자, 오늘은 담배 대신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또 혼자 있는 대신 친구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3: 건아들이 불러줍니다. 금연. 그면...

0: Ciao Piuscina.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네, 목요일 화개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시쓰기 좋은 계절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10: 네.
9: 아, 그래서 9월에는 화개라 주최 시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10: 맞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매주 시 주제를 던져드립니다. 두 번째 시 주제는 바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주제로 여러분의 감성이 담긴 시도 좋고요. 뭐 원망이 담긴 시도 좋고 재밌는 시도 좋습니다. 다 남겨주세요.
9: 근데 가을이란 주제에 원망이 담기긴 좀 힘들 것 같은데.
10: 남자분들이 가을을 타니까 예. 예전에 뭐 떠나간 사랑을 생각하면서 원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9: 그건 진짜 저주.
10: 좋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 담아주세요.
9: 샵 2848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가을에 관한 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여러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고요. 강원석 시인이 여러분의 시에 직접 첨삭 또는 평가도 해드립니다.
10: 선정되신 분께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화개라 주최 시 공모전 놓치지 말고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자, 잠시 후에는 명화극장이 시작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명화극장 만나봅니다.
11: Radio.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1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1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의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명화 속 두 여자가 모두 한 남자라면
1: 어?
0: 자 오늘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작가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0: 오늘 작품의 주인공이 남자라는 것도 네. 쇼킹한데
2: 네.
0: 한 분이라고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 이게 무슨 얘기? 아 이건 너무 거짓말 같은데요. 피부색도 너무 다르고 네. 몸집도 다른데요?
2: 네.
0: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2: 어떻게 느끼죠?
0: 저는 남자라서 네. 남자가 이렇게 벗고 앉아 있으면
1: 네.
0: 좀 흉측하거든요.
2: 아.
0: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 근데 그럴 수 있죠.
0: 여성분들도 볼 때 좀 흉측한가요?
1: 근데 이분은 몸매가 좋으신데요.
0: 아니 아무리 좋아도
1: 어떤 그림인지 소개해 주시죠 작가님.
2: 네 오늘은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초상 후타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1: 모리무라 야스마사
0: 네. 일본 분이네요.
2: 맞아요.
1: 아. 네.
0: 아니 근데 이렇게 정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1: 부담스러워요.
0: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2: 네 그럴 수 있는데 이 워낙 유명한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0: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쵸 만의 올랭피아 작품이거든요.
1: 저희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2: 맞습니다. 네 했던 작품인데 오늘 한번 검색해 보시고 깜짝 놀라시길 바랍니다.
1: 아 좋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그래서 화계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오늘의 작품을 올려뒀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모리무라 야스마사 초상 후타고 네. 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한 줄 속에 숨겨진 명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 네 그 초상은 들어봐서 아실 텐데 후타고가 일본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이제 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예술가가 이제 후타고 쌍둥이라는 의미로 초상 후타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네, 일본 분이시고요. 이름 딱 들어보면 일본 분이시죠. 그 이 작가가 1980년부터 해서 그 명화 속 인물로 직접 자신이 그 안으로 이제 변신하는 사진 만들어서 사진 자화상을 만들었어요.
1: 네.
2: 근데 이 이제 모리무라가 일본에서만 유명한 예술가가 아니라 사실 그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국제 현대 미술계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그 컬렉션을 계속 많이들 이제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뭐 모마라든지 뉴욕 히트니 뭐 폴게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1: 그만큼 더 유명하다는 거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어떤 뭐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처음에 딱 그냥 맞닥뜨렸을 때는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이 작가의 얼굴이라는 점.
0: 아 본인이에요?
2: 네 본인입니다.
0: 아 본인.
2: 그리고 이거를 그린 게 아니라 네. 사진입니다.
1: 예?
2: 분장을 하고 이 모든 장면들을 세트를 이제 세트장을 만들고
0: 이게
1: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제가 그림이 아니라고요?
2: 네네.
0: 아니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어디까지가 사진인 거예요?
2: 아 전체가 사진이고요.
1: 그럼 배윤 아나운서 더 싫어하시겠는데요? 남자가 벗은 게 싫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린 게 아니고 사진이
0: 사진이에요?
2: 네. 아. 이 작품을 멀리서 봤을 때는 실제 진짜 만의 올랭피아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했어요. 2m 10에다가 3m가 되거든요.
1: 그리고 심지어
2: 네네.
1: 너무 그림 같잖아요.
2: 그런가요?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그 줄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1: 네네네. 갓 쪽에도 줄이 있고?
2: 네. 그것도 의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디지털 합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2: 그게 아니라 사진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촬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한 굉장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0: 이게 4등분이 돼 있는데
2: 그렇죠.
0: 이걸 따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1: 합쳤다.
0: 네 개를 합친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원작의 구도대로 인물의 어떤 의상이나 배경을 만들고 소품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촬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의상, 가발, 메이크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명한 명화 속의 인물들의 그 뭐 자세와 표정을 스스로 연기하는 거죠.
1: 이 만의 올랭피아만 따라한 게 아니라 이런 네. 작품이 많다는 거예요?
2: 아, 많아요. 고흐의 자화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고흐의 자화상을 보시면 그 고흐의 그
0: 귀 자르고 네. 봉대 감고 있는 그 자화상 말하는
2: 맞아요.
0: 거예요?
2: 그 자화상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아, 고흐 그림인데? 라는 걸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이 모리무라예요.
1: 근데 이 모리무라는 그러면 사진?

0: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가가 아니고?
1: 사실 뭐 화가 이런 표현보다는 사진 작가라는 표현보다 더 나은 현대 미술가라고 불립니다.
0: 아, 지금.
1: 왜냐하면 뭐 다양하게 또 이제 작업 설치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어떤 장르를 또 하고 있고
0: 네.
1: 이 작가가 이 고흐의 자화상을 통해서 좀 국제적으로 좀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렘브란트의 자화상도 꽤 유명해요. 렘브란트의 그 표현의 얼굴만 이제 몰입물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모나리자도 있어요. 모나리자도 되어보고 프리다 칼로도 되어보고
0: 이야.
1: 그리고 또 이 명화 속뿐만 아니라 유명 인물인 있잖아요.
0: 네.
1: 뭐 마릴린 몬로가 되보기도 합니다.
2: 예, 네. 그냥 사진 보니까 멀쩡하신 분인데. 이게 여러 사진이 있네요. 보니까.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 모리무라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인 남성 한 사람이 이제 서로 다른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제 문화적 위치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0: 그 뒤에 계신 여자분도
1: 네.
0: 흑인 여자분도 본인이 연기한 거라고요?
1: 네, 메이크업해서. 네.
0: 근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1: 그만큼 이제 메이크업을 잘한
0: 정교하게.
1: 거겠죠. 네네.
0: 그래서 야 진짜 독특하시다.
1: 이분이 원래 뭐 이렇게 진짜 자신을 좀 드러내는 뭐 약간 그런 스타일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너무 드러내지 않는.
2: 아니 근데 왜 그랬대요?
1: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데
2: 예.
1: 이런 내성적인 자신을 좀 드러내는 변신을 해보고자 했던 게 이 자화상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0: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다른 모습이 되니까
1: 방법이었던 그러니까 화장이 아. 단순한 화장뿐만 아니라
2: 예.
1: 그 명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아.
1: 우리가 왜 자화상을 그린 작품을 볼 때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 화가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모리무라는 이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화 속에 있는 그 인물이 되면서 나는 누군가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계기가 당시 이분이 이제 51년생인데 그때는 이제 전후 일본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서구 문명을 이제 막 받아들이는 유입하던
0: 네.
1: 그런 시대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때도 서양 미술의 어떤 이런 뭐 중심이 된 어떤 인물들 있잖아요. 고흐라든지 마네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약간 이제 바깥 세상에서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서양 문화의 어떤 그 중심이 바깥에서가 아니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해서 그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 본 거죠.
0: 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네요, 진짜.
1: 그렇죠.
0: 발상의 전환.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분이 약간 뭐 젠더에 관심이 있어 이게 아니라
0: 네?
1: 영화 속에 당시의 누드를 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드를 본다면 지금 아까 우리 배우나 아나운서님이 그랬잖아요.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그 불편하다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하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1980년대에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뭐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안 다뤄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프로필을 사진을 바꾼다던가 뭐 이렇게 필터를 써서 약간 더 예쁘게 한다던가
0: 네.
1: 아바타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나의 모습이 뭐지? 이미지 속에 나도 나인가? 사람의 정체성은 정말 하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충분히 이 질문과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리무라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더 미술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신기합니다. 좀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작가님.
1: 그렇죠.
2: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긴 한데
1: 네네.
2: 불편하긴 하네요.
1: 그 불편하다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현대미술가로서 좀 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0: 저 좀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굉장히 기발하죠.
0: 네.
1: 왜냐하면 그 시선을 이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역할뿐만 아니라 뭐 고흐가 돼보기도 하고 프리다 칼로가 돼보기도 하고 렘브란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2: 예.
1: 그리고 이제

0: 그 아까 뭐 이렇게 언뜻 그냥 이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는 이거 패러디다.
1: 네. 그러니까요.
0: 근데 이거를 미술사적으로 보면 이걸 차용이라고 말해요. 차용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나 작품을 가져와서 새로운 맥락에서 이렇게 놓음으로 해서 원래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미술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전략인데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는 또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서 나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좀 더 넓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1: 네. 근데 뭐랄까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네. 욕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어 뭐 이거 남 거 너무 패러디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에.
2: 아, 욕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전시회를 갔다가는 그냥 뛰쳐나올 수도 있겠다.
0: 근데 그건 있었어요. 19세기에 마네의 올랭피아 자체가 굉장히 욕을 먹던
1: 그렇잖아요. 작품이에요. 도발적인 네. 약간
0: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그 19세기에 사람들이 봤던 그 시선의 맥락에서 같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낙선했던 작품인데 마네는 나는 이 작품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천대받는지 모르겠다. 전시를 열어라.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전시를 열었을 때 떨어진 그 출품에서 떨어진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작품 앞에서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막대기로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올림피아라는 자체의 그 작품 속에 인물이 관람객을 쳐다보고 있어요. 관람객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신이 아닌 굉장히 그 그냥 평범한 한 여자가 앉아 있고 네. 그리고 뒤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는 하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 몸을 파는 올랭피아를 찾아온 손님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우리 그런 시선 쪽에 놔뒀다.
0: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슈화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인상주의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명화로 보지만 이 모리무라의 작품을 처음 또 접했을 때 이건 또 뭐야? 패러디야. 남자의 몸을 하고
1: 심지어 남자야.
0: 그렇죠. 지금 그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어떤 도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2: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작품을 봤잖아요. 그래서 네. 핸드폰으로 좀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작품을 몇 개 찾아봤더니 네.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약관이에요.
1: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 약과예요. 예.
0: 그렇죠. 그 외에 사실 나답다라는 말을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요.
2: 피리 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못 보겠는데.
1: 그 오늘 가장 불편해하시는데요.
0: 네, 새로운 어떤 좀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그 나답다라는 거에서 정말 나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일까? 집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부모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이게 다르잖아요.
1: 다 다를 수
0: 그래서
1: 있죠.
0: 이거를 작가가 이것을 훨씬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모든 어떤 다양한 면들이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살지는 않지만 각각의 장소에서는 드러내고 살거든요.
1: 그렇죠.
0: 그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야, 일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0: 일본에서도 유명한 작가지만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뭐 베네치아의 그 뭐 비엔날레에도 출품이 가능한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유명한 주요 작가 그 미술관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1: 네. 지금도 그러면 이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0: 맞아요. 이 작가가 그 이 작품이 1988년에 한 거거든요. 그게 3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만의 올랭피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젊은 시절 안에 이 안에 들어갔던 명화 속에 훗날 30년 후에 나이가 든 뒤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했어요. 미술사를 바라보는 서양 미술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 젠더나 뭐 인종이라든지 식민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질문 위에서 활동이 가능한 예술가라고 보시면 돼요.
2: 예. 아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희극인처럼 느껴져요.
2: 아 희극인.
1: 예, 뭔가 재미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 아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느껴지네요.
2: 작품 다 안 보셨죠? 예.
0: 작가 원래 미술 전공했어요. 예. 그러다가 사진 작가 밑에서 잠깐 이제 보조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 쪽으로 이제 이 표현 방법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바꾼 거게 된 거예요.
1: 야 이렇게 표현하는 현대 예술가도 있다는 걸 오늘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는지 또 같이 공유하고 예. 싶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2: 한 줄 미션 주실까요?
1: 네, 주시죠.
0: 네,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초상 후타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자, 이 작품과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요?
0: 저는 이 작품을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예. 약간 자기 안의 어떤 정체성 뭐 이렇게 젠더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같이 듣고 싶어요.
1: 좋습니다. 네.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재밌는 그림 이야기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0: 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0,000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자, 오늘 명화 극장은 조금 불편한 명화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초상.
8: 네,
7: 후타고
8: 만나봤습니다.
7: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8: 네.
7: 실제로 보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8: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특이하니까
7: 네.
8: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이유의 노래 너랑 나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7: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에 대해서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모욕이라며 배우자가 창당 직후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은 당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본인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 급여로 줬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여행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확보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네팔 실종 우리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서 수색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진 파견 준비에 나선 데 대해 철수 결정을 비판하며 수색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위 2명이 숨진 육군 코브라 헬기 사고는 노후화했다는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 배기 확산기 실린더 결함으로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9: 52살에 공학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학년 때 4학년 양자역학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과목은 러시아어와 컴퓨터를 전혀 못해서 시험 공고가 뜬 줄도 몰랐고 시험 점수가 없으니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재입학 연락을 받았으니 만점 학생을 기억했던 양자역학 교수님이 학교를 설득하신 거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 보자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뭐가 있나 엄마야. 아니 냄새, 아유 와일러 이거.
1: 아우 왜 그렇긴요. 안 봐도 비디오네. 아우 냉장고에 무조건 잡아넣는다고 음식이 상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제발 그 선입선출 그거 모르세요? 집어넣은 것부터 먹어야지. 맨날 미루고 미루다 먹으니까 상하잖아요.
0: 엄마야 배준만 언제 너희 집에 와가 이래 잔소리를 해산노. 가게 안 보고 뭐 하는겨.
1: 어차피 손님도 없고 아니 슬슬 입도 심심하고 그래서 아줌마 집에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0: 왜매?
1: 어, 냉장고에 서 뭐 좀 꺼내봐요 좀.
0: 이보소, 먹을 거야 슈퍼에 많지. 우리 집에 뭐가 있겠노? 가만히 있거라. 우리 집에 뭐가 있노? 보자 보자 보자. 이거는 여름별미인 뱅어로 내가 달달 짭조름하게 졸여놨는데 한맛 볼란겨?
1: 어머,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근데 이거 뚜껑이 왜 이렇게 빵빵 부풀어 있어요? 어우,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0: 상하기는 한 달밖에 안 됐구만은.
1: 한 달이요?
0: 어.
1: 어머, 이거 못 먹어요.
0: 한 달이면 아직 새거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1: 아우, 이거 밀폐 용기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거나 뚜껑이 들떠 있는 거는 음식 속에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진 거니까 당장 버려야 된다고요.
0: 이보소, 우리가 또 발효의 민족 아닌겨. 김치도 몇 년씩 묵혀갖고 된장도 봐봐 발효돼야 맛있어. 그 미생물이 유산균이라. 배준마도 뱅어조림 한번 봐봐 발효가 잘 돼가지고 맛이 기가 막히긴데.
1: 아우, 이건 발효가 아니라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아, 유산균이 아니라고요. 아우, 이봐 이봐 이거 끈적거리는 거 봐. 아이고, 아이고, 냄새도 아주 시큼한 게. 아우, 이거 절대 못 먹어요. 어서 버려요.
0: 아우, 아까워라. 다 새근데.
1: 아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평소보다 표면이 좀 끈적거리면 먹지 마시고요.
0: 응.
1: 뚜껑이 부풀어 오르면 그것도 먹지 마시고요.
0: 아, 그것도 안 되네.
1: 부드러운 음식에 곰팡이가 조금 생겨도 자라내지 말고 그냥 다 버리세요.
0: 아, 매매매.
1: 이미 곰팡이가 다 점령했다고요. 알았어요?
0: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제가 안 말씀드리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던데.
1: 야 짱구, 네가 똑똑하다. 야, 그게 뭔데?
0: 아빠한테 먹이는 겁니다.
1: 뭐라고?
0: 우리 집에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애매한 음식들은 그거 아빠 줘라 라고 엄마가 말하거든요. 아빠가 먹어보고 화장실 안 가면 괜찮은 거죠. 오케이.
1: 아빠들이 무슨 죄니. 아무튼 그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뚜껑이 부풀어 있으면 상한 거니까 아까워지 마시고 버리시라고요. 알았죠?
0: 아이고, 지금까지 무슨 그래가 배가 아팠네. 이거 냉동실에 있는 것 중에 이래 되면 완전 이게 다이너마이트네. BTS가 불러줍니다. 다이너마이트.
1: 아빠 병원 안 갔나 몰라.
0: 아빠 불쌍해.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3: 신청곡 땡겨. 자, 오늘 땡겨드릴 신청곡입니다.
2: 7732번님 권은비의 데자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3: 네. 그리고 8273번님도 신청곡 주셨네요.
2: 이승철의 그 사람 신청하셨습니다.
3: 두 곡 함께 들으시죠.

0: 네, 권은비의 데자뷰 그리고 이승철의 그 사람 들었습니다.
1: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이번에는 8273번님의 신청곡이에요.
1: 김신의 낙인 신청하셨습니다.
0: 네, 이 곡 듣고요. 9655번님도 주셨습니다.
1: 네, 백윤호 이남이 확계라 잘 보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찬원 씨 말했잖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무슨 말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두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울산으로
1: 어서 오이소.
0: 국 적은 다르지만 울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
0: 자, 울산으로 온 먼 나라 이웃들의 적응기를 들어보고요. 문화 차이도 극복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베트남에서 오신 밤띠 응옥장님 모셨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힘없이 부끄러운 척 하시는 거예요, 응옥잡님.
0: 다소 뭐 다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활달해지시죠.
1: 아,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아, 2주째 출연인데 주위에 이제 방송 나간다는 얘기 했어요?
1: 네.
0: 뭐라고 얘기하든가 방송 간다고 하니까.
1: 잘하고 와.
2: 그렇군요.
3: 약간 잘하고 와라고 하는 게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어, 맞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0: 울산에서 만나신 거예요?
1: 네, 울산에서 만났습니다.
0: 오, 얼마나 되셨어요, 만나신 지가?
1: 만난 지 1년 반 되었어요.
3: 1년 반.
0: 오래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서 학교에서 만나신 거예요?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1: 제가 알바할 때 손님으로 와서.
0: 어, 어떤 네. 아르바이트?
1: 저는 고깃집에서요.
0: 아니 베트남도 고기가 참 맛있잖아요.
1: 네.
0: 한국 고기도 괜찮습니까? 입맛에 맞아요? 어때요?
1: 네, 잘 맞아요.
0: 오, 저는 어떤 고기 좋아합니까?
1: 저는 삼겹살 제일 좋아해요.
0: 저도요. 네.
3: 아니 근데 남자친구가 먼저 대시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1: 네.
0: 응옥잡님을 보면 좀 반할 수밖에 없는 좀 스타일이긴 해요.
3: 어떤 식으로 말을 걸든가요?
1: 처음에는 그냥 뭐 자주 왔어요 저기. 아~
0: 일부러 왔네. 네. 고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응옥잡님 때문에 왔어.
3: 그냥 그러면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겠네요.
1: 네, 그냥 처음에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에 전화번호 물어봐서
0: 예.
1: 네. 서로 얘기하다가 오, 이 사람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0: 데이트를 시작했군요.
1: 네.
0: 와.
3: 아니 근데 이제 나라가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1: 네.
3: 생활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0: 어때요?
1: 연애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베트남이랑 한국이 좀 달라요?
1: 네.
0: 연애 어떤 게 다릅니까?
1: 저랑은 그 사생활 할 때 토크인 엄청 많이 해요.
0: 이야기를.
1: 한국, 네, 한국 스타일 것 같아서요.
0: 아, 원래 베트남 친구들은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군요.
1: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3: 우리나라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0: 그렇게 안 하면 꼭 나를 안 챙기는 거라고 느끼니까 우리 분위기는.
3: 일본 분들도 별로 안 한대잖아요.
0: 그럼 이제 응옥잡님은 남자친구가 연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당황했겠어요, 처음에.
1: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얘기해보고 뭐 서로 그렇게 맞춰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0: 그렇군요.
3: 이제는 뭐 서로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렇죠?
0: 이제 울산에 온 지 4년 됐잖아요.
1: 네.
0: 처음 왔을 때 딱 어땠습니까? 울산 분위기.
1: 네, 처음 왔을 때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도시라는 느낌 받았어요.
0: 네,
1: 그리고 바다도 가깝고 공원도 많아서 생활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했어요.
0: 응옥잡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희는 뭐 다낭 나트랑밖에 모르거든요.
3: 왜요? 호치민도 있고.
0: 맞아. 예. 하롱베이 요 정도 합니다.
1: 네.
0: 그 어디입니까?
1: 저희 고향은 하노이 옆에 하이퐁이라고 해요.
0: 네. 그럼 울산이랑 기후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은지? 날씨?
1: 제 생각에는 똑같아요. 울산이랑.
3: 똑같아요?
1: 네, 똑같아요.
0: 겨울에 그렇게 추워요, 거기도?
1: 네. 한국보다 춥지 않은데 사계절 다 있고.
0: 네.
3: 제 다낭에 한번 5월인가 6월에 갔는데 파카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현지 분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런 날씨가 아닌데.
3: 그런 날씨가 아닌데.
0: 너무 춥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1: 네.
0: 아니, 그러면 이제 울산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는데 말투가 세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3: 저는
0: 어때요?
3: 울산에 처음 왔을 때
0: 고향 인천이시거든요.
3: 여기서 전 다들 화나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0: 다들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생각하지만 가장 친절한 거거든요, 그게.
1: 네.
3: 어떻게 느끼셨어요?
1: 처음에는 뭐 알바할 때는 아저씨 아줌마인데 뭐 대화해보니 뭐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이고
0: 짬 이거 해 좀 갖고 온나 뭐 이렇게 하면
1: 저기요 라고 부르고 아직 안 나와요 그렇게 물어서
0: 음식도 빨리빨리 재촉을 하지요.
1: 네.
3: 진짜 급하죠 한국 사람들. 네.
0: 지금 앉았는데 고기가 바로 구워져 있길 바라거든요.
1: 네.
3: 아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0: 좀 지내보니까 어때요?
1: 지내보니까 뭐 익숙해지고 뭐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3: 사투리도.
0: 네. 이미 익숙해진 네. 것 같습니다.
3: 혹시 그러면 쓰는 말 중에 네. 사투리가 있어요?
1: 네, 가끔 있어요.
0: 어떤
3: 거 써요?
1: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3: 한번 해보세요.
0: 뭐라고요?
1: 밥 먹었나?
0: 원어민인데? 밥 먹었나? 밥 먹었니를 베트남에서 뭐라고 합니까?
1: 안검츠어? 예.
0: 지금 약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3: 아니,
0: 한국 사람 다 됐네.
3: 베트남에서 밥 먹었냐라는 질문을 해요?
0: 상대방에게 친한 사람이나
1: 친한 사람한테 잘 안 해요.
3: 안 하죠.
0: 이게 신기하죠.
1: 네. 네.
3: 우리나라
0: 밥이
3: 사람
0: 너무 중요해.
3: 우리나라 사람 진짜 신기한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 아니 내가 밥 먹었는지 왜 궁금하지?
0: 심지어 어제 뭐 먹었냐고도 물어보잖아요.
1: 네. 베트남에 그렇게까지 안
0: 음식에 진심입니다.
1: 네. 네.

0: 울산에서는 아, 네. 지금 누구랑 생활하고 있어요?
1: 저는 지금 동생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0: 아, 동생이랑.
2: 네. 그럼 이제 동생도 여기서 학교를 다닙니까?
1: 네, 저희 동생도 울산과학대에서 다니고 있어요.
2: 그럼 부모님은 조금 보고 싶으시겠다. 동생이랑 누나가 다 와 있으니까.
1: 저희 부모님이 좋대요.
0: 좋다. 똑같네.
2: 부모님이 한국 스타일이시네.
0: 똑같네.
2: 그렇군요. 아, 너무 신기한데.
0: 그럼 동생도 예.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저희 동생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에 관심도 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싶어한다 했어요.
2: 그래도 한국 생활이 재미가 있지만 아 그래도 우리 고향 생각난다 이럴 때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제일 생각납니까?
1: 네. 제 생각날 때는 명절이나 네,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2: 베트남 명절은 언제예요?
1: 한국이랑 똑같아요.
0: 똑같아요? 네. 설 있고 추석 있고?
2: 네. 너무 신기하다. 기후도 비슷하고 똑같고.
0: 이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2: 베트남 음식 어떤 게 가장 생각이 납니까?
1: 집밥 엄마가 주는 밥을
2: 아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맛이 안 나니까요.
1: 네, 그런 맛이 안 나요.
0: 한국 음식은 입에 잘 맞아요?
1: 네, 다행히 뭐 잘 맞아요 저랑.
0: 한국 음식이 좀 맵지 않아요? 매운 음식들이 많지 않아요?
1: 아 그건 맞아요. 그쵸? 엄청 매워요. 저는 매운 거 못 먹어서
2: 잘 못 먹는데.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리 짬님의 제일 최애 음식.
1: 네, 최애 음식은 삼겹살입니다.
2: 오, 나랑 똑같아.
0: 삼겹살.
2: 저는 그 베트남 그 꼬치구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0: 뭐 맛 없는 건 뭐예요?
2: 없습니다. 아 여전히 삼겹살을 그럼 지금도 제일 즐기네요.
1: 네.
2: 아 한국 사람 다 된 우리 집짬님.
0: 삼겹살을 처음 먹었을 때부터 맛있게 느껴졌어요?
1: 아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0: 신기했어요? 왜냐,
1: 베트남의 삼겹살은 고 양념 많이 넣어서 그쵸. 갈비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그냥 생고기로
0: 그렇지.
1: 구워 먹는 거
0: 보통은 소스. 고기에다가 양념을 하거나 소스를 발라서 굽지.
2: 그렇죠.
0: 네, 우리처럼 이렇게 생으로 맞아. 굽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2: 그 베트남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조미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좀 더 맛있게 느껴졌군요.
1: 네.
2: 자 그러면 우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문화 퀴즈를 짬님이 주실 텐데요. 어떤 퀴즈인지 한번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 베트남의 최저 입금은 전국이 똑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2: 그러니까 베트남의 최저 임금이 전국이 똑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국은 똑같거든요.
0: 한국은 똑같죠.
2: 그렇죠. 과연 베트남은 어떨지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1: 네, 저 하고 있어요.
0: 어떤 아르바이트예요?
1: 저는 고깃집에서
2: 지금도?
1: 네.
2: 우와. 아니 그 고기 냄새를 맡는 게 좋아서 계속 거기 계시는 겁니까?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그 고깃집이 주 메뉴가 삼겹살이에요?
1: 주 메뉴 네.
2: 근데 원래 고깃집 알바가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1: 네 조금요.
2: 어떤 부분이 좀 힘듭니까?
1: 손님 많이 있을 때
0: 정신없죠.
2: 막 갖다 달라는 거 진짜 많죠.
0: 이것 네.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뭐
1: 네,
0: 불판 갈아 달라
1: 네, 저기요 띵동.
2: 띵동 소리 똑같습니다. 띵동. 그러면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한국어 중에 가장 유용했던 말 빨리 배운 말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요.
2: 우리 잠시도 안 기다리거든.
0: 그 뭐 아니 그 손님 중에
1: 네.
0: 빨리 안 갖다 준다고 화낸 손님 없었어요?
1: 화낸지 아닌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계속 부렸어요.
2: 아, 그럼 제일 많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이걸 많이 부탁한다.
1: 아, 왜 아직 안 나와요? 고기를.
0: 왜 아직 안 나와요?
1: 고기를 왜 아직 안 나왔어요?
2: 된장찌개 안 나왔는데요. 계란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0: 그리고 약간의 그 힌트를 좀 드리면
1: 네.
0: 그 막 화낼 것 같은 손님 있잖아요. 그럼 약간 못 알아듣는 척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2: 저희 작가님이 일본에서 올해 알바를 했는데 네. 못 알아들은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들으면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0: 그럼 화를 못 내요.
1: 근데 홀에 저 혼자밖에
0: 없나요? 진짜요?
1: 네.
2: 안 되겠네.
0: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사장님을 부르려나? 그럼 일이 더 커지겠다.
2: 그럼 짬님은 거기서 알바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 저는 거기에 1년 정도.
2: 야, 그러면은 뭐 엄청 그 사장님이 믿고 쓰는 아르바이트생이시겠네.

0: 4년 됐다고 했는데 거기 그 중에서 이제 1년 넘게 와. 알바를 했으면 꽤
1: 거기서 오래 이제 남자친구까지 만난 거잖아요. 네. 어, 대단하다. 그럼 남자친구가 뭘 시켰는지 기억나요? 처음에 왔을 때? 아, 그 정도 관심은 없었군요.
2: 삼겹살
0: 시켰겠죠.
1: 그렇겠지, 그렇겠지. 아.
0: 아니 근데 남자 친구가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짬님이. 네. 이제 좀 아르바이트 그만해라라는 얘기는 안 해요.
3: 그 말 안 해요.
1: 남자 친구는 학생이에요, 직장인이에요?
3: 저희 남자 친구는 직장인이에요.
0: 직장인.
1: 아, 그렇지만 이제 같이 벌면 네. 재밌는 데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아, 되네요.
0: 그러면 아니 요즘은 뭐 알바하고. 데이트는 언제 해요?
3: 저는 월요일만 쉬어서.
1: 아이고, 월요일만 해요 데이트를?
3: 네.
0: 그러면 어, 남자친구는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3: 직장 다니고 저녁에만.
0: 저녁에만. 너무 안타깝다.
1: 그럼 우리 방송 마치고도 오늘 아르바이트 가셔야 되는 거예요?
3: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아. 대단하다. 아, 그럼 부모님이 한국 오신 적은 없어요 아직?
3: 저희 아빠가
1: 오셨었어요.
3: 와본 적이 있어요.
1: 아, 네. 엄마도 오고 싶으시겠네요.
3: 저희 엄마 준비하고 있어요.
1: 아, 오시겠어요. 그렇군요.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0: 아니 그러면 오시면 아버님 오시고 오시면 울산에만 계셨어요? 아니면 전국을 다 돌았어요?
3: 그때는 여행 비자로 왔어요.
0: 여행 비자로.
1: 아, 아버님, 네. 아버님이랑 어디 가셨어요?
3: 부산이랑 울산.
0: 부산,
3: 여행.
0: 울산.
3: 네, 여행으로.
1: 아, 그러면 최근에 또 여행 다녀온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3: 저는 제주도 갔다 왔어요.
1: 처음 제주도. 갔습니까?
3: 엄청 좋았어요.
1: 아,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기억나요?
3: 엄청 많이
0: 다녀가지고
3: 기억 안 나네요. 아, 다 좋았으니까. 아,
1: 우리도 지금 표정 되게 좋은데 우리도 다낭 나트랑 이런 데 가면 그런 표정 나와요. 네. 아, 참 음식도 맛있고 네. 이런 표정 나오거든요.
0: 제주도에 가서 뭐 음식 먹었을 거 아니에요? 회도 먹어봤어요? 회?
3: 회도 먹어봤어요.
0: 아, 진짜? 입에 맞아요?
3: 엄청 맛있어요.
0: 맛있어요? 어, 진짜? 오.
1: 거기 가서도 흑돼지 먹었습니까?
3: 흑돼지 먹었어요.
0: 삼겹살 진짜 좋아하네.
3: 필수템.
0: 네, 아, 필수템. 거기 흑돼지 진짜 맛있죠?
3: 네. 어,
1: 확실히 그냥 울산에서 먹던 거랑 달랐습니까? 제주 흑돼지?
3: 네. 아마요.
1: 아, 그랬군요.
0: 아니 또 고깃집에서 알바라니까 거의 전문가 아니에요.
1: 그렇지. 딱 보면 알지.
0: 딱 보면 알잖아.
1: 아니 그러면은 짬님은 또 어디 한국 여행 좀 가보고 싶어요? 여기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다 하는 데 있어요?
3: 처음에는 제주였는데
1: 어, 제주 이제 갔으니까.
0: 갔다 왔으니까.
3: 서울이요.
0: 서울.
1: 참 이렇게 설렐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제주도가 좋은데 젊었을 때는 서울이 더 좋아요.
1: 어, 맞아, 맞아. 볼 게 더 많으니까.
0: 볼 게 더 많고 또 네.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서울이 네.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래도 이렇게 좀 한국살이가 재밌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참 기분이 좋은데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참 오늘 일도 아주 야무지게 하고 연애도 네.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빰띠 응옥짬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출제해드린 다문화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전국이 똑같을까요? 아닐까요?
1: 정답은요?
0: 정답은요?
3: X입니다.
1: 아, 진짜요?
3: X. 네. 네. 베트남은 지역별 경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시로 나갈수록 최저 임금이 더 높습니까? 지역마다 그냥 다른
3: 네,
1: 건가요?
3: 네, 지역마다 달라요.
1: 어, 이거는 그러면 그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3: 네.
0: 그러면 인구가 별로 없는 데는 최저임금을 좀 높이면 많이 인구가 들어오겠네. 어,
1: 그럴 수도 있겠어요.
0: 그럴 수도 있겠어요.
1: 아, 그렇군요. 이건 또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1: 네.
0: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 노래를 들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번에는 응옥짬님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1: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3: 네. 최근에 많이 들었던 노래 그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신청합니다.
1: 아, 제주도 갔다 온 티가 팍팍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팜띠 응옥짬님과 다음 주에 더 많은 재밌는 베트남 얘기 함께 듣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중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확결한 듯그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

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자, 오늘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는 네? 아, 지난주에 이어서 베트남의 빰띠 응옥짬님과 함께했습니다.
3: 아, 그야말로 베트남의 젠지 세대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려줘서 행복하네요.
2: 매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3: 네, 보이는 라디오로 늘푸른추님께서 아, 이제 약간 재채기가 나면서 애취할 때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2: 새벽엔 추워요.
3: 맞습니다. 러블리즈의 아추 신청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3: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소폭 하락했지만 종가 기준 7,000선은 방어했습니다. 코스피는 0.25% 내린 7,033.92, 코스닥은 0.79% 오른 836.92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이 전 의원 등 고발인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노사 간 교섭 타결 첫 사례가 현대제철에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 ITC, 현대 IEC, 현대 IMC, 현대 ISC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과 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의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폭행당한 뒤 방치되다가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주점 종업원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과 피해 남성이 지인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대 연 18,000% 이윤을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40대 여성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34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240%에서 18,000%의 연이자를 적용해 8,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돈을 빌렸던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쌓을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그 천식 씨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배달 시켜 먹고 난 뒤에. 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안 버리고 다시 쓰는 집이 꽤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튼튼해 보이는 건 몇 개 쓴 적 있어요.
1: 있어, 있어요. 냉면 그릇 같은 거는 참 아까워요, 버리기에.
0: 맞습니다.
1: 특히 밑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잘 씻어놨다가 뭐 다른 음식도 담고 누구한테 음식 줄 때도 그리고 맞아요. 배울 때도 가식 다시 쓰곤 하는데.
0: 저도 그렇게 썼거든요.
1: 넙!
0: 예?
1: 그러면 앙 돼요.
0: 왜요?
1: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 물질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답니다.
0: 아니,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된다는 표시가 있는데도요?
1: 그게 네. PP 소재의 내열 온도가 통상 네. 120에서 160도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기름과 수분이 섞인 국물 요리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순식간에 온도가 200도 이상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답니다. 아이고,
0: 그러면 용기의 변형일 수가 있겠네요.
1: 바로 그거죠. 이게 혹은 녹아내리면서 유기화합물이 배출될 위험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0: 아, 그럼 말 그대로 일회용은 한 번만 쓰고 버리겠네요.
1: 그러니까.
0: 재활용.
1: 전자레인지 안 넣던지.
0: 아.
1: 네. 번거롭더라도 도자기나 내열 요리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말씀이.

0: 있죠.
1: 그렇군요.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는데 왜 일회용 용기는 한 번 더 쓰고 버려야 합리적일 것 같고.
0: 몰라. 그렇죠? 하여튼 우리 인생이 다 모순 투성이야.
1: 그렇게 하면 아끼는 것 같고 막
0: 좀 죄책감이 덜해지고.
1: 그러게요.
0: 왜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지구에 몹쓸 짓 하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쓰면 야, 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잉. 이런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1: 맞아요.
0: 근데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그 주차요금을 좀 아끼던데.
0: 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조금 큰 돈에 네. 감 없이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소한데 난 정말 이렇게 집착적으로 아낀다고 싶은 거.
1: 저는 그걸 아껴요. 은행 수수료. 내 돈 뽑는데 다른 은행 가서 뽑으면 1,200원이나 700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은행 찾아서 많이 헤맵니다.
0: 난 그거 있다. 네. 배송비.
1: 아, 배송비.
0: 안 사면 되는데. 이거 하나 사면 배송비 아깝잖아.
1: 그럼 묶음 배송으로 하느라고 몇 개 더 사는구나.
0: 더 3만 원 이상. 하나 5천 원짜리 사야 되는데 배송비 때문에.
1: 맞아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0: 그죠. 네. 아이고 참. 임영웅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또.

0: 임영웅의 또또 듣고 오셨고요. 안미영님. 그런데 요즘은요. 일회용 용기가 정말 튼튼하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집에 잔뜩 모아놨거든요.
1: 맞아.
0: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버려야겠네요. 집이 한결 깨끗해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왜 탕수육 같은 거 이렇게.
0: 그쵸.
1: 까만색 접시에 담아오면 나중에 이거 뭐 뚜껑도 있으니까. 네. 누구 김치 같은 거 줄 때나 반찬 줄 때 줘야지. 뭐 이러면서. 네, 모아놨는데 그때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그런 용도 한 네다섯 개 빼고는 버려야겠다.
0: 그러게요. 네.
1: 윤구경님. 저는 음식들 웬만하면 테이크아웃 합니다. 배달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0: 알뜰하시네요.

0: 포장도 있고 배달도 있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포장은 배달비 네. 안 들어가니까.
0: 맞아. 그리고 그릇도 내가 준비하면 거기다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1: 일회용품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죠.
0: 찜 같은 것도 네. 요리 같은 것도 내 냄비가 있으면 좋죠.
1: 아유 좋죠 좋죠.
0: 맞아. 어떻게든 네. 좀 더 귀찮아도 환경과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쪽을 네. 더 크게 생각해야겠어요.
1: 좋습니다. 자,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우리 ENL 하루틴,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SK케미칼,
0: 경기도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 자, 어제 한번 들어보자.
8: 제목, 한여름밤의 야외 샤워.
9: 에?
8: 와우. 대전에서 전순철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예, 안녕하세요. 정은선의 신문 천식 씨.
8: 안녕하세요.
9: 폭염이 온 나라를 뒤덮은 지난 여름밤, 아내가 술에 떡이 됐어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0: 우리 와이프가 1차, 2차를 거쳐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았나 보더라고요.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옵니다.
1: 여보! 나 동네 노래방이 있는데 나 좀 태우러 오면 안 될까?
0: 어? 아내가 이렇게 애교를 부린다는 건 굉장히 취했다는 뜻인데 나이 50이 훌쩍 넘어서 친구들과 무슨 생파를 그리 심하게 했는지 목소리 자체에 알코올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1: 여보!
0: 계속 듣고 있자니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저는 반바지에 가벼운 티 한 장을 입고 아내를 수거하러 출동했습니다. 아내가 일단 노래방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친구들과 나왔는데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몸을 휘청거리며 딱 보기에도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2: 여보! 아니 우리 여보가 진짜 와줬네.
0: 아유, 얼른 저 타기나 해. 얼른.
2: 아유. 아유. 아니 있잖아 오늘 도현이 생일이야.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자기 생일 안 챙겨줘가지고
0: 그래 그래
2: 도현이가 많이 마셨어.
0: 어 알았어
2: 많이
0: 알았어.
2: 마셨는데
0: 어
2: 우리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0: 에?
2: 도현아 정신 차려봐. 여보 도현이 불쌍한 도현이도 어. 집에 좀 데려다 주자.
0: 아 도현씨도?
2: 도현아
0: 아 알았어
2: 도현아 정신 차리고.
0: 그 친구도 우리 집 근처라는 말에 아예 뭐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의 그 취한 친구 뒷좌석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2: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예예예. 예, 예.
2: 아 진짜 너무 어지럽다.
0: 아니 난리도 없는데 무슨 술 이렇게들 마신 거야 그래. 아 에어컨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고 아우 술 냄새 미치겠네.
2: 여보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진짜 우리는 술 안 마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0: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잠깐 뒷좌석에 무슨 소리가 나는 아, 당신 친구가 내 차에서 토하고 있어. 아유 저 입 좀 막아봐 빨리.
2: 아니 여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진짜 팔에 힘이 없어.
0: 아니 그
2: 아니 내가 진짜 막아야 돼. 아니, 막아야 돼. 저거 막아야 돼. 빨리. 되네.
0: 저는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싶었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그저 빨리 집에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아내 친구의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2: 나 뭐였어? 준아 너 내려야 돼.
0: 저는 그 집 앞에 아내 친구를 버리듯 내려주었는데 뒷좌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아이 더욱 처참했습니다.
2: 이거 어떡해. 아, 너무 더럽다. 이거 어떻게 면하고 어떡하지?
0: 그런데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그 친구 집 바로 앞에 셀프 세차장이 보였어요. 심지어 24시간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바로 셀프 세차장 안에 차를 넣었죠. 우선 냄새가 심하니까 문을 다 열고 창문도 열어놨죠. 우선 뒷좌석 매트부터 밖으로 끄집어내고 동전을 바꾸려고 동전 교환소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아직 취기가 있는 아내는 본인이 우선 매트에 있는 친구의 흔적에 물이라도 뿌려 없애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아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자동 세차장에 넣고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차장 벽 양쪽에서 물이 사정없이 뿜어져 나왔어요. 뭐야? 왜 저래? 아 뭐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차장은 호스로도 물을 뿌리지만 벽에서 자동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최신식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2: 아 여보 이거
0: 그걸 모르는 아는 방이 호스 끝에서 물이 나오는 건 줄 알고 물 뿌린 버튼 눌러버린 것이죠. 열린 차문 사이로 물줄기는 시원시원하게 차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서 아내는 나는 물줄기를 막아보겠다고 뭐라 외치는데 가글을 하는 건지 뭔지 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물을 멈추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지 버튼을 찾아봤으나 물줄기가 너무 세고 많이 나오니까 저 역시 쏟아지는 물을 함께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아니야 그럼
0: 이거 누르면
2: 아니야
0: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 안에 물이 더 들어가기 전에 차를 빼야지라고 생각했고 차를 뒤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전기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다행히 살펴보니 차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뭔가 좀 허전해요. 그때 생각난 게 아내였습니다. 아 불싸 아내를 찾아보니 아내는 아직 세차장 부스에서 본인이 차가 되어 세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3: 와, 아이고,
0: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물줄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술 취한 채 허우적거리나 구하기 위해 저는 과감히 물줄기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아내를 겨우겨우 끌고 나와 빨간 정지 버튼을 잘 눌렀죠. 아내를 구출하고 보니 아내의 몰골이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해준 건데 물벼락에 술이 깬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2: 왜 나부터 안 구하고 차부터 구했냐?
0: 에?
2: 어떻게 나보다 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냐?
0: 아니 여보, 저 이게 새로 뽑은 지 두 달밖에 안 됐잖아.
2: 그러니까! 어? 야, 겨우 두 달 된 차가 20년에서 마누라보다 더 중요하냐?
0: 아니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보.
2: 됐다! 됐어! 내 이제 당신하고 끝이야!
0: 그리고 아내는 대형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러 가면서 짜증을 또 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저 부부는 너무 더워서 세차장에 와서 샤워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는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두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구하셨겠어요? 천식 씨 말해봐요. 저는 술 취한 아내와 그 친구를 태운 죄밖에 없는데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여보 미안해.
4: 1타 2피 목욕도 하고 세차도 하고
0: 어떡해요 너무 리얼해요 막 상상돼요.
4: 어, 나 막판에 아내분 혼자 서있는 그 장면이 아. 허탈해하면서
0: 김규리님 선인님 진짜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선인님 두 분 각을 하니까 너무 웃겨요.
4: 아 가글 연기 지라시 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그렇죠. 맛깔나게 또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네.
0: 아 요즘 최신식 그렇게 하는구나 세차장이.
4: 그렇구나. 그 이거는 어떻게 몇 달 가겠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벌어진 일인데 해주고 욕 먹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죠. 네.
4: 그리고 예 이건 어떻게 회복이 안 되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세차장 물줄기가.
0: 아 따갑죠 이거 진짜 따가워.
4: 만취가 그런 단시간에 술이 깨려면 아우 그 굉장히 센 물줄기였어야 되고 멍들었을 걸.
0: 거품도 나왔을 텐데.
4: 예. 목욕.
0: 예. 하셨네요. 예.
4: 그것도 가격 하나 세차 가격에 목욕까지 한 거니까. 예. 그래도 이거를 좀 잘.
0: 그러게요. 노래 들을까요?
4: 그럴까?
0: 예.
4: 배치기의 노래예요.
0: 예.
4: 눈물 샤워.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일대일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11: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1: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어머 어떡하냐, 이거 빨리 씻어야겠다.
0: 어, 이제 당신 뭐 하는 거야? 조심해.
1: 아,
0: 아유,
1: 세차할 때 됐는데
0: 세차 언제 하셨어요?
1: 아니 세차만 결심한 그 다음날 비가 온다고 그러고 다음날 비가 오고 막 이래서 지금 한 두 달 됐어요. 가야 돼요. 지금 문천식 씨한테 자동차 휠 들킬까 봐 천식 씨 차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다 주차했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0: 저는 세차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세차다 생계일.
1: 도롱. 자동 세차도 있고 셀프 세차도 있고 손세차. 이 손세차 맛에 중독되면 또 못 빠져나온다면서요?
0: 그렇죠. 그게 셀프 세차입니다.
1: 아, 그러니까
0: 본인이 닦는
1: 내부 세차.
0: 내부 세차. 그렇죠.
1: 그래서 내부 세차

0: 를 자기가 손으로 다 땄는데 네. 저희 이웃집 그 동맹이신데 몇 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요 술에다가 세차 용품을 한 열 몇 개를 그쵸? 넣어가지고 아주 뿌듯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고요.
1: 그런 분들은요 한 4시간에서 세차.
0: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자기 목욕 시간보다 길다 그러더라고요.
1: 예전에 그 사연 있었어요. 그 장모님께서 사위 차가 더럽다며 직접 해주셨는데 철수세미로
0: 김수방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차가 좀 이제 오돌도돌해. 봐봐 좀 봐봐.
1: 흠집 싹.
0: 체크. 이게 미즈 체크야. 김수방.
1: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또는 셀프 세차장에서 신나게 물을 뿌렸는데 선루프를 연체로.
0: 아! 안에 있던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런 거야.
1: 예, 다양한.
0: 근데 정말 세차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겠다.
1: 많죠. 문자번호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폰트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비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1: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에일리입니다. 네. 보여줄게.

0: 자, 세차하다 생긴 일, 뭐 그런 일 있었겠어 하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구이치사님. 네.
0: 셀프 세차하고 있는데요. 옆에 남녀가 어찌나 무섭게 싸우는지 남자가 갑자기 차를 타고 부근 가버리니까 여자가 가는 차에다가 그 물총 알잖아요. 건 계속 쏘아 대는데 그 옆에 있던 저까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저도 꽤 화가 났는데 보니까 여자 성깔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요. 괜히 뭐라 했다가 불똥 튈까봐 말도 못하고 비 맞은 생쥐꼴로 세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었다는 질 것 같았던 거죠.
1: 그러니까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을 안 건드리는 게 좋지. 거기 괜히 껴들었다가 그 남자 떠나간 남자에 대한 분풀이를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0: 아 맞아, 화풀이 당하는 경우 가끔 있으니까.
1: 와 그러면. 근데 진짜 약간 건 가지고 총 쏘듯이 쫙 뿌리고 있었던 거.
0: 그게 엄청 쎄거든요.
1: 그 소리가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차에 그렇죠, 맞는 그렇죠. 소리가.
0: 여자도 참 여자고 그 도망간 남자도 좀 그렇다. 잘 해결을 해서 구슬려야지.
1: 그 나는 도망간 남자 마음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렇게 쏴대는 성격이면 일단 자리를 피하겠지. 그잖아요. 그거 맞고 죽느니 피하는 게 낫다 싶어서 난 왜 도망갔는지 알겠어.
0: 모르겠어요. 너무 독하게 싸우는 사람들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하는 편이라.
1: 그죠. 이분도 잘 피했어요. 지혜롭게.
0: 예, 예. 예.
1: 2959님. 전 세차를 평균 3시간씩 하는 편입니다.
0: 예.
1: 나오셨네요.
0: 예.
1: 일단 에어로 실내 먼지를 털어내고 예. 내부 세차를 마치고 외부 세차, 샴푸 이렇게 풀어가지고 꼼꼼히 닦아주고 마지막 왁스까지. 아, 다 해놓으면 너무 뿌듯해요.
0: 예.
1: 음료수 한잔하고 휴게실에서 기다리는 여친을 부르러 갔는데
0: 네네.
1: 없네요.
0: 어디 갔어요?
1: 몰라요. 전화도 안 받아요. 기다리다 지쳐 가버린 모양이에요. 나중에 화해를 하긴 했는데 나같이 오래 세차하는 인간 처음 본다고 치를 떠네요. 요즘은 3개월 동안 세차 안 하고 비 오는 날 그냥 빗물에 세차합니다.
0: 아유, 예,
1: 합의
0: 잘했습니다.
1: 보셨구나.
0: 네, 예,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3시간의 세차가 나에게 극락의 즐거움을 준다면
0: 그러면 예. 처음부터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차 안 해보신 분들은 맞아. 3시간 동안 하는지 몰라요. 한 30분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1: 이게 몰입하면 모르는데 낚시도 세차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시간이 곱절로 네. 흐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0: 네.
1: 아, 네. 너무 행복해 보이셔. 그냥 그린데도 이분의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요.
0: 네. FM에서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1: 아, 아유, 네. 되게 좋아하네.
0: 네. 제 스타일이에요. 1314님. 동네를 걸어가는데 저쪽 멀리서 누군가 차 안에 앉아서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더니 네. 손을 흔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멀어서 그 누군지도 모르겠고 주변을 둘러봐도 길에는 현재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누가 인사나 보다 싶어서 나도 손을 번쩍 들고 그냥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네. 흔들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손을 들길래 누군지 싶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면서도 한만 봐도 모르는 모습이에요.
1: 네.
0: 좀 더 가까이 걸어가 보니까 그분은 세차 중이셨고
1: 네.
0: 암유리를 닦으면서 실수로 클락션을 올렸던 거더라고요. 난 그런지도 모르고 걷다가 열심히 손을 흔들어줬어요.
1: 암유리 닦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0: 지금 생각해도 창피합니다.
1: 재밌다. 그냥 say hello.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면서 너무 귀엽다.
0: 에이.
1: 근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만의 그 기억들이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있어요. 에이. 근데 뭐 그 사람한테 안 들켰으면 된 거지.
0: 그분도 모를 거예요.
1: 에이. 나만 아는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0: 그쵸.
1: 아 그렇구나. 거기 또 달려가서 확인하신 것도 너무 귀여우시다. 1458님 초보 운전 시절 처음으로 주유하고 나서 세차 2,000원 할인해 주길래 자동 세차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0: 네네.
1: 근데 세차해 주는 직원분께서 어디 선까지 와가지고 스톱하라는데 아니 그 선을 못 맞추겠었어요. 내가 한 다섯 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반복하다가 겨우 선에 맞춰 선 거예요. 문천식 씨처럼 한숨 쉬더라고 직원분이. 예. 뭐 어쩌겠어. 내가 못 알아들은 걸. 저는 그거 못해요. 주차 그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거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맞아요.
1: 예. 네. 거울 보고 선 맞춰서 들어가세요 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
0: 자 들어오시고 자 들어와. 자 파킹
1: 잠깐만 잠깐만요. 아직 네. 준비가 안 됐어.
0: 사이드 잡아.
1: 뭘 잡아요?
0: 사이드 잡으라고.
1: 사이즈를?
0: 네 파킹. 야 파킹 사이드 잡으라고.
1: 외국분이신가?
0: 아니
1: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0: 거기 분들은 다 그렇게 말 외국 분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이드 그러니까. 접으시고 기어 파킹에 옮기세요라고.
1: 근데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 들으면 심장이 뛰는 저 같은 분들이 그래요? 계시다니까요.
0: 아, 그렇구나.
1: 나는 제일 싫어. 거기 들어가는 주차가. 아. 저 할 때 정말 기도해. 긁을까 봐. 아. 그러니까 이분도 세차장에 들어가서 앞뒤로 그쵸. 맞추는 거, 선 맞추는 거 공포증 있는 분도 있어요.
0: 그럼 말을 해줘야겠다. 서 제가 초보라서 좀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그죠? 네.
1: 그래도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한숨이 나오겠지 뭐.
0: 그렇죠.
1: 어쩌겠어. 그냥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네. 3765님. 욕실에 수건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참 요상타 생각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신랑 차 트렁크에 더러운 수건이 한 박스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인간이 전부 욕실 수건으로. 아우 정말 내 신랑한테 욕 한 바가지 그냥 퍼버줬네.
0: 야. 욕실 수건으로 차 닦으셨다고요?
1: 물아일체.
0: 그건 버릇. 그러니까
1: 세차장에서 목욕하신 분도 계시고 욕실 수건으로 목욕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달리 해줘야지. 차가 어떻게 내 몸 같다고 해도. 욕실 수건으로.
0: 그죠. 기안팔사 같은 분이 또 계셨네요.
1: 그분은 예. 이제 그러고 또 얼굴을 닦고.
0: 예, 기안팔 방 닦고 얼굴 닦고 하시더라고요. 예.
1: 근데 아티스트라 좀 용납이 돼. 기인이잖아요, 예. 기인.
0: 근데 남편분 그 차 닦은 걸로 세탁해도요 몸을 닦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1: 그죠.
0: 예.
1: 발 닦는 걸로 행주로 못 쓰듯.
0: 예, 그렇죠.
1: 용도를 좀 구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 권위를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이 선의님.
0: 세차하려고 차 세워둔 후에. 잔돈 바꾸고 다시 와서 물부터 뿌리고 있는데 네. 어느 분이 오시더니 그 제 차에 뭐 하시는 거예요?
1: 예?
0: 예?
1: 예?
0: 알고 보니 제 차가 옆 칸에 있더라고.
1: 어머.
0: 같은 차구나.
1: 돈 받아야지.
0: 예.
1: 새 차 준 건데.
0: 아, 뭘 돈 받아. 실수했는데.
1: 만 원만 주세요.
0: 예. 아이고.
1: 진짜 얘 차가 노세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같은 하얀 차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1: 남의 차에 탄 일도 많고 남의 차 닦을 일도 많고
0: 아이고야.
1: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슷해. 근데 이런 어떤 일들로 일련의 일들로 어느 날 사랑이도 완성이 되는 거고
0: 오 연결되면요. 뭐
1: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도 완성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손수호 변호사님이나 이호성 교수님한테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어쨌든 네. 이 선생님 그분은 어떻게 잘생기셨어요?
0: 아니요. 500원짜리 두세 개 쓰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그래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선혜님이 네. 얼마나 허둥지둥 하셨겠어.
0: 그러게요.
1: 자, 리센의 노래 듣고 올까요? Pretty Girl.

0: 네, 오늘 주제가 세차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7075님 사연 보겠습니다.
1: 오래전 일인데요.
0: 네네.
1: 사귀던 오빠랑 자동 세차장에서 뽀뽀하다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차가 밖으로 나간 줄도 몰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0: 예.
1: 정신이 혼미할 정도.
0: 눈 감고 계신 거죠, 지금?
1: 네.
0: 예.
1: 막 정신이 예. 없었어요.
0: 예, 알겠습니다.
2: 진짜 이게 제대로 스트라이크 된 거다.
0: 그게 뭐예요?
2: 감정이. 왜냐면 정신 혼미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신이 또렷해지는 뽀뽀도 있어요.
0: 예.
2: 근데 진짜 부럽다. 일생일대 이런 혼미한 키스를 경험하신 분이 많이 없어요.
0: 딥하게 들어가셨네.
2: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어머.
0: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2: 난리 났어.
0: 싸우고?
2: 아니야.
0: 뱀인가?
2: 에이. 뱀. 아이고야. 뱀이다.
0: 연결해볼까요?
1: 뽀뽀통신원.
3: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뽀뽀통신원 이춘영입니다. 오래전 대학생 때 사귀던 오빠가 아빠 차를 끌고 나왔어요. 데이트하고 세차장에 갔는데 그때 첫 키스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키스하면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0: 아하.
3: 그래서 오빠랑 키스했는데 어느새 차가 세차장 밖으로 나왔어요. 와이퍼 닦아주는 분이 창문을 두드려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뽀뽀 통신원이었습니다.
2: 어머나 네. 세상에. 네. 어머나 우리 춘영님 부럽습니다.
0: 지금도 차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3: 네 맞아요. 네,
0: 깜빡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2: 지금 혼자시군요.
3: 네 지금 혼자예요.
2: 예예. 예. 그렇게 혼미한 상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뒤 어떤 소감이나 드는 생각은 어땠어요?
3: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2: 네.
3: 첫 키스한 지 얼마 안 되고 되게 좀 이게 키스가 뭔지 모를 때잖아요.
0: 네네네.
3: 그래서 좀 혼미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런 분 쳐놓고는 몰입도가 좋으시네요.
0: 그렇죠. 그 후로 그 오빠는 더 사귄 거예요?
3: 좀 사귀었다가 졸업하고 헤어졌어요.
2: 아이고 저런. 뭐 이제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았나 보죠.
3: 네네.
0: 그럴 수 있죠.
2: 그럴 수 있지.
3: 각자의 삶을 살았죠.
2: 네네. 그 이후로도 조금 혼미한 그런 스킨십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남편분하고도?
3: 아, 네, 그렇죠.
2: 너무 예. 서두르는 경향이 없잖아요. 괜찮으신 거죠?
0: 네.
2: 남편분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3: 모르죠.
2: 그렇죠.
0: 안
2: 몰라야죠.
0: 되죠.
2: 네. 몰라야죠.
3: 첫사랑인 걸로.
2: 그럼요. 네. 첫사랑이죠.
0: 네, 맞습니다. 네.
2: 남편분 지금만 봐도 막 지금 얼굴만 봐도 혼미해지고 막 이러죠?
3: 네?
2: 너무 좋아서.
3: 네.
2: 네, 숙제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푸세요.
0: 지금 씨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3: 네. 네. 지금 아들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온 가족 다 행복하고 네.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2: 살다 보면
3: 네,
2: 이렇게 차분하고 고아한 이미지의 어떤 이춘영 씨 같은 분이
0: 네.
2: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게요. 스토리를 공유해 주면 난 인생이 그렇게 재밌다.
0: 이렇게 순수한 분들 더 잘 빠져드는 거예요.
2: 뭐라고요?
0: 예, 자 퀴즈도 준비하셨죠?
3: 네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3: 그 오빠랑 키스를 많이 했는데요.
0: 어허.
3: 다음 중 오빠랑 키스한 곳이 아닌 곳은 어딜까요?
0: 아닌 곳,
2: 아이고야.
0: 네.
3: 아닌 곳. 예. 1번 도서관, 2번 돈가스집, 3번 학교 테니스 코트.
2: 어디든 예. 예, 어려운데 난이도는 다 있는데
0: 예,
2: 그렇죠?
0: 대단한 곳에서 하셨네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 미니 무료입니다.
2: 춘영씨
3: 네.
2: 아우 개척자시네. 우리 춘영씨는
3: 아, 그 다음부터는 예. 자동세차장은 안 가요.
2: 안 가요. 아, 세상에 그렇죠.
0: 예.
2: 하여튼 춘영씨 여한이 없으시겠어요.
3: 네.
2: 예.
0: 예, 오늘 감사합니다.
2: 저희가
3: 네, 감사합니다.
2: 선물 보내드릴게요, 언니.
0: 네.
3: 네.
2: 예, 하여튼 멋있으면 언니야.
0: 그렇습니다.
3: 네. 네.
0: 도서관, 돈가스집, 학교 테니스 코트 중에 아닌 곳 찾아주십시오.
2: 아, 광고 들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0: 선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자, 뽀뽀 통신원이 오빠랑 키스한 데가 아닌 것. 정답은요?
2: 1번 도서관이었습니다.
1: 도서관은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하셨대요. 아하. 테니스 서클이었기 때문에 학교 네네. 테니스 코트에서도 했고 아, 돈가스집에서는 키스하다 종업원이 말렸다고 하네요.
2: 대체적으로 이분은 갤러리가 다 있네요. 중간중간 퍼포먼스.
3: 에이, 두 분 저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돈가스집에서.
2: 에헤이는 좀.
3: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2: 네?
3: 뭐 하시냐고.
2: 돈가스
3: 손님들 다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2: 돈가스 먹었어요.
3: 아이, 진짜 다 했으면 나갔어.
2: 죄송한데 돈가스집이에요. 너무 무례하지 않아요 종업원분이? 아 진짜 아, 뭐야 공공장소.
1: 연수영님, 6523님, 3896님 맞으셨고요. 이분도 네.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하여튼 우리 춘영 언니는 네. 여한이 없는 걸로.
1: 정선희 씨도 사운드로는 키스 많이 하셨어요. 예, 박진영 씨의 노래. 예, 예,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상대가 없어요.
1: 안타깝네요. 네.
2: 어하니.
1: 그걸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나갈 겁니다. 그죠?
2: 네, 공갈 키스. 공갈 키스도 키스예요. 예.
1: 그렇죠.
2: 그럼요. 여운이 있어요.
1: 헛된 키스라고 봐야죠. 예.
2: 그렇게 매도하지 마. 내 키스를.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팬에 대한 사랑의 키스예요.
1: 사랑하겠습니다. 자, 뉴스
2: 안 줄 거야. 너한테는 안 준다고.
1: 뉴스 듣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네가 뭔데? 내 키스를 비웠어.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아

0: 있습니다. 방구천에 양각하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양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양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되는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 KDRT 2진은 재건과 복구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KDRT 2진은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돼 군 수송기편으로 내일 네팔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족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며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은 창당 직후 의결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본인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용 후보자 부부가 언더조직, 즉 비공개 정파에 참여해 혼전순결, 낙태 금지 등을 담은 교양 교재를 학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더조직 참여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해당 조직은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에 해산했다며 낙태 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 급여로 줬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여행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모친 70대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예인도 투자하는 상당한 투자처가 있다며 딸 장 씨를 언급해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6: 52살에 공학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학년 때 4학년 양자역학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과목은 러시아어와 컴퓨터를 전혀 못해서 시험 공고가 뜬 줄도 몰랐고 시험 점수가 없으니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재입학 연락을 받았으니 만점 학생을 기억했던 양자역학 교수님이 학교를 설득하신 거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잠시 후 민담과 만담사 이어질 텐데요. 네. 9993님이 7살 유치원생 아이가 이 코너 너무 재밌대요. 아이고. 원래 제가 라디오 들으면 싫다면서 막 끄라고 소리 지르는데 네. 덕분에 제가 맘 편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해요.
2: 하셨어요.
0: 우리 애기 재밌죠 또.
1: 7살인데 혀 풀지.
0: 가끔 이상한 말도 하는데 괜찮오.
1: 아니 유치원생까지 우리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0: 그러게요.
1: 아, 영광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민만사 기대해 주시고 지라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
1: 환인제약
0: 국민연료 써니얼리오
1: 데이펙
0: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1: 한국도로공사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

0: 전자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207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민담 원숭이와 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옆으로 이렇게 걷는 꽃게.
1: 아, 그렇게? 네.
0: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미나상 비루 이빠이.
1: 뭔 소리야?
0: 옛날
1: 미쳤나?
0: 일본의 어느 마을에 원숭이와 개, 옆으로 이렇게 걷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왈왈 개 아니야, 옆으로 걷는 개. 아무튼 저지당간 어느 맑은 가을날 원숭이와 개는 사이좋게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2: 하이, 스미마세. 나는 이 니폰 원숭이 니혼자로 데스. 그나저나 나의 도모다치 우리 친구 개상. 개상, 나 혼자 도구로 어디 갔습니까?
0: 그때 저쪽에서 개가 원숭이를 불렀어요.
3: 하이, 원숭이상, 나 여기 있으니. 어? 오니기리를 주었다 데스.
2: 어, 주먹밥?
3: 어이, 누가 떨어뜨릴 것 같기마스.
2: 뭐시, 아, 그쪽으로 갈게버리다. 잠깐만. 저것도 맞대. 이거부터 뭐냐, 언니 마시. 나도 뭘 주었는데리.
3: 어이? 아따시노 생각에는 이것은, 아, 감시 데스.
2: 감시앗? 혼도?
3: 어이?
2: 아, 나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픈데. 주먹밥이랑 이 감시랑 이렇게 맛바꾸면 어떻게냐, 개상?
3: 다이저브. 주먹밥은 당장 그 먹을 수 있지만 또 감시는 언제 키워서 먹으니까 됐어.
2: 아, 너무나 어리석다. 개상은 미래를 머리고 두고 있어서. 주먹밥은 지금은 먹으면 끝이지만은 감시를 잘 키우면은 나중에 감이 100개, 1000개 열릴 수 있다시마스. 어이,
3: 수보르시! 원숭이 선수, 어이. 아, 너 아주 최고 내끼 최고 사이코 됐으네. 좋았어, 바꾸자 됐어.
0: 원숭이의 말에 넘어간 개는 맛있는 주먹밥과 감시를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주먹밥을 들고 신나게 나무 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개는 감시를 소중히 품고 강가 돌멩이 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땅을 파고 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감나무에 꽃이 피더니 크고 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3: 이 감시 야호! 드디어 나무에 감이.

0: 열렸으니 기다림 보람이 있다마생. 그런데 아타시와 기라서 옆으로만 걸을 수 있지마스 데스. 나무 위로 어떻게 올라간다 보니까네. 아, 네 친구 도모다치 원숭이성이 나무를 혼돈이 아주 잘 타운토니. 원숭이성?
1: 나 불렀습니까? 좋다고도 써요. 친구 좋다는 게 뭐됐을까? 내가 나무 하는 잘 타니까는 기상 너는 나무 밑에서 기다리시오.
2: 사실 원숭이는 못된 꿍꿍이가 있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혼자 다 먹어치울 속셈이었죠.
1: 으짜 으짜 샤샤샤샤. 계상 다 올라왔는데 스미마셍 미안한데 내가 이거 상 있는지 괜찮은지 하나만 먹을게요.
0: 어서 우수 감을 따서 내려왔다 뿌리.
1: 야야야야야. 이거 아주 잘 익었다. 일단 하나 먹고 냐무냐무냐무. 또 하나 더 먹고 냐무냐.
0: 우수기성.
1: 하이
0: 오이시 데스까.
1: 하이 혼또 오이시.
0: 그만 좀 먹고 내려오라니 데스. 혼자 다 먹을 거냐 데스까.
1: 알았으네. 금방 간다요.
2: 하지만 감을 한 개만 먹겠다던 원숭이는 하나 둘 셋 넷 막 잘 익은 감을 계속 따먹었어요. 나무 아래서 기다리던 개는 목이 빠질 지경이었죠.
0: 원숭이상, 약속구가 다르잖스포스까? 그 감나무는 아따씨가 키운 거라 아따씨 너무나 대신 나쁜 원숭이상!
1: 그참 굉장히 시끄럽네. 자, 그러면 감을 던지입니다. 바다가 됐스! 휙!
0: 이다! 맞아 포스타 갔스! 내 얼굴에 던지면 어떡하냐 됐스까?
1: 또 던진다! 휙!
2: 원숭이는 물렁한 감이 아닌 덜 익은 단단한 푸른 감들을 골라 나무 밑에 있는 개에게 집어던졌죠.
0: 야메떼! 그만하라고 했잖아 스마스! 그만 말자 죽다! 깨꼬닥됐어.
2: 내가 내 입으로 깨꼬닥을 하다니 수치스럽다. 개는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3: 어이구.
2: 그리고 자신이 친구를 죽였다는 사실에 겁이 난 원숭이는 황급히 달아났죠.
1: 무섭다니! 고아이!
2: 그런데 죽은 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있는 아빠를 발견합니다.
4: 아빠 어떠사? 눈 좀 떠보시마시. 대체 누가 이런 나쁜 짓을? 제가 반드시 아빠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습니다.
2: 감나무 밑을 천천히 살펴본 아들개는 곧 원숭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아챘죠. 하지만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혼자 상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인 벌과 밤토리 또 그리고 돌절구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5: 알겠어. 친구야 걱정 마. 원숭이가 밖으로 나면 내가 따끔따끔하게 혼내줄게.
6: 진짜 원숭이야. 나 밤토리인데 내가 혼내줄게.
7: 원숭아, 원숭이가 돌절구 무서운 걸 모르네. 가만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해줄게.
2: 그 시각 원숭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통날까 전전긍긍하며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원숭이를 찾아왔습니다.
8: 고니치와. 다시와 집에 온 데스. 계상에 편지로 전화로 왔으므니라. 아따씨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편지?
8: 원숭이상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감으로 따로 나무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다이.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모니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네 부디 참석해 주신맛이다.
9: 다행이다. 내가 개를 죽였다는 건 아무도 모르시마스.
1: 아이고 어쩌다가 내 친구가. 끔찍한 일이다. 내가 가서 꼭 위로하겠습니다.
2: 그리하여 원숭이는 거진 눈물을 쥐어짜며 자리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아들 개를 만납니다.
4: 원숭이상 와주셔서 아디가 또 고제이마스. 귀한 차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겠습니까?
1: 알았다.
2: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원숭이는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순간 화로 속에 숨어 뜨겁게 익은 밤토리 갑자기 튀어나와 원숭이의 이마를 딱 쳐버립니다. 깜짝 놀란 원숭이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번에는 병풍 뒤에 숨어있던 벌이 나타나 콕!
3: 콕콕! 아따가! 아! 아빠! 아빠!
2: 벌은 원숭이의 뺨을 마구 쏘았고 얼굴이 퉁퉁 부은 원숭이는 정신없이 대문을 향해 달아났지요. 그런데 아직 돌이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대문 뒤에는 돌절구가 숨어있었거든요.
3: 원숭이 공격해!
2: 돌절구에 부딪힌 원숭이는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잠시 후 아들 개가 나타나 말했어요.
4: 원숭이상,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무니까?
3: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버지 개상이 잘못을 해가지고.
4: 아, 끝까지 발뺌 심하스? 안 되겠다고 방어. 당신은 내 치기발로 처단 심하스!
2: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친구 기회를 해친 원숭이는 결국 아들 기회에게 벌을 받았어요. 샘통데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 기회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에 들은 노래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1: 네, 오늘도 유치원생이 또 청취하고 계셨네요. 1138님이 네. 6살 아들이 지금 한국말 하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네요.

0: 한국말인데 그렇지 좀 네가 듣던 거랑 다르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1: 네. 6879님요. 부산 택시 기사입니다. 그 일본 손님 타고 계셨는데 제가 왜 끈거릴까요? 아무튼 연기력은 대박이네요.
0: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움은 듣고 계신 여러분 몫이라예. 네.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이마세.
1: 갑자기요?
0: 이라샤이마세.
1: 이동욱님이 아 스튜디오 안에 근데 진짜 원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식 씨 진짜 원숭이 소리 잘했는데요.
0: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0: 찰죠. 예. 이거 지금 일본의 그 노천 온천탕에 가면은 그 옆에서 먼저 그 온천하고 있는 얼굴 빨간 원숭이 걔네들이야 소리가.
1: 맞아요.
0: 자 교훈도 보내주셨어요. 1867님 교훈. 역시 완전 범죄는 없어. 네. 라고 해주셨어요.
1: 최준호님 교훈. 사람이나 동물이나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잘못하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된다.
0: 네. 그렇지. 잘못 사귀면 하여튼 원수 되는 건 순간이에요. 맞아요. 1931님. 아 교훈 딱 하나만 생각난다 데스. 인과응보시마스.
1: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뿌리대로 거두죠. 구호영이님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지금 바로 먹자. 걔가 주먹밥만 그냥 먹었어도 유유.
0: 그렇지. 네. 바꾼 게 이제 사다리 닿죠.
1: 그러게요.
0: 네. 자, 이 민담과 네. 만담 하면은 항상 저희가 교훈을 이렇게 소개해드리잖아요.
1: 맞아요.
0: 여러분이 발췌한 교훈 얘기를 듣고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1: 저 우리는 드립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0: 정신 없어. 네. 내용 파악이 안 돼. 그냥 온 대로 가는 거야 그냥.
1: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마사 퀴즈. 오늘 일본 민담 들어봤으니까 일본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0: 이것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짧은 정형시로 자연의 풍경이나 순간적인 느낌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음, 일곱음, 다시 다섯음의 순서로 짧게 세 구절로 지어 표현하는 일본의 전통시. 정답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이쿠, 2번 하이쿠, 3번 두쩐쿠.
0: 부끄러워.
1: 정답
0: 일본
1: 있어요.
0: 손님 그 택시에서 내리셨겠지?
1: 그렇죠. 예.
0: 자,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릴게요.
1: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드릴까요?
0: 예, 하이키의 노래입니다.
1: 힌트네.
0: 여름이었다.

0: 정영 씨, 정답은요?
1: 2번 하이쿠입니다.
0: 홍수빈님, 7900님, 6192님 맞추셨는데요. 리빌드 포함해서 다섯 분께 주스 쿠폰 드릴게요.
1: 네, 노래 마저 듣고요. 저희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초보 사회복지사. 울산에서 박은주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결혼 후 오랜 시간 아이 둘을 키우며 가정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경력 단절의 시간이 꽤 길어졌고 고민 끝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자격증을 취득했죠. 현재는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다 보니 아직은 서툴고 또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일이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췌장암으로 10년 정도 투병하셨고 최근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과도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채 지내고 계셨던 분이라 마음이 더 쓰였죠. 센터장님과 저는 어르신이 가시는 마지막 길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족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요.
2: 아유, 아니야. 나는 절대로 찾고 싶지 않아요. 아유, 절대로.
0: 그러다가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센터장님이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게 됐고 마침내 어르신의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르신이 한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아오신 줄만 알았는데 오래전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아들과는 아주 어린 시절 헤어져 연락하지 않고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나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데에는 남이 알 수 없는 상처와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이기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해 더 이상 가족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과는 달리 아들은 아버지를 뵙고자 했고 그래서 넌지시 다시 여쭤보니 어르신도 마음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2: 에? 찾았다고? 아니 그 아이를 찾았어?
0: 결국 어르신과 아드님은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뒤 어르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나니 너무도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도 보았으며 손주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또 손주를 만나 좋아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그리운 건 결국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됐어요.
0: 물론 지금도 저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가족을 찾고 싶지 않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쉽게 답을 내리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찾아드린 어르신은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그 이후 마음을 열어 서로 만나고 싶어 하셨기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또 모를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겠죠. 그 사연이 무엇인진 잘 몰라도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손이 안부가 그리고 어르신의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이선희님의 인연 들으셨는데 네. 우리 박은주님 사연 주신 박은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0: 에이구 참.
1: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네요, 그죠? 마지막 가는 길 어렵지 않다고.
0: 그게 네. 참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시면서 항상 그 나름의 살아온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품고 가신다는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울림이 네. 있었는데, 근데 그 끝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1: 그렇죠.
0: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진짜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누가 마치 헛되이 살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온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손길은.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네.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
0: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윤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에 만나는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2: 이번 주는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1: 아이고, 멀리 다녀오셨네요. 네,
2: 그런데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부터 지금까지도요. 내내 제 가슴속에 정말 여운이 너무 길게 남아있는 그런 주인공을 만나고 왔어요.
0: 언뜻 봤는데 너무 젊으신 분인데요. 청년인데. 네.
2: 맞아요. 네. 오늘 주인공은 38살 이성수님인데요. 네. 이성수님은 5살 때부터 어머니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홀로 공장을 다니면서 이성수 씨와 누나, 남매를 키우시다 보니까 늘 가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이고. 그런 이성수님에게 30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그때 제가 혈변인들 봤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쪽도 살짝 통증이 있는 것 같고 디스크인가 그 혈변이 나오니까 티질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인 것 같다, 직장암인 것 같다. 그때 딱 제가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백혈병을 15살 때 걸렸었거든요. 20살 때 완쾌가 되고 30살 때 또 직장암이 걸린 거라서 또 내 하나로 또 집이 이렇게 휘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그리고 또 치료 과정이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혼자였으면 치료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0: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다면 저 말고 누나나 아버지가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무서웠어요, 사실.
1: 그렇지. 알고 있어서 더 무서웠겠다. 알고 있으니까 더 엄두가 안 났을 수 있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2: 그 인생 두 번째 지금 큰 암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1: 아니 그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암을 첫 번째 만나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게 재발 혹은 또 몇 년이 관해가 끝나는데 또 발견되는 그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될 때 더 무너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 그런데 수임 씨 젊은 분인데 직장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3: 그러니까 직장암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충격이 좀 크셨을 텐데 요즘 30, 40대 젊은 층에서 대장암, 직장암 환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성수님처럼 혈변이나 뭐 배변 습관 변화 이런 초기 증상을 단순한 치질로 오인해서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성수님도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게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암의 진행이 더 빠르고 공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수님도 2019년 발견했을 당시 이미 3기로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당시 30cm가 넘게 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고 이후로 항암치료도 이어갔는데 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암이 전이 재발되고 말았어요. 뼈, 간, 혈액, 온몸 곳곳으로 이제는 너무 많은 곳에 암이 전이가 돼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졌고요. 지금은 항암제로 암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연명하고 계십니다.
2: 이렇게 재발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약제도 무척 제한적이라면서요.
3: 맞아요. 선택지가 네. 정말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2: 아, 그래요?
3: 그나마 써볼 수 있는 약은 모두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암제뿐입니다. 처음 썼던 약은요. 한 번 맞는데 570만 원이 드는 약이었다고 해요.
1: 너무 비싸다.
3: 근데 다행히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임상시험으로 전환해서 버텨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임상시험마저 종료가 되면서 이번에는 한 달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급여 약제를 고스란히 자비를 들여서 맞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1: 아니 진짜 지금 이 항암치료 받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3: 네.
1: 또 다른 위기까지 겹쳤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3: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절제했던 그 자리에 네네. 자꾸 고름이 차올랐어요. 그러더니 그 고름 주머니가 등과 골반뼈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와 터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3: 이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분비물이 소변 쪽으로 흘러들면서 신장 기능까지 손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한쪽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잃었고 남은 한쪽도 20, 30%밖에 기능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급성 폐혈증과 급성 수신증으로 응급 입원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을 찾아서 이제 이성수님을 만나뵌 거였거든요. 근데 치료 도중에 결핵까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석 달 넘게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한때는 의식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위중해서 중환자실에 가야 했고 몸무게도 40kg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다시 걸음마 연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 30대 청년이 너무 가혹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그렇죠. 사실 몸도 몸이지만 저희가 일단 시작하시고 열심히 지금 하나하나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걸 부여잡고 무너지는 걸 부여잡고 이 연속일 것 같아요.
3: 맞아요. 이 착한 청년이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가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한 살 터울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 이성수 씨가 15살 때 처음 백혈병을 앓았을 때 누나는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하고 5년 가까이 서울의 병원을 오가며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2: 진짜요?
1: 어머.
3: 너무 안타깝죠.
1: 어린 학생이었을 텐데.
3: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누나 외에는 없었구나.
3: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와 함께해야 할 그 학창 시절을 통째로 내어주면서까지 동생을 지킨 거죠. 그런 누나는 성수 씨에겐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서른이 넘어 결혼도 이번엔 미룬 채 또다시 자신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성수 씨는 너무 미안합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 쌓여서 결국 성수 씨는 누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진말까지 꺼내고 말았습니다.

0: 뭐 모든 게 다 막히니까 막, 막 돈 문제 같은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좀 내를 좀 놔주면 안 되냐고 그냥 이대로 좀 놔주면 누나도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아빠의 뭐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도 가을이 아닐 정도의 금액이 제 실업비도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이 집을 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아버지의 평생을 갈아먹고 누나의 40년 인생 저한테 투자하게 하는 게 너무
1: 너무 속상했죠. 그렇게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 동생을 잡고 있는 게 내 욕심 같고 근데 어떻게 가족을 놔요. 내가 죽어도 같이 죽지 어떻게.
2: 아, 이 온우이도 울고 정선희 씨도 수임 씨도 울고
3: 아니 이게
2: 아이고.
3: 너무 알겠으니까 너무 이 동생의 마음도 누나의 마음도 알아지네요. 너무 알게 되네요.
2: 남동생이 놔달라고 하는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3: 네.
2: 그렇죠. 그럼 누님분 요즘도 간병을 도맡아서 하시는 걸까요?
4: 네, 누님분께서 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예. 병실 간호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지금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잖아요. 그 아버님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누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님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세요. 사실 이성수님은 백혈병 완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 10년 동안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참고 지냈었겠어요.
3: 그럼요. 그 아기 때 네. 한참 중학생 때 백혈병 걸린 거 아니에요.
4: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사실은 가족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3: 아, 나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4: 너무 이해가죠.
2: 그럴만하죠.
4: 하지만 지금의 이성수 씨에겐 그 시간이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라고 에휴. 말씀하세요. 그래서인지 이번 투병을 계기로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지내는 그 요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3: 그럼요. 그럼요. 이게 정말 가족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는 당연히 가족이 그렇게 네. 했겠지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4: 맞아요.
3: 예. 솔직히 말해서 드뭅니다.
2: 그리고 또 동시에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본인 걱정보다 더 클 것 같아요.
4: 네. 그렇죠? 네. 계속 그 말에 묻어나죠.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3: 아, 아까 막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와, 이 막 큰일 날 정도로 네. 마음이 아팠어요.
2: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4: 네. 15살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나는 이성수님에게 엄마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2: 예.
4: 그런데 자신이 혹여나 잘못되면 누나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본인 투병보다 더 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성수님이 누나에게 갖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끝내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0: 치료도 치료지만 제가 만약에 진짜 없어지면 저 누나 죽을 것 같아서 누나가 어떻게 살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나 참 예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누나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못 받기만 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조금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4: 이성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정말 꾹꾹 눌러 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 예, 진행이 쉽지가 않네요. 아, 이성수님이 부디 건강을 되찾아서 아버지랑 또 누나랑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라시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를 10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룩!

0: 맞다.
1: 이거를 쌀까?
0: 이거로.
2: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삼척에서 퇴비로 쓸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1: 문포려 꼬들이야. 쌀 꼬들이다.
2: 노래로 어떤 풀인지 알려주면 작두질을 하는 사람은 풀 이름을 듣고 힘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근력치기 해볼까?
3: 네, 성수 씨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모쪼록 힘내시고요. 수임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3: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에세이.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약 134조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국방위원들의 만찬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과 안 장관의 선의가 곡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안규백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오는 15일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만찬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이 2명이 숨진 육군 코브라 헬기 사고는 노후화에 따른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 배기 확산기 실린더 결함으로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엔진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오자크사의 엔지니어가 조사 과정에 참여했는데 군 당국에 미국에서도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1991년 도입된 기체로 육군은 코브라 헬기를 1980년대 후반부터 운용해 왔습니다. 메타가 미국 47개 주 정부와 약속한 SNS 이용시간 제한 등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우리 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은 메타 본사에서 열린 청소년 보호정책 논의 회의에서 미국에서 추진 중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루 2시간 이용 제한과 심야 시간대 접속 차단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에는 어떤 해법이 적절할지 한국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던 민간업체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0: 읽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만약에요,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겠어요? 최근 12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30대 직장인의 실제 후기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직장인은 6년 동안 매주 만 원씩 꾸준히 복권을 사다가 마침내 당첨이 된 건데요. 대출도 상환하고 차도 바꿨지만 막상 실감나는 변화가 소소한 곳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더 이상 출근길이 부담스럽지 않고 김밥 먹을 때 고민 없이 참치김밥을 고를 여유가 생겼다고 말이죠. 남들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내 기준대로 선택해도 괜찮은 거. 그 소소한 선택의 자유만으로 우리 퇴근길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복권 당첨을 꿈꾸면서 9월 10일 목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여러분께도 소소한 선택의 자유를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소통 주제가 직장 내 친소관계 중요할까요? 입니다. 여기 두 팀이 있어요. 일의 속도나 결과는 좀 아쉬운데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한 팀. 또 서로 불편하고 어색한데 뭐 직장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성과만 내면 되지. 이런 팀. 여러분이라면 어떤 팀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직장 동료와의 호흡과 친밀도가 일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또 관계가 비록 안 좋더라도 성과를 위해서 참고 일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친소관계 정말 중요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네, 지금 시각이 6시 8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오늘 주제는 직장에서 친소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입니다. 뭐 일할 때 팀원과의 호흡과 친밀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덜 친해도 일이니까, 직장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만 하면 되지. 어떤 자세일까요? 만약에 덜 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얼굴조차 보기 싫은 동료인데 한 팀으로 묶인다면 그래도 참고 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내 성향은 이쪽이 더 맞더라.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유독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나한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해슬러라고 부르는데요. 해슬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이것 속도가 약 1.5% 빨라지고 신체 상태도 9개월 정도 더 노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쉽게 피하기 어려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가 이것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몸의 시간과 관련 있는 거, 이건 무엇일까요? 1번 노화, 2번 평화.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소통 주제, 직장에서 친소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두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직장 솔루션 오늘 주제가 직장 내 친소관계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자, 울산의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현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뤄볼 텐데요.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 찐이야기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것 견디면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 자플래닛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회사 생활에서 업무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무려 66.4%의 답을 했습니다.

0: 예.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사람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이 일한다는 게 대체 뭘지, 이 성과를 내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팀원,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할 일만큼은 확실하게 해내는 게 직장인의 본분일지,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1: 네,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사실은 사람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같이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친소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 경험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서 씨는 어때요?
0: 저는 일단은 좀 견디는 편인 것 같아요.
1: 제가 봐도 그래 보이긴 해요.
0: 아, 왜냐하면 네.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좋은
1: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이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정말 일은 일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해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게 직장인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1: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청취자들 중에 네. 그래서인지 그만두는 분들, 지인들, 업무가 빡세서 그만두는 것보다 사람한테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하고 8343번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거리에서 네. 직접 만나본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0: 일단은 요즘 좀 흐름도 바뀌면서 이게 견디는 게 답은 아니다 하는 흐름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도 회사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직장인 85%가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는 게 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뭐 퇴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요즘 후배 세대들은 인간관계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업무에 도 영향을 준다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2: 좋은 성과도 팀워크가 좋고 서로의 시너지가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뭐 종합적인 걸 생각했을 때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수로 지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저도 소극적으로 제 할 일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커지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냥 조금 미루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3: 회사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랑 마음과 말이 잘 맞고 일하는 환경이 비슷한 곳에서 잘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해야 팀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이가 안 좋거나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일에 있어서는 서로 좀 적대시하거나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일 거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직원이라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제 대인 관계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직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팀원 간에 사실 불안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생겨 버리게 되면 일에도 집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0: 맞아요.
1: 그래서 좀 분위기를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0: 네, 요즘 또 후배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일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청년들이 네. 뭐 회사에서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0: 이게 또 하루 중에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서로 불편하고 눈치 보는 분위기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예전처럼 회사니까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냥 참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어차피 같이 일하는 거 서로 존중하면서 하면 좋지 않나,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난 여기서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1: 아, 안 된다면 가차 없이 그냥 조직에서 네,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선배 세대와 좀 다르긴 하네요.
0: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만난 분들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1: 네.
0: 선배 세대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회사는 일하러 오는 곳이지 않냐, 나와 마음이 뭐 같은 사람들만 있을 수 있냐 하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5: 아니, 아무리 팀워크가 좋대도 일을 못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 현장 소장이 있는데 저 밑에 사람을 이제 친하기 전에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 이제 저를 믿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분위기 좋다 생각하고 일을 대충 한 거예요. 일을 못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랑 사이 안 좋고 말 별로 대변대변한 사람.

0: 그냥 자기 일만 잘하는 거예요. 결과물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낫죠.
1: 일이니까 웬수라도 일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워크는 좋아도 일이 진전이 안 되면 한 사람은 놀아도 다른 사람이 힘들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일을 다 하고 해야 될 일은 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나 부서장님께서나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 선배 세대는 팀워크와 네. 일은 또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네. 시각도 있네요.
3: 네, 이게 각자 직장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사이가 좋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2: 그럼 이걸 어떻게 담았어요?
3: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기억에 남았던 말이 좋아하지 않아도 같이 일할 수는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였는데 저 이 말도 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저희 방송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 네.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잖아요. 네. 유명하신 분들, 정치인들, 또 사회 무슨 대표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네. 인간군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후배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뇌를 빼놓고 방송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3: 아무런 생각을, 내 감정을 넣지 말고.
2: 왜 감정을 놓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3: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좀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또 다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팀워크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유는 일단은 일이 우선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 목욕을 시킨다거나 그럼 손발이 맞아야지만 한 사람이 이제 목욕 시키고 한 분은 어르신 옷 입히고 한 분은 뭐 옷을 갈아입히고 벗기고 뭐 이런 게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죠. 저 선생님 저거 하면 나는 이거 해야지 나는 저거 해야지 서로 알아서 잘 돌아가죠. 오, 훨씬 빠르죠 일 처리가.
2: 그렇죠. 그런데 친하지 않아도 팀워크는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3: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2: 업종이나
3: 같아요.
2: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필요한 분위기도 또 각기 다를 수 있으니까요.
3: 맞아요. 이게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일한다는 것, 꼭 친하게 지낸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더라도 업무적으로는 존중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동료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여러분의 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솔루션 공식 토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서 씨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6: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7: 5.
6: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7: 2.
6: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7: 1.
6: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8: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9: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10: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9: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0: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97.5
2: 네, 지금 시각이 6시 23분 24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유독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리 몸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나한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해슬러라고 부르는데요. 해슬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이것의 속도가 1.5% 빨라 지고 신체 나이도 9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쉽게 피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가 앞당길 수 있는 이것, 몸의 시간과 관련된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노화, 2번 평화.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소통 주제, 직장에서 친소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에 감정이 들어가야 할까요? 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솔직하게 생각을 풀어주실 썰토커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은아 국악이님 나와 계십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장구치고 있는 조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도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민호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노무사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도 이야기 또 실제 사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대표에서 안시연 후배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안시연입니다.
2: 네. 자, 오늘 주제가 직장에서의 친소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세대별로 좀 생각을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후배 세대는 서로 잘 맞춰줘야 하고 정말 끝끝내 맞지 않을 때는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하셨고요. 선배 세대들께서는 그래도 직장인데 거기에 왜 감정이 들어가냐, 그냥 프로 직장인답게 일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나뉘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연 씨께 여쭤볼게요. 어때요?
5: 저는 물론 친한 사람이랑 일을 하면 시간도 뭐 잘 가고 이 아이디어도 술술 나오고 참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과가 잘 나와야지 그 친한 사람과의 관계도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도 성과가 잘 나와야지만 서먹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감정은 오히려 배제하는 게,
5: 네, 그래야 아무래도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 만약에 정말로 극심하게 막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5: 근데 저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래도?
5: 네, 왜냐면 막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항상 너네는 회사 가서도 팀원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 그만둘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짜는 팀에 불만을 가져도 이걸 이겨내는 것도 배움의 과정이다 라고 항상 말을 하셔서 회사는 더 각박하지 않을까 해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우리 대학생들이 완전 직장 생활을 냉정하게 보시거나 그런 상상을 하시게끔 교육을 하고 네. 계셨군요. 조은아 국악인께서는 어떠셨어요?
3: 네, 저도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진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같이 일하지 말라고. 일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성과가 일단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 오히려 나랑 정말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일을 같이 하세요 하면 오히려 좀 불편해 하시거나 굳이 이런 느낌이에요?
3: 아, 친분이 있는 사이끼리 사실 일을 하면 더 좋죠. 효율도 더 많이 오르고.
2: 네.
3: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리스크를 안는 거죠. 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2: 그런 각오까지 하고 일을 하시는
3: 그렇죠.
2: 거고.
3: 그렇죠.
2: 이민호 노무사님께는요. 먼저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떤 편이세요?
4: 저는 이제 친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핵사 조직의 목적은 이제 뭐 이익 달성이지 않겠습니까?
2: 예.
4: 그 친분보다는 어떤 이제 그 업무의 결과물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그 관계도 업무가 안 되면 예.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2: 예. 좋은 관계도 업무가 안 되면 안 되니
4: 네. 네.
2: 그래도 우선은 회사에서는 일이
4: 먼저입니다.
2: 우선해야 된다.
4: 예, 예.
2: 세 분 다 똑같은 의견이긴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0: 이런 주제로 혹시 갈등이 생긴 사례가 있을까요?
1: 갈등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직장에서 그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대중적인 친분으로 생각하는 게 뭐 모르는 사람과의 친분도 있겠지만은 네.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부서를 분리시킵니다.
0: 그 이유가 네네. 그 일이 우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1: 맞습니다.
0: 진짜요?
1: 네네. 오. 네. 왜냐하면 또 같이 있다 보면 예. 그 공적과 사적인 영역에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갈등도
0: 감정의 기
1: 같이 또 이어진다는 거죠.
0: 그럴 수 있네요.
1: 네네.
0: 그거 말고 좀 다른 사례는 또 있을까요?
1: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네. 서로가 또 자기의 개인사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또 친해지지 않습니까?
0: 그런 경우 있죠.
1: 예, 그러면 또 이게 한없이 또 친해지다 보면 예. 그 개인 영역에서의 감정 싸움이 또 생겨요. 뭐 밖에서 만나다가 뭔가 의견이 충돌이 있다거나 예.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 직장에 와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친분도 알고 보면 좀 이게 좋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0: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신입 사원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은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거나 한다면 네. 두루두루 잘 해보자고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친분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먼저 조은아 국악인께 여쭤볼게요.
2: 어느 정도 의견을 편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0: 예?
2: 아무래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그 어느 정도의 친분은 필요한데 말씀대로 너무 깊이 들어갈수록 그 모두가 다 깊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깊이가.
0: 네.
2: 그래서 뭐 조직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러면은 그런 편차들도 일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0: 딱 소통하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친분이 적당하다 이렇게
2: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0: 예, 안시현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개인사를 얘기하지 않는 선에서의 친함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가족. 이야기나 약간 그런 게 사실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약간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확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거를 약간 그 가족 얘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가족 얘기까지는 나는 듣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3: 네, 좀 그거 오. 하면 저도 이제 제 가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해야 되나 진짜 저도 그런 고민 좀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이제 그 국악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통할 정도의 친분은 필수라고 보고요.
0: 예?
1: 그 이상의 이제 소통 정도도 안 될 친분이라면 너무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이상의 친분은 일하기가 어렵다.
1: 그 정도의 친분도 없으면, 소통도 없으면 예,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보통 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빨리 일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라고 하면 우리 언제 한번 술도 한번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지 않으세요? 우리 회사에는 있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 굳이 술로 시작을 하려고 하지?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것도 갈등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노무사님.
1: 네, 사실 이제 술자리로 이제 옛날 제 과거 이제 세대 분들은 술자리를 통해서 예, 약간 이제 속마음을 내놓는
0: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도이신 거는 같아요.
1: 네네네. 근데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또 그런 회식을 통해서 일의 이야기가 연장되는 거를 굉장히 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지금의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장의 괴롭힘이라든지 상담을 해보면 이제는 직장에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면은 지금 딱 필요한 정도의 선이 의사소통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딱 그 정도면 좋은데 사실은 일하다 보면 또 감정이 상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도 같이 일하는 순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은아 국악인께서는 예술로 표현을 해야 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분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게 또 일에 영향이 미쳐질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해요.
2: 저는 실제로 제가 처음 개인전이라는 걸 한번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로 생활하면서 개인전이라고 처음 한다는 거는 되게 큰

0: 의미를 가지거든요. 예. 근데 같이 하는 친구랑 중간에 틀어진 거예요. 그러고 거진 한 달을 막 엄청 고민했어요. 이 친구를 빼고 갈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1: 연습은 계속 같이 하시는 거고요.
0: 연습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랑만 이게 맞춰진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랑도 합이 맞춰진 상태니까 이 친구를 빼고 가면은 이 연습이 전부 다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정말 일만 한다. 그래서 더 깎듯이 경어 쓰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할 때도 이제 각주 달아가지고 1번, 2번, 3번 요거 부탁드립니다. 시간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더 막 존중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1: 무사히 끝내신 거예요.
0: 네, 무사히 잘 끝냈고 들게. 멘탈이 완전히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1: 시연 씨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과제하거나 프로젝트 하실 때 본의 아니게 감정이 좀 틀어져서 계속해서 이 끝까지 해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2: 네,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랜덤으로 짜주신 경우에 정말 원하지 않는 친구랑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저도 근데 구각이님처럼 진짜 오히려 엄청 깍듯하게
1: 오히려
2: 절대 반말 안 하고 무조건 땡땡씨 이거 해주세요. 땡땡씨 이거 부탁드립니다. 몇 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진짜 딱 그 메신저로만 예. 완전 딱딱하게 말하고 실제로는 그냥 발표할 때만 잠깐 만나고 앉는 것도 따로 앉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1: 혹시 교수님한테 그러면 아니면 혹은 뭐 다른 조교나 이런 분 선배님들이나 한테 팀을 바꿔주세요라는 요청은 하실 생각을 해보셨어요?
2: 아니요, 저는 엄두도 못 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님들이 계속 이제 너네 회사에서도 이럴 거냐, 팀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항상 하시기 때문에 괜히 가서 말을 했다가 다시 또 얘는 약간 이런 걸 대처를 못해 하고 이제 성적이 또 깎일 수 있기 때문에
1: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존중하면서 겉으로 네. 무사히 끝내는 데 집중하셨다.
2: 네, 완전 딱 선을 긋고
1: 이민호 노무사님께 네네.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감정이 많이 상해서 협업 자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일 경우라면 네네. 직원이 회사에 혹은 뭐 팀 윗분에게 팀을 변경해 달라거나 업무 분리를 요청해보는 게 정당한 요구일까요?
3: 네, 그 어떤 이제 이유를 가지고 업무의 원인을 이제 설명하면서 네, 이제 인사 이동이라든지 부서를 배치해 달라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3: 다만 그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반드시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1: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도 큰 스트레스일 텐데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예.
1: 의무는 없다.
3: 네, 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고려할 부분이 그 감정의 발단이 원인이 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돼서 2차 가해의 여지까지 있다면 회사가 볼 때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명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1: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꼭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것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가끔씩 반농담식으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신입사원이 나를 네. 괴롭히고 있어서 나 정말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런 네. 분도 가끔씩 농담처럼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3: 네네네.
1: 실제로 법적인 걸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3: 직장 내 괴롭힘 기본적으로 직위상의 우위는 필요합니다.
1: 아, 반드시 그러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3: 네네네. 하지만 이제 그 직위상의 우위가 형식적으로 반드시 직책이 우위여야 되느냐?
1: 예.
3: 그렇지는 않고요.
1: 예.
3: 그 이제 우위에 내가 직위는 형식적으로 없지만
1: 예.
3: 사실상 그 사람의 지위를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거. 예를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1: 네.
3: 그 가족의 자녀분이 직위는 낮아요.
1: 너무 딱 알겠어요.
3: 딱 받았죠. 예예. 예.
0: 사장님
3: 네.
0: 따님.
3: 네네네. 그렇게 이제 일 배운다고 직위는 낮은데 또 그런 분이 괴롭힌다면 충분히 괴롭힘의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나이로만 우위를 따지는 게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3: 그것도 가능합니다.
0: 예. 그럼 저보다 어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인턴이 들어왔어요.
3: 네네.
0: 그럼 그런 관계에서도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3: 아, 근데 나이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나이가 많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우위로 행사할 수 있는지. 아까 그 가족 회사의 따님은 네. 분명히 가능하잖아요.
0: 네네.
3: 네네, 그런 것처럼요. 예. 또 최근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그러니까 팀에
1: 예.
3: 팀장에 대항하여 부하 직원이 집단으로 그 상급자를 따돌리는 거죠.
1: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3: 있습니다.
0: 팀원 없.

0: 는 팀장님 되셨네요.
1: 예. 그러면은 그 팀장님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2: 신고할 수 있어요.
1: 신고를 하셨던 거예요. 실제 사례라고 하셨어요.
2: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인데 사실상 뭔가 미움 때문에 부하 직원이 다 말을 안 듣고 집단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죠.
0: 집단 린치.
2: 예, 그런 식으로.
1: 그걸 어떻게?
2: 근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입증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2: 쉽지 않습니다. 예.
0: 그런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점한 이렇게 만드나요? 그 집단으로 어쨌든 네네. 린치를 가하신 거잖아요.
2: 네네네.
0: 그러면 이제
1: 고소를 그
0: 피해자 대표가 있으신
1: 건가요? 다 쭉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를 다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되는.
2: 전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1: 시현 씨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노무사님께? 그래서 계속 놀라고 계셔가지고.
3: 아니, 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 되게 회사라는 건 되게 위계질서가 엄청 정확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약간 나이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근데 어떻게 부하 직원이 저렇게 상사한테.
2: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1: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요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는.
2: 특이한 케이스가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1: 원래는 뭐 근본적으로 윗사람이 상사가 뭐 괴롭힌다 이런 게 의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거군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이 된 경우가 있어요?
2: 아까 그 부서장을 대상으로 부하 직원 팀원들이 함께 괴롭힌 경우는 괴롭힘으로 회사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분의 그 케이스는 이제 중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1: 누가 조정해요?
2: 그 이제 대표가 가족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정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는 그렇게.
1: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가 이런 상황을 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인지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2: 네네.
1: 그러면은 이때만큼은 회사가 그냥 두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 문제라고 두지 말고 좀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는 때가 있을까요?
2: 사실 이제 반드시의 개입은 결국 이제 법에서 그런 의무를 줬느냐인데 법에서 준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누군가만 승진을 편애해서 승진해준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괴롭힘이라 말하기는 또
1: 그렇죠.
2: 어려운 부분이 있죠.
1: 오늘 직장 솔루션의 주제가 직장 내 친소 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에 감정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히 긴 문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희 청취자들께서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좀 몇 분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3045번님 그 직장이라는 집단 속에 논리적인 발언을 하면 상대한테 공격적이라고 하고요. 일적으로 좀 세심한 사람은 우유부단하다고 치부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저도 업무의 성취를 위해서 작자의 감정보다는 팀원들과 소통을 우선시해야 성과도 업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셨고요. 3077번님께서 오늘 주제가 정말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주제 참여해봅니다. 직장에서 보기조차 싫은 사람과 한 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일단은 프로젝트 완수하는 게 먼저겠죠? 여기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일을 함께하는 중에 그 상대와 얘기를 터놓고 해볼 기회도 갖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불편해하듯이 그 사람도 나한테 같은 감정을 갖고 있겠죠. 오해면 풀 수 있는 기회로 하고 아니면 정말 아니란 걸 깨닫고 프로젝트 이후에 관계를 정리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면역력 키우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일로 면역력을 키우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3824번님께서 맞지 않아도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관계가 있는데 적절한 거리, 직장 예의를 꼭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나서면 딱 잊어버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직장인의 포스로 장착해야 되겠죠. 그래도 보내주셨고 5373번님은 좀 다른 생각이세요. 인간관계 좋으면 성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지 않는 직원과 일하면서 의욕 상실로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은 반대로 너무 가까운 관계가 업무의 기준을 흔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시현 씨 혹시 프로젝트나 팀플 할 때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중요한 역할을 나눠 가진다거나 정보를 그 사람들만 공유한다거나 이런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3: 전 프로젝트 할 때보다 과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회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끼리 친하다 보니까 정보가 거기에 먼저 보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톡방에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본 친구

0: 이미 그럼 이거 빨리 댓글 달아야지 약간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친구들이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자기네들끼리 있는 톡방에 아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래라고 전달을 미리 해두고 단체 톡방에 전달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서 그때가 심지어 마감 전이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정말 격분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러면은 그때 당시 친구들은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라고 조금 항의를 하시나요?
0: 그냥 근데 또 이제 다
1: 너무
0: 친구들이니까.
1: 유순해요
0: 그냥 그러지 좀 빨리 알려주라 이렇게 네. 말하고 끝이 났습니다. 너도 정신 없었지 그치만 빨리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2: 따수어라
1: 그러니까요. 보통 그 처음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청취자께서 와 정말 요즘 청년들 어렵네요 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 청년에 대한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분명히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따질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딱딱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시연 씨와 이야기를 해보면 무던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시네요.
0: 뭔가 요즘 친구들은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보이니까 예? 그런 친구들 이제 좀 튀니까 어른분들은 이제 그런 애들 보고 아 역시 요즘 애들 자기 주장이 세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냥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아 제발 그냥 넘어가기라고 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정말 일부일 뿐 그걸 네. 전체로 매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생각도 있고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저 그러면은 우리 조은아 국악인께 또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믿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 정도 친분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일도 꽤 있을 텐데 없진 않을 텐데요.
2: 그렇죠. 저희는 현장에서 사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 서로가 서로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할수록 이제 더 잘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김행영 아나운서님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아 여기 말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5분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은 진짜 미안한데 좀 해줘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현장에서는 즉흥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1: 예, 그런 경우에는
2: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 친분이 굉장히 서로 도움이 많이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믿는 구석이 되기도 하니까
1: 예.
2: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제가 수업을 하는 날 공연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수업을 갈지 공연을 갈지. 근데 이제 저랑 친한 그분이 같은 팀에 있었는데 아 그날 은하 수업 있어서 안 돼 이렇게 하고 팀 안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1: 아.
2: 저한테는 그 소식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진짜 한번 완전히 싸우면서 죄송한데 지금 월권 하시는 거라고 그거를 갈지 말지는 제가 선택할 일이지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세요 했는데 그분 이해 못 하셔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시죠?
1: 그러면은 예 이민호 노무사님 이렇게 조금 친분이 더 있어서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나는 급해서 이런 친분을 활용해서 이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더 좋은 업무와 기회가 저 사람한테만 가는 것 같아.
3: 네.
1: 이건 좀 불공정해. 인사 처우 문제야. 네. 이렇게 또 반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3: 네, 맞습니다.
1: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3: 우선 이제 첫 번째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처우와 뭐 기회와 그러니까 처우라고 하면 되게 이제 승진이겠죠. 네, 승진과 처우를 어떻게 주냐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1: 네.
3: 그걸 보고 어떻게 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처우와 관련해서 알고 보니까
1: 네.
3: 이게 남성 조직에서 남성만 처우가 자꾸 좋아지고 여성에게는 뭔가 승진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그거는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의 승진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규정과 달리 이루어진 또 승진이라면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의 감정이 과연 들어가야 하나? 직장 내 친소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례까지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막 공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각자 생각하는 올해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조은아 국악인님.
2: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 몫을 다 하는 사람이랑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구나.

0: 하고 한 번 더 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너무 친한 사람이랑 일을 했는데 너무 일머리도 없고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 아, 저 친구랑 진짜 놀 때만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일을 할 때는 자기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랑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시현 씨는요?
2: 저도 자기 일을 다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싸움이 나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일정이나 개인사 같은 걸 공유하지 않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서로서로 딱 프로젝트 성과가 나면 이제 뭐 술 한 잔은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우리 끝나고도 계속 만나자 약간 이 정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1: 우선 너무 지나치게까지 미리 생각하지 말자.
2: 네.
1: 인간관계를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민호 노무사님께서는요. 예, 예.
3: 결국 이제 팀이라는 것은 이제 네. 사람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집단이 있다 보면 누군가는 또 친해질 것이고 누군가는 친해지지 않을 것인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팀의 보상에 대한 아니면 승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는 팀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1: 기준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3: 네네.
1: 회사 안에서.
3: 맞습니다.
1: 그거는 회사가 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겠군요.
3: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직장 내 친소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안시연, 조은아, 이민호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5: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네, 오늘 직장 솔루션 주제 너무 현실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실시간 댓글창에서 오늘 다룬 팀워크 기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실적인 질문 던져주신 것도 참 좋습니다. 듣는 내내 끄덕거리면서 들었습니다. 박진우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 남겨주신 분들 선물을 지금부터 챙겨드릴 텐데요. 먼저 3824번님께 바른사진관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고요. 방선웅님께 시바스 씨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8번님께 양떼목장 4인 가족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은 토이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좋은 사람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아이디어 있는
2: 모두

0: 창업하고 싶은
1: 모두
0: 울산에서 도전하는
1: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대면 창업 안 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2: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쉽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로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양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2: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직전주보다 0.2% 올랐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내림세는 5주째 계속됐습니다. 서초구 집값은 0.3%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졌고 강남구는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0.35%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0.02% 떨어지며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중위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노원구는 직전주보다 0.38%, 도봉구 0.43%, 강북구 0.46% 오르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서구와 구로구도 각각 0.38%, 0.33% 올랐습니다. 중위 지역에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선 서울과 가까운 지역,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직전주보다 0.41%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도 각각 0.33%, 0.22% 가격이 뛰었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0.19%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 강남구는 4주 연속, 서초구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제명 추진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로비를 청와대가 몰랐겠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수사자료 유출은 범죄라고 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의 발언을 근거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론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3만 소액 주주를 피눈물 나게 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지으며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전 예정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용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 등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 없다며 이재명 정권 검찰에 그런 거 내줄 배짱 있고 의기 있는 검사는 없으니 꿈깨라고 말했습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며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은 창당 직후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본인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장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 급여로 줬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여행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습니다. 피해자 260여 명, 국내 최대 사이버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노관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자경단을 이끌며 260여 명을 성착취한 김노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유사강간,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두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10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 칭한 김 씨는 전도사 등의 명칭을 붙인 공범들과 함께 위계조직을 만들어 SNS를 매개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거나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한 피해자만 16명, 이 중 14명이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이미 하급심에서 무죄로 확정돼 대법원의 이번 심리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조직원 2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국방위원들의 만찬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과 안 장관의 선의가 곡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안규백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오는 15일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만찬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위 2명이 숨진 육군 코브라 헬기 사고는 노후화에 따른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 배기 확산기 실린더 결함으로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장을 추가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인데 당시 A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용변칸 상부 양쪽 벽면의 손바닥 흔적을 감시한 결과 A경장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확보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이 출범을 앞두고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 준칙을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설계됐느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서 수정 지시를 했다는 뉴스도 들어왔습니다. 3부에 박판규 변호사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졸전 직후 시작된 대한축구협회 개혁 어디까지 왔을까요? 4부에 박문성 축구 해설가 인터뷰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오늘 10월 2일 이제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요. 이 출범을 앞두고 공개된 이 공소청 직제안 그리고 이 수사 준칙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판규 변호사 모시고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5: 조금 전에 제작진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한테 이거 지금 뉴스 두 장 딱 뽑아주고 갔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 수정하라고 네. 지시를 했네요.
6: 네. 네. 네. 아, 다행입니다. 네.
5: 저희가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방송을 하려고 네. 했더니 아 이분이 빠르시네.
6: 아 근데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 아주 네. 네.
5: 아, 빠르셔. 지금 오늘 오후 1시 반인가 귀국했다 그러는데 네. 바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네. 이 정원법 이거 검사 정원법 이거 네. 검찰 이거 얽매일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죠. 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이제 없어지죠.
6: 네. 네.
5: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만
6: 네.
5: 합니다.
6: 네.
5: 자 그러면 일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공소청 이번 직제안 이걸 보면 검사 정원은 2,292명 기존 그대로예요.
6: 네.
5: 이거 사실 일반 회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6: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좀 간단한데 네. 중수청이 만드는 이유가
5: 그렇죠, 그렇죠.
6: 검사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청은 수사를 안 한다.
5: 네.
6: 그러면 그 특수수사의 역량을 사장시킨 게 아니냐.
5: 네.
6: 그래서 특수수사의 역량을 중수청으로 옮겨서 하자.
5: 그렇죠.
6: 그게 취지였어요.
5: 네. 중수청이 가져가는 거죠. 원래 그렇죠. 했던 수사를 네. 검찰이
6: 그러면
5: 했던.
6: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로 치면 일부 영업 양도를 하는 거예요.
5: 네.
6: 근데
5: 그렇죠.
6: 이론은 그대로야.
5: 그러니까 MBC로 비유하면 네. 원래 이제 어떤 네. 부서에서 촬영 네. 편집을 같이 했어요.
6: 네.
5: 근데 이제는 촬영은 안 해. 네. 편집만 해. 네. 근데 사람은 안 줄이겠다.
6: 안 줄이겠다.
5: 요 얘기잖아요.
6: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수사 부분인데
5: 네.
6: 검찰에는 이제 검사도 있지만 검찰 수사관도 있어요.
5: 그렇죠.
6: 이제 수사관들은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5: 그렇죠.
6: 근데 보안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수사관들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5: 그렇죠.
6: 근데 그걸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5: 네.
6: 사실상 거의 그대로.
5: 지금 70%가 남는다는 거죠.
6: 남는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 이번에 중수청 지원했던 사람들 일부 빼고 하면 네. 거의 안 줄어드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네. 더 좀 궁금했는데 저도 이제 기자생활 오래 했지만 이 검사를 네. 예전에는 영감님이라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 영감님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수족처럼 부리는 네. 수사관들한테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자기가 시키면 다 수사하는. 네. 근데 이 수사관들이 별로 안 줄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6: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면 네. 이 검찰개혁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네, 네, 네. 이걸 아는데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5: 네.
6: 작년 이제 25년 8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
5: 네.
6: 근데 그때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였어요.
5: 네.
6: 그때 법무부 안은 법무부에다 그렇죠.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법무부의 보관은 검찰청의 특수수사 부분을 떼가지고 중수청을 만들고
5: 네.
6: 그게 다 법무부 안에 그대로 있으면 네. 아 거의 변경이 없어요.
5: 네.
6: 그냥 중증청이 한 명만 더 생기면 끝나요.
5: 네.
6: 그 상태를 원했으나 네. 그때 무산되고
5: 반발이 심했죠.
6: 행안부로 갔죠.
5: 네.
6: 그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나서 중수청 법을 만들어야 됐어요.
5: 네.
6: 아까 말한 건 8월에는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었고
5: 네.
6: 2026년 1월에 법무부가 중수청 법안을 만들어요.
5: 네.
6: 근데 그 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검찰청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5: 네.
6: 그 사실상 바로 언제 합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똑같이.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직접 수정해서 다 재시켜가지고 중수청법을 만들었어요.
5: 네.
6: 그리고 나서 나머지 쟁점이 이번에 이제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네. 보안수사권도 유지를 하면 현행 직제와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5: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니까.
6: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또 결국 안 됐어요.
5: 그렇죠.
6: 자, 그래 마지막 남은 건 뭐냐?
5: 네.
6: 이번 공소청 직제안의 핵심은 우리 보안수사 못하게 됐어. 하지만 그것만큼 보안수사 요구를 할 거야.
5: 아.
6: 그래서 수사관도 필요하고 검사도 그대로 필요해.
5: 아.
6: 그러면 공소청인데 공판 유지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5: 네.
6: 오, 그렇지. 그러니까 281명 검사 늘려.

0: 줘.
1: 이게 이번 공수처 기재안의 내용이에요.
0: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수사 인력의 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을 공소 유지로 돌리는 생각은 안 하고 공소 유지가 필요하니까 추가로 281명 뽑아줘. 대신에 여기는 그대로 남아서 네. 특수수사하는 애들은 중대범죄부 만들어서 특수수사 그대로 할 거고 보안수사. 네. 보안수사 요구겠죠. 네. 그다음에 기존에 보안수사 직접수사 했던 사람들은 보안수사 요구를 그만큼 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수사관도 다 필요해.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이제 그 사법통제부 만들어가지고 네. 원래 불송치 사건은
0: 그러니까요.
1: 6개월만 보고 넘겨 이렇게 다시 경찰에 끝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불송치 사건만 전담으로 보는 사법통제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0: 아니 그래서 자 그 부분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 했어요. 네. 네. 왜 이름부터 사법통제부냐. 근데 네. 통제를 받아야 할 검찰이 네. 네. 통제를 하겠다. 이름부터 네. 벌써 그게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법통제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뭐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명칭부터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우리 형사 그 검찰청법이나 네. 형사소송법에는 검경의 협력이 전제로 돼 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이거는 경찰 수사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부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법통제부는 뭐냐면 검사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
0: 네.
1: 그래서 근데 그 들여다볼 목적이 뭐냐면 피해가 어떤 피의자가 잘못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뭔가 자기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기소가 안 되는 사건들.
0: 네. 암장 돼버리고.
1: 그런 사건들을 찾아내겠다는 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걸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게 우선이 돼버린 거죠.
0: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지금.
1: 의도이고 그런 생각이 깊이 네. 박혀 있는 명칭이에요.
0: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 지금 그러자나도 이 아까 얘기한 그 경찰의 암장 수사 그리고 지금은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축소시키는 거가 지금 핵심인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이 좀 세게 좀 들여다봐주고 감시도 해주는 게 네. 이게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1: 근데 이제 지금 그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0: 네.
1: 뭐 그런 거를 뭐 열심히 본다면.
0: 네.
1: 근데 문제는 네. 그동안 자기들이 수사 인력이 3분의 1이라고 말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 3분의 1의 업무는 없어진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네. 3분의 1은 수사.
1: 네.
0: 그리고 3분의 2가 네. 이제
1: 나머지 뭐 공소나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네. 그게 없어졌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아까 말했죠.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권한이 줄었는데
0: 네.
1: 오이 인원은 그대로라는 거는 상식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게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그 줄인 인원을 공소 유지에다가 돌려야 돼요.
0: 네.
1: 왜냐 공소청이잖아요. 자, 그렇죠. 이름이 공소청이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공소 유지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지금 나와 있는 공소청의 직제안은 보안사 요구에 집중돼 있어요.
0: 거기에서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1: 그렇죠.
0: 보시는
1: 이거는
0: 거예요?
1: 이제 의도라고 제가 보는 의도는 뭐냐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번에 지금에서 계속 검찰 개혁 네. 과정에서 포인트에서 검찰이 계속 밀렸어요. 근데 그 일관된 건 뭐냐면 조직과 인력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0: 가급적이면 최대한 네. 원형 그대로 갖고 싶어 한다.
1: 이게 상징적인 게 공소청의 장이 누군지 아시죠?
0: 예, 네, 예. 네.
1: 검찰총장이에요. 이제.
0: 그렇죠. 예. 네.
1: 이상하잖아요.
0: 그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0: 상관없어요?
1: 이거 바꾸면 되고 상관없어요.
0: 그럼 법을
1: 우리 헌법에 되는... 있는 기관장 중에 없는 사람 많아요.
0: 예.
1: 네, 뭐 그 상관없어요.
0: 아.
1: 근데 그거를 헌법을 이제 들이대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많아요.
0: 네.
1: 헌법 튕겨.
0: 그래서 그거는 여권에서도 고민하다가 네. 거기까지는 그냥 이건 여러 가지
1: 이름이니까.
0: 네, 이름이니까 그냥 검찰총장으로 해주자라고 한 거
1: 아니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검사들의 마지막 거는 우리는 RB 백이라는 거예요. 이 명칭을 갖고 있는 이유는
0: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리고 이 직제도 네. 최대한 보존하려 하는 네. 게 네. 나중에 언제 저 정권 바뀌면 우리 한번 네. 보자. 그러면 쉽게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다.
1: 그렇죠. 내가 신분제 사회가 없어졌는데 나는 네. 양반의 호칭, 대감 호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요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중수청을 가겠다고 한 인력들이 네, 네. 대거 보니까 네. 숫자로 언론에 나왔더라고 615명.
1: 네.
0: 여기 철회를 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공소청법에 부칙에 보면 네. 이제 부칙 조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0: 그렇죠, 그렇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 직무 등의 다른 국가의 공무로 임명할 수 있다.
0: 네.
1: 이게 조문의 내용이에요.
0: 네.
1: 자, 이 내용을 보면 네. 다른 기관에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0: 애매하네. 그러니까 임명할 수는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있는데 근데 본인의
1: 의사를 존중한다.
0: 의사를 존중한다.
1: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0: 전제가
1: 본인의 있네. 의사는 확인한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네. 확인한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딴 기관에.
0: 너 갈래 안 갈래 물어보고.
1: 예. 네.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절차 없이 한다면 위반이겠죠. 근데 물어보고 하지만 남고 싶어? 하지만 안 되겠네. 보낼 수 있어요.
0: 네.
1: 이 조항은 그런 조항이에요.
0: 네.
1: 그런데 대검이 이번에 8월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0: 네.
1: 강제적인 다른 기관 이전은 없다고 발표를
0: 없다.
1: 했어요.
0: 그러니까 의사 100% 받아주겠다는 거네 그러면.
1: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검찰 공무원들의 인사는 법무부가 해요.
0: 네.
1: 근데 대검에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0: 네.
1: 근데 대검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법무부는 현재는 수장이 없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 강제로 옮기지 않을 거면 이번에 안 갈래. 그렇게
0: 그래서 대거 그러면 철회를 한 거는
1: 네.
0: 그러면 철회를 한 거는 그런 흐름을 딱 보고 있다가
1: 아 강제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중수처리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0: 아, 처음에는
1: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교도소에 직원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출입국 관리도 있고 여러 개 있답니다. 법무부 산하에
0: 네.
1: 근데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중수처가 나은데 네. 강제로 안 보내? 그럼 난 여기 귀향 있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안 간 거예요.
1: 네. 근데
0: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1: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직제안이 아마 이제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정이 됐겠지만 네. 10월 2일 출범을 하려면
0: 네.
1: 직제안은 나와야 돼요, 그 전에.
0: 네.
1: 어떻게든. 그래서 아마 대거 조정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일부 뭐 정원 몇 명 뭐 한 100명 정도
0: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1: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0: 네.
1: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검의 그 총장 대행의 대행.
0: 네.
1: 이 셋 다 검사들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콩심이 돼 콩이 나는 거예요. 이 셋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제안은 한 번 더 수정돼야 된다. 언제 수정되면 좋냐면 공소청법에 보면 부칙에 공소청이 출범을 해도 90일 동안 이전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0: 그렇게
1: 부칙이 있어요.
0: 네.
1: 그럼 90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0: 네.
1: 모든 사건을 자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끝내고 90일까지 못 끝낸 것들은 다 이관해야 돼요.
0: 네.
1: 그럼 그때까지는 수사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공소청이지만.
0: 네. 네.
1: 그 시점에 맞춰서 한 번 더 직제안을 바꿔야 돼요.
0: 그때까지는 일단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네, 좀 네, 봐주고 그 딱 끝났으면 야 네. 너네 이제 진짜 수사 다 이관했으니까 이때는 네, 네. 인력도 이제 빼서 조정을 하자.
1: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관이 아마 9월이나 10월 초에 임명이 되면
0: 네.
1: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때 공소청장도 되겠죠.
0: 네.
1: 그러면 한 이제 11월 정도. 그러니까 90일 석 달 뒤니까
0: 네.
1: 한 11월 정도에 새로운 직제안을 내서 그 직제안을 90일 이후에 딱 시행하면 타임 스케줄은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딱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10월 2일 지나면 우리가 이제 78년 만에 이 체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많은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이번에 지금 가보는 건데 네.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키워드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박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검경이 어찌됐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상호 보완을 해야 되고
1: 네.
0: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1: 네.
0: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1: 이게 이제 그 검경 협력이라는 게
0: 네.
1: 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
0: 네.
1: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0: 그렇죠, 아니죠.
1: 검경 협력은 공통의 목적이 공유가 될 때 협력이
0: 네네,
1: 되는 거예요.
0: 네.
1: 목적이 뭐냐? 우리 사회 범죄를 예방 그 범죄를 그 처벌하고
0: 그렇죠.
1: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0: 그렇죠.
1: 공동의 목표란 말이에요.
0: 네, 네.
1: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검경 협력이에요.
0: 네.
1: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은 그러니까 검찰이

0: 모든 거를 다 지고 그렇죠. 밑에서 네. 이렇게 하부 조직처럼 검찰이 움직였어요.
1: 거기 상전과 그 네. 밑에 있는 하인 부리듯이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동안. 그래서 수사 지휘를 했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했고 어떤 사건도 수사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왔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없어지긴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 종결권이 그렇죠. 검찰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수사 종결이 돼도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면서. 다 바꿀 수 있었어요.
1: 네.
0: 기소, 불기소, 그다음에 누구를 더 부를지 말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게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모든 권한을 이제 경찰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에 부족한 건 뭐냐? 뭐가 부족하냐?
1: 네.
0: 이렇게 보면 경찰에 부족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에요.
1: 아, 법률적인 어떤 부분?
0: 네. 법률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을 했다 치면 당사자들이 변호사한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러이러해서 네.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말을 하죠. 아, 그 말을 이해됐다. 근데 이거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1: 네.
0: 이런 증거 있느냐.
1: 네.
0: 그러면 아, 있다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1: 네.
0: 그 역할을 경찰이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내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증거가 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앞으로의 검사 역할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동안에는 검사가 직접 다 증거를 수집했어요.
1: 그렇죠. 네.
0: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다음에 이런 증거를 보면 이 부분은 수사를 좀 더 하면 유죄가 네. 될 것 같아요라는 네. 말을 시시각각으로 해줘야 돼요.
1: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0: 근데 그거를 일본이나
1: 네.
0: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거를 뭐 중간중간에 협력하는 방법을 할 수 있죠.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오히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네네.
0: 수사 중간에 계속 영장을 청구하게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일본은 경찰의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검사의 의견 없이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 청구할 수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사 중간중간에 모든 영장을 검사로부터 한번 걸러요.
1: 모니터링이 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0: 그 과정에서 검사가 자기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이다. 아직은 미비비하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면 좋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영장 더 청구해봐라. 이렇게. 근데 그 과정들을 해줘야 되고.
1: 근데 잘 될 것 같으세요?
0: 가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1: 네.
0: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1: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일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이제
1: 미드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해외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진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공소청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소청장이 경찰과의 그 업무 협조가
1: 네.
0: 우리가 공통의 목적이 하에서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공소청을 운영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여전히 옛날 검사처럼 경찰이 잘못한 거 찾아내서 혼내고
1: 네.
0: 막 보도자료 내면서 막 비난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협력이 어렵죠.
1: 와. 그러면 누가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문화는 장이 어떤 생각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이번에 사실 중수청장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0: 논란이 많죠.
1: 네. 자, 근데 요 얘기는 저희가 시간이 짧아갖고 다음에 한번 더 나오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려주시면.
1: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야,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시고요.
0: 네, 네.
1: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

0: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반팔도 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륙지방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도 아침은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아침에 15도, 한낮에는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니까요. 저녁까지 밖에 계실 거라면 얇은 겉옷 한 벌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 가 남아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고요. 시설물 안전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습니다. 지금 판교분기점에서 일산 방향으로도 사고 있고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상일나들목 들어가는 진입로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자, 오늘 4부는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7: 네.
6: 먼저 이거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제가 질문지가 그냥 몇 장이에요.
7: 아, 네. 2시간 정도 하면 되나요?
6: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짧게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래도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을 했잖아요.
7: 네.
6: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7: 네, 지금까지는 이제 축구협회의 선거제도 포함을 해서
6: 네.
7: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조나 이런 걸 좀 바꿀 것인가 논의했고
6: 네.
7: 그래서 축구협회도 그걸 받아 안아서 정관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6: 네.
7: 그다음에 실제로 회장선거 차기 할 때 그거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계속 대면으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다 그렇게 모이가 좀 어려워서
6: 워낙 바쁜 분들이라
7: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박수홍 위원장도 지금 런던에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응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저는 뭐 문제 없이 오고 있다.
6: 굉장히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7: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6: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7: 축구협회에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게 정몽규 회장을 포함을 해서 현대가가 한 40년을 해왔던
6: 그러니까요.
7: 거를 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밖에서 보시면 아 이거 왜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못 바꿔 이럴 수도 있겠지만
6: 네.
7: 저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도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아니 얘기하신 것 중에 딱 들어오는 게 사실 이 회장 선거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7: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그거였죠. 한 200명 정도가
6: 네.
7: 선거인단을 꾸려서 간접 선거를 하는.
6: 네.
7: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표현하자면은 80년대 체육관 선거
6: 네.
7: 이런 게 좀 문제지 않냐.
6: 그렇죠.
7: 축구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6: 네.
7: 200명 정도의 선거인단으로 계속
6: 그러니까요.
7: 뽑다 보니까 민의가
6: 네.
7: 왜곡되더라.
6: 네.
7: 그래서 이제 직선제 준하는 좀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6: 네.
7: 했고 현재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까지도 늘리는 방안이 지금 됐고 협회도 그걸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6: 네.
7: 저는 그거는 지금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훨씬 더 넓은 형태로 더 폭넓은 사람들이 와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냐 우리와 똑같은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똑같은 사람들, 네. 상식에 통하는 그런 회장이 나올 겁니다.
8: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 뽑았으니까.
7: 그렇죠. 왜냐하면 정몽규 회장 사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전국민적으로는 정몽규 회장 그만해야 된다고 80% 넘었습니다. 그렇죠. 선거를 했더니 86%가 지지를 하죠.
8: 오히려 반대로 나왔죠.
7: 완전 왜곡되고 반대로 됐었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8: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예요? 2만 명이라고 하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7: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냐면
8: 누구까지?
7: 혹시 조기축구회 하시나요?
8: 안 합니다.
7: 조기축구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8: 아, 그래요? 네.
7: 그러니까 무슨 내가 축구 쪽에서 대단한 직책, 뭐 단장이냐, 뭐 감독이냐, 선수가 아니어도 나도 축구회 그래도 열의가 있는데 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나 조기축구회 선수야. 조기축구회 팀들 중에도 등록된 팀이 있어요. 네. 등록되어 있는 팀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대표라든지 일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랑 볼 차는 사람이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상식의 의견들이 모여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죠.
8: 진짜 축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회장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7: 동시에 이제 누군가가 소위 얘기하는 작전을 못 하겠죠. 전화하고 뭐 사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줘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넓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죠.
8: 사실 200명이면 그리고 뭐 대부분이 다 아름아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직표만 받아도 그런 80몇 퍼센트의 찬성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관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렵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7: 그렇죠. 네 서장 남청도 살지 이게 가능한 거죠.
8: 아, 그래. 자 알겠습니다. 야,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7: 네.
8: 국가대표팀 새 감독 스페인의 모레노 감독이 발탁이 됐고 근데 이분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이스 엔리케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분 맞는 거죠?
7: 맞습니다. 지금 파리의 현재 감독이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루이스 엔리케. 사실 현대 축구에 있어서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밑에서 오랫동안 코치 생활을 했어요.
8: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7: 꽤 많이 뭐 로마나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8: 바르셀로나 있었죠?
7: 그래서 기간도 그렇고 많은 팀에서 계속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철학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감독이고 특히 어떤 거에 특화됐냐면 그 밑에서 비디오 영상 분석을 해서 감독이 이렇게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분석관이에요.
8: 분석관.
7: 영상이나 이런 걸 특화돼 있고.
8: 그럼 전술 같은 건 꿰고 있겠네요. 그냥.
7: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트렌디한 어떤 축구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감독인데 근데 이제 하나의 또 뭐가 우려는 있냐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감독이 돼서는 아직까지 성과를 낸 적은 없습니다.
8: 어디 감독을 했나요?
7: 뭐 러시아도 있었고 일부 조그만 클럽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큰 데는 있었진 않았고요.
8: 큰 데는 없었고.
7: 뭐 그렇게 해서 뭐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잠깐 대행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일부 감독을 할 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나오는.
8: 그럼 영화판으로 치면 조 감독으로서는 아주 능력이 이미 검증이 됐고 탁월했는데 실제 디렉팅 감독 능력은 아직 미지수, 물음표인 그런 정도인가요? 그러면?
7: 정확합니다.
8: 아 그래요?
7: 네네. 이 감독은 사상 최초라고 하는 게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8: 네.
7: 첫 번째는 스페인 사상 최초의 출신의 우리나라 지도자.
8: 그런가요? 스페인 처음이에요?
7: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중에 스페인 출신이 없습니다.
8: 그렇구나. 벤투는 저쪽이었네.
7: 포르투갈이었고.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인 출신의 첫 국가대표 감독이고 두 번째 최초는 이 감독은 비선수 출신입니다.
8: 네.
7: 우리는 다 선수 출신들이
8: 네,
7: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 또 처음으로 우리가 공개 채용을 한 감독입니다.
8: 아 그렇네요.
7: 우리가 한 번도 공개 채용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동안 뭐 누구 있니?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미지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참 저희도 궁금해요. 이렇게 사상 최초가 많이 붙는 감독 또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공정성 이런 이슈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을 했던 감독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독으로서 뭔가 크게 보여주진 않았던 감독 이런 감독이 또 이번에 사실 정식도 아니잖아요.
8: 네.
7: 6경기에 그렇죠. 한정한 11월까지의 임시 감독입니다.
8: 그런데 임시라는 게 보통 너무 또 잘하면 또 정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7: 일단 협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임시로 뽑았고 11월까지 6경기 맡길 건데 잘하면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향한 정식 감독으로서도 검토할 수 있다.
8: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완전히 검증은 안 됐지만 만약에 잘하면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 그럼요.
8: 진짜 저평가된 성장주일 수도 있는 거, 우량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7: 네네.
8: 맡겼는데 막 경기를 너무 잘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저도

0: 축구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한국 축구나 한국 대표팀이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네. 북중미 월드컵도 그랬고 축구협회도 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데 좀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대표팀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혁신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협회가 전체적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잘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전술 스타일은 어떻게 예상이 돼요?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티키타카 아닙니까? 어떨 것
0: 비슷하게
1: 같...
0: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물론 이제 뒤에서부터 짧은 빌드업, 네. 그러니까 막 빵빵 질러내는 거 말고 아, 네. 차근차근히 만들어내고
1: 뻥 축구 안 하고
0: 네. 예, 포메이션은 4-3-3을 하게 되는데 포백 기반으로 해서 네. 센터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볼을 계속 만듭니다. 아. 예, 만들고 그다음에 공격 볼을 거머쥐어서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 좋아하고요.
1: 아 그럼 약간 벤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아 벤투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결은, 예. 결은 비슷한데 패스 위주 거기에 중원에서 공간 창출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0: 맞습니다. 네. 사이드 굉장히 잘 쓰고요.
1: 사이드 잘 쓰고.
0: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의 특징하고도 괜찮아. 우리가 이제 2선 쪽에 공격적인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도 그게 아쉬웠잖아요.
1: 그렇죠.
0: 선수는 공격적인데 왜 축구는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
1: 뒤로 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사실
0: 이 감독이 우리 선수들의 특징을 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네. 좋지 않을까.
1: 근데 네. 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이게 성과를 내려면 지금.
0: 에 뭐 그거는 어렵죠. 사실 프로팀하고 대표팀이 다른 건 네. 프로팀은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잖아요. 네. 정규직 같은 거죠. 네. 근데 대표팀은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A매치 하고 돌아가고 A매치 돌아가서 사실은 그렇게 자기 색깔 입히는 거를 뭐 몇 개월 만에 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지금 임시 감독으로 가는 거니까 네. 뭐 자기 주어진 기회에서 최대한 뭐를 보여줘야 되겠죠.
1: 그것도 모레노의 어떤 시험 무대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0: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보여줘 밖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내부에서 선수들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요즘은 선수들이 바로 평가를 합니다. 네. 아, 저 감독 왔는데 능력이 있네 없네.
1: 괜찮네. 네,
0: 이런 말이 돌아요. 옛날에는 사실 제자가 스승을 평가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경스러운 일이었는데 네. 요즘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1: 그렇죠.
0: 조직에서도 밑에 있는 사람 위에 평가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 저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네. 감독 평가를 해요. 네.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이 얼마나 좋은 감독 밑에 있었습니까?
1: 그렇죠.
0: 웬만한 감독이 와가지고 콘 놓는 것만 보더라도 훈련할 때 아, 저 정도구나 이런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수들도 인정을 한다면 오. 좋은데? 아. 라고 하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새어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떤 평가에 좀 영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1: 예를 들어서 벤투 때는 선수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맞아요. 네. 저도 직접 그때도 들었었고 그러니까. 끝나고도 들었었고요.
1: 네.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 축구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우리 선수들이랑.
0: 얼마 전 어제죠. 발롱도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네. 선수들. 네. 거기에 이제 감독상도 있어요. 다섯 네. 명이 발표됐는데 네. 그중에 네 명이 스페인 감독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전술 트렌드는 스페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 온 것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정말 이 무적함대로 우리도 변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축구를 무적함대로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1: 자.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아시안 게임이 이제 진짜 아니 근데 벌써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바로
0: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MBC도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맞죠.
0: 예, 예, 예. 네. 오늘 농구 시작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원래 아시안 게임은 다음 주 토요일에 개막인데.
1: 그렇죠.
0: 몇 개 구기 종목들은
1: 일찍하죠.
0: 기니까.
1: 네. 기니까 예선이 기니까.
0: 네, 예선이 기니까 먼저 시작을 하고 오늘 농구 시작했고 축구도 저희 네. 첫 경기 우리나라 첫 경기가 이제 화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네.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한 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원래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출전 안 한다면서요.
0: 아, 예. 그러니까
1: D조가. D조가.
0: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홀수가 돼 버려서 하나 참가를 안 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D조만 세 팀인 거죠.
0: 맞아요. 지금. 나머지는 원래는 네 팀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2위까지는 8강 가는 건데. 네. 근데 원래 아시안 게임이 네.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 되게 진심입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병역 문제가
1: 군대가 걸려 있습니다.
0: 있어서 네. 뭐 우리 현실이니까 네.
1: 군대 안 가 골, 군대 안 가 슛 이런 거 많죠. 네.
0: 그래서 되게 진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나이와 제한 없는 원래 아시안 게임은 23세 이하만 출전하는데 네, 네, 네. 3명은 나이 상관없이 출전해가 와일드 네, 카드잖아요. 네. 3명 다 뽑았고 네. 그 23세 이하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웬만하면 다 불렀습니다.
1: 그러니까
0: 유럽파가 9명이에요.
1: 전력이 그러면 거의 뭐
0: 압도적입니다.
1: 역대급이에요.
0: 선수들만 놓고.
1: 아, 그럼 팔렘방 때보다 좋아요? 아니 그때는 근데 아니죠, 2018년 그러니까 때는 뭐 손흥민 나오고
0: 우리끼리만 뭐. 역대급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진심이었다고요.
1: 네.
0: 우리는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항상 온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번에도 유럽파가 다 오더라. 근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네. 23 와일드 카드를 안 쓰는 건 기본이고 안 써요.
1: 네.
0: 23세도 않습니다. 21세 선수들이 나와요.
1: 아, 일본은 어때요?

0: 일본도 그렇습니다. 21세만 써요. 그리고 유럽파들도 다 안 부릅니다. 일부 이번에 그래도 홈에어서 한 4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근데 네. 그 유럽파도 최고급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아시안게임은 네. 뭐 이렇게 금메달이 중요하니 그냥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 아. 경험하는 자리야로 다
1: 데뷔용으로
0: 됐어요. 모든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린 여기서 금메달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메달 가능성 저희 우리가 앞에 이미 3연패를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최근 세 대회를 다 우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승 후보 강력한 건 맞는데 네. 두 가지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이민성 감독을 중심으로 한 팀이 네. 올 초에 23세 대회에서도 좀 어려웠어요.
1: 그렇죠.
0: 또 사우디 비공연 평가전도 다 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려가 있습니다.
1: 이민성 감독 호 출범 이후에 네. 승률이 안 좋다.
0: 안 좋아요. 그래서
1: 네. 사실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민성 감독에게 이걸 맡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과 분리해서 올림픽은 그럼 김민중 감독 주자.
1: 네.
0: 이것만 맡기자라고 해서 약간 쪼개서 요것만 줬어요.
1: 그렇죠. 이번이 끝이죠, 사실 이민성 감독.
0: 그렇죠. 이미 요 일단은 끝이
1: 이미 후임 감독을 뽑아놨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런 약간 요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못 할 거냐고 첫 번째 팀으로서
1: 네.
0: 두 번째는. 어쨌든 힘을 뺐다고 해도 일본은 일본입니다.
1: 네.
0: 특히 홈이에요.
1: 아.
0: 그래서 그 일본 홈에
1: 일본이 있죠. 가장 라이벌이에요. 지금 금메달 하나 경쟁에서
0: 우즈베키스탄.
1: 아 우즈베키스탄.
0: 우즈베키스탄이 연령별 대회에서는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1: 오.
0: 그리고 되게 진심이에요.
1: 오.
0: 축구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즈베키스탄은 프로리그 우리로 K리그 같은 데가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예를 들면 23세 이하 팀을 아예 대표팀을 만들어서 프로에 넣어버렸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K리그에 예를 들면 뭐
1: 그러네.
0: 올림픽 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니네 거기서 항상 리그하면서 대표팀이 프로팀처럼 조직력을 키워봐라고 해서 그런 걸 상시적으로 둘 정도로 상당히 진심으로 그동안 연령별 대회를 많이 준비했던 팀이어서 이제 그런 우즈베키스탄과 홈의 이점을 갖고 있는 일본 이 두 팀은 어쨌든 잡고 가야 된다.
1: 자 우즈벡 일단 강팀의 로 네. 우리가 분류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일본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0: 맞아요. 홈이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만약에 밤내기 하자
1: 네.
0: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냥 우리나라에 걸면 됩니다.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1: 금메달
0: 가장 우리가 유력하긴 하지만 경기해야 될 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1: 자 우리 팀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어떤 선수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번에 유럽파들이 많으니까
0: 9명이나 되죠.
1: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느냐도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워낙 그럼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0: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부상 때는 뽑히진 않았지만은 옌스 선수.
1: 네네네.
0: 뭐 처음에 뽑냐 안 뽑냐 이런 말도 있었고 김민수라고 하는 지금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 뛰는 선수 네. 뽑냐 안 뽑냐 말도 있었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막 오르내릴 정도로 사실 되게 많은 풀이 있었고요. 뽑힌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와일드 카드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잘해줬던 이기혁.
1: 네.
0: 그다음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양현준,
1: 아, 네.
0: 엄지성 최근에 폼 되게 좋습니다.
1: 네네.
0: 이런 선수들이 와일드 카드고 또 그냥 나이가 돼서 들어온 선수들은 뭐 배준호, 양민혁, 또 그다음에 이영준, 김명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유럽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선수 구성은 그냥 제일 좋아요 이번 대회를 나온 팀들 중에. 근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잘 팀으로서 조직화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요 숙제가 남아있는 거고 그걸 또 임성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최적의 어떤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4-2-3-1인가요 보통? 지금 이 임인성 감독이 보통 쓰는 게?
0: 보통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원톱은 누가? 그러니까 공격수는
0: 김영준 아니면 이영준 선수인데
1: 이영준 거기는 스위스인가요? 거기
0: 네, 클라스포에서 최근에 선발급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그래도 꼬박꼬박 골을 넣고 있는
1: 네, 그 헤딩골 넣는 거 봤는데
0: 근데 축구를 되게
1: 저 전직 축구 담당을 조금 했습니다.
0: 다 하시네요.
1: 네, 좋아합니다. 하여튼 스위스에 뛰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쪽은 어때요?
0: 미드필더는 강상윤 선수 무견대지는 사실 이 강상윤 선수는 국내파인데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우리가 누가 잘할까? 이렇게 고민이 드신다고 한다면 강상윤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가 지금 20대 초반의 선수인데 약간 박지성의 향기가 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1: 아 저도 좋아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강상윤 선수가 미드필더에선 중심이 좀 될 것 같고 네. 2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1: 유럽파들도 많고
0: 네, 뭐 배준호, 엄지성, 양민혁, 양현준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많은 선수 이현주 워낙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있고 수비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우리가 가장 그러면 금메달 따는 거에서 진짜 요거가 좀 이 난관이 좀 예상된다. 어렵다. 이거 마지막에 좀 한마디 해주시죠.
0: 조별리그는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1: 아.
0: 사우디와 카타르 이름값만 놓고 미디어들 보도를 봤더니
1: 그러니까요.
0: 뭐 너무 어려운 조다라고 하는데

0: 안 그래요.
1: 거기가 아, 죽음의 조라는 얘기.
0: 아니 아니
1: 아니에요.
0: 이름값만 그런 거고 23세 아시안 게임 대표는 그렇게 안 셉니다. 그들도 아, 어. 이제 토너먼트 8강 가면 8강 4강 결승 3경기 하면 6승이죠. 토너먼트 네. 이후에는 이 단판에서 꼭 위기가 한 번 와요.
1: 한 번 온다.
0: 요 위기만 극복하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조갑제 TV 조갑제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요즘 화제의 책이죠.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그 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돼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일부 식당이 배달용 음식에 투명한 비닐랩을 씌우는데요. 뜨거운 음식과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수를 담는 페트병도 고온에 취약하죠.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수를 다루는 소매점은 덮개가 있는 진열대에 제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잘못된 포장 방식은 건강을 해친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려

0: 이었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김승환 법무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신약 브로커 양모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판사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판사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해 항의성 질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총리를 향해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했는데 적절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 등을 사기, 제3자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며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미래에셋과의 비공개 회동 의혹,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에 재직한 데 따른 청탁 이해 충돌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가 함께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을 특수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주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0: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은 유행에 민감하신 편인가요? 최근 한 리서치 전문회사에서 2026 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새 유행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세대는 역시나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도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새 유행이나 트렌드를 접하는 경로도 세대별로 달라서 20대는 너튜브와 SNS를 통해서 트렌드를 접하고 있었고요. 50대는 방송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유행 주기가 너무 짧아졌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유행에 잘 휩쓸리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재미난 추억도 많지 않나요? 미니홈피가 한창 유행했던 시절에는 다 같이 일촌 파도 타느라고 바빴고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 덕분에 유행한 이름도 생소했던 소떡소떡은 휴게소에서 없어서 못 파는 국민 간식으로 등극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특별히 좋아했던,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유행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부 첫 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전해드렸어요. 정예원님이 첫 곡 역시 훌륭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홍희진님은 오프닝 들으시고 유행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요즘엔 뭐 하나 그 정도예요 하고 글 보내주셨고, 그쵸, 유행에 막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인가 이렇게 대충 보는 정도이신 분들도 있고 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7011님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두바이 쫀득쿠키의 유행이 강렬했어요. 한파에 몇 시간씩 줄 서서 사고들 했었죠. 소녀시대가 G로 정점을 찍었을 때 스키니진의 유행도 떠오르네요. 그때 그 불편한 바지를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두바이 쫀득쿠키 유행이 겨울이었나요 벌써? 1년이 그럼 다 지난 거네요. 시간이 거의 된 거네요. 그렇게 참 빠르죠. 소녀시대 G, 아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죠. 요즘에 또 스키니진 유행이 다시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만큼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진용님, 아 미니홈피, 미니홈피 다시 열리면 흑역사 혹은 이불킥 할 내용이 많을 텐데요. 크크크 보내주셨고, 신지연님은 드라마 토마토에서 김희선이 가지고 다녔던 요요랑 머리띠 실핀이 기억에 남아요. 그건 저도 진짜 어릴 때인데 기억에 나요. 워낙 정말 뭐 전국적으로 큰 인기였던 기억이. 그래서 머리띠, 그다음에 요요. 요요 한참 했었는데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그리고 박상훈님,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헤어스타일, 임수정의 니트, 그리고 부추가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패션 스타일이 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죠. 1938님 안녕하세요 젠디. 요즘은 제가 대학 시절에 가로 열고 세기말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유행이던 아이템들이 살짝 변형돼서 유행이더라고요. 통이 넓은 바지에 조금은 작은 듯한 티셔츠, 가끔은 발끝이 뾰족한 마녀 구두나 아니면 뭉퉁한 높은 통굽 등등 살짝 웃음이 납니다. 패션 아이템들 사실 유행이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뭐 예전에 유행이었던 것들이 다시 유행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938님이 대학 시절에 입으셨던 거 맞죠? 통이 넓은 바지 요즘 많이들 입고, 또 티셔츠, 또 구두도 그렇고 통굽, 맞아 통굽도 유행이고 많은 그런 추억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소떡소떡 같은 그런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예전에 달고나 커피 얼마 되지? 이거는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고 달고나 커피 코로나 때였어요. 기억을 어떻게 잘하는 우리 혜영 작가님은 진짜 백과사전인 것 같아.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코로나 때였구나. 그게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대유행이었죠. 맞아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들 집에만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음식들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유행했을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유행이 떠오르시는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당지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또 어디서 뭐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을 이어 달리기 하듯이 연달아 달리기.

0: 알려드리는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아이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 년간 홀로 키운 피터팬 아빠죠. 고 전경철 작가가 생애 마지막까지 품었던 걱정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애 아동과 성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을 연 1200시간에서 내년부터는 1320시간으로 10% 늘리고요.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5,000명에서 내년엔 2만 명, 2030년엔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고요. 고 전경철 작가의 자녀처럼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을 내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됐다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진 구호대와 교대하는 차원인데요. 새 구호대는 8명으로 구성됐고요. 네팔 정부가 홍수 사태 대응 기조를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면서 수색 작전 인원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규모와 같은 수색 활동은 이어지지 않겠지만 수색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긴급 구호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역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서울은 21.5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교차가 커지면서 최근 호흡기 질환이 비상인데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영유아 환자가 많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주에 유행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일부 내륙과 산간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무척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전주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범진호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날씨가 시원했죠. 서울 기준으로 21.5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지다 보니까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스크도 사람 많은 곳 있다면 잘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접종 시기도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말부터 또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겨울 앞두고 독감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4565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런스트락의 프로스트바이트.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0: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562님, 저는 오늘 출근 전에 무더운 여름 동안 시원한 바람을 선물해준 선풍기를 뽀득뽀득 세척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선풍기가 앞뒤로 있으니까, 근데 색깔이 다양한 거 여러 대인 것 같아요. 선풍기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 선풍기 뚜껑만 지금 6개인데 6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와 진짜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네요. 그럴 이제 시기가 왔죠. 올 여름 내내 더운 날씨에 또 시원한 바람을 선물해줬던 선풍기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잘 말려두시면 내년에도 여름에 다시 꺼내서 쓰실 때 기분이 좋겠죠. 6개 뚜껑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3대인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대. 여름 정리하면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이런 준비들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런 사진 보니까 또 괜히 계절이 바뀌는 게 실감납니다. 임채영님, 젠디 출첵합니다. 지난달 헌혈하고 이벤트 응모했는데 치킨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소소한 행복, 내일 간식은 치킨버거예요. 우와, 헌혈하고 이벤트 응모하셨는데 치킨버거 세트가 또 당첨이 된 거예요. 진짜 행복한 날이네요, 채영님. 소소한 행복이지만 기쁨이 엄청난. 간식 내일 치킨버거 맛있게 드시고요. 김종규님은 젠디 오늘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녁 먹고 산책 중에 미니 켰는데 젠디 목소리가 나오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가을인 듯 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데 또 이렇게 미니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고 또 마침 이렇게 종규님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 봐요. 종규님도 앞으로 산책하실 때마다 오당제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8519님, 7시부터 꽤 어두운 것을 보니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영화 같은 하루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어디지? 여기 어디죠?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노을이 와 하늘에 막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이 막 빨간색,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뭔가 멋진 노래가 착 깔리면 말 그대로 영화 속 주인공이 진짜 된 것 같은 기분 드실 것 같은데 어딘가요? 여기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멋져서 계속 보고 싶을 만큼 8519님의 멋진 사진 감사드리고요. 영화 같은 하루를 마치고 퇴근한다 하시길래 와 진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멋진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진짜 영화 같은 하루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준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6살 제빵사입니다.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아서 잠시 쉬고 있어요. 이번에 쉬는 동안 푹 쉬기도 하고 평소 아팠던 곳도 치료해볼까 합니다. 아, 우리 성준님이 제빵사신데 수술을 또 받으셨다고 하네요. 오늘 성준님과 한번 전화 데이트를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0: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제빵사 강성준입니다.
0: 네, 대전에 사시는 우리 제빵사 강성준님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네, 성준님 혹시 오당제 주로 뭐 하면서 들으세요?
1: 주로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많이 들어요.
0: 아, 저녁 드시고 산책하시면서?
1: 네네.
0: 원래 라디오를 좀 자주 듣는, 즐겨 듣는 편이세요?
1: 네, 고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계속 주고 듣고 있었어요.
0: 고등학생 때 어떤 프로 들었어요?
1: 지금은 안 하는데 네. 태연이 했던 그 라디오 그걸 많이 들었었어요.
0: 태연의 친한 친구?
1: 네네네.
0: 아, 친친 많이 들으셨구나. 그럼 네네. 그때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가끔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1: 네네.
0: 와, 반갑습니다. 그 성준님 문자를 보니까 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어떤 수술이에요?
1: 이게 그 손가락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네, 이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딱딱 소리 나서 이게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건데 네,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0: 아, 손 힘줄에?
1: 네네.
0: 아, 제빵사 하시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직업병 같은 건가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0: 그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반죽 같은 거 하실 때 주로 힘을 쓰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수술은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1: 수술은 9월 1일 날 받았고 네. 지금 퇴원한 상태예요.
0: 아, 9월 1일에 받으셨으면 열흘 정도 되신 거네요.
1: 네네.
0: 그럼 지금은 언제까지 쉬시는 거예요, 이제?
1: 지금 회사는 22일까지 쉬고요.
0: 네.
1: 네, 23일부터 다시 복귀할 것 같아요.
0: 아, 그럼 당분간 수술 받고는 좀 손을 쓰면 안 되시나 보다, 그죠?
1: 네네네.
0: 오, 그 기간이 한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20일 정도?
1: 네, 맞아요.
0: 갑자기 쉬게 되셔서 좀 일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 들진 않으세요?
1: 아직까지는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마냥 좋은 지금 약간 쉬면서 충전하고 계신.
1: 네, 맞아요.
0: 수술하고 나서 통증 같은 건 괜찮으세요?
1: 이게 일주일 때까지는 통증이 좀 이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0: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좀 있잖아요. 출근까지. 아직 뭐 네. 출근 생각 딱히 안 들고 하시니까 남은 쉬는 시간 동안 뭐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 있으세요?
1: 아, 네네.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0: 무릎도 다쳤어요?
1: 네네.
0: 어떡해.
1: 그래서 지금 무릎 복귀 전까지 계속 무릎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손 수술했는데 무릎도.
1: 네, 맞아요.
0: 하셔야 되고.
1: 네네.
0: 계속 이제 재활하는 기간이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좀 오랜만에 좀 모처럼 쉬시니까 어디 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딱히 없으세요?
1: 여자친구랑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 강릉 네. 여행 한번 갈 것 같아요.
0: 강릉 여행?
1: 네.
0: 와, 좋으시겠다. 강릉 가서 뭐 하실 거예요?
1: 강릉 아무래도 좀 여자친구랑 저랑 둘 다 먹는 네. 걸 좋아해서 네, 먹는 쪽 위주로 많이 데이트를 할 것 같아요.
0: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강릉에 맛있는 빵집도 많지 않나요?
1: 네, 맞아요.
0: 그럼 만약에 그 여행 가요? 그럼 맛있는 빵 드시면서 좀 이렇게 시장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세요?
1: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제 직업이 제빵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0: 그럼 드시면서 이 빵은 이렇게 만들었군, 뭐가 들어갔군, 이래서 맛있군,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드세요?
1: 네네네.
0: 오, 그렇군요. 제빵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13년 정도 됐어요.
0: 와, 오래됐다. 13년. 그러면 성준님이 제일 좋아하는 빵, 제빵사로서 원픽빵이 뭔지도 궁금한데.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아무래도 좀 소보로 빵을 제일 좋아해요.
0: 소보로 빵?
1: 네네.
0: 오, 클래식하게.
1: 맞아요.
0: 그럼 빵집은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0: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1: 네네.
0: 어떤 빵도 주로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소보로 빵 만드시나 좋아하는?
1: 그것도 만들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통밀을 이용한 건강식 빵을 좀 만들고 있어요.
0: 아, 통밀?
1: 네.
0: 건강빵?
1: 네.
0: 요즘에 또 건강빵 많이들 찾으시니까.
1: 네네.
0: 오, 그렇군요. 우리, 저 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빵사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김윤희님이 제빵사님이면 손 쓸 일이 많으실 텐데 회복 잘하세요 하면서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어요.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성준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음성편지 한번 남겨볼게요.
1: 네. 여자친구를한테 하고 싶은데요.
0: 네.
1: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큰 땀 크고 작은 수술을 하게 돼서 여자친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이번 계기로 좀 쉬면서 몸조리도 좀 잘해서 다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날에 다시 이렇게 복귀해서 같이
0: 네.
1: 회사 댕기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예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1: 예. 100일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0: 100일? 와. 김경주님이 여자친구랑 여행 가면 아픈 몸도 다 나을 듯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듣고 싶은 노래 네. 신청해주세요.
1: 네. 이지의 응급실 신청할게요.
0: 이지의 응급실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박완세 수지 증후군 수술을 받고 잠시 쉬고 계신 제빵사 강성주님의 신청곡 이지의 응급실 듣고 왔습니다. 김세령님이 오늘 마침 남자친구와 강릉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틀었는데 강릉 여행 가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 그래요. 세령님은 지금 강릉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신 거예요. 오, 날씨도 좋고 너무 좋으셨겠다. 어디 다녀오셨으려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또 수술 받으시고 여자친구랑 모처럼 또 여행을 가시는 우리 성준님을 위해서 또 강릉의 좋은 곳들 뭐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시장도 좋을 것 같고 강릉 중앙시장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요? 거기 뭐 카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빵집도 많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현정님이 저희 딸도 방아쇠 수지 수술했어요. 6살 때요. 갑자기 엄마 이거 봐 하면서 엄지손가락 딸깍하는데 개인기인 줄 유유. 초보 엄마라 방치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6살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군요. 오 어쨌든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셨길 현정님의 따님도 그리고 우리 성준님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당제 청취자분들이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을 또 오프닝에서 많이들 또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김을주님은 유행할 때 못 사 먹고 끝물에 사 먹어봤어요. 꿀 버터 과자. 그 허니 버터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감자칩? 맞죠? 아, 그거는 지금도 사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저 아직도 먹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다. 아 맛있겠다. 저 또 먹고 싶어요. 허니 버터 과자. 진짜 2014년이었나? 그때 우리 오당제에서도 김민호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셨죠.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었던 그 과자. 5781님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님의 립스틱. 어울림과 상관없이 입술 동동 뜨게 발랐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영애님의 립스틱이 유행이었나요? 저는 이제 전지현 씨 립스틱 유행이었을 때 그 뭐였지? 김수현 씨랑 같이 나왔던 그 드라마 별그대에서 립스틱 막 유행이었던 그 기억은 나는데 이영애님 립스틱은 아마 90년대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이었나 봐요. 오 재밌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조영호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한 시민의 행동이 릴레이 양보로 이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병원 접수창구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임산부가 줄 맨 앞에 있던 시민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고요. 시민은 망설임 없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양보한 시민은 줄의 맨 뒤로 가서 다시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뒤의 시민도 자신의 차례가 되자 줄의 맨 뒤로 이동했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처음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시민은 기다리지 않고 다시 앞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 사람의 이것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졌다. 인류애가 차오른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또 코로나19 신약 브로커 양모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 판사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학 후배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양 씨와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며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은 창당 직후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본인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 부부가 언도조직, 즉 비공개 정파에 참여해 혼전순결, 낙태금지 등을 담은 교양교재를 학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도조직 참여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해당 조직은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에 해산했다며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 이탈주민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고 부검 소견에서도 타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북한 이탈주민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2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풍력발전인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처를 날던 새가 커다란 날개에 부딪히는 등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진행 방향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멈추기도 하고요. 해양 포유류가 소음을 듣지 않도록 압축된 공기를 발생시켜서 음파를 줄이기도 하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풍력 발전,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환경에 이루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시민의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 누리꾼이 이것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어떤 바이러스였을까요? 3983님 정답 1번 배려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라면 전 세계 창궐에서 배려 팬데믹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되어 뒤로 전염시킨 두 번째 분도 멋지네요. 와, 그러니까요. 3983님의 문자도 너무 멋지네요. 전 세계 창궐에서 배려 팬데믹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표현이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배려를 이렇게 전염시켜주신 두 번째 분도 진짜 멋지시고요. 3983님 정답 오늘 맞춰주셨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최신 인기가요부터 추억의 멜로디까지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1794님이 저는 걷는 중 조용필의 걷고 싶다 조심스레 신청해봐요 젠디 하셨어요. 걸으면서 들으시는 분들 요즘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노래 첫 곡으로 들을게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듣고 왔고요. 4885님이 재은님 무척 오랫동안 못 왔네요. 그리웠답니다 하면서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4885님 환영하면서 신청해 주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듣고 올게요.

김정예님, 소수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청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서늘하기까지 한 날이네요. 저녁 먹고 걷다 왔는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가을이 너무 짧지 않길 빌어봐요. 소수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청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큼 다가온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소수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7193님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첫사랑 얘기해달라는데 양파 사랑 그게 뭔데 선곡되나요? 그 답변을 이 노래 제목으로 이렇게 대신해 주셨나봐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이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같이 들어볼게요.

박상훈님, 가을이면 서정적인 멜로디에 감성적인 보컬이 조화로운 곡이 생각나잖아요. 제게도 그런 곡이 있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신청합니다. 아, 그쵸. 가을 딱 되면은 떠오르는 노래들 한 곡씩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상훈님의 가을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0: 화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일하면서 쉬면서 운동 중에 또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염지은님이 김사랑의 굿바이 같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숨은 명곡입니다. 시작 부분이 벅찬 느낌을 줘 하셨는데 오 진짜 그렇네요. 시작 부분이 뭔가 벅찬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지은님의 신청곡 김사랑의 굿바이 같이 들어볼게요.

염지은님이 감사합니다. 저 신청곡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하셨는데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지은님 감사합니다. 윤수빈님,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신청해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젠디에게도 이런 소울메이트 친구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수빈님이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을 선곡해주셨네요. 저도 이 노래 들어보고 싶었는데 수빈님 덕분에 우리 같이 들어보면 좋겠어요. 아이유의 신곡이죠.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올게요.

6745님 윤팬의 흰 수염고래 신청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윤팬의 메시지를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저도 희망을 갖고 싶어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막연한 희망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내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YB의 흰 수염고래 전해드릴게요.

8289님, 젠디 안녕하세요. 노을에 함께 신청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위로받고 또 많은 분들이 외로운 저녁에 위로받길 소망하며 신청 올립니다. 이 노래를 되게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신청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을에 함께 우리 8289님의 신청곡 다음 곡으로 이어드릴게요.

김살랑님, 저도 이 노래 듣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유유유 하면서 공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유민님, 젠디 이 노래 되나요?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번 달에 이직해서 입사했는데 업무 적응이 힘들어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아, 유민님도 이직 하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유미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곧 적응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 노래 우리 유미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잘 하실 거예요. 같이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젠디, 이 노래에 선곡되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7367님이 오늘도 감성 터지는 밤이네요. 노래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2794님은 젠디 신청곡 들려줘서 감사. 한 시간 반 같이 걸어줘서 감사. 오늘 밤 모두 모두 이쁜 꿈들 꾸시오. 당제 하면서 귀여운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김경준님, 목요일에 신청곡 들으면서 조금 더 여유 자유롭게 귀를 열어두는 이 시간이 참 좋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앞에서 저희 뉴스 전해드린 것처럼 독감 환자도 늘고 있고 또 코로나 환자도 많이 생겼다고 하죠. 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그렇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 돌아오셨을 때 손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걸칠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거 챙겨 나가시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98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3983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What? 볼품없는 문자인데 당첨 감사합니다. 심규선의 화조도 신청드려봅니다.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볼품없는 문자 아니었고 너무 귀하고 소중한 문자였습니다. 아까 뭐라고 보내주셨지? 배려 팬데믹 보내주셨잖아요. 진짜 우리 3983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배려가 마구마구 전염돼서 배려 팬데믹이 오는 그날까지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끝곡으로 심규선의 화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평균 0.2% 올랐습니다. 세제 개편 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서초는 각각 0.35%, 0.30% 하락했고 송파도 0.02%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노원이 전주보다

0: 0.38%, 도봉이 0.43, 강북이 0.46% 오르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져 성남 분당 0.41%, 화성 동탄도 0.22%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0.19% 올랐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송치된 제주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장을 추가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인데 당시 A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용변칸 상부 양쪽 벽면에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경장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모친 70대 육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예인도 투자하는 상당한 투자처가 있다며 딸 장 씨를 언급해 지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대 연 18,000% 이윤을 취한 불법 사금융 업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40대 여성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7%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점차 줄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미

0: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인 경계선인 5%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 규모를 최대 60억 달러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에 오히려 국채 금리는 상승했는데요. 세계 자금의 피난처였던 미국 국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촉발할 뇌관이 되진 않을지 잠시 후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미국발 고금리가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불러오진 않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요즘 일본 국채금리 이거 오를 가능성이 100%다. 뭐 이런 뭐 기준금리와 함께 그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엔화 강세가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여파로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리지 않겠느냐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하고 계신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5: 뭐 사실 핵심은 일본이 단순히 하나의 채권 시장이 아니라 네. 과거에 전 세계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온 펀딩 국가였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일본이 꽤 장기간 지속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채금리가 이제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뭐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엔화로 싸게 돈을 빌려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자산이라든지 이런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거래가 굉장히 컸었어요.
4: 예.
5: 근데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엔화도 지금 153엔까지 좀 강해지면서 뭐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엔화에 대한 이제 차입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환차손 위험까지도 커지다 보니까 기존 포지션을 줄이든지 네. 아니면 기존 포지션을 꺾고 나가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4: 네.
5: 뭐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오늘 저도 방금 확인을 했는데 엔화가 지금 153엔까지 강해졌고 거기다가 BOJ가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네. 전망들이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요.
4: 예.
5: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엔캐리 청산이 곧장 미국 국채 매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엔캐리 자금이 전부 다 미국 국채를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4: 예.
5: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커져서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
4: 네.
5: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또 역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4: 아.
5: 그래서 이거랑 반대로 문제는 지금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대규모로 나타나서 레버리지 축소가 다양한 자산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부동산까지 전반적으로 자금 이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4: 예.
5: 문제인 거죠.
4: 예.
5: 뭐 결국에는 변동성인데 뭐 한마디로 이제 일본 금리 상승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금융 시장에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을 올리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4: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0: 자, 그러면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면 2024년 8월 달인가요? 그때도 이런 흐름이 많았고 마침 그때는 공교롭게 미국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쳐지면서 세계 투자 시장이 진짜 요동쳤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2022년 이후에 엔화 대출 자체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1년도 12월이랑 지금 26년도 3월을 단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70% 가까이 대출이 증가한 거죠. 엔캐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서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충격이 나타나면 파급 영향은 굉장히 클 건데 네. 제가 과거 24년도 8월이랑 지금 26년도 9월의 차별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당시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나타났고 예. 미국 경제 침체도 같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빠르게 뺄 수밖에 없었죠. 예.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충격이 대규모 디레버리징 증폭으로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BOJ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0: 네.
1: 근데 이제 2024년 8월 달에는 예상 밖 인상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비오제가 금리 인상할 걸. 시장에서 알려진 재료냐 알려지지 않은 재료냐의 차별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중 하나는 일본 국채금리도 높지만 미국 국채금리도 같이 높아요.
0: 네.
1: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3% 가까이 육박을 했고 미국도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4.8%까지 높아졌죠. 그래서 네. 2024년처럼 하루아침에 폭락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금리의 구조가 지속되다 보면 BOJ의 금리 인상이 반영됐건 안 됐건 떠나서 결국에는 두 나라의 금리로 인한 밸류에이션, 자산 가격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기간 측면 에서는 더 길게 부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이제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장기 금리 이 수준이 왜 이렇게 높은 거냐? 또 어디까지 높아질 거냐? 그리고 미국 정부는 배센트를 비롯해서 구두 개입이나 실질적인 개입으로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건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 청산 가능성 이거 말고도 근본적인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1: 많죠. 예.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이제 드디어 배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이란 걸 했어요.
0: 예.
1: 기존의 바이백은 20억 달러를 하겠다 해서 40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바꿨는데 어제 60억 달러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오히려 금리는 튀었어요.
0: 예.
1: 그럼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장기물 국채 금리는 도대체 왜 올라가냐?
0: 예.
1: 원인을 찾아보면 과거에는 미국의 장기물 금리를 설명하는 요소는 거의 기승전 연준이었어요.
0: 네.
1: 연준이 경기 안 좋아서 금리 내린다고 하면 장기물 금리는 쭉쭉 빠지고
0: 네.
1: 경기 좋아서 금리 올린다고 하면 쭉쭉 오르는 게 일반적인 증상인데 지금은 달라요.
0: 네.
1: 지금의 장기물 금리라는 건 연준의 통화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거기다가 새로운 프리미엄이 하나 더 붙기 시작했죠.
0: 뭔가요?
1: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이 왜 금리랑 상관이 있냐.
0: 예.
1: 재정?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는 미국의 정부인데
0: 네.
1: 그 미국의 정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없기 시작하면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옛날에는 거의 신용등급 굉장히 최고의 엄청 안전한 국가였는데 얘네 전쟁도 길어지고 물가도 모르겠고 트럼프도 정책 모르겠고 경기도 애매해. 그래서 옛날만큼 너네들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돈은 빌려줄 테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0: 네.
1: 거죠. 그게 일종의 뭐 채권시장 용어로 따지면 기간 프리미엄이란 용어고
0: 네.
1: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라는 건
0: 네.
1: 성장과 물가의 함수잖아요.
0: 예.
1: 성장과 물가의 요인이 올라가면 금리는 올라가고 나머지 요인이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는데
0: 예.
1: 거기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하는 요인을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0: 예.
1: 뭐 소위 말해서 공급이 많아지거나
0: 예.
1: 수요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외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0: 예.
1: 그럼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연준이 뭐 지금부터 당장 정책 금리를 막 심하게 올린다는 그런 컨셉도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불안한 건 인플레이션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재정적 상태가 걱정되다 보니까 기간

0: 프리미엄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분해를 시켜왔어요. 그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인데 2022년도만 하더라도 기간 프리미엄이
1: 제로에 가깝네요.
0: 이때 왜 그렇냐면 미국의 재정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미국의 재정 상황은 늘 항상 안 좋았어요. 정부 부채를 많이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정부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연준이 사줬어요. 그걸 일종의 양적완화 QE라고 하는 거죠. 연준이라는 강력한 수요처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 측면에서는 완벽한 수요처가 존재하니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역전이 되죠. 근데 연준이 24년도 25년 들어서 QE에서 QT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부재를 다른 투자자들이 대체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계속 확대되는 수준인 거죠. 그 와중에 미국의 재정의 상황은 이제 올해로 따지면 재정 적자가 1.9조 달러래요. 근데 이것도 적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 정부 행정부에서는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것저것 따져서 아 연초에 1.9조 달러 될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죠.
1: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럼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또 높아졌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앞다투어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민간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2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적자가 늘어난다는 건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받아줄 수요가 없으니까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장기 금리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만 쳐다볼 게 아니라 너무나도 차고 넘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 채권 발행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핵심은 수요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누가 사주는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 상가요?
0: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단일 국가는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영국 순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큰 형 님이 나 이제 채권 찍을게 돈 쏴줘 하면 이제 작은 애들이 일본 중국 20위 한국 애들이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가격은 묻지 마세요 저희가 비싸게 사드릴게요 하고 다 받아가던 구조였어요. 찍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죠. 가격은 당연히 싸지고 금리도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비싸지고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채권 전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자기네 코가 석자예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조차 줄어들고 미국 국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일본 같은 글로벌 중앙은행이랑 국부 펀드 플러스 페드 QE 자금. 아, 그 페드 QE는 제외한 자금.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은 민간 헤지펀드 투자 자금인 거죠. 둘 다 외국인인데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오피셜 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헤지펀드 영역은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미국이란 형님이 채권 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비싸게 사주니까 금리는 낮았는데 점점점 갭이 바뀌죠. 그리고 2023년도에 역전이 됐고 지금으로 따지면 헤지펀드 투자자 비중이 6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 일본 중앙은행이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페드까지 합체해서 채권을 사줬다면 현재는 해외 민간 자금, MMF, 은행, 보험, 연기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정도가 채권을 사다 보니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러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랑은 다르게 프리미엄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자금들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자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글로벌 중앙은행들 뭐 사냐? 얘네들은 지금 미국 국채 대신에 미국 재정 너네 모르겠다. 트럼프 왔다 갔다 하고 뭐 복잡해. 우리 그냥 금 살래. 아니면 비트코인 살래. 또 다른 안전자산과 다른 자산 영역으로 자산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국면이라는 거죠.
1: 이제는 어떤 금리 수준에서 사줄지 주판 튕기는 애들이 좀 더 많이 부각된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자금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험 사례든가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들의 움직임은 미국 국채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0: 사실 뭐 일본 기관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0: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뭐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금리에서 환해치 비용을 차감해서
1: 네.
0: 자기네 나라 일본 국채 금리랑 흑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1: 네.
0: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뭐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노출하고서 해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든 거죠.
1: 네.
0: 실제로 지금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제 해외 채권 투자의 패턴을 보면 단기 해외 채권, 장기 해외 채권은 다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였고요.
1: 예.
0: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들을 조금 매수하는 행태들을 보였어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고 해서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얘들이
1: 네.
0: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엔캐리 일시적 청산보다는 일본계 자금 자체가 홈 바이어스적인 그런 경향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금리가 여기서 더 충분히 올라간다면 왜 미국의 30년물을 우리가 사야 되지라는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는 거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얘네들이 자금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미국 국채를 그동안 사줘왔던 출량이 100이라면 이걸 뭐 30, 40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시장 금리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이백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0: 아무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그건 있어요. 아 진짜 채권 시장 나락하면
1: 예.
0: 미국 재무부가 뭐든 하겠구나 이렇게 바이백도 파격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1: 네.
0: 뭐 이렇게 채권 시장을 조금 구출해 주려는 의지는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는데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죠.
1: 그렇죠.
0: 사실 바이백이라는 거는 채권 발행 주체가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1: 예.
0: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걔네들이 인기 없는 채권을 사준대요. 그러면 너네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인기 없는 채권을 사주려면 무슨 돈으로? 그럼 또 채권을 발행해야겠죠.
1: 네.
0: 그래서 채권에 대한 발행 시점 자체를 조절하는 거지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채권 총량이 많아지는 이 큰 틀 자체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젯밤에서처럼 이제 재무부가 이제 9월 달에 처음으로 바이백을 60억 달러나 제시를
1: 네.
0: 했는데 시장 효과는 오히려 금리가 튀었다라는
1: 네.
0: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재무부의 정책 행태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고
1: 예.
0: 그리고 지금 재무부가 하는 바이백의 행태 자체가 연준의 QE랑은 분명 다르고
1: 네.
0: 결국에 채권의 총량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고 있어요.
1: 예.
0: 재무부의 바이백이랑 연준의 QE를 조금 비교를 해왔어요.
1: 예.
0: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행 주체인 거죠.
1: 그렇죠.
0: 바이백은 재무부가 하는 거고
1: 예.
0: 연준 QE는 연준이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재원 자체에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는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총량.
1: 예. 돌려막기 하는 거죠.
0: 맞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연준의 QE 재원은 중앙은행의 준비금에서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돌려막기가 아닌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재무부의 바이백을 했을 때는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채 만기 구조가 교체가 되는 거고 연준의 QE 효과에서 대차대조표 효과는 중앙은행의 자산만 확대가 되지 채권의 총량 발행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1: 예.
0: 거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은 이제 연준의 QE가 훨씬 더 컸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뭐 원래라면 재무부의 바이백이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에 불신을 불러일으킨 정책은 아닌데
1: 네.
0: 공교롭게도 뭐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동안 재무부의 신뢰 저하 이런 것까지 엮여지면서 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1: 네.
0: 될 것 같아요.
1: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시장 참여자들에겐 심리적인 안정판 역할은 하지만 앞서 진행됐던 바이백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불을 못 끄고 오히려 불을 지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또 다른 바이백을 더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해봤을 때 또 의미 없겠네라는 시그널로 고착화돼서 아예 이참에 연준이 사는 것까지 진화 발전을 진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의 대응으로 바뀌진 않을까요?
0: 사실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1: 예.
0: 바이백을 8월 19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그 당시에 발표 직후에는 금리가 한 12bp 정도 빠졌어요. 근데 다음 날 이제 21일 정도에 다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수준을 다 회복하고 금리가 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1: 예.
0: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총량으로 봤을 때

0: 미국의 추가적인 발매 규모가 분기당 약 140억 달러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면 미국의 국채 시장 사이즈가 지금 32조인데 네. 32조 달러짜리 시장을 고작 140억 달러로 움직이겠다라는 계획을 재무부가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규모로만 따지면 예를 들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재무부가 지금 가장 문제의 채권 중 하나인 20, 30년 같은 긴 채권의 만기가 긴 채권들을 사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미국 국채 발행의 텐업의 총량인데 20년에서 30년짜리 T본드의 잔액이 현재 5.5조 달러예요. 예. 그럼 바이백을 전량 140억 달러를 5.5조 달러 20억 30억 30년 물로 다 사준다고 해도 전체 대비 발행 비중은 1%가 안 돼요. 1%는 뭐예요? 한 0.25%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바이백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의구심에서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이제 결국에는 연준밖에 없지 않냐. 너무 좋죠. 연준이 나서주면. 네. 근데 문제는 연준 의장이 누구냐.
1: 네.
0: 케빈 워시.
1: 예.
0: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냐. 케빈 워시는 GFC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가 QE가 진행됐는데 양적 완화가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도 이 정책은 쓰레기다.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극구 부인했던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을 당시에도 그 전후 인터뷰들을 보면 여전히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럼 이 상황에서 케빈 워시가 그동안 자기가 뱉었던 말을 다 뒤집으면서 과연 QE를 할 수 있을까? 파월 의장이었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케빈 워시는 그동안 질러놓은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 이제 케빈 워시가 QE를 하려면 미국 경기가 박살이 나야 돼요.
1: 네.
0: 정말 GFC 정도의 리세션이 와야지 연준이 금리도 내리고 그걸로 안 막혔을 때 QE 같은 양적 완화도 할 건데
1: 네.
0: 아시겠지만 지금 8월 달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예요.
1: 그러니까요.
0: 컨센서스 대비 민간 고용이 3배 넘게 늘어났어요.
1: 네.
0: 실업률도 굳건해요. 임금도 마찬가지로 MOM으로 0.4%포인트 올라갔어요.
1: 네.
0: 그래서 고용이 이 정도로 탄탄한데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QE를 전혀 가능성이 없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더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1: 상황이 그런 거군요.
0: 맞아요.
1: 야, 그러면 뭐 이거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 기조라는 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 금리 장기 금리 언제 내려가지 이런 의구심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내려갑니까?
0: 저도 그 질문을 조금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1: 예.
0: 이제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장기 예. 금리 언제 내려갈까요?
1: 예.
0: 그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내려가는 건 쉽진 않을 거다.
1: 네.
0: 더군다나 지금 브렌트유가 100불도 돌파했고 전쟁이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 네.
0: 네,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1: 그 차트부터는 저희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모시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금리 기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 질문에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보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가

0: 그 조짐이 안 보이는데 언제쯤 내려갑니까? 했더니 뭘 보여주시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뭡니까?
1: 네, 제가 별 차트는 아니에요.
0: 네.
1: 주요국들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장기 시계열로 그려보면
0: 예.
1: 이제 채권 주로 보시는 분들이 보면 딱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냐면 주요국 장기채 금리들은 중앙은행 예를 들면 페드랑 ECB가 우리 이제 긴축 그만할래 앞으로 그만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만 보여도
0: 예.
1: 장기물 국채 금리는 적어도 100bp에서 150bp 정도씩 뚝뚝뚝 먼저 떨어졌어요. 이나 전에
0: 예.
1: 이상만 그만할래 라는 뉘앙스만 보여도
0: 네.
1: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인플레랑 성장의 단순 함수다. 그래서 인플레랑 성장을 바라보고 정책 운영을 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고
0: 네.
1: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장기물 금리는 왔다 갔다 컨트롤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런 행태들을 보이다가 이게 2024년부터 틀어져요. 2025년도 틀어지고 지금도 틀어졌어요. 예를 들면 25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페드랑 ECB가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0: 네.
1: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더 올라버렸다는
0: 예.
1: 거죠. 아니 기존의 프리미엄만 반영하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올라갔냐? 세 가지 요인을 적어놨어요.
0: 네.
1: 첫 번째로 재정 리스크,
0: 예.
1: 두 번째로 정책 불확실성, 세 번째로 수급 악화. 그래서 기존의 프리미엄 이외에 새로운 프리미엄이 금리에 붙으면서
0: 예.
1: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라는 별개로 금리가 날아가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금리가 언제 내려갈까라고 물으셨잖아요.
0: 네.
1: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0: 예.
1: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전쟁 끝나야 돼요.
0: 네, 그렇죠.
1: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고
0: 예.
1: 전쟁 끝나면 유가도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프리미엄 중에 요인이 빠져요.
0: 네.
1: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이 빠져야 돼요.
0: 네.
1: 근데 기간 프리미엄이란 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이 가장 큰 문제죠.
0: 네.
1: 재정이 불안하니까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안 받쳐줘서 프리미엄은 벌어지는 거고
0: 예.
1: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를 사줬던 일본, 중국, 한국, 국부펀드
0: 예.
1: 이런 주요국 자금들의 장기채 수요가 이전처럼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빵 한꺼번에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순차적으로 필요한 거고
0: 예.
1: 거기에 가장 큰 키는 전쟁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달리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믿는 시장의 시각일 것 같아요.
0: 네.
1: 지금은 연준의 컨트롤 자체가 금리에 안 먹히는 건데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케빈워 씨가
0: 네.
1: FOMC를 통해서 9월이든 10월이든 좀 연속적으로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0: 아, 예.
1: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져요. 왜냐하면
0: 아.
1: 연준이 유동성을 단기간에 확 쪼아버리니까
0: 예.
1: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쵸,
0: 아.
1: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장기물 국채금리는 그때부터는 변곡점을 찍고 빠질 거고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전쟁이 종료가 돼요. 유가도 빠져요. 그러면 장기물 금리는 그때부터 방향성 탈 수 있어요. 그럼
0: 예.
1: 당연히 수급은 붙겠죠.
0: 네.
1: 미국의 재정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일인데 이게 갑자기 왜 부각이 됐냐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거나 안정감 있게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불안불안한 건 전쟁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불안정한 물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근데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의견도 여러 가지가 전문가들도 갈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1: 사실 7, 8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0: 예.
1: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0: 예.
1: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종전 나오고 7월 달까지도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0: 예.
1: 이제 물가에서 걱정되었던 포인트는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이었어요. 미국으로 짜지면 서비스 물가.
0: 예.
1: 한국으로 따져도 개인 서비스 관련된 물가 지수들은 높았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공급 충격, 유가 충격, 환율 충격 다 제거하고 오로지 수요 단에서의 물가만 잡힌다면 이제 더 이상 긴축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0: 네.
1: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렌트유랑 WTI가 다시 100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수요 물가도 금리를 못 잡았는데 다시 공급 물가가 재발한다? 그럼
0: 네.
1: 이제 3분기부터는 뭐 그동안 조금 안도했던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훨씬 더 커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차라리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금리 인상을 파격적으로 해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면 뭐 장기 물금리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심 기대감들도 있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바라봐야 될지 여쭤봤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장기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채권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1: 일단 국내도 같이 금리가 높아졌어요.
0: 네.
1: 이게 뭐 국내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미국이랑은 약간 결은 틀려요.
0: 예.
1: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0: 네.
1: 8월 달에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아 우리 이제 안 끝났어 인상 더 할 거야. 내년까지도 더 할 수 있어.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3.5까지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예고를 때려놨어요.
0: 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 통화정책적 부담감들이 미국보다 훨씬 크죠.
0: 예.
1: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도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일본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채권 자산에 대한 대체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에 바라는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게 프리미엄인 거죠.
0: 네.
1: 아까 제가 미국의 텀 프리미엄 설명을 드렸잖아요.
0: 네.
1: 사실 한국 채권 금리에도 텀 프리미엄을 알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NY페드에서는 매일매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텀 프리미엄을 고시를 해요. 그런데
0: 예.
1: 한국은 고시를 안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올해 6월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게시가 됐죠.
0: 네.
1: 2025년도 이후로 기간 프리미엄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는 5월 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0: 예.
1: 그럼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0: 예.
1: 명목금리는 저희가 오늘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명목금리가 올라간 레벨대로 쭉 그려보면 이미 한국도 10년물 국채금리에 반영된 기간 프리미엄이 전고점을 쳤어요. 그럼 한국의 기간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 금리가 올라서 유가 인플레 부담도 있지만 또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엊그저께 이제 기획예산처 통해서 올해 국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책정이 됐어요.
0: 네.
1: 820.9조 원. 굉장히 파격적인
0: 그렇죠.
1: 예산 규모예요. 확장 재정인 거죠. 그럼 예산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부는 적자 국채란 걸 발행을 안 해도 돼요.
0: 네.
1: 그냥 뭐 들어온 세금으로 정부 운용하면 되는데 항상 그 구조는 아니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세입을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채 총 발행도 222.8조 원이에요. 이게 체감적으로 얼마나 높냐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순증, 그러니까 만기 상환을 제외한 순수한 채권 발행의 평균은 73조예요.
0: 네.
1: 근데 내년에 순증이 96조예요.
0: 예.
1: 30%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0: 예.
1: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한국 채권 시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채 공급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뭐 정부에서 지금 AI 관련된 투자에 돈 쓴다 그러고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국방 R&D 돈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이랑 미국처럼 재정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0: 네.
1: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10년물에 반영된 프리미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적용받는 수많은 그 금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들의 향배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생활인들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기준금리 어떻게 되느냐를 쳐다보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국채 공급과 수요로 인해서 변화되는 요인이 우리 개개인이 적용받는 수많은 금리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훨씬 크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0: 네.
1: 사실상 통화정책과 금리가 100% 이퀄하던 시기는 끝났어요. 사실상 통화정책은 더 이상 금리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졌고
0: 네.
1: 그거보다는 재정적 영향과 다른 2차적인 프리미엄이 금리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0: 네. 야 이거 큰일이네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우리가 국채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공기업의 국공채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진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 될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 WGBI 편입해서 우리 뭔가 그동안 수건사업 하나가 이뤘다 이걸 뭐 성과지표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 우리나라 채권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거는 없습니까?
1: 원래 이제 WGBI 편입 직후에는 완전 축제였어요. 예. 아,

0: 이제 MSCI처럼 주식시장에 네. 아, 한국 채권시장도 선진 국채 지수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지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원화 채권, 한국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정부에서는 올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총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순매수가 대략 한 70조에서 90조 원 정도 순투자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게 컨센이었는데 네. 그럼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1: 네.
0: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성적표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1: 예.
0: 3월 31일부터 실질적인 리밸런싱 편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9월 8일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국고채 순매수는 37조인데
1: 네.
0: 사실상 저희가 봐야 될 숫자는 37조가 아니라 신규 투자기 때문에 만기 상환 규모는 빼야죠. 그래서
1: 아.
0: 보유잔액 변화, 뭐 흔히 말하는 순투자 변화로 보면 30조 원이 들어왔어요.
1: 예.
0: 아니 지금 거의 한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30조 원밖에 안 들어와?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였다면 월간 10조 원씩 들어와야 되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조 정도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1: 예.
0: 고작 30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뭐 진도율만 따져보면 거의 40%에 불과한 수준인 거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들어올 수 있을까? 오픈빨로 3월부터 6월달까지는 따박따박 들어오다가
1: 네.
0: 이제 오픈빨 끝나고 본 게임 들어가니까 7월달부터는 순매입 기준으로는 1조 원에 못 미쳐요.
1: 네.
0: 8월달 같은 경우는 8월 말일날 보통 자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만 빼면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약발들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애초에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안 살까 보면 굉장히 악재가 많았어요.
1: 네.
0: 뭐냐면 이제 국내 한국은행이 인상도 했고 더 한다고 그러고
1: 예.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등등 통해서 확장 재정이 확정이 됐고
1: 예.
0: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지금에야 좀 안정이 됐지 그동안 워낙 많이 흔들렸잖아요.
1: 그렇죠.
0: 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채권 금리들이 특히나 이제 WGBI 자금의 40% 가까이를 일본계 자금이 차지를 해요. 근데 지네들 나라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굳이 원화채를
1: 네.
0: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WGBI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부진했다.
1: 네.
0: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동안은 채권 발행 아무리 늘어나도 올해 윅비가 받아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못 받다 보니까 또 수급에서 털리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내년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 국고채 더 많이 발행할 것 같은데 환율 시장은 좀 이제 안정돼가는 기미로 바뀌었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는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가 돼버렸고 그럼 내년에는 이 대규모 국공채 외국에서 많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쉽지 않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원화채를 뭘 사냐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1: 예.
0: 외국인들이 국공채를 잘 받아준다는 거에 대한 의미 중 하나는 듀레이션, 사는 만기 규모를 길게 가져간다는 건 국내 채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짧은 채권 위주로 산다는 건 불안하니까 일단 안 되면 만기 보유해서 캐리만 먹고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자 이런 유동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규모가 있는 건데
1: 네.
0: 최근의 트렌드는 5년 이하의 채권들만 집중적으로 매집을 알고
1: 네.
0: 실제로 10년과 20년, 30년 같은 뭐 조금 리스크가 높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비선호 현상들이 커지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남은 지금 윅비 자체도 11월 달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도 얘네들이 전량 다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두 번째 걱정은 내년도에 윅비까지 빠져버리면 그럼 이건 과연 누가 받아주냐에 대한 채권시장 고민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은 안 줄었는데
1: 네.
0: 아까 총 공급은 올해 대비 내년에 2% 줄어요.
1: 네.
0: 근데 수요 자체는 윅비에 70조가 빠지고 그럼 이걸 누가 사주냐 대해서는 퀘스천이 여전히 있는 거죠.
1: 네. 한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발행했던 그 국채 만기 기간을 훨씬 더 초장기 만기 국채까지 발행하는 상품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장기 만기 국채력을 가지고 만기가 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 이거 재정 건전성과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거 세일즈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0: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1: 네.
0: 실제로 지금 재경부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20년, 30년 같은 초장기 채권에 대한 발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 예.
0: 이건 단순하게 신인도가 높아져서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1: 네.
0: 이걸 사는 기관은 보험사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회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더 이상 재경부에서는 발행 만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성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유사 국가들 대비해서 국내 채권의 발행 잔액 만기 듀레이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재경부는 채권 발행을 할 때 그동안 장기 채권에 대한 발행 만기 비중이 예를 들면 35% 정도였다면 뭐 내년 그리고 이제 좀 중기적으로 갈수록 만기를 줄여가겠다라는 니즈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점을 이제 바꿔가지고요. 국채 중심으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큰 돈의 흐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중심이긴 하죠. 미국의 지금 세부적인 지표를 봤더니 정부 투자라든가 고정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런 자금 등의 상당 부분이 당연히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금 조달하고 있는 게 정부도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슈퍼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인 국가와 미국과 같은 국가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 다 빨아들이면 나머지 뭐 개도국이나 중진국들 그리고 심지어 AI와 관련 없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 이제 롤오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해요?
0: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긴축으로 유동성을 쪼는 환경 속에서 제한된 유동성들을 AI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우량 등급의 정부채들이 다 빨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극화 현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이게 뭐 원론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그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예. 그 상황 자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화 안에서도 그동안 우량 등급으로 취급받았던 뭐 빅테크 AI 기업들도 결국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수익성에 대한 논란인 예.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이상형 하나만 바라보고 기업들과 정부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결국에 이제 롤오버라든지 조달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거 대비 수익성을 못 내는 기업들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만약에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위험 요인이 시장에 실제 투영되기 시작해서 회사들이 어려워진다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부터 그런 게 그 나타날까요?
0: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변곡점의 지표 중 하나가 금리인 거죠. 예. 결국에 정부도 돈을 빌리고 기업도 돈을 빌리는 그 원초적인 금융 지표는 금리, 조달 금리인 예.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 10년 기준으로 변곡점이 5%다, 뭐 4.5%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4.5%를 넘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1: 예.
0: 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 5% 넘으면 큰일 난다. 예. 이제 망할 거다. 사실 5%가 넘는다고 해도 당장 뭔가 망하는 모습들을 단기간에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 그 5% 또는 6%든 그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이 됐을 예. 때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예. 그게 조달의 시장이든 사모 시장이든 아니면 크레딧 시장이든 그 시기가 온다라면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한은 총재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일반인들이 이 지금 위원님 발언 들으면 야 이거 진짜 돈 구하기 어려워서 웃돈 주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걱정들을 할 수 있는데 한은 총재는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경기 안정에도 분명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선제적 금리 인상이라는 더 불안 요소를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0: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아요.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올렸잖아요. 예. 2회 연속.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액션이긴 한데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1: 맞아요.
0: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2.1%였어요. 예. 그걸 2.9로 올렸고 지금 일부 아이비들에서는 내년도 2.9 무조건 3 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출 워낙 좋고
1: 그렇죠.
0: 정부랑 민간에서 돈 붓다 보니까 소비가 딸려도 설비 투자가 날아가요.
1: 네.
0: 그럼 GDP, GNI, GDI 다 올라갈 수밖에 네. 없어서 성장이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물가를 보니까 물가가 나중에 성장을 발목을 잡기 전에 한국은행이 먼저 개입을 해서 물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성장이 뭐 이렇게 반도체만 날아가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점점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소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1: 예.
0: 지금 발생하고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 둘 간의 체감적인 거리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양극화의 뭐 위아래 담보다는 중간값에 위한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긴축과 확장 재정 정책을 동반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야, 이거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허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부 수출 기업과 반도체 관련한 IT 관련한 업종들은 진짜 날아가지만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방 또는 건설 관련해서는 너무 어려운데 아니 거기다 맞추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금융 정책이라는 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룰을 세팅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곳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으면 뭐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0: 뭐 가격만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아요. 예. 5% 어디서 5%를 맞아요. 주겠어요.
1: 예.
0: 요즘 이제 그 기관 매니저분들도 야 대체 투자 이런 거 하지 마. 채권 사면 돼. 5% 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5%라는 금리 수준보다는 듀레이션이라는 숫자를 봐야 돼요.
1: 듀레이션.
0: 사실상 이제 채권에 대한 정확한 가격 변화는 조금 쉽게 1차적인 접근을 해보면
1: 네.
0: 가격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금리 변화 폭에다가 듀레이션을 곱해야 돼요.
1: 네.
0: 그럼 30년물에 저희가 흔히 하는 모디파이 수정 듀레이션은 대략 한 16년 정도 돼요. 금리가 앞으로 50bp 빠졌을 때 100bp 빠졌을 때 50bp 올랐을 때 100bp 올랐을 때
1: 네.
0: 채권이 5%인데 뭐 얼마 변화 있겠냐. 근데 듀레이션이 곱해지니까 50bp만 올라도 8%가 빠져요. 근데 100bp 고르면 16%가 손해봐요.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죠.
1: 그렇네요.
0: 근데 채권은 만기 보유하면 원금은 보장받는데 30년 언제 만기 보유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샀다가 30년 뒤에 팔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한 자산인 거고 30년물 금리가 5%라고 싸 보이지만 여기서 금리가 50bp만 더 올라도 가격은 8%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건 금리 다 매력적인데 그중에서 채권을 사야 하시겠다라고 하면
1: 예.
0: 저는 단기물 채권 금리가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1: 예.
0: 아까 10년, 20년 같은 거는 결국에 투자자 성향에서는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의 목적에서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니까
1: 예.
0: 주식처럼, 레버리지처럼 한번 넣어서 방향만 잘 타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캐피탈 게인의 측면에서 가는데 아직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 차익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넘어와야 될 산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가 어떡할 거예요.
1: 예.
0: 기관 프리미엄 어떡할 거예요. 수급
1: 예.
0: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캐리 측면에서 2년, 3년짜리 채권을 봤을 때는 터지면 2년 버티면 돼요. 근데 금리 매력도는 장기 만만치 않게 높다라는 거죠.
1: 네.
0: 2년물, 3년물 금리가 4.3, 4.4 정도 나오니까 미국 기준으로
1: 네.
0: 한국도 비슷하고요.
1: 네.
0: 그래서 굳이 채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라면 5년 이하, 조금 더 보수적으로는 3년 이하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건 간만에 온 좋은 사이클에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기물이 그나마 좀 추천해 주시는 상품이다 말씀 주셨는데 1부부터 지금까지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채권 투자를 하는 것과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상반기에 채권 투자하는 것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느 상황이 더 유리합니까?
0: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하시고요.
1: 예.
0: 내년부터는 금리 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장기하세요.
1: 아,
0: 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1: 네, 금리 튈 때마다 분할
0: 분할로
1: 장기를
0: 사실 때
1: 하시는
0: 올해는
1: 게?
0: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보다는 뭐 이미 뭐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이제 미국채든 한국채든 금리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선 반영했어요.
1: 네.
0: 예를 들면 국고채 3년물이 지금 3.8% 가까이 올라왔어요.
1: 네.
0: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3.5 이상으로 올리긴 쉽지 않거든요.
1: 예.
0: 그럼 다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단기물이 더 튀기는 쉽지 않으니까 캐리를 보시고는 단기물은 올해 적정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 네.
0: 내년도에 설마 이제 뭐 저도 확신할 수 없겠지만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피크를 짓고 점점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가
1: 네.
0: 올해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는 유가도 빠져줄 거고 뭐 재정적 상황은 원래 디폴트 거고 결국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 관련된 리스크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1: 네.
0: 조금 더 장기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알겠습니다. 채권 그러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6: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7: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8: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기 고양시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 중 K2 소총 한 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예비군 사력 훈련을 위해 어제 총기를 불출하는 과정에서 소총 한 정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보유 총기를 실세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그제부터 2박 3일간 동원 훈련을 진행 중이었고 무기고 확인 중 장부상 수량보다 총기가 한정 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도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에서 K1 기관단총 한정의 행방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두희 국방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항행 자유, 국제 항로의 안전 등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

0: 공통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파견된 국방부 현지 조사단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도 방문국,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에서 많은 우려를 전해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특히 여당 쪽에서 정무라인을 통해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거치거나 대표가 직접 그런 의견을 전달할 경우에 그것을 민주당 입장으로 본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개별 의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도청에서 체포돼 내란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던 민주유공자 4명이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5.18 민주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소속인 이들은 이 의원이 SNS에 5.18을 소요,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링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K리그 경기 중 응원석에 상대팀을 비방하는 걸개를 내걸린 데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에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훌륭한 물건, 알짜라고 하는데요. 알짜와 비슷한 말로 알짬도 있습니다. 알짬은 여럿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알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말에 얼짜도 있습니다. 얼치기인 물건을 뜻하는 얼짜는 이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얼짜다처럼 쓰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밴드 Electric Light Orchestra를 이끈 리더 제프 리는 70년대에 앨범 작업을 위해서 스위스 샬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2주 동안 날이 내내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는데요. 정작 제프 리는 앨범을 만드느라 그런 날씨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걷히면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제야 제프리는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와,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알프스의 풍경을 보면서 만든 음악, 바로

9월 10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Electric Light Orchestra입니다. Mr. Blue Sky.

0: 9월 10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였습니다. 아,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내리치면서 파란 하늘에 걸린 알프스. 알프스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그 풍경을 그려봤는데 그때 이 노래가 배경으로 흐르면 그 알프스 풍경이 그곳에 피어난 뭐 꽃들이나 거기 뛰어다니는 어떤 작은 곤충들이 다 같이 막 춤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노래였는데요. 하늘이 막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저는 요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9월 들어서 아직 한낮에는 해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늘도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 햇살도 그 여름의 폭염의 그때의 그런 좀 폭력적인 햇살 말고 아 이제는 진짜로 눈부신 햇살 이 정도의 표현이 딱 맞는 정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날이 좋으니까 진짜 덩달아 그냥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민지님께서 스카이 특집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좀 하늘이 청명한 그런 시기에 좀 하늘과 관련된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랫동안 묵혀뒀었던 요청이었거든요. 지금 민지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카이, 하늘에 대한 노래입니다. 괜히 하늘 한번 올려다보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첫 곡으로 들으셨던 청명한 파란 하늘이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밤하늘이든 뭐 비가 올 때의 하늘이든 왠지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 오늘 우리 주제 특집에서 모아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합니다. 평소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그냥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도 열려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스카이, 하늘에 대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The Beatles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그리고 직소 Sky High였어요. 스카이 하이는 그래도 좀 시원하게 펼쳐진 낮의 하늘에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 덕분에 그런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어떤 별과 그 밤하늘에 떠있는 루시, 이 밤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죠. 이 존 레논이 자신의 아들 줄리안 레논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보고 만들었다던 그 노래였습니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자, 이번에는요, 1982년에 발표된 곡인데 마치 2020년대를 예견하고 쓴 곡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시대를 좀 앞서 나간 노래입니다. 하늘에 달린 눈. 요즘에는 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그 Eye in the Sky 앞에 붙어있는 시리우스라는 연주곡과 이어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리우스 그리고 Eye in the Sky 이렇게 두 곡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 곡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스카이, 하늘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닐영, See the sky about to rain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하늘, 비가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 비 오는 하늘은 굉장히 좀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흐리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뭔가 같이 좀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 비 오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운치가 있잖아요. 그냥 하늘이 항상 매번 파랗고 맑기만 하면 그것도 참 재미없을 거예요. 비 오는 하늘, 눈 오는 하늘, 그렇게 잔뜩 찌푸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감성은 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음악으로 참 잘 표현했죠. 닐 영, See the Sky About to Rain이었습니다. 자, 같은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그 하늘에서 우리가 좀 보는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려드릴 세 곡의 노래는요. 제목의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각자 다른 걸 보고 있어요. Ribbon in the Sky, Cranes in the Sky, 그리고 Wheel in the Sky. 스티비 원더가 부른 Ribbon in the Sky. 이 노래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는 리본이 하늘에 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솔란지가 부르는 Cranes in the Sky는요. 아주 조용했던 마을이 개발 열풍이 불면서 온갖 크레인들이 들어오고 그 크레인이 내 시야에서 보는 하늘을 다 가려버린 그리고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현이의 Wheel in the Sky. 이 노래의 제목은 한 시인의 시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바퀴, 굉장히 좀 더 강렬할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보는 하늘에서는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Stevie Wonder, Ribbon in the Sky, Solange, Cranes in the Sky, 그리고 주현입니다. Wheel in the Sky.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 지금의 밤하늘을 좀 올려다보게 만드는 노래죠.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에세이.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자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피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0: 한국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벨만 대부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습니다.

0: 들어서 두 번째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인상했습니다.
1: 대미 투자 협상 최종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 정부가 첫 사업으로 원전 건설 등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법률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9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주요 도시 모카를 장악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엘만 대브 해협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며 현재 바브엘만 대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모카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티 대원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은 모카항이다. 후티 반군의 말입니다.
2: 모카는 바브엘만 대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전략적 항구 도시로 해협으로 향하는 교두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잡폭 드론, 고속정 등으로 바브엘만 대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해협 한가운데를 가르는 마윤섬은 반후티 진영이 통제하고 있지만 마윤섬까지 넘어가게 되면 홍해 선박 통항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선사들은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란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요르단의 미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전투기 여러 대가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1: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해 최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치는 어느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3%까지 오르며 목표치 2%를 6개월 연속 웃돈 영향입니다.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며 물가 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 성장에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유럽중앙은행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지 시간 11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대미 투자 막바지 조율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8개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런 내용의 합의안이 발표될 거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두윤선

0: 기자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동행을 마치고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 뭐 협상이 항상 뭐 쉽고 어려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3: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돈선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모든 국민에게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상 특파원입니다.
4: 전에 없던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사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하원 선거 다 공화당이 이기면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5: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함께 승리해 5천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4: 그러면서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배당금 재원을 관세로 충당할 수 있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유지해 부를 창출하면 국민들도 부의 일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배당금을 정당화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40조 달러, 우리 돈 5경 3천조 원 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어 1,6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폭스뉴스도 미국 국가 부채를 언급하며 의회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이미 치솟은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 특정 후보에게 찬성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반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또 다른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된 100만 명에게 1인당 $500, 우리 돈 약 67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5: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4: 특히 환급금 수표 발송 시점을 중간선거 직전인 다음 달로 제시해 매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6: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한번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에 허용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후 들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먼저 의원직 겸직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8: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이어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 자리 나눠먹기로 여겨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현역 야당 의원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첫 번째 사례인 점을 부각하며 인사권자도 언급했습니다.
8: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창당 직후 당직을 맡았다는 이른바 가족정당 비판은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당직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6년간 받은 급여가 총 1억 6천만 원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250여만 원이니 과도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마타도어라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누가 기생정당이냐 되물었습니다.
8: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7: 용 후보자는 또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계적인 문화와 자정 능력 부족 등으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5: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재 시간 10일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미 국채금리 급등세 속에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6% 내린 52,064.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8% 하락한 7,591.70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0.65% 내린 26,081.7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사기, 제3자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며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남 광주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이번에는 피자 설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포슬포슬한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와 페퍼로니, 치즈를 얹은 퓨전 디저트인데요. 최근 유튜버와 SNS에서는 피자 설기를 사기 위해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웨이팅 브이로그부터 시식 후기, 또 직접 만들기 영상까지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 피자 설기를 처음 만든 곳은 부산의 영도의 한 떡집이라고 하는데, 가업을 이어받은 청년 사장이 개발한 메뉴라고 하죠. 영도의 떡집뿐 아니라 전국에 설기 파는 떡집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피자 설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빵지순례에 이어서 떡지순례가 인기라던데요. 온라인에서도 전통 간식, 특히 떡매출이 배로 늘었다고 하네요. 추석도 앞두고 있어서 한동안 떡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3도고요. 부산 19도, 대구 18도, 대전 15도, 광주 20도, 강릉 15도, 제주 23도입니다. 제천과 철원은 9도, 대관령은 7도까지 떨어졌네요.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샵 8001번입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1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총재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온라인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261명에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였으며 김 씨의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했는데요. 이른바 전도사라고 지칭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도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 다선 국회의원인 김 씨가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이야기에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한편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총선 공천 청탁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게 8,07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투서로 경쟁자를 낙마시키고 본인이 채용된 50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학교 교수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대 한국화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자 B씨에 대한 허위의 익명 탄원서를 학교 이사 등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 총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

0: 등의 허위 투서로 인해 B씨는 결국 임명되지 못했고 2년 후 2003년 A씨 본인이 교수로 임명됐는데요. 재판부는 익명 투서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내고 비방적인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동급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촉법소년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천안의 중학생 7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달팽이를 먹이는가 하면 속옷까지 벗겨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어제 가해자 중에 촉법소년 3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고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 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 같은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시안게임이 이제 다음 주 19일에 개막이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경기를 시작한 종목들이 있네요.
1: 조별리그를 치르는 구기 종목들은 경기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개막 이전에 일찍 시작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남자 농구가 가장 빨리 어제부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82대 66 완승을 거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일정을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A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만난 인도네시아, 그리고 13일에 경기를 할 일본과 한 조에 속해 있는데 네. 이번 대회 남자 농구는 뭐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개 팀이 3개조로 나누어서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 2위 팀과 3위 중에서 성적이 좋은 팀,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네. 일단 우리가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뭐 8강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진짜는 8강전부터 시작하는 토너먼트라고 본다면 8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조 1위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은 결국 마지막에 한일전이 관건이 되겠군요.
1: 네, 대표팀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인도네시아와 격돌을 하는데 랭킹을 보면 우리가 57위, 사우디아라비아가 65위, 인도네시아가 94위거든요. 예. 네, 인도네시아 가 어제 일본과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네, 일본이 98대 53, 45점 차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뭐 랭킹으로 보나 일본과의 어떤 경기 차로 보나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 경기를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조 1위를 놓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가 지난 8월에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러서 연달아 대패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일본이 그때 전력 보다는 좀 약한 전력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섰다라고는 하지만 인도네시아전을 보면 네. 최정예 전력은 물론 아닌데 네. 좀 유망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좀 젊고 강한 농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큰 경계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일본이 잘하는군요. 일본은 네. 그러면 랭킹이 몇
1: 20위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우리는 현재 57위.
1: 네.
0: 자, 우리는 이현중 선수한테 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 미국 진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면서요?
1: 네, 이현중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 일본 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플레이오프 MVP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일본 농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게 나고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 NBA 포틀랜드와 익지비 10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네. NBA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시안 게임으로 갔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익지비 10이 어떤 계약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네. 네. 이 계약은 NBA 최저 연봉 수준의 1년 비보장 계약이기도 하고요.
0: 네.
1: 선수에게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단사나 G리그 팀으로 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포틀랜드 공식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를 해서 최종 로스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0: 예.
1: 구단사나 그러니까 2부 리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G리그 팀인 립시

0: 리믹스에서 좀 기량을 발전시키면서 NBA 로스터 진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예. 만약에 시즌 중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NBA 출전이 가능한 투웨이 계약. 이 투웨이 계약은 NBA와 G리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뛸 수 있는 계약을 말하거든요.
1: 그렇다면은 네. 도전자 코스다라고 볼 수 있는
0: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이영준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예. 어제도 이현중 선수가 이우석 선수와 함께 41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현중 선수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구 대표팀에 좀 큰 변수가 발생했군요. 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코뼈 골절을 당했다고요.
0: 그래서 지금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지난 수요일 경기 NC전에서 4회 말 기습 번트를 시도하다가 배트를 받고 튀어오른 타구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네. 이때 코뼈가 골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 구단 지정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바로 받았고 네.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 예. 회복 기간은 뭐 환자의 상태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기아는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지 않고 김도영 선수의 복귀 시점은 회복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김도영 선수가 야구 대표팀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14일부터 소집 훈련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뭐 기아 팀도 문제지만 지금 야구 대표팀도 비상이 걸렸는데 네. 김도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 출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네. 한국 야구 위원회 전력 강화 위원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좀 시간이 너무 안 남았어요. 네. 수술까지 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만약에 교체를 결정하게 되면 경기 상황에는 어떤 문제가 좀 없으려나요? 어떻게 되려나요?
0: 일단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선수 교체는 기존 선수가 다쳤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도영 선수가 이미 지금 다쳐서 수술까지 했으니까 네. 교체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1: 아, 그러니까 선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0: 네, 이거는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결정을 할 사안인데요. 네. 네, 부상 정도와 경기력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선수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출전 의지는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게요. 네. 우리나라가 일단 14일부터 훈련도 하지만 경기 일정을 보면 21일 대만전, 20일 네, 홍콩전. 왜냐하면 19일 개막하고 바로 경기가 네네. 있거든요. 23일 태국전 그리고 25일부터 26일까지 슈퍼라운드 거쳐서 27일 메달 결정전.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대만전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근데 김도영 선수가 당분간 일단 정상적인 훈련도 하기 어렵고 그러면 컨디션 유지하기도 어렵고 코뼈가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습 타구를 처리해야 될 좀 3루수 수비를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건 맞거든요. 네. 현재 이제 대표팀 내야수 중에서 3루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김도영, 문보경, 노시환 이렇게 3명 정도인데 예. 지금 문보경 선수도 허리 통증 때문에 KBO 리그 경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루수를 볼 선수는 노시환 선수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러면 1루수 자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초 대표팀은 김도영을 3루수 문보경과 노시안을 1루와 3루 혹은 지명타자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대표팀 내야 운영 계획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네. 그래서 선수 교체 카드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시간이 너무 없고 이렇게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앞두고 선수들이 또 다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조심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0: 예.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즌이 진행 중이니까 주말까지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펜싱 대표팀 같은 경우도 임재현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다치는 바람에 네. 마지막에 황희근 선수로 바뀌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0: 얼마나 선수들은 또 아픔이 있겠습니까?
1: 아닙니다. 네. 끝까지 그 어떻게든 재활해보겠다 이런 게 또 선수들의 마음인데요.
0: 맞습니다.
1: 그대로 잘 안 되죠. 아시안게임 차출 앞두고 진짜 참 마지막 주에 기아는 최대의 승수를 쌓아야 되는데 난감하겠군요. 네.
0: 그러니까 게다가 잔여 일정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팀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좀 달라지고 컨디션 조절하기가 참 힘든데 기아는 정말 큰 부상 악재를 만났고요. 네. 4위 기아가 연패에 빠진 가운데 어제도 NC와 경기를 했는데 김도영 선수가 빠지니까 타선이 좀 힘을 잃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C의 1대2로 기아가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고요. 기아의 추격을 받고 있는 3위 LG는 4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하루 쉬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3위 LG와 4위 기아는 한 경기 차가 유지가 됐습니다. 선두 경쟁에서는 삼성의 경기 일정이 없는 가운데 KT가 롯데를 16-3으로 아주 크게 이기면서 예. KT가 일단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승차가 없는 그런 선두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자리가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이제 5위 두산의 경기도 많이 그 관심을 가실 텐데 키움을 어제 5-0으로 이기고 NC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5, 6위 간의 승차가 3.5경기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잔여 경기 일정 동안 아마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이제 모레노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입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0: 이번 주말 옵니다. 13일에 입국을 해서요. 예. 14일에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에서 9월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선수단이 21일 소집이 돼서 9월과 10월에 펼쳐지는 4차례 평가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모레노 사단의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총 6차례 A매치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성과를 통해서 2027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도 포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모레노 감독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모레노 감독이 기존 선수를 중심으로 한 안정을 택할지 아니면 젊은 해외파나 지금까지 K리거들 중에 좀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승우나 정승원 같은 선수들을 기회를 주면서 변화를 꾀할지 이런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주던 간에 이강인 선수가 중심이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0: 일단 모레노 감독이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게다가 네.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뭐 적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그 빠르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까지 선발 출전하면서 이적 후 5경기 연속 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가 왜 이강인 선수에게 이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줬는지를 이해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현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 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냐 마냐 네. 뭐 이런 걸 놓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럼 선발이냐 교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0: 네, 이강인 선수도 아주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커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아시안컵을 통해서 우리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잖아요. 네. 모레노 감독과 이강인의 케미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후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낮에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직접 반박했는데요.
5: 네, 어제 오후에 용혜인 후보자가 국회에서 한 34분 정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직접 답한 겁니다. 후보자 지명 11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한 건데요.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예. 비례대표 출신이 장관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두고도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또 가족정당 의혹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배우자인 이번 최고위원인 박규홍 최고위원이 과거 주요 당직에 계속 임명됐던 과정에서 당직자들과의 협의나 별도의 인준 절차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뭐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활동인데 요거는 이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해당 비공개 정파에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본인도 공감을 했고 또 이 언더조직은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라면서 본인이 낙태금지라든가 혼전순결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나 동조했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당비를 많이 납부해서 세금을 줄였다라는 의혹이라든가 뭐 유령 시도당 성평등 관련 입법 실적이 없었다 뭐 이런 지적 등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면서 본인은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언론을 향해서도 좀 한마디씩 했는데요.
5: 네. 꽤 격앙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내란숙의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명 직후에 민주당 대변인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겸직 문제를 비판한 게 본인의 인선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굳어졌다라며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예. 언론 보도에는 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급여와 본인이 납부한 당비를 연결을 해서 배우자에게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걸 두고 네.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달라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에도 해명이 실리지 않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으로 디테일하게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5: 뭐 야권 반응이 당연히 좋지 않은데 야권보다는 여권, 특히 청와대 반응이 좀 미묘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3: 네.
5: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저녁에 YTN 라디오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특히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네.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3: 기자회견 하는 줄 몰랐다.
5: 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정면 돌파 장면은 청와대와 조율됐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3: 네.
5: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이었습니다만 성기영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어제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겸직 문제는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과거 관례와 기본소득당의 특수화 사정을 감안해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그동안은 용 후보자가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해왔는데 결국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을 했고요. 근데 청문회 날짜만 아직도 안 정해졌거든요. 어제 청문회 진행해야 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조차 안 열렸다고요.
5: 네. 원래는 어제 오전 11시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한 네.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취소가 됐습니다. 날짜가 합의가 되지 않은 건데요.
3: 네.
5: 민주당은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열자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21일이나 22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네.
5: 증인 문제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민주당은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7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 예.
5: 반면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용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이 당 관계자들 또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 관련 인사 등 모두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요구라고 맞받아쳤고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 당사자를 부르지 않으면 이거 맹탕 청문회다. 라며 전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3: 예. 그리고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죠.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 네. 지금 당 밖에 있는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법사위 청문위원으로 투입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우선
3: 네.
5: 당적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3: 네.
5: 어제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라면서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일단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몫의 청문위원으로는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3: 예.
5: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제명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문회 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3: 예.
5: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예.
5: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관련 제보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공격수로 이번 인사청문회에 투입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3: 네, 어쨌든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키는 문제를 지금 꺼낸 거나
5: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네. 청문위원을 넣기 위해서는 각 당별로 몫이 있고 또 비교수단체 네. 몫이 따로 있다 보니까
3: 네.
5: 투입하려면 당에서 일단 받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3: 네. 이거는 되게 큰 이제 얘기거리인데 현장에 있던 당권파죠. 조강환 최고위원이 반발했습니다.
5: 네, 바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이어잡고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분 한동훈 의원이죠.
3: 네.
5: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3: 예.
5: 비공개 회의에서도 우재준 최고위원의 제안에 지도부 다수가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3: 원내 지도부 반응은 어땠을까요?
5: 사실 이걸 조율해야 되는 게 원내 지도부,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회 때문에 징계를 잠시 풀자는 주장 자체가 이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3: 네.
5: 절차적으로도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기 당 법사위원을 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3: 네.
5: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민의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그러면 이미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 있는 혁신당이라는 거예요. 의원 몫도 빼야 되기 때문에
3: 네.
5: 이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예. 자 그리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다가 한동훈 이진숙 아웃이라고 쓴 게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 아웃이 무슨 뜻이냐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죠. 한동훈 이진숙 두 의원을 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본인의 수첩에 적혀 있었던 이른바 서울시장 후보군과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진숙 한동훈 아웃 이거 쓴 게 뭐냐라는 건데
3: 네.
5: 어제 민주당 TV 유튜브에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5: 두 사람 모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하거나 최소한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3: 제명 자격 정지였다.
5: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을 폭로를 하면서 공개한 이 자료들이 검찰 내부 자료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고요.
3: 네.
5: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한동훈 사건이 됐다. 또 법무부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내부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확인했다라면서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이 선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3: 네.
5: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함께 거론한 자격 정지는 별도의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 일단 이런 구상입니다.
3: 네. 한동훈 의원은 이제 제목 자체를 SNS에 이제 글을 쓸 때 제목 자체를 민주당 오빠들이 독약 로비 게이트를 폭로했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물러서질 않았어요.
5: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라고 지금 지명 명명을 하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3: 네.
5: 일단 본인에 대해서 제명이 처음도 아니고 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본인은 의혹 폭로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제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3: 네.
5: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 아웃으론 부족하고 제일 그러니까 감옥을 언급을 하면서 비판한 데 대해서도
3: 네.
5: 원색적으로 서로 맞받으면서 민주당과의 설전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네. 아까 문장을 다시 조금 다듬으면은 민주당 오빠들이 독약 로비 를 했다는 그 게이트를 본인이 폭로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5: 맞습니다.
3: 네, 김성원 후보자 측 역시도 이제 한동훈 의원의 폭로한 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를 하면서 반격을 했어요.
5: 네, 청문회 준비단이 어제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당시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이의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과 직접 대조를 했는데요. 핵심은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일부러 남기고 앞뒤 내용을 생략했다. 이쪽에 악마의 편지 악편을 했다. 이런 건데요.
3: 네.
5: 원문을 보면 양 씨가 식약 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됐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3: 네.
5: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3: 네.
5: 그리고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서 식약처가 숫자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양 씨의 말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버전에서는 빠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3: 예.
5: 원문에서는 또 승원 오빠가 메일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 보내줘서 다 확인했다. 데이터 체크해보고 괜찮은 거라고 얘기는 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이 생략이 됐다라는 게 후보자 측의 설명이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호칭을 한 건 맞지만
3: 네.
5: 그게 뭔가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인 뉘앙스는 아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3: 네네.
5: 또 후보자 측은 일부 대화 순서까지 바뀌어 있다라면서 유리하게 후보자에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교묘하게 삭제하고 순서를 뒤바꾼 악의적인 왜곡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 바로 맞받았습니다.
5: 네. 오히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원문에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던 더 심각한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맞받은 건데요.
3: 네.
5: 예를 들면 양 씨가 제넨셀의 강모 교수에게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고 다니지 마라. 국감 대상도 된다. 이런 말을 들었고 이를 김 후보자가 강 교수를 통해 자신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추측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좀 지적을 한 거고요.
3: 네.
5: 그리고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이 되면 브로커인 양 씨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3: 네.
5: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 심각성만 더 드러나는 자폭성 입장만 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3: 네. 어쨌든 김성훈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어제 저녁 높고 낮은 구름 풍경이 한동안 시선 뺏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볕이 강하겠고 일교차도 그만큼 더 크겠습니다. 현재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더 내려가면서 서울이 13.4도, 설악산이 4도, 대구알령 7도로 10월 초에 해당하는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전주가 27도,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높겠고요. 광주, 대구,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 산지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많은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제주 산지로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3221 쓰시는 분이요. 큰딸 만나러 부산 가고 계시대요. 딸이 다리를 다쳐서 챙겨주러 갑니다 하시면서 최백호의 최백호와 에코브릿지가 함께 했군요. 부산에 가면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도 고향은 부산인데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죠. 부산. 저도 가보고 싶네요. 3221님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 따님 빨리 완쾌되시길 빕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 다름 아닌 초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초가을에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8월경에 폐장하고 안전요원도 철수한 터라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동해 해경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폐장 직후 발생한 연안 사고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선 물놀이를 삼가거나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는 것.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현지 시간 10일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69% 오른 배럴당 $102.48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31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11월 물은 5거래일 연속 올라 6.34% 상승한 $107.63를 기록하며 두 유종 가격 모두 지난 5월 19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0: 장악하고 홍해 선박 통항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이고 중동 전쟁의 판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셋째 날을 맞아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 정책 검증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 과정과 재정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 정책 전반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올랐다고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를 소폭 웃도는 수치이며 전달에 비해서는 0.4%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67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JD 벤스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외국 정부들에게도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부에 이 사건의 피해자죠. 김진주 씨 연결해서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작가의 책 사재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실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호랑이님, 어제 가을 꽃게가 와서 실컷 먹으면서 JB 생각이 나던데 왜일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가을에는 전어랑 꽃게가 만납니다.
4: 좀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5: JB 생각이 났대요.
4: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지, 그게. 네. 제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셨다 이거잖아요.
5: 그렇죠.
4: 약 올리는 거지.
5: 뭐 어떻게 해요? 호랑이님 집으로 왔는데.
4: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5: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잖아요. 먹었다고. 네. 7189님, 오랜만에 합격 맛집에 기운을 전할 사연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189님인데요. JB, 저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 보러 가는 중입니다. 3번 떨어진 뒤에 4번째 도전입니다. 합격할 수 있게 기운 좀 팍팍 넣어주세요.
4: 아이고, 합격 기원합니다.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합격하면 저희 집부터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5: 아, 뭐 전기 고장났습니까?
4: 어제, 아 이거 농담 아니라 어제 저희 집 불날 뻔했습니다.
5: 왜요?
4: 에어컨 꽂는 그 콘센트에서 이제 철도 지나서 에어컨을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파크가 팍 일더니 진짜로 불꽃이 확 일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보니까 까맣게 타고 있더라고.
5: 아이고.
4: 누전입니까 합선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스위치 내리고 있는데 불안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그렇잖아 또 그 점검해야 돼요. 그냥 빨리 따셔가지고 좀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5: 네. 저기 7189님 화이팅.
4: 꼭 따세요. 꼭꼭.
5: 네, JB도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4: 갑자기 막 스파크가 팍 튀어갖고 이제 순간적으로 손을 뗐죠.
5: 네. 전기가 그냥 뭐 통하진 않으셨고.
4: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5: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뽑기를 잘했네요.
4: 네.
5: 네. 아유, 제발 잠 좀 자자님이 자나깨나 불 조심합시다.
4: 그러니까요.
5: 네.
4: 여러분 아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5: 유저님도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요. JB 다행입니다. 라는 네, 인사들이 오고 있고. 유저님이 그래서 JB 점검을 자주 해야 합니다.
4: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전문가 불러가지고 한번 좀 속을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5: 네.
4: 그죠?
5: 삶의 네. 지혜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도리끼님이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쓰세요.
4: 아, 그런 게 있습니까?
5: 그런가 보네요. 저도 네. 몰랐습니다.
4: 네.
5: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웃기지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4: 뭐가 왜 웃기긴 뭐가 웃겨요 지금. 가슴 철렁했는데.
5: 아니, 아무튼 다행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그래서 뉴스를 전해주실까요?
4: 아, 놀란 가슴 진정하면서.
5: 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에 제기된 의혹과 지적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 의원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 밝힌 입장 일단 먼저 듣고 한번 평해보겠습니다.
6: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 네, 평가는요?
4: 자, 먼저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과 행정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길을 내고 행정가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치인은 법을 만들고 행정가는 그 법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법은 뭐냐? 민주주의 규범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필요 최소한의 강제입니다. 법을 지배하는 건 민주주의 규범. 다르게 말하면 전통입니다. 겸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관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법. 지금 이 논쟁 구도를 용해인 후보자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앞서 오디오에서 앞부분이 좀 잘렸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5: 네.
4: 자,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법으로 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혜인 후보자의 이런 접근법은 행정가의 말이지 정치인의 말은 아닙니다. 왜? 그 이전에 수십 년, 1987년 민주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주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이 결국 관례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건 왜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까? 지금 겸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임의로 그냥 자기 어떤 주관대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립되어 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이 기초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5: 어떤 거죠?
4: 자, 용혜인 후보자의 저 기자회견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배경은 뭘까라는 생각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원 장관 겸직 의사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저 겸직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명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형국이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상투 잡힌 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혹시 청와대 보고 아니 인사 체크 과정에서 저한테 물었고 저 겸직한다고 했고 그런데도 지명하시지 않습니까? 어쩌실 겁니까? 라고 혹시 되물어보는 거라면 청와대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어봤는데도 지명했다면 그거는 뭔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안 물어봤다면 부실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건 청와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청문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의 태세를 보면 자진 사퇴는 없습니다.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 청문회 일정도 안 잡히고 있지만 한다 하더라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건데 미리 벌써 용혜인 후보자가 어떻게 했다? 코트로 넘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데이지님이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법이 국민 정서보다 우선입니까? 라는 물음표 두 개 보내주셨고요. 박상록님은 반면에 나쁜 관습 관례는 깨는 게 낫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적토바님은 이제 청와대의 결단이 남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4: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분양 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 사례가 더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7: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서 4명이 철거민 딱지 4개를 확보하고 강신철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 분양 받은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4: 네, 형은 2009년 4월 24일 천황 이직으로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해서 2013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천황 연지타운 1단지 신축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고모는 2008년 10월 23일 우면 이지구 철거민 특별 공급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양을 받았는지도 지금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강신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냥 저 짧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분양받은 꼭 그만큼 어떤 철거민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았다. 이 점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 네, 다른 뉴스도 전해주실 게 있으시죠?
4: 김수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 이 양 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와 그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경향신문이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전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에 이 두 사람이 그 통화를 했는데 양 씨가 우리 이번에 PX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올해 좀 잘 될 거니까 좀만 더 잘 버텨봐라 이러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양 씨가 운영하던 회사 구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제조한 여성 청결제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해에 PX에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5: 네, PX의 납품하기가 진짜 힘들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자, 이 전까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A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A씨가 누구냐.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 씨가 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강 씨가 국힘 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뭐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양 씨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돼서 조금 잘 된 게 있다.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 이런 말도 합니다. 별 4개짜리 장군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이모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였다고 하는데요. 양 씨는 이 통화한 지 한 5달 뒤에 한국청소년연맹 등기 이사로 선임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 제기해야 되는 문제. 지금 양 씨가 거의 전방위로 사람을 만나고 다녔고 전방위로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대상에 국민의힘 계열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확대돼야 된다. 조사가, 수사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 네, 정리하고 넘어가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4: 7월 22일 에첼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가 8월 14일 만도 주식 10.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식 갖고 있으니까 좀 경영에 개입해서 좀 제대로 좀 그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되는 건데요. 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한 항목으로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두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일 에치엘만도 사측과 만나서 김 씨 산재 사망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 면담이 있고 난 이틀 뒤에 에치엘만도가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기업의 안전 문제

0: 해를 전달하며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사의 구성원에 대한 향후 의결권 행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래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기 회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그 일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본말을 전도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요. 네?
0: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딱 적용되는 게 지금 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비 타임즈는 좀 일찍 끝내야 되거든요.
1: 네, 신원서파님이 사람 목숨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라고 촌철 올려주셨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금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강가나 하천에서 직접 금을 찾는 이른바 사금 채취가 열풍이다라는 보도가 한창 나왔었죠.
0: 네.
4: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는 이 사금 채취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흔히 그 접시로 이렇게 가르는 그 정도의 취미 활동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0: 네.
4: 오늘 주목할 곳은 과거의 금광 지역이었던 영동군 초광천 일대인데요. 이틀 전에 이곳을 사금 채취 현장 의 모니터링으로 다녀온 대청호 보전운동본부 임정미 사무처장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5: 그게 굴착기더라고요. 밑에 하천 바닥에 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바위처럼 큰 거는 못 드니까 잠수부가 들 수 있는 돌들은 다 한쪽으로 차곡차곡 제주도에 돌담 있죠. 돌담처럼 무더기로 쌓아놓는 적들이 많고요. 돌을 드러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기 달린 사금 채취기 이용해서 두두두두두두 빨아들인대요. 그게 이제 방전되거나 좀 떨어지면 하천 위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장면도 있어요.
0: 아니 잠수부까지 등장을 했어요?
4: 네, 잠수부에
0: 포크레인도 등장을 했고
4: 포크레인도 등장하고 수경 또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그 장비까지 챙겨온다고 하는데
0: 네.
4: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와 영동군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팀을 짜서 온다고 합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까지 온다고 하는데 뭐 둘은 이제 하천 바닥을 긁고 둘은 동력 장비를 돌리고 둘은 이제 모래와 자갈을 걸러내고 나머지 한 명은 뭐 모래와 사금을 구분하는 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유형의 사금 채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게 재작년 무렵부터라고 하는데요.
0: 네.
4: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500명에서 600명 가까이 이제 찾는 걸로 영동군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니 포크레인 이렇게 강바닥을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 상당히 훼손, 그러니까 생태계도 그렇고 수질 오염도 이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0: 네.
4: 제가 직접 그 활동가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거의 하천 일대 곳곳에 다 장비들이 이제 있더라고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예.
4: 모터펌프, 흡입기까지 있었는데
0: 예.
4: 이 사금 채취를 또 심지어 잠깐 와서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차박을 한다거나 그 일대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장기간 머무는 식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실제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게 곳곳에 생겨난 수많은 웅덩이라고 하는데요. 영동군의 현장조사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발견된 가장 깊게 파인 웅덩이가 깊이가 90cm였다고 합니다.
0: 그럼 깊은 건데 이걸 그냥 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4: 네. 그냥 가버리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간다고 하고요. 이걸 설사 뭐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연 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0: 네.
4: 그마저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0: 네.
4: 문제는 이 하천이 평소에 이제 성인 무릎 조금 넘는 깊이이기 때문에 뭐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제 행락객들이 다슬기나 올갱이를 잡으러 자주 들어가는 냇가라고 합니다. 근데 웅덩이는 특히 고령층일수록 치명적으로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0: 네.
4: 또 그 돌을 막 파헤 쳐놓다 보니까 이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돌 사이에 발이 낀다든가
0: 그렇죠.
4: 혹은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사례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흙탕물이었는데
0: 왜요?
4: 그 하천 바로 옆에 이제 하우스 농가라던가 농작물을 키우는 밭들이 있기 때문인데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 포도 농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냇가에서 양수기를 놓고 물을 대요. 올해도 저 한참 가물었잖아요. 가물으니까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 흙탕물이 나오면 포도라든가 작물들이 병이 생긴단 말이요.

0: 작은 입자의 모래가 앉으면은 판매할 수도 없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이물질이 이제 뭐 모래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발전기가 이제 그 물을 못 빨아들이죠. 맥히지. 그러면 기계가 망가지고.
1: 아, 근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2: 법이 좀 사각지대가 있는데 네. 최근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시 같은 경우도 고발까지 진행을 했지만 불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현행법상 이 장비를 가지고 사금 채취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네. 하천의 형질이 변결됐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하천법 위반으로. 다만 그 단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뭐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단계적으로 다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사실상 있는 것이고 네. 영동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3년 현재 뭐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매번 찾아가서 그만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금 채취가 더 이상은 취미 활동이 아니다라는 어떤 장면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네. 또 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나저나 제일 궁금한 게 포크레인까지 동원하고 사람이 여러 명이 지금 조를 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에다가 네. 포크레인 비용하고 남는데요?
2: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남는다고 합니다.
1: 진짜?
2: 실제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 더 이렇게 제재가 필요한 거죠.
1: 그래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2: 예.
1: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돈만 보면 된다? 그럼 농민들은?
2: 그렇죠.
1: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 소음이 또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장비 소음이 울려서 상당히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9: 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인 김진주 씨 연결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0: 아, 네, 안녕하세요.
9: 네, 이게 이제 재판이 이틀 전 9월 9일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던데 일단 이 재판이 돌려차기 네. 사건 재판이 아니라 보복 협박 사건 재판인 거죠?
10: 네, 맞습니다.
9: 그래서 이 재판에서 지금 다투고 검증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러면? 이날 재판에서는?
10: 사실 이 2심이 거의 끝에 단계였고 네. 이게 변론이 종결이 됐었는데 네. 갑자기 재개가 되면서 재판부에서 궁금했던 걸 증인에게 되묻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묻고 싶었던 거는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했는지 그 상황에서 이 보복 협박과 관련돼서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공론화를 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걸 증인에게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9: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가해자하고 수감돼 있었던 유튜버 이 사람이라는 네. 거고요.
10: 네, 맞습니다.
9: 근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되는데 왜 그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사실 아니냐는 일단 근데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10: 아, 사실 물론 이 쟁점이 그날 자체도 가해자가 먼저 이제 언론 플레이를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예. 주장이 주였긴 합니다.
9: 예.
10: 근데 거기서 점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사실상 맞지 않느냐, 상당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와 이 언론 플레이에 대한 이 단어를 동일시하는 것부터가
9: 예.
10: 점점 이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사용에 의해서는 이게 당연히 이 쟁점이 그런 언론 플레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표현은 조금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 그러면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뭘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 이제 이 피고인이 네. 이렇게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증인에게 나에 대한 억울함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증인이 오히려 재판부에게 물었어요. 과연 재판부가 생각하시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반성도 안 하고 보복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가족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서 도주해서 죽이겠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 우연이라도 들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재판부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걸로 겁을 먹진 않죠. 이렇게 이제 제 피해와의 그 두려움을 단정시키시더라고요.
9: 잠깐만요. 증인이 묻고 재판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10: 네.
9: 그래요? 아니 네, 근데 피해자가 이런... 그런 걸로 겁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고요 재판부가?
10: 네.
9: 아니 이래버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지금 뭐 심증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까? 그럼 재판부가?
10: 아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도 이제 2심 재판에 처음 간 거였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가해가 네. 무섭잖아요. 네.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이니까.
9: 네.
10: 근데 처음 간 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많이 당황스럽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9: 네.
10: 이게 피해자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들리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아니란 표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9: 그러니까 좀 제가 중간 정리를 하면 이게 협박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일단 협박의 메시지가 먼저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협박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유튜버를 불러갖고 증인 신문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10: 네.
9: 근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주된 그러니까 증인 신문 내용은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라는 재판부 발언이 나와 버렸다.
10: 네.
9: 그렇게 정리하는 그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10: 네, 네, 맞습니다.
9: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럼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하면서 무슨 사례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든 게 있습니까?
10: 그런 걸 안 들어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9: 네.
10: 이게 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적절한 이유가 뭐냐면
9: 네.
10: 이 가해자가 이 증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는 1심 끝나고 이거나 이제 1심 도중에 이거나 일 텐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9: 네, 네, 네.
10: 제가 1심 때는 언론 플레이, 즉 공론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9: 네.
10: 근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라고 해버리면 가해자가 지금 주장이 뭐냐면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형을 받았다, 형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재판부가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죠.
9: 그래요?
10: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0: 홍준표 의원은 이심부터 공론화를 상당히 했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1심부터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 사건 본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리고 피해자가 그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데
0: 사실 저는 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네. 용어가 그닥 적절치 않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근데 저는 이 플레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이 상황이 게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에게 진짜 운명이 달린 일이거든요.
1: 네네네. 예,
0: 그래서 이 가볍게 표현하는 것조차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1: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0: 이제 그런 주장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피해자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겁을 먹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재판장이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싫어서 네. 아,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것 같아서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1: 그래요? 네,
0: 저는 왜 이 단어를 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 정치화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사법이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을 쓰더라고요.
1: 그래요?
0: 근데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아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 혹시 그 최근에 우리 김진주 씨가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저는 정치 면에서 얘기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0: 근데 사실 재판부에서는 모든 이 뭐 피해자의 이력, 피고인의 이력을 다 제외하고 봐야 되는 게 재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애초에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좀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그 오늘 인터뷰에서 전한 것만 이제 그 재판부의 세 마디 발언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발언에 그 지금 녹아 있는 재판부 내지 재판장의 판단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지금 뭔가 상당한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0: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네. 어떤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1: 네.
0: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씩씩한 피해자.
1: 아, 예.
0: 뭐 근데 저는 아무리 그러더라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편견을 이번에 조금 깨주셨으면 하고
1: 네.
0: 저도 그냥 한낱 민간인이고 일반인인데
1: 네.
0: 누굴 죽이겠다는 말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사건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0: 그냥 계속 이게 보복, 이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끝났지만
1: 네.
0: 국가배상도 하고 뭐 복협박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20년이 될 때까지 한 재판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질 것 같고
1: 네.
0: 저는 이 재판이 굉장히 암울한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가 그 재판을 보고 내가 보복을 해도 보복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해도 뭐 그런 제재를 특별히 받는 게 없네 해도 괜찮겠네 라는 메시지를 줄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1: 원래 그 재판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도 그러니까 좀 그 진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돼도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힘이 빠지시죠?
0: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실 무뎌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긴 합니다.
1: 무뎌진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0: 아 원래 그랬지 하고 기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지. 그래 네.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한 탓이지. 라는 이런 자책을 하고 그냥 계속 조금 이 시간에 대해서 버거운 거에 대해서 버겁지 않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일상이.
1: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신한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예, 어떤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0: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원활하게 지원을 받고 계세요?
1: 아, 사실 그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심사도 받아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시간은 금이잖아요, 저희에게.
0: 예,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추산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이 시간에 대한 이 보상을 판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판부에게 피의자 편이 돼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그냥 피의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0: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잘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0: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김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170만 부가 팔린 책 언어의 온도의 작가 이기주 작가가 한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재작년에 발간한 책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해서 출판계의 이 사재기 행태 이걸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백원근 책과 사회연구소 대표 연결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수법 이런 거잖아요.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전국의 교보문고를 돌면서 책을 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게 예. 지금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3: 사실 뭐 이제 그 사재기의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요.
0: 네.
3: 예, 워낙에 이제 또 어떤 비밀리에 이제 그 하는 행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기록이 남잖아요.
0: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어떤 저기 또 교보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하루에 똑같은 책을 한 권 이상 구매하면 베스트셀러 집계 포함시키지 않는다든가.
0: 예, 예, 예.
3: 이제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교보문고가.
0: 예.
3: 온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는 또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집계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굉장히 고정적인 방식인 거죠. 예전에 이제 썼던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적발됐었던 그런 이제 그 수법인데.
0: 예.
3: 예, 예.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어쨌든 뭐 많은 독자들을 놀라게 한 좀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교보문고로 콕 집은 건 그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 그 집계 이것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3: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온라인 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0: 네.
3: 오프라인 전국 매장 집계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이제 뭐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예.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그 교보문고에 그런 어떤 그 베셀러를 그 올리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 근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 이른바 사재기 내지 그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있잖아요.
3: 네.
0: 이게 극히 예외적인 일부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꽤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0: 예.
3: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출판계에서는 암암리에 이제 좀 상당히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제 그 회원제 방식의 어떤 뭐 그 마케팅 그런 회사를 통해서 책을 이렇게 보내준다든가 하는 새로운 이제 수법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0: 사실 수법이 뭐가 있는 거죠? 소개를 해주신다면.
3: 아주 이제 그 고전적인 방식이 이제 그 9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배낭 메고서 매장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돌면서.
0: 알바생이요?
3: 예. 알바생을 초기에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또
0: 예.
3: 이제 그 얼굴도 다르고 또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돌고 그러면은.
0: 예.
3: 근데 이제 비슷한 사람이 가게 됐을 경우는 좀 이상하잖아요.
0: 예.
3: 예,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 구매가 활발해지면서는 동일한 배송지, 주소지, 혹은 이제 동일한 주문자,
0: 예,
3: 예,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그 드러날 수가 있고,
0: 그렇죠.
3: 그래서
0: 예.
3: 그런 이제 그 범

0: 이제 수법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잡아내는 방식도 이제 또 더 진화를 하고 그리고 예, 그 범죄 수법 또 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계속된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네. 책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채산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수익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0: 결국은 이제 그 뭐 경제적 동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돈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1: 쉽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에
0: 들어가는 비용보다
1: 예.
0: 베스트셀러 상위권,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제 올라가고 그걸 유지하고
1: 예.
0: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그 어떤 판매
1: 추가 판매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0: 비용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떤 사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1: 예.
0: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제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1: 그래요. 예.
0: 네.
1: 근데 요번 이 사건은 그 출판사 대표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그 공식 그 조직이고요.
1: 예.
0: 이런 그 사재기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또 출판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서정가제.
1: 아, 그렇죠. 예.
0: 를 위반하는 것을 이제 적발하고 이런 것을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이 어떤 사안별로 이것이 이제 어디에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출판 주요 단체들하고
1: 예.
0: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주요한 어떤 온오프라인 서점들
1: 예.
0: 이런 것들 주요하게 이제 그 관여가 돼 있어서 출판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그런데 이거 민간 기구잖아요.
0: 그렇습니다. 민간 기구이지만은
1: 예.
0: 어쨌든 한국 출판 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공적인 법정 단체에서 그걸 산하에 두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1: 예.
0: 그걸 누군가는 이제 어떤 그 사정 작용이든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이제 만드는 것이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자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0: 네네.
1: 이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민간 기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적 조사의 권한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1: 예.
0: 예, 경찰처럼 이렇게 그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1: 네.
0: 예.
1: 그럼 이거에 좀 보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기능 같은 것들이 좀 강화가 좀 돼야 될 거고요.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이렇게 좀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짐작을 하거든요.
1: 네. 예.
0: 우리 수법이 또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랬을 때 이것들의 그 어떤 그 처벌 수단이라든가 그다음 적발하는 방법이라든가
1: 예.
0: 이런 것들도 강화가 돼야 되고 이것도 무엇보다도는 이제 그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좀 포상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겠죠.
1: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한다.
0: 네네.
1: 유도한다.
0: 그런데
1: 예.
0: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지금 뭐 한 200만 원인가요? 최대한
1: 포상금이.
0: 포상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그래요? 한계가 굉장히 있겠죠.
1: 그렇구나. 그다음에 어떤 그 저기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찌 본다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담했거나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0: 그렇죠.
1: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0: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1: 그러면 출판사의 네.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0: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1: 네.
0: 뭐 돈을 받고서 했다라기보다도 그 전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출판사 대표가 이기주 작가한테 이제 그 다음 책을 네 출판사에서 내줄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 그랬대요.
0: 그런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아, 내 다음 책을 당신 출판사에서 낼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
0: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어떤 유인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심적
0: 갈등.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 어쨌든 뭐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1: 그런데 그러면 마무리 삼아서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굳이 베스트셀러 집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이 책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1: 예.
0: 신간이 이제 1년에 하루에 뭐 나오는 책이 200종, 300종 신간이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책이 좀 인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꾸준히 찾아본 독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런 정보의 표시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베스트셀러 정보죠.
1: 그런데 오히려 또 거기서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0: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0: 하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출판사 모두에게 작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잖아요.
1: 그렇죠, 물론 예.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위가
1: 예.
0: 아예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출판시장 예. 활성화 더 어렵다고 봅니다.
1: 오히려 이게 없어지면 네. 더 어려워진다?
0: 네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지금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 곳마다 편차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0: 편차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이제 그 외국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이제 하거나 혹은 이제 대형 이제 그 도매상에서 집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예, 전국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집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베스트셀러 일부를
1: 그렇죠.
0: 뭐 만들기 위해서 사재기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1: 그런 게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0: 그것도
1: 좀.
0: 굉장히 중요한 예, 대안 중에 하나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백원근 책과 사회연구소 대표였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5: 네,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기상특보란이 깨끗합니다. 풍랑특보, 강풍특보 모두 해제되면서 평온한 가을 날씨가 주말 지나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은 더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5도, 춘천 13도, 대전은 17도로 쌀쌀하지만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햇살이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은 어제보다 5도 이상이나 높아집니다. 서울, 전주 27도, 대구, 광주 28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로는 지금 짙은 안개가 껴있고요. 일요일에는 제주 산지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0: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지방도 다니고 언론에도 많이 출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새해 예산의 컨셉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컨셉입니까?
0: 우리로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대도약의 이 밑거름을 이번에 뿌렸다.
1: 밑돌깔기다.
0: 그래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잠재 성장률 이렇게 두면 40년대에 0%대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반도체 초황으로 세수가 좀 넉넉히 들어온 만큼 이거 제대로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 추세를 만들어내겠다. 두 번째가 성장의 과실이 전 세대와 지역과 계층으로 골고루 퍼지게끔 소위 K자 양극화 완화에도 기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 그래요. 820조 9천억 예산 네. 증가율 12.8%.
0: 그렇습니다.
1: 역대 최대 이 어마어마한 규모 중에서 몇 개 엑기스만 뽑아서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나오는 우려가 네.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경기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경기가 꺾이고 세수가 줄어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잖아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제가 이번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 단위로 국가의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도 같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거든요. 이제 그 계획으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재정 상황이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도에 관리 재정 수지 수입과 지출 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가 마이너스 3.9%였거든요.
1: 오.
0: 내년 0.1% 나아집니다.
1: 오.
0: 아주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1: 예.
0: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로 내년에 마이너스 3.3까지 개선됩니다.
1: 예.
0: 아, 마이너스 3.3%가 더 포인트가 더 나아집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것이 30년 동안 어떻게 이어지냐. 30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원래 그대로 두면 59%라고 이렇게 작년에 내다봤습니다. 올해 제가 다시 이제 30년도까지 내다보니까 이게 49%까지 10% 이상 떨어집니다.
1: 떨어진다면서요.
0: 매우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한 바가 재정준칙 만들어라 하면서 이 관리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로 묶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마이너스 2.9까지 묶을 겁니다.
1: 초과 달성이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국가 재정 그 국가 부채의 비율도 49%까지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매우 양호하다. 이게 국제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내놨더니 최근에 무디스하고 피치라고 하는 국가 국제 신용 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까지 긍정적으로 해줬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이렇게 지금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에 집중합니다.
1: 으흠.
0: 그래서 12.8% 하는 것이죠.
1: 예.
0: 그런데 2028년도 이후에는 이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는지 또는 이 경제 성장이나 세입 여건이 계속 좋은지 이걸 좀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1: 예.
0: 안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점차 낮춰가지고 30년도에는 5%만 지출을 늘립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호황기에 많이 들어오는 세수를 제가 당연히 다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출이 막 20% 30%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12.8만 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적립해서 불황기를 대비해서 세수 둔화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으로 보강하고 있는 것이다.
1: 이른바 국가 비상금이네요.
0: 그렇습니다. 재정 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국가 적금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1: 네.
0: 지출을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려 107조를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에서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는 것이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두 번째 아마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게 미래 대응 기금인 것 같은데
0: 네네네.
1: 미래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야당에서는 이거 쌈짓돈 아니냐.
0: 네네.
1: 주요 지출 항목의 30%까지 국가 재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0: 네.
1: 이 점을 지적을 하더라도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0: 저는 과도한 우려나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반 예산이처럼 또 다른 기금처럼 미래 대응 기금 또한 국가재정법과 그리고 국회법의 철저히 통제와 규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체는 물론 저희 그 개별

0: 사업들도 기금 운용 계획을 이번 예산안에 제가 다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30여 사업을 다 미리 심사를 받고요. 확정해 준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회계와 달리 기금을 두는 이유는 20% 내지는 3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사업 범위 안에서 긴급한 수요에 따라 그걸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후 장치도 저희가 오히려 다른 기금보다 엄격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금은 1년에 4번 정도 보고하면 되는데 국회에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 이런 결산 심사나 감사원의 감사 또 기금 운영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두 번째 미래 대응 기금 이제 용처인데 네.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서 네. 특별히 어떤 방점을 찍고 싶은 용처가 있습니까?
0: 우선 미래 대응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성장률 반동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하나고 하나가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저희는 네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
1: 청년.
0: 청년들이 이제는 단순히 세대적으로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처로 봐야 됩니다.
1: 네네네.
0: 여러 가지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예, 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경제 참여 활동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국가에 기여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반도체만 기대할 수 없고 포스트 반도체, 반도체 이후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세 번째 네. 지방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재 양성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저희는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이제 162조 정도가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미래 대응 기금으로 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제가 45.5조를 내년에 이런 분야에 투자한 겁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 청년 분야에 제가 청년들이 일자리와 취업 그 이후에 자산 형성 주거 나가서는 결혼 출산 보육 그리고 생활 문화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성장 단계별로 제가 투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제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1: 얼마나 하십니까?
0: 청년들 분야를 제가 올해가 제가 28조였는데 내년에 43조.
1: 오유.
0: 예, 무려 53%를 제가 투자를 하거든요.
1: 예.
0: 거기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도 전 단계 아우르는 그런 지원 체계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72만 명의 청년들에게 훈련, 일경험, 취업, 고용 서비스 이걸 좀 제가 제공하고요. 또 교육비 부담 낮추는 거 장학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경력을 이제 나중에 체벌 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5개월 동안 인턴 학기제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기업과 네. 함께. 그래서 그런 이 산업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라든가
1: 네.
0: 또는 취업이나 창업할 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럴 때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게 해주는 사업도 넣고요. 올해 인기가 많았던 게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네. 때문에 했죠. 이것도 이제는 내년에는 모든 청년 34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제가 이것을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주거도 청년들이 자기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이 임대주택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대폭 내년에 공급을 좀 하고요. 저출산 대응이라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으면은 제가 많이 줍니다. 지방에는 최대 셋째 날 때는 2천만 원, 둘째 1,700 그리고 첫째 날 때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주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게 문화예술 패스입니다.
1: 오.
0: 공연 보러 갈 때, 전시 보러 갈 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 뭐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는 체육 활동하는 데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범위도 넓혔고 대상도요. 19세, 20세 때 딱 한 번 10만 원, 15만 원 줬거든요. 이제 34세까지 매년 저희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넓혔습니다.
1: 체육 활동에 헬스장도 포함이 됩니까?
0: 당연히 그런 거에 쓸 수 있게끔 합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지출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0: 네.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0: 네.
1: 왜 이걸 자꾸 손대려고 하시는지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크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제가 괜히 요구하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1: 네.
0: 정말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1: 네.
0: 이건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교육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온 건데요.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초중등 이 교부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고요. 교부금의 총액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가령 올해가 71.7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이걸 개편하고 나서도 78.9조 지원합니다.
1: 네, 교부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0: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부금의 산실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교부금을 줄인 게 아니라 삭감이 아니라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증가하자. 두 번째는 이 교육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제 내국세의 2.79%를 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내국세가 많이 들어온 해와 적게 들어온 해 때문에 그런 그 급등락을 했습니다.
1: 출렁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10% 이상 급증한 해가 5번이고요. 네.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해가 6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계속 늘려주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이요. OECD 평균 대비 초중등 교육 투자는 166%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69%예요. 그래서 교육 안에서도 이제 고등교육도 중요하고 평생교육 이제 AI 시대의 일자리 전환 등 때문에 직업 재교육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유아교육도 보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가정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처우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의 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와 작년 25년도에 학령 인구가 33%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교부금은 11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이런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또 우리 인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이런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 다른 데 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1: 그런데 교부율을 딱 정해놓으면 교육계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입김, 그다음에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면 기획 예산처에서 휘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산식은 내국세의 2.75라고 돼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제가 반영을 해서 매년 그걸 가지고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전년도보다 교부세가 줄어든다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그럼 보충해 주겠다까지 아예 예산 저기 법안에 제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훨씬 더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죠.
1: 그러면 지금 아무튼 교원 단체 등등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혹시 이들과는 대화는 좀 나눠 보셨어요?
0: 이제 알다시피 교부금은 교육부가 네. 교부세는 행안부가 그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부처 안에서 협의는 제가 재정당국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만은 주무부처의 소관 법령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하도록 좀 내부적인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직접 뵙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계시고 행안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소통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1: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데 금리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금융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더 받는다. 네. 이걸 재정이 그러니까 좀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이거 재정 이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 설정된 게 있습니까?
0: 물론 이제 과거 코로나 시절에 다른 나라는 이제 국가가 그 부담을 전적으로 떠났는데 네. 그걸 우리는 국민들이 좀 따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채무가 증가했고 맞아요. 이것을 지금은 예.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등으로 예.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로 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분들이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소위 그 국가가 좀 책임지고 그것을 좀 매입 소각하는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에 좀 들어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런 저신용자들의 특히 이제 적은 액수를 저희가 빌려줘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런 그것도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은 서민들과 경제 약자가 더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극화 대응과 관련된 예산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 대응 기금에는 4개 분야에 저희가 투자합니다만 그 4개 분야에는 지방 그리고 청년 이런 것은 이제 양극화의 한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0: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근래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복지 분야의 증액을 이뤄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특히 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복지 제도를 저희가 설계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내년에 6.7%를 저희가 이제 인상을 해서 소위 기초수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63개의 복지제도에 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6.7% 저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장 사상 최대로 많이 올렸다라고
1: 알겠습니다.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특정에서 하나 따로 해줄 게 있는데 네. 그 전 장애인이 계속 출근 투쟁을 해오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요구는 뭐냐면 장애인 관련 예산 늘려라. 네. 이동권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이 요구였습니다. 네. 반영이 됐습니까?
0: 제가 그래도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다 보니까 소통에는 좀 강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역대 재정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해보지 않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계하고 최초로 제가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1: 네, 네.
0: 전장애를 포함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나갈 때부터 이미 국정과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발달 장애의 국가 책임제와 관련된 예산들을 되게 두텁게 반영했습니다. 애초에 국정과제보다 더 많이 제가 반영을 했고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하나가 안 나와서 이것은 국회 단계에서 제가 좀 증액을 해볼 생각이고요.
1: 네네.
0: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가장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소위 이제 지하철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만은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콜택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 또는 그걸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이게 지방사무로 이미 넘어갔다. 콜택시를 사는 걸 제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전장애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계속 좀 내부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그러면 지하철 타지 않겠다. 라고 중단선을 했고요.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이 장애인 콜택시 그 대기 시간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있잖아요.
1: 네.
0: 여기 인건비로 좀 앞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대폭 인상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콜택시를 좀 더 큰 걸로 좀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보조도 69% 가량 늘려줬습니다.
1: 네.
0: 역대 최대로 이 분야에 저희가 투자를 함께했습니다.
1: 그럼 전장인도
0: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되게 환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5분 정도 남았는데요.
0: 네.
1: 모신 김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0: 네.
1: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질문
0: 장관이라서 제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편이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안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의원 신분이면서 지금 입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싸고 비례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물론 이제 역대 장관 중에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 예.
0: 물론 비례도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논란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이제 대표성을 통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끊임없이 뭐 저녁 시간이건 주말 시간이건 또는 보좌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계속 수행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주말에 뭐 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장관직에 충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의정직 의원 그 의정활동 자체에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아마 일반적 문제제기일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두 번씩이나 하신 분 아닙니까?
1: 네, 네, 네.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저 역할을 좀 책정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분의 어떤 역량이나 의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은 실제 동시에 그 두 일을 지역구가 달리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한 분인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좀 과도한 어떤 그 의지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그걸 봤을 때 좀 강가하신 것 같다. 이제 당사자 본인도 그전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내려놨을 때 기본소득당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은 두 개를 다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좀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
1: 네. 어제도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해서

0: 한 번 여쭤봤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비례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주셨기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2024년 총선이 있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 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으셨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그러니까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 문제하고 직결되는 어떤 컨트롤을 하셨던 그 주인공 아니십니까?
1: 예, 뭐 당시에 제가 그 시민사회 네. 또는 그 진보 계열의 정당들과 국민의힘도 이제 그때는 유성정당을 만든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비례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하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저에게 소임을 주셔서 제가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0: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사실은 용혜인 의원이 한 번 그 비례 위성정당으로 비례를 했는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1: 저희는 당시에 민주당과 함께 다른 당과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은 어느 정당에 누가 몇 번을 받는다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0: 민주당이 그것까지는 개입하지 않았다.
1: 예, 그건 각 정당이 이 의석 순번을 놓고 어느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몇 번 순번에서 할 것인지만 정하고 네. 그 순번에 어떤 후보자를 할 것인지는 각 정당이 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 이름이 또 나왔을 때 뭐 의사 표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1: 제가 다른 정당에 소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의 본회의장의 수첩
1: 네.
0: 뉴스를 많이 탔고 김민석 대표가 이거를 해명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우리 장관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보셨죠 뉴스로?
1: 봤습니다.
0: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그건 제가 장관 오기 전까지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1: 그걸 잘 알고 계실 테고.
0: 예.
1: 더구나 서울 지역 4선 후보님이면서 또 지금 나라 살림을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내년 보궐선거가 있게 된다면
0: 예.
1: 여러 가지 지금부터 그 후보군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걸 쓰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게 사진에 찍혀서 뭐 너무 빠르게 좀 예,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다만 그것을 좀 노출되는 방향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그것은 좀 입장을 좀 송구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러면 다시 한번 애둘러서 말씀을 주셨기 다시 한번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당 대표 입에서 거명이 된 것이 불쾌하십니까? 불쾌하지 않으십니까?
1: 정치인으로서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0: 네.
1: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마다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만 저는 지금은 장관직에 충실할 뿐이고
0: 네.
1: 너무나 중요한 나라 살림을 이제 편성해 놓은 만큼 이걸
0: 예.
1: 국회 통과에 집중하는 데
0: 예.
1: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0: 예.
1: 내년에 또 실제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러나 혹시 상황과 기회가 온다면 저는 좀 더 많은 역할, 봉사, 기여, 헌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장관님.
1: 고맙습니다.
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 일부를 LH가 직접 사들여서 리모델링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가 공개됐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을 먼저 선점했던 삼성 제품과는 어떻게 다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중간의 제3의 계급이 부상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지요. 9월 1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좀 해보죠.
3: 네.
1: 뭐 이게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들어가 보면 이건 뭐 아파트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이죠, 사실은.
3: 네.
1: 그런 건데 이게 인기는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런 거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사업

0: 사업도 시작하고 이러는 바람에 전국 곳곳의 신도시들에서 다 지식산업센터만 지어놓으면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줄 알고 지었다가
1: 네.
0: 배드타운에 지식사업센터를 왜 만들어 이래서 텅텅 비고 이거 어떡하는지 여기 물린 분들은 뭐 전국에서 걱정이 뭐 태산이고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를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인데요.
0: 예.
1: 한 건물 안에 제조업체나 IT기업, 사무실 등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너무 많이 지으면서 빈 곳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0: 예.
1: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16.6%고요. 특히 2023년 이후 준공된 153곳만 놓고 보면 평균 공실률이 43.5%에 달합니다.
0: 최근 지어진 건 분양 안 될 만한 곳에 막 지었다는 뜻이네요.
1: 네, 거의 두 곳 중 한 곳이 이제 비어있는 셈인 거죠.
0: 예.
1: 공실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도 지금 크게 늘었는데요. 개별 호실을 기준으로 2022년에는 403개가 경매에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5,000개로 불어났고요. 공실이 장기화하면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시행사나 건설사,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까지 좀 부실이 번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정부는 일단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조업이나 IT, 지식산업처럼 정해진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행시설이나 뭐 위험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이 문을 열기로 했고요. 뭐 기숙사와 뭐 공유오피스, 식당, 병원, 예. 카페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0: 그동안은 법적으로 딱 이런 산업만 받으세요라고 헛대가 높았는데
1: 네.
0: 우리도 집 내놓고 세입자 받을 때 뭐 저 반려동물은 안 돼요. 네, 애 많은 건 안 돼요. 처음엔 이러다가 공실 이어지면 아무나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로
1: 그렇죠.
0: 바뀌듯이
1: 네.
0: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이군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1: 가장 눈에 띄는 건 주거시설로도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LH가 공실인 그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거나 매입 약정을 맺어서 리모델링한 뒤에
0: 예.
1: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올해 서울과 경기 도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공실 비주택을 최소 2,000실 이상 확 확보하는 게 이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요.
0: 예.
1: 원룸이나 기숙사로 용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0: 바꿀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1: 네.
0: 바꿔지기만 하면 법으로 금지하는 건 안 할게 이제. 바꿀 때만 바꿔보세요. 애초에 그럴 거면 저 자리에 처음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지.
1: 네.
0: 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이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은 이제 뒤늦게 들기는 하는데.
1: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 2020년 전후에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때
0: 예.
1: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와 시행사도 아파트를 대신할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지식산업센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했고요.
0: 예.
1: 지자체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던 게 이제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설립을 적극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전국 설립 그 승인 건수가 2016년 그 88건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2년에는 136건까지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결정했던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 승인만으로만 지을 수 있어서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공급량을 조절할 장치가 이제 사실상 없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이미 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 있어도 우리 지역 또 짓자 이렇게 이제 또 짓는 식으로 공급이 계속 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수요도 줄고
0: 예.
1: 새 사무실이나 공장을 찾는 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미 지어놓은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0: 수요가 줄었다는 지역도 있겠고
1: 네.
0: 수요가 아예 없는데도 지어놓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이게 지자체 도시들은 우리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직주근접형 도시.
1: 네.
0: 머릿속으로는 다 판교를 떠올리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판교 같은 도시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도 많고 뭐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하면 직주근접 도시 되지 않겠냐.
1: 네.
0: 뭐 일산 뭐 평촌 이렇게 일자리는 없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바쁜 그런 배드타운 만들기는 싫다. 그러니까
1: 네.
0: 배드타운 안 되려면 우리 집 옆에 일자리 많고 사무실도 있어야지
1: 그쵸.
0: 라고 해서 오피스는 지어놨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뭐 일자리 들어올 만한 곳에 지어야지
1: 맞습니다.
0: 지어만 놓으면 일자리

0: 만약에 들어오나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1: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새로 짓는 단계부터 공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정부가 주변의 공실이나 미분양 상황 등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고요. 지자체별 공실과 미분양 현황도 반기마다 조사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시던 분들도 야 여기에 사무실 수요가 있을까?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여기에다가 터를 잡고 직원을 뽑으려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양 받았어야 되는데.
1: 네.
0: 전국 어디든 사람 살고 사람이야 어디든 살지 하면서 아파트 분양 받을 때하고 좀 다른 건데.
1: 맞습니다.
0: 그냥 앞뒤 안 보고 또 잘 그냥 되겠지 싶어서 분양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네. 이 빌딩을 뭐 신혼부부용이든 청년용이든 원룸이든 어쨌든 사람 살 곳으로 바꾸는 게 돼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1: 사실 이 부분은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지식산업센터는 애초부터 주거시설이 아니라 기업이 공장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을 전제로 이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빈 사무실에 침대와 부엌을 넣는다고 바로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 어색할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이제 예. 뭐 예를 들면 채광 환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사람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일정한 수준의 채광과 환기가 필요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 으로 쓰려고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예. 주거 시설에 맞는 환경으로 바꿀 때 구조상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소방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0: 가운데 그러니까. 먹방이 많겠죠. 깜깜한 방.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뚱뚱하게 지어 놨으니까 지식산업 센터들은
1: 네. 예. 그리고 이제 소방 문제는 뭐 주거 시설로 용도를 바꾸면 새로운 용도에 맞는 또 소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뭐 화장실이나 주방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수 배수 시설도 뭐 추가로 손봐야 합니다.
0: 예.
1: 특히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바꾸면 바뀐 용도에 맞춰서 필요한 주차 대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꿨는데 기존 주차장이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0: 주거시설을 만들면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건물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0: 불가능하죠.
1: 네.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3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년까지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건 용도 변경을 쉽게 해주는 조치이지 실제 뭐 주차난까지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0: 여기는 주차장 없는 오피스텔이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전국의 빈 지식산업센터를 전부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0: 예.
1: LH는 과거에도 호텔과 같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안 팔리는 지식산업센터를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여건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으로 바꾼다는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결국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 못지않게 실제로 살만한 집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뭐 주차장 없는 집도 난 괜찮아. 난 차 없어라든가 나는 뭐 굳이 버스 타고 다녀도 돼라는 분들도 있으니 그 대신 네. 그런 분들은 월세가 좀 싸게, 들어가면 또 수요가 있는 거니까 모든 집에 다 한 대씩 주차장 있어야 되는 게 하면 좋기는 한데 그거 어떻게 다 맞추고 공급하겠어요 하는 생각도 들고. 오찬영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애플이 드디어 접는 폰을 내놨군요.
2: 네. 네, 애플이 신작 메인 제품인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예. 첫 폴더폰 아이폰 듀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이후에 19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접는 방식의 스마트폰을 선보인 건데요.
0: 예.
2: 무엇보다 이번 발표 무대가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이 팀 쿡에 이어서 새롭게 취임한 엔지니어 출신 존 터너스 신임 CEO의 공식 데뷔전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신임 터너스 베퍼가요 이날 무대에서 One More Thing 그러니까 내가 제품 하나를 더 공개하겠다라고 외치면서 큰 현장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0: 이거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그때 프리젠테이션 할 때.
2: 맞아요.
0: 자 이것뿐이냐.
2: 그러면서 이제 주가 쫙 올라가는 이런 하나, 이제 깜짝 이벤트 시그니처 대사
0: 뭐 이런 식으로 했던
2: 맞아요. 그 대사를 터너스가 딱 한 겁니다. 신임 수장으로서 승부수를 나도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건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입니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잡스를 다시 소환할 정도로 혁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엇갈립니다. 이 경쟁작 삼성과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0: 삼성의 접는 폰은 이미 나왔으니까
2: 그렇죠. 외형은 일단 근데 먼저 나왔는데 삼성이 더 앞선다는 평이 많습니다. 삼성의 폴드8은 접었을 때 두께가 9.7mm 그리고 예. 무게가 201g인데
0: 애플 건 어때요?
2: 11.3mm 조금 더 두껍고 254g 53g이나 더 무겁습니다.
0: 두께와 무게가 한 10% 이상 무겁고 두껍네요.
2: 그렇죠. 저도 지금 삼성의 폴드

0: 골드업 팔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묵직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 10% 이상 더 무거워지면은 좀 묵직함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커버를 한 삼성폰 정도의 두께다.
0: 그렇죠.
1: 제품이.
0: 그렇죠. 근데 무거워진 데는 또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화면 안쪽에 유리를 두 겹 겹치고 특수 가공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예. 이 고질적인 폴더블의 문제인 주름을 훨씬 더 덜 뛰게 잡아냈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31시간으로 폴드8보다 5시간 정도 더 길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점이 가격 정책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원래 이 2000달러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1: 2000달러면 300만 원.
0: 그렇죠. 300만 원 훌쩍 넘길 것. 그리고 최대는 400만 원 이상도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근데 기본형을 1999달러로 묶어냈습니다. 이 삼성의 폴드8이 1899달러 보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100달러 정도 높은 수준으로 가격 저항선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특히 메모리 가격이 요즘 워낙 높잖아요. 그 속에서도 최대한 가격을 묶어내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1: 그렇군요.
0: 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꽤 긍정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약세장이 있었는데 애플 주가는 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초기 6개월치 반년치 물량은 전량 완판이 될 것 같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1: 예.
0: 다만 근데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폭이 생각보다 낮아서 수익성은 좀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요즘 D램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 300만 원 받아서 애플이 좀 남겠어? 그런 얘기군요. 어때요? 이제 다들 접는 폰 갖고 다니는 시대가 올까요?
0: 네. 사실 이게 삼성이
1: 쓰시니까
0: 워낙
1: 어때요? 좋아요?
0: 저는 만족도가 상당하고 오늘도 보니까 작가님도 쓰고 계시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뭐가 제일 좋아요? 그냥 뿌듯함. 그거 말고 마음속에 뿌듯함 말고 진짜
0: 써보신 분들 알겠는데 영상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더
1: 넓어지니까
0: 편하고 완성도가 초기작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1: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를 한번 접어놨네 왜 접어놨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0: 주머니에 들어가니까요 뭐 이런 거죠.
1: 네. 네.
0: 어쨌건 이 시장을 삼성이 2019년에 처음 문 열었죠. 사실 7년이 됐으니까요. 꽤 오랫동안 오래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드디어 근데 라이벌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물론 삼성이 초기에 이제 진입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 부품이고 요즘에 가장 가격이 높은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폴더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접었다 펴는 부품, 이 힌지 부품 기술인데 여기서 경량화 이 노하우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비록 7년이란 업력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기업이 아니잖아요. 애플인 만큼 빠른 시장 진입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같은 경우엔 올해 전 세계 폴더블 점유율에 1위는 삼성이 38%로 가져가겠지만 애플이 이 첫 도입 만에 25%로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22%로 3위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화웨이도 접는 폰이 있는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삼성과 애플이 양강 구도다 이렇게 말하기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중국의 추격 속도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1: 예.
0: 실제로 중국이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애플 행사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맞불처럼 화웨이와 샤오미가 이 보란듯이 신제품을 쏟아냈습니다. 화웨이는 특히 화면을 이게 병풍처럼 접는 Z자 형태로 병풍처럼 두 번 접는 이 스마트폰 메이트 XT2로 기술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1: 책처럼 펼치는 게 아니라
0: 네, 이렇게
1: 병풍처럼
0: 딱 이렇게 두 번의 병풍 같은 형태인데요.
1: 쫙 펼치면 중간에 선이 두 개 세 개 나오겠네요.
0: 네.
1: 그러나 주머니에 들어가면 넣으면 쏙 더 들어가겠군요.
0: 그렇죠. 대신 조금 더 뚱뚱하죠.
1: 예.
0: 이게 2024년에 첫 모델을 냈고 이번이 두 번째 2세대 모델인데 2년 만에 차세대 버전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도 두 번 접는 이 트라이폴드 모델을 내놨습니다. 근데 방식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는 모델이죠. 이 양쪽에서 채처럼 접는 모델인데 초기 모델을 내놓고 아직까지 후속작 소식이 없는데 벌써 중국에서 2차전 판을 연 셈입니다.
1: 얼마예요? 중국산 그 병풍처럼 접는 폰은?
0: 중국산 가격이 우리 돈으로 최고 4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초고가입니다. 근데도 벌써 사전 예약 물량이 완판이 됐다고 하고요.
1: 한번 접을 때마다 100만 원이군요.
0: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시장에 주목하는 게 중국의 부품 자립입니다. 화웨이폰이 방금 말씀대로 400만 원대 비싸긴 한데 근데 메모리 직접 찍어내는 삼성 트라이폴드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이유가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두뇌칩 기린 9050 프로를 넣었고요. 거기에 중국의 메모리 창신 메모리에 모바일 D램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자립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원가 경쟁력을 우리나라처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오 기자님은 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0: 가장 먼저 꺼내놓습니다.
1: 그죠?
0: 애지중지하게
1: 나의 자랑이니까. 네. 자, 정지석 기자님. 네.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네. 그 스스로 노동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2: 네.
1: 또 노동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닌 새로운 계급도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사회적 변화가 있다는 건데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 계급이라고 하면 공장 노동자, 생산지 근로자 떠올렸잖아요.
1: 근데 네.
2: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 나는 노동 계급이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대요. 그 최근 미국에서 여론 조사를 하나 했는데 미국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아, 나는 노동 계급에 속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머리 속에 노동 계급의 뜻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지 이걸로 계급을 갈랐다면 지금은 내 일자리가 얼마나 불안하지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뭐 광고 회사에 다녀요. 카피라이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1: 아, 옛날에는 그럼 그 땀 흘리는 노동 안 하는 사무직은
2: 네.
1: 내가 노동자는 아니지 않아? 그래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2: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저 노동자죠 당연히.
2: 맞아요.
1: 왜 그렇게 네. 답을 하신다.
2: 그러니까 이런 뭐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라고 인지가 됐었던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회사들이 생성형 AI 도입해서 카피라이터 문구를 막 쏟아내니까
1: 네.
2: 그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제 노동자구나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1: 그리고 노동자가 땀을 흘리냐 안 흘리냐가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2: 그렇죠.
1: 월급쟁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도 아니라,
2: 맞습니다.
1: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나는 부품 같은 느낌이라면 노동자.
2: 맞습니다.
1: 그게 아니면 노동자 아닌 뭐 자본가든 뭐든 그런 쪽.
2: 네, 정확히 그거예요.
1: 그 느낌으로 노동자임을
2: 판단을 하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다. 반대로 뭐 엔비디아든 오픈 AI처럼 이제 이런 AI 붐을 탄 대기업에서 주식 보당 받고 그런 직원들은 또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이런 분들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맞잖아요.
1: 네.
2: 근데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크게 오르고 자산이 늘면서 아 나는 자산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AI 거죠.
1: AI 전문가인데 나를 어떻게 잘라?
2: 네.
1: 뭐 이러면서 이제.
2: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나누는 어떤 두 칸짜리 분류표로는 뭔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는 좀 복잡해졌다라는 진단이 많이
1: 그렇구나.
2: 나오고 있습니다.
1: 하기야 뭐 이렇게 뭐 오픈 AI 같은 회사에서 뭐 주식 보상 받아서 뭐 몇 억씩 몇십억씩
2: 네.
1: 받는 분은 이분은 노동자인가 자본가인가 되게 애매하다는
2: 거죠.
1: 예전에도 무슨 S그룹 뭐 그 최고 경영자 연봉 이런 거 보면
2: 네.
1: 뭐 70억 뭐 이렇게 받았다고
2: 맞아요.
1: 올해 한 해만 받은 게 아니라 몇 년째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2: 네.
1: 이러면 이게 중소기업 창업한 분보다 훨씬 낫지 않나?
2: 그렇죠.
1: 그런 들고
2: 분명히 나의 정체성은 월급쟁인데
1: 네.
2: 월급쟁인데 또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1: 예.
2: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쪽에는 계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런 그런 계층을 뭐라고 또 따로 모아서 불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나 보네요.
2: 그 호모플루티아라는 단어가 최근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2019년에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1: 예.
2: 근데 뜻은 단순한데 과거에는 노동자와 자본소득의 부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었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1: 네.
2: 이제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둘 다 될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는 노동 자이자 자산가인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자본주의에서는 계급 구분이 비교적 단순했는데 공장을 가진 사람은 자본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이 경계가 굉장히 흐려졌다라는 거죠.
1: 저 사람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애매하다.
2: 네.
1: 이렇게 보면 노동자고 이렇게 보면 자본가인 것 같고.
2: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고
1: 예.
2: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까 고연봉 엔지니어들만 봐도 뭐 월급과 성과금 많이 받고 동시에 우리 사주나 아니면 회사 주식 뭐 ETF 투자 뭐 이런 거에서 상당한 자산 소득까지 늘려가고 있고
1: 예.
2: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같은 맥락인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또 연봉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 금융회사 고연봉 직원분들도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모두 다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월급을 받는 노동자지만
1: 예.
2: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뭐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이나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도의 노동자와 노동자와의 자산 구조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AI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이런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 가령 뭐 같은 회사에서 직원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AI 잘 써서 자신의 가치도 높인다면
1: 스톡옵션도 많이 받고.
2: 그럼요. 또 반대로 나는 아예 AI를 못 쓰는 사람이 되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0: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1: 야, 그런 두 분이 같은 노조에 섞여 있기는 되게 쉽지 않겠네요. 이해관계가 다르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직업이 어느 정도의 계급을 좀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같은 직업 안에서도 AI 활용 능력, 뭐 자산 보유 정도가 새로운 계급선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분을 호모?
0: 아, 같은 거를 그러니까 동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 자산가이기도 한 사람들을 예. 호모플루티아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계층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상상이 될까요?
0: 사실 이제 뭐 정치만 봐도 이런 게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게 과거에는 노동자는 진보 정당, 뭐 자산가나 기업가는 보수 정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노동자라는 집단 내부에도 경제적인 처지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몇십억을 받아도 뭐 그런 분들도 노동자고 뭐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분들도 노동자고 그런데 두 계층이 원하는 뭐 세금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같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강해지는 현상도 실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불안과 완전히 떼어놓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급진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뭐 내가 지금보다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질 때 정치적인 분노도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뭐 확실한 구분 이게 이제 다 사라지고 엉키면서 네. 이해관계도 다르고
0: 그렇죠.
1: 소속도 애매하고 그러면서 뭐 다들 어디를 지지하는 것도 왔다 갔다 생각도 달라지고 네.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또 자신들을 주장을 표출하면서 그렇죠. 표를 얻어야 될지도 애매하고.
0: 고민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진짜 AI 시대에는 뭐가 이제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질 거다 이런 전망보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우리 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세일.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2: 오.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창립 6주년 기념 회원 대상 이벤트. 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
5: 1670-1932. 볼트 1932.
6: 아이디어 있는
7: 모두,
6: 창업하고 싶은
7: 모두,
6: 울산에서 도전하는
7: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대면 창업 안 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KDRT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새벽 3시쯤 KDRT 이진이 1억 9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 약 4톤과 함께 우리 군수송기 KC-330편으로 네팔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DRT 이진은 현지 시간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며 총 7일간 현지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KDRT 이진은 외교부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진 등 총 8명으로 소수의 수색 구조 인원과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삼성산터널에서 승용차가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과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3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약 3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서천 빈면 장포리의 한 갯벌에서 해로질을 하던 남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갯벌의 깊은 도랑인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